0: 그러던 어느 날.
1: 엄마가 어디 갔지?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2: 아들?

0: 아들? 치약 뚜껑도 안 닫고 여기 뒀네요?
1: 아, 깜빡했어요. 실수로 뚜껑을 안 닫고.
0: 실수? 실수?
2: 네, 실수.
0: 이 안 실수 엄마는 이런 실수 절대 용납 못해요.

0: 하셔?
1: 실수로 그랬어요.
0: 아들, 이 엄마가 실수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1: 못 봤어요.
0: 근데 우리 아들은 왜 그럴까?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나눠볼까요?
1: 싫어요! 싫다고요!
0: 아들! 우리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들!
1: 아이, 엄마 왜 저래? 내가 실수 좀 했다고. 아, 저렇게 무섭게.
2: 순간 엄철이는 안실수 엄마가 아닌 예전의 엄마를 떠올렸지.

0: 단체 내가 다 채웠어요.
1: 아유, 우리 영철이 최고. 아니 근데 구멍이 밀렸네. 엄마가 다시 해줄게. 그래도 이 정도도 엄청 잘한 거야.
0: 예전에 엄마는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안 실수 엄마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2: 참, 이봐 어린이, 너 엄마한테 했던 말과 행동은 기억 못하지?
0: 네? 내가 한 말과 행동?
2: 너 전에 엄마가 실수하면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0: 엄마 맨날 실수, 실수! 무슨 엄마가 맨날 이렇게 실수만 해요? 맞다. 내가 그랬어.
2: 그래서 이 악당 크크가 너희 엄마를 싹 바꿔준 거 아니야.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안 실수 엄마로 카카카카카카카카.

0: 아저씨! 우리 엄마 돌려줘요. 예전에 엄마로 돌려줘요!
1: 싫어, 얘야. 저리 가. 카카카카카카.
0: 우리 엄마 돌려줘요!
1: 카카카카카카. 아유, 재밌어라. 재밌어. 아니, 딩동댕 삼총사!
2: 아땅크크!
1: 딩동댕 삼총사!
3: 엄마를 바꿔서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1: 응,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실수 좀 했다고 화내고 짜증내는 어린이가 더 너무한 거 아니야?
4: 크크,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 너 엄마한테 짜증내는 애로 유명하잖아.
1: 내가? 아, 늦었다. 아, 잠깐만. 아이, 출근해야 되는데 내 부츠 어디 갔어? 엄마, 내 부츠 못 봤어요? 시커먼 부츠요.
5: 아이, 시커먼 부츠? 엄마야, 엄마가 실수로 신고 나왔나 보다. 이거네 장화인 줄 알고 엄마가 신고 나왔네. 미안.
1: 아, 참 실수할 게 따로 있지. 아까 이 까만 부츠 안 신으면 못 신으라고. 아, 정말 우리 엄마 왜 그러실까. 에이. 그렇게 엄마한테 짜증이 나내고 이까 부츠가 뭐라고. 이까 부츠가 뭐라고.
6: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0: 우리가 또 행... 어? 저거!
1: 어! 그 크레 어디 갔어?
2: 저거 빨리 가져가! 빨리!
3: 여러분, 미안합니다. 평소랑 좀 달랐죠? 이번엔 진짜 갑니다. 둘, 셋!
4: 뭐지?
2: 엄마.
1: 엄철이 왜 울어?
2: 엄마! 엄마!
4: 아유, 얘가 왜 이래?
2: 엄마, 전에 엄마가 실수했을 때 내가 짜증내서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4: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엄철이도, 엄마도, 아빠도.
2: 맞아요.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나는 인형.
1: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디 집으로 가고 있어요.
2: 안녕.
3: 어서 와.
2: 안녕.
4: 여기.
3: 고마워.
4: 그런데 인형은 왜?
3: 보여줄 게 있어서. 짠! 새 발명품이야.
5: 그게 뭐야?
3: 이건 녹음기라는 거야. 이걸 누르고. 안녕, 난 에디야. 안녕, 난 에디야.
4: 우와, 신기하다.
3: 그렇지.
4: 그럼 인형은?
3: 보여줄게. 이걸 여기에 놓고. 에디가 최고지.
4: 뭐 하는 거야?
3: 잘 봐. 뽀롱뽀롱 마을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 에디가 최고지.
4: 우와, 대단하다. 나도 해봐도 돼?
3: 그럼. 자.
4: 당연히 루피지. 인형아,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착하니?
2: 당연히 루피지.
4: 어머, 정말? 고마워.
6: 나도 해볼래.
4: 그래.
6: 크랑. 누가 멋져, 크랑. 크랑 멋져, 크랑.
7: 이제 나 줘, 크롱.
6: 크랑.
7: 인형아, 최고의 방귀쟁이는 누구니?
6: 크랑!
7: 아하, 역시 크롱이었구나!
6: 크랑!
7: 싫은데?
6: 크랑!
7: 최고의 오줌싸개는 누구야?
6: 크랑!
7: 맞아, 맞아!
6: 크랑!
8: 얘들아.
4: 내 인형.
3: 에휴, 저럴 줄 알았어.
4: 미안해. 인형은 내가 고쳐줄게.
6: 크랑.
7: 어디 보자. 이거면 되겠지? 크롱, 뭐해?
6: 크랑.
7: 뭐야, 더 엉망이 됐다.

0: 있잖아.
1: 크랑크랑.
0: 이리 줘. 잘하지도 못하면서.
1: 크랑.
0: 내가 고칠 거야.
1: 크랑.
0: 다 됐다. 그럼 이것 좀 봐.
1: 크랑. 크랑.
0: 뭐? 아까보다 훨씬 낫거든.
1: 크랑크랑.
0: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크랑크랑.
2: 아침이 됐어요.
1: 크랑 크랑 크랑. 뭐야야?
0: 어? 으잇! 크롱 일어났어.
1: 크랑.
0: 일찍 일어났네.
1: 크랑크랑.
0: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럼.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취했어. 크랑, 크랑앙앙. 저기, 크롱.
1: 크롱?
0: 비밀로 해주면 안 돼?
1: 크롱.
0: 내가 쉬한 거 말이야. 비밀로 해줘.
1: 크롱. 크롱, 크롱.
0: 어휴, 고마워.
2: 뽀로로와 크롱이 루핀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0: 안녕.
1: 크롱.
3: 안녕.
0: 루핀, 인형 고쳐왔어.
4: 와, 정말? 고마워. 너희도 같이 먹을래?
0: 응, 좋아.
1: 크롱.
0: 정말 맛있다.
1: 크롱. 응? 크롱, 크롱.
4: 이거?
0: 내가 쉬한 거 말이야. 비밀로 해줘.
4: 어?
0: 으아!
4: 뽀로로, 요즘 싼 거야?
0: 아, 그게...
5: 어제 크롱한테 오줌 싸게라고 하더니.
0: 그러게. 크롱, 비밀로 해준다며.
1: 크롱, 크롱.
0: 나 갈래.
1: 크롱. 크롱. 크랑, 크랑,
0: 흥!
1: 크랑.
0: 놀이터나 가야겠다!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크랑, 크랑. 안녕!
3: 뽀로로도 안녕!
6: 우리 뭐하고 놀까?
0: 숨바꼭질 어때?
1: 크랑, 크랑!
3: 좋아!

0: 아무도 없네.
1: 그러면?
2: 아, 배고파.
3: 들어가서 간식 먹자. 쿠키를 구워놨어.
0: 우와!
1: 빠야야, 크랑크랑.
0: 호비, 자리 좀 바꿔줄래?
1: 크랑.
3: 오, 알았어.
0: 고마워. 난 이제 가볼게.
4: 벌써 가려고?
0: 응, 난 다 먹었어.
1: 크랑.
0: 안녕.
1: 크랑크랑. 크랑.
5: 봐,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러면 화해할 수 있을 거야.
6: 좋아.
1: 크랑크랑.
5: 자, 이제 시작하자.
7: 이건 여기.

0: 내가 먼저 놀려서 미안해. 어?
1: 보여요.
0: 그럼 거기 있었어?
1: 그럼 보여요. 미안해.
0: 나도 미안해.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1: 그래 그럼.
2: 정말 다행이야.
3: 뽀로로, 그럼 화해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괜찮아?

0: 리더 가든 포키.
1: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0: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응.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2: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0: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3: 뭐? 임시 리더?
0: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4: 야호! 내가 리더다!
2: 뭐? 포키가 리더라고?
0: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4: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1: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4: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우후! 임무 호출이다!
5: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4: 아휴,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5: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4: 당연하지. 출동하자.
2: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4: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5: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4: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5: 정말?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4: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5: 고마워.
2: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4: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1: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0: 한번 해보는 거야.
4: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2: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4: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콩이 대장 포키! 땅콩이는 내가 또 전문이지.
0: 난 수학 천재 루루!
2: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6: 블록 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난 하늘을 여는 스타 스케이!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가빌더 출동!
4: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0: 베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1: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0: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1: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0: 그래 뭐.
2: 그럴까? 하지만 이거...
0: 좋았어! 얼른 다리를 치워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토끼!
3: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4: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복희?
4: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0: 돼. 복희!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4: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떻게 위험한데?
4: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4: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4: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희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복희.
4: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5: 루루, 어디 가?
4: 우리도 같이 갈래.
2: 복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6: 복희, 너 괜찮아?
4: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3: 복희,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4: 정말 그럴까?
3: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4: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7: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3: 호보와 두더지들이잖아?
8: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7: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4: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 곧 변신!

0: 드릴러 드릴러 낚시 성공! 와우! 잡았다!
1: 안 돼!
2: 이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3: 위험해!
2: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치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4: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5: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6: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7: 그래 좋아 복희.
6: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응?
8: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5: 평평하게 만들고
8: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5: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6: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 밀더 건설해 볼까?
7: 응? 임무 완수!
5: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8: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4: 얘들아, 어?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5: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8: 다시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모입니다. 오늘은 또 한번 수학과 함께 재미있는 AI 활용법 배워볼 건데요. 제 생각에 수학은 옆에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선생님, 나만의 과외 선생님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게 수학 알려주실 이창준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유튜버 그리고 수학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AI를 우리만의 과외 선생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1: 네. 전 아까 허성범 씨가 좋은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전 제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AI 얘기였군요. 아,
2: 선생님도 좋지만 네. 집에 모셔갈 수가 없잖아요.
1: 근데 그렇죠? 그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는 저기 학원 다닐 지금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0: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지금 궁금한 걸 지금 바로 물어봐야 되는데 네. 학원은 결국 내가 선생님한테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AI를 써보면 어떨까? 그런 네. 게 좀 저희 생각인 거죠.
1: 네, 제가 또 오늘 과외 선생님으로 이제 우리 AI를 초대하기 전에
0: 네.
1: 매번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0: 네,
1: 네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야 됩니다.
0: 해주는 거죠.
1: 자, 모든 수학 기호는 교과서 기준으로 해줘. 곱하기 나누기 똑바로 써주고 분수는 비분 A 형태로 써달라. 말식 변화 명확하게 해주고 계산 과정과 식의 의미를 반드시 삼게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하게 해줘. 요것들을 AI한테 부탁하면 또 정확하게 지켜주거든요.
0: 네.
1: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수포자. 수포자라는 단어 좋아하진 않아요. 네. 좋아하지 않는데 수포자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범 씨? 뭘 배울 때부터 이 수포자가 발생한다고 할까요? 어렵죠?
0: 수포자? 제 생각에는 뭐 미적분? 미적분 가면 이제 수학 포기할 만하다.
1: 미적분?
0: 네.
1: 저 밑에.
0: 저 밑에?
1: 분수.
0: 아, 아.
1: 분수를 배울 때 지금 미적분은요 이미 수포자들 다 저기 발생되고
0: 아 이미
1: 발생됐고요. 사실 자연수까지 아이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0: 그렇죠. 일상에 쓰는 네. 숫자니까.
1: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특히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왜 나누기 3분의 1은 곱하기 3이 되나요? 부모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0: 아이고.
1: 부모님들이 이때부터 수학학원을 보내세요.
0: 아.
1: 설명을 못하겠거든요.
0: 야 네. 그건 원래 그런 거야.
1: 네, 그런 거야. 그다음 심지어 약속이야.
0: 약속이야.
1: 약속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오늘 물어볼 건 뭐냐면 나는 요즘 왜 분수를 나누면 역수를 곱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질문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네 물어봤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해주네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 방향이 정확하다.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자, 2 나누기 2분의 1은 얼마일까?
0: 2 나누기
1: 네.
0: 2 나누기 2분의 1.
1: 결론은 알고 있어요.
0: 우리가 알고는 있죠.
1: 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AI가 저한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상황을 떠올려서 설명해줘. 잘 모르겠다 해볼게요. 했더니, 괜찮아. 아, 2 나누기 2분의 1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1 안에는 2분의 1이 몇 개 들어가냐?
0: 2분의 1이 몇 개 들어가죠?
1: 잠깐만. 1 안에는 2분의 1이 두 개 들어가겠네요.
0: 그쵸.
1: 네. 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두 개 있으면 1 아니야? 두 개. 중요한 포인트 짚었다고 얘기해 주네요. 자, 물어보네요. 그럼 이번엔 2 안에는 2분의 1이 몇 개 있지?
0: 아하.
1: 1 안에 두 개가 들어가니까 2 안에

0: 자연수랑 똑같네.
1: 자연수랑 똑같죠.
0: 똑같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걸 몇 번 하면 네 번 하니까 딱 2가 되네요. 된다. 2가 네. 되네. 그럼 답은 4 아니야? 핵심까지 왔대요.
1: 아, 이게 포인트네요.
0: 이런 거죠, 이런. 아,
1: 학생들이
0: 그러네.
1: 원래 구구단을 배우다 네. 보니까 네. 자연수의 나누기는 2 곱하기 5는 10이네 이렇게 금방 찾아냈는데 네, 네. 분수가 들어가니까 네. 분명 어려워했단 말이죠.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를 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AI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야 자연수랑 똑같은 거네.
1: 다 아는 거야.
0: 내가 아는 거였어. 라는 이 개념.
1: 필요가 없어.
0: 네. 마지막에 왜 갑자기 곱하기 2로 바뀌었다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 이거. 2분의 1에 뭘 곱하면 2가 되느냐? 이 말이잖아. 2분의 1에 뭘 곱하면 2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방향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2 나누기 2분의 1. 2분의 1이 몇 개 있으면 2가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네모는 2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유를 설명해 보래요. 2분의 1이 두 개 있으면 1. 그게 두 개 있어야 2가 되니까 식으로 하면 2 곱하기 2. 맞지? 네.
1: 일단 아이들은 이 분수의 나누기를 배울 때 뒤집어서 곱하기라고 그냥 단순 외우기만 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게 사실은 1 안에 그게 몇 개 들어가?
0: 네.
1: 1 안에 분수가 몇 개 들어가라는 개념에 시작해서 거기에서 이제 곱하기가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런 과정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다고 느끼고요.
0: 네.
1: 분명 지금은 2분의 1이니까 1 안에 두 개 들어간다는 건 명확하잖아요.
0: 네.
1: 나중에 근데 분수가 7분의 3이야.
0: 네.
1: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
0: 그렇죠.
1: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결국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네모 나누기 세모는 세모에 뭘 곱하면 네모가 되니 라는 거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꼭 익혀줬으면 좋겠는 거죠. AI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런 기술이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누기의 의미가 이거구나. 분수의 나누기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결국 자연수랑 똑같은 거구나.
1: 그렇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우리가 더하기랑 빼기가 있고 곱하기랑 나누기 있다고 배웠지만 네. 나중에 가면 사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더하기나 빼기나 같은 개념이고
0: 네.
1: 곱하기나 나누기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분수는 뒤집어서 곱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뭘 곱해서 이 값이 되는 건지를 찾아내는 거니까
0: 네.
1: 나누기나 곱하기는 치환된다라는 거
0: 네.
1: 그런 것들을 좀 헷갈리지 않게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0: 제가 말한 거를 이제 AI로 혼자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선생님 잘 안 되는데요? 얘가 자꾸 이상한 얘기예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부터 약속을 할 거야. 한국 교과서에 있는 형식을 지켜줘.
1: 맞아요.
0: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말을 식으로 바꿔줘. 이런 연습을 계속 AI한테 시켜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 수학 얘기를 시작했던 창을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 창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럼 창을 열었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약속. 자, 한국 교과서 기준으로 너무 답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대답하게 해줘. 질문으로 이끌어줘라는 약속을 다시 하고 시작하시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야, 그리고 뭐 AI는 원래 채팅 기록이라는 게 남으니까 거기도 네. 들어가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한다면 더더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언제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꼭 한번 집에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세상 밖으로 우당탕.
1: 오래전부터 바닷속에는 마법이 존재하는 인어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마법의 힘으로 바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죠. 바다의 수호자 위대한 화이트 골드 여왕은 일곱 바다 왕국의 마법을 모은 버블잼으로 사악한 마녀 블랙 다이아를 심해 깊은 곳에 가뒀습니다.
2: 다시는 사악한 자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버블잼을 봉인하겠다.
1: 그 후 누구도 버블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지 못했죠.
2: 일곱 왕국의 인어공주 중 오직 내 후계자만이 버블잼을 갖게 될 것이다.
3: 공주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4: 아, 더 잘래.
3: 퍼플 공주님, 일어나셔야죠.
4: 아, 싫어.
3: 얼른요. 오늘은 폐하를 도와 궁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4: 뭐? 생각만 해도 지루해. 잠깐 산책 다녀올게.
3: 안 돼요. 또 육지 물건이나 주워오려고요. 이미 저렇게나 많잖아요.
4: 너희가 뭘 알겠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종류도 엄청 많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긴다고. 뭔 줄 알아? 물고기는 따분하고 인간은 재미있으니까.
3: 따분하다고요?
4: 육지에는 내 또래 친구들도 많대.
3: 하지만 인간들은 위험해요.
4: 만나보기 전엔 모르지.
3: 공주님은 그들과 달라요.
4: 그럴 리 없어. 취향이 비슷한걸. 언젠간 만나고 말 거야. 반드시 가볼 거야. 그때 너희도 같이 가자.
3: 싫어요.
5: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6: 폐하, 육지 주변을 여행하던 고래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4: 어? 육지?
5: 쉼터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6: 예, 폐하.

안녕, 아기 고래야. 날 육지로 데려다 주지 않을래? 잠깐이면 돼. 부탁할게. 잠깐! 미역 마사탕 줄게. 이거 진짜 귀한 거야.

0: 공주님이 육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큰일이네요.
1: 어? 육지? 인간들 세상은 절대 안 되지. 화이트 골드님이 숨겨놓으신 버블잼도. 아무튼 버블 혼자서 바다 위로 올라가진 못할 게야.

벽에 육지구나. 고마워.

0: 얘들아, 잊지 말고 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퀴즈 푸는 거야.
1: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어? 뭐야 이거?
0: 여러분, 놀지 말고 퀴즈 푸세요.
1: 야, 놀지 말래. 빨리 와.
2: 나? 우리가 아무도 못 봤나 봐. 그럼 와, 육지 인간들. 와.
3: 괜찮았어.
2: 야, 신난다.
4: 지금 문제 다 풀었나 봐.
5: 소라기에게 필요한 것?
4: 뭐지?
2: 저라. 이 친구의 이름은 세바스찬이고 큰 집이 필요하대. 바로 이런 거 말이야. 소라!
4: 너 정말 대단하다.
6: 나도.
2: 내 것도.
1: 그럼 비의 무기는 뭐야?
2: 마이니 잘 찍네.
7: 나도 도와줘.
2: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3: 다 풀었다.
1: 이건 네 거?
2: 나. 와.
1: 어떡하지? 저기다.
2: 10. 꼭꼭 숨어라. 와! 어디 숨었나? 저기 있다.
1: 못 받겠지. 숨바꼭질은 또 내가.

0: 얘, 정신 차려! 여기야! 도와줘요! 다행이다. 내 꼬리가 아리게! 안 되는데! 도망가!
1: 어, 저기야!
0: 안 돼!
1: 이쪽인가?
0: 들키겠어!

핑크공주. 난 앞으로 너의 수호요정이 될 핑크스타야. 성년이 된 걸 축하해.

0: 아직 고민이잖아. 아, 큰일 났다. 너무 빨리 나왔어. 버블진이 흩어져 버렸어.
1: 내 수호 여정이라면 날 좀 도와줘. 내 꼬리가 지금...
0: 인간들이... 일단 할 수 없지. 도와줄게. 마리링 파리링 다 인간의 모습으로.

0: 얘들아, 너희 괜찮아? 레오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레오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휴가 온 거니?
1: 뭐? 우리 학교 아니었어?
2: 난 그냥 놀러 왔어.
1: 아, 그랬구나.
2: 근데 학교에서는 뭐해?
1: 너 외국에서 왔어? 학교는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야.
2: 우와, 재밌겠다.
0: 레오, 어서 타. 곧 버스 출발해.
1: 그럼 잘 가.
2: 잘 가.
3: 이제 어쩔 거야, 퍼플 공주. 버블잼이 깨져서 흩어져 버렸다고.
4: 정말 실망이다, 퍼플. 육지에 간 것도 모자라 버블잼을 흩어지게 하다니. 으이구, 답답해. 버블잼이 사라졌으니 화이트 골드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게야. 이걸 어쩐다.
5: 화이트 골드님의 서신입니다. 공주님.
6: 바다의 수호자 나 화이트 골드가 일곱 왕국의 공주들에게 명한다.
7: 흩어진 버블잼을 되찾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8: 공주들은 이제부터 인간들의 학교를 다니며
1: 육지에 흩어진 버블잼 조각을 모아라. 버블잼을 먼저 모아 완성시키는 공주에게
6: 바다의 수호자 자리를 물려주겠다.
4: 어?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2: 세상에, 내가 학교에 간대.
1: 이제 여기서
6: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 모두에게 어둠의 공포를 맛보게 해주지.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용서할 수 없어.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 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1: 공기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두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해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2: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2: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1: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2: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0: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3: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4: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1: 얍얍.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4: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1: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4: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1: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4: 어, 그래, 마가. 사랑아, 쉬고 있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1: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5: 와! 손이 왜 이렇게 커? 오, 대박.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6: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어른들만 마신다는 커피?
7: 응원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6: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5: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6: 어? 이 소리는... 오, 오동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보네.

0: 근데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신랑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잠깐만.
3: 변신?
4: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5: 당연하죠. 조그마 왕님.
6: 조그마 왕님.
7: 조그마.
6: 저입니다.
7: 알죠?
3: 모르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4: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6: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 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4: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7: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
4: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2: 이제 얼음땡 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1: 좋아요.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 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8: 우와, 맞아요.
0: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9: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2: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6: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9: 변하기 큰 것 같은데.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너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0: 저 입학 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네! 어머네!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1: 안녕히 계세요.
0: 어머네!
2: 간다!
3: 암흑보석 내놓으라오!
1: 딱 이런 거 모르거든요?
3: 거기 사람!

0: 저기 있다.
1: 당장 잡아.
2: 이젠 다 끝났어.
3: 그만해.
4: 봉개맨.
1: 우린 악당이 아니다.
0: 야옹이다. 뽀삐 뽀삐 뽀삐 야옹.
3: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0: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어? 할머니네?
3: 과거에 예?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2: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도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3: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4: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3: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핑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5: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5: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1: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2: 잘 먹겠습니다.
1: 많이 먹어.
2: 딸들이 아니라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도 좋거든. 얘는 그럼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3: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묶는 거 보여? 안 보여?
2: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4: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2: 흥!
3: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아빠가 아직 잠깐만.
2: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야!
3: 아이고, 사랑이 가방 안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어머나?
2: 여긴 내가 치운다 했잖아.
4: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2: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늘고 닦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1: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5: 내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흑보석 최고야.
6: 사랑이 암흑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2: 안녕하세요.
6: 사랑 친구 안녕. 저 있잖아.
2: 네?
6: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5: 설마 암흑보석 얘기?
7: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6: 지구 하늘이 안녕.
7: 한문교 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6: 키위? 오, 아닌데.
7: 키위를 먹어요. 키 위로 끊는데.
6: 오?
2: 얘들아 같이 가.
6: 사랑.
7: 키위 먹고 싶다.
4: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7: 우리가 어제 키루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희로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그치? 응.
1: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로나 영상 볼래?
2: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0: 뭐야? 질투나게?
1: 하늘아, 키위.
2: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1: 나도 먹어도 돼?
3: 당연하지. 우리 다 친구잖아.
1: 고마워.
3: 먹어, 먹어.
0: 맛있겠다.
3: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0: 없어서 못 먹지.
3: 있기는.
2: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3: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0: 사랑아, 나도 너 너무 좋아.
3: 나도. 사랑해.
4: 사랑해.
5: 사랑해.
6: 사랑해.
7: 뭐야? 친구들이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8: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을?

0: 가면 멀어지잖아.
1: 어떻게 알았지?
2: 그게 모루지를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거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1: 굶어? 내가 왜 굶어? 안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돼.
2: 야, 마라탕도 먹어야 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1: 아니
3: 머리 만지지 마.
4: 니들은 AI도 모르냐?
1: AI요?
4: AI! 인공지능!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5: 또 배 아파. 나도.
6: 널 피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7: 피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8: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루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7: 가짜요?
8: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7: 그럴게요. 또 화장실. 나도.
8: 왜? 냄새.
7: 괜히 치위 만들어줬나.
9: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7: 네? 무슨 얘기요?
9: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7: 아, 몰라!
9: 어,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7: 빨리 한국에 들어와. 더 빨리.
9: 어. 야. 자.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와서.
7: 왜요?
9: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7: 아니요. 암흑보석이 절 지켜줄 거예요.
9: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10: 나 어떡해.
9: 암흑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7: 쉬어요.
9: 너...
7: 이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얍!
9: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7: 얍! 내를. 얍!
9: 저 사랑이 넌!
7: 태우리 분신술!
9: 어? 야! 어? 자! 야! 아! 아! 사랑아, 그만해! 아! 아, 어디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암흑보석, 어서 줘.
7: 번개맨 것도 아니면서!
9: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7: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믿어.

0: 그만해.
1: 번개포 진짜 짜증나. 촌스러운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0: 설아. 설아. 아, 얘 괜찮나? 너 사랑.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1: 야!
0: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0: 머리? 무슨 어머나 이게 뭐야? 사랑 너 정말
1: 다시 커져라. 뭐야? 왜 안 커져?
0: 봐봐, 아무개 에너지를 변덕스럽다고 했지. 잠깐만,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근데 암흑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1: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2: 아이고 이뻐 우리 딸.
1: 나도 사랑해.
3: 사랑해.
1: 사랑해준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암흑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1: 아니야?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번개맨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주는데.
0: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근데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2: 아유, 막 가려워 이제.
1: 마법 풀리면 암흑보석 번개맨 드릴게요.
0: 그래, 기다릴게.
4: 우와,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번개맨이랑 핑키?
5: 하마터면 노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4: 뭐야?
5: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1: 번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4: 두고봐,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6: 이야,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7: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0: 동경하는 공간에 서는 순간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1: 어머! 여기 너무 괜찮네. 위치 좋고 내부도 널찍하고.
2: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부동산의 전문가시라는 얘기 들었어요.
1: 뭐, 팩트긴 하지.
2: 제가 땅을 거래하게 되면 같이 가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실수할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계약서랑 다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전 그대로 따를게요.
1: 정말? 아유, 너무 잘 생각했어. 걱정 마, 미란 씨. 내가 1부터 100까지 싹 다 살펴보고.
0: 못 도와드립니다.
1: 못 도와줘.
3: 부장님?
2: 아, 그쵸. 많이 바쁘실 텐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죄송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1: 아니, 미란 씨, 그게 아니고.
0: 맞아요. 계약은 무서운 겁니다. 미란 씨도 알잖아요. 글자는 영원히 남아 책임을 묻는다는 거.
4: 이따가 은행에서 확인 전화 한 통 올 거니까 당신은 그냥 내내 대답만 해.
2: 알았어요.
0: 그런 무서운 일을
1: 어째서 간단히 남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2: 선생님,
0: 장담하죠.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1: 세상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테니까.
5: 아유, 저녁 시간 딱 맞춰 왔구나. 우리 며느리 시장하지? 어서 와 앉아. 수선애비가 너 몸이 허하대서 해신탕 좀 끓였다. 문어, 전복 다 좋은 걸로만 사다 끓였으니까 양껏 먹어. 자, 이거 받아.
2: 이게 뭐예요, 어머니?
5: 실은 말이다, 그동안 너 출장 미용이란 거 내가 좀 떼서 모아뒀어. 아, 애비 눈치 볼 거 없다. 일 좀 하면 어때? 너 착해 빠져서 또 누구 돈 빌려주고 그럴까 봐 내가 챙겨뒀지. 은행 이자까지 알뜰하게 쳐서 넣었으니까 세봐.
2: 어머니.
5: 이란 얼빠진 놈! 정신 나간 놈! 나서 빠진 놈!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네 아버지랑 나랑 인부가 바뀐다고 무릎 꼬라가며 지하부터 벽돌 하나하나 올렸어.
4: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엄마 엘리베이터 있는 큰 건물로 모시려고.
5: 시끄러워! 이거 어쩔 거냐? 이걸 어쩔 거냐고.
4: 엄마가 그랬죠? 가람이, 넌 사주에 귀인이 있어서 위기마다 꼭 동아줄 내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5: 뭐라는 거야 이놈이?
4: 그게요, 어머니. 수선애미가.
5: 세상에나, 행덕스님 말이 맞았어. 우리 수선애미가 귀인이라더니 그 말이 꼭 맞았다.
6: 안 그러니 애미야? 그 자갈밭이 그렇게나 오르다니. 부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지?
2: 우리?
6: 어떻게 결심이 섰어? 질질 끌거 없다 애미야. 부동산은 타이밍이야. 내 이름 세 글자 박혀있는 거 아님? 아무것도 내 거 아닌 거야. 남편도 자식도.
2: 네, 결정했어요, 어머니.
6: 그래, 그래.
2: 그러니까 땅은
6: 땅은?
2: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땅이니까요.

0: 내 땅! 이런 배은망덕한 게...
1: 그래, 맞다, 수선애미야. 우리 며느리 땅 맞지? 누가 아니래. 싸우지 마라. 여긴 우리가 정리할게. 들어가서 푹 쉬어.
2: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주르르 나오네요. 나가람 씨, 부채가 상당합니다. 이건 모미라님 자택 건물 등기부 등본인데요.
3: 역시 다 속아가는 건물에 은행 몇 개가 들러붙어 있는 거야.
2: 그런데요, 부장님. 나가람 씨 상황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3: 그야, 사고치는 아빠를 둔 장녀의 촉이랄까. 나가람 쪽은 계약 마무리하고 계속 팔로우하죠. 아무래도 뭔가 한 방이 남아있을 것 같군요.
0: 아유, 엄마는 그냥 들여보내면 어떡해요. 알아들을 때까지 붙잡고 설득을 해야지. 아유, 쟤네 진짜 어이없어. 혼자 착한 척 다 하더니 내 땅이라고 딱 선긋는 것 좀 봐. 여태껏 잘해준 은혜도 모르겠지.
1: 신경 이놈아! 너 같은 놈 안 죽이고 살려둔 게 선녀님이다. 응? 내가 낳은 것만 아니면 너는...
0: 아유, 엄마!
1: 당분간 납작 엎드리고 있어. 도장진 건 수선엠이니까 여차하면 튕겨나가는 수가 있어.
0: 채, 수선엄마는 안 그래요. 아니, 못 그래. 겁이 얼마나 많은데.
1: 멍청한 소리. 여자한테 돈이 뭔지 알아? 쑥이랑 마늘이다. 먹고 사람이 돼버리면 동굴에 더는 못 가둔다는 것만 알아. 너 이 미련한 놈아.
0: 에이, 그럼 어떡해요.
1: 수선애미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건물은 절대 안 뺏겨. 분명히 뭔가.
4: 새로운 아이돌 오리진 단독 콘서트 7월 7일 도리 체조경기장에서 만나요.
1: 방법이 있을 거야.
5: 웬일로 미란이 네가 우리를 다 불러 모았대?
6: 그게 양순언니 오면 얘기할게요.
5: 양순이?
7: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1: 양순이는 아침부터 와 있었지.
6: 언니! 취직했다는 데가 도토리 카페였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1: 아니, 그게 일 느리다고 금방 잘릴까봐 말 안 했지.
3: 약해지면 안 돼, 모미란 씨.
1: 근데 미란이 너 언니들한테 말하고 싶다는 게 뭐야?
6: 아, 그게... 그러니까... 아, 그... 땅이 있는데요.
3: 여기서 또 마음 약해지면...
5: 뭐라고? 안 들려. 얘가 땀을 왜 이리 흘려? 너 석류즙 좀 더 마셔야겠다.
6: 손수건...
3: 이게 당신 운명인 거야.
1: 수선애미, 바로 안 들어오는 거 확실하지?
0: 네, 팬클럽 아줌마들 만나러 갔대요. 아주 그냥 이제 대놓고 나가. 점심 먹고 온댔으니까 실컷 뒤져봐요, 엄마.
1: 서류는 찾아놨는데 도장이 아무리 채세도 안 보여. 가람이, 넌 엄마가 하라는 거 하고 있어?
0: 아구야, 당연히 하고.
1: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건물은 절대 안 뺏겨.
4: 7월 7일 도리 체조경기장에서 만나요.
1: 저놈이지? 수선애미가 쫓아다녔다는 게.
0: 눈썰미도 좋으셔. 바로 알아보세요.
1: 잘생겼으니까. 수선애미도 저기 놀러가냐?
0: 그때 나한테 들키고 싹싹 빌면서 이제 안 간다고 했어.
1: 하람아, 당장 콘서트 티켓 구해둬라.
0: 티켓이요?
1: 수선애미 저기 보내버리고 그날 다 끝내버리자고. 서류랑 도장 찾아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야.
0: 민감을 훔치자고요?
1: 건물을 구하는 게 먼저야. 용서는 나중에 빌어도 돼. 그러니까 넌 참말 말고 표부터 구해놔. 알았지?
0: 아, 당연히 엄마 말대로 구해놨죠. 도장이나 얼른 찾아봐요, 엄마. 그거 없으면 말장 꽝이니까. 손님 왔다. 끊어요.
1: 아휴, 여기도 없네.
8: 아우, 죄 쏟아졌네. 오늘 너답지 않게 왜 그리 덤벙대.
6: 아, 괜찮아요, 두리 씨. 내가 정리할게요.
3: 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해서.
5: 두리 씨, 오늘 저녁 오리진 생일 곧 올 거지?
3: 아니요, 회사 업무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8: 미란이도 못 오는데 두리 씨까지? 너무 아쉽다.
3: 네, 그럼 다음에 뵙죠. 더 이상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모미란 씨.
1: 가라마, 찾았다. 아유, 찾았어.
0: 아유, 엄마, 손님 계세요.
1: 어머, 그래.
0: 아, 촬영은 다 됐고요. 내일 아무 때나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9: 네, 감사해요.
0: 신기하다니까, 정말. 아, 뭐든 엄마가 찾으면 나오잖아. 난 못 찾았는데.
1: 위임장 줘봐. 얼른 집구 유니버스에 연락하자. 아유, 오늘 다 끝내버려. 애비야, 이게 뭐냐?
0: 엄마, 이거 안방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아, 이거 오리발인가 뭔가 하는 놈 굿즈잖아.
1: 굿즈? 그게 뭔데?
0: 아, 진짜.
5: 넌 무슨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니? 인감도장 잘못 보관하면 큰일 나.
6: 저도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불안해서.
3: 모쪼록 행운을 빌어드리죠, 미란 씨.
9: 아우야, 여기 핸드크림도 떨어졌다.

0: 는 근절되어야 해요.
1: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헐거진 놈이. 수사님이 지금 빨리 들어오라 그래. 티켓 주면 좋아 날 들겠다. 그럼 네가 직접 공연장까지 차로 데려가. 예. 그 다음에.
2: 그러니까 이번 미션은 가람포토 잠입이라 이거죠?
3: 동네 주민으로 자연스레 접근하셔서 스케치만 살짝. 뭐 워낙 잘하시니까.
2: 좋아요. 나 사장은 꼴보기 싫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탐정의 일이니까.
0: 아 저기 손님, 벌써 이게 3,000장째인데.
2: 이 포즈 어때요? 기품 있죠? 배경엔 페루사유 궁전을 합성해줘요.
1: 아, 찾았다, 찾았어.
0: 아이씨, 엄마, 손님 계세요. 버킹엄궁이요? 알겠습니다. 아, 촬영은 다 됐고요. 내일 아무 때나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2: 네, 감사해요. 아니, 버킹엄궁이 아니라 베르사유 궁전.
1: 빨리 찍고 유니버스에 연락하자. 오늘 안에 다 끝내버려.
0: 아, 엄마, 이거 안방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이거 그 오리발인가 뭔가 하는 놈 굿즈잖아. 게이.
2: 커튼이 두꺼워서 잘 안 들리네.
1: 너 콘서트 티켓 구했댔지? 그럼 네가 직접 공연장까지 차로 데려가. 그 다음에 틈을 봐서 사고를 내는 거다.
2: 사고를 내는 거다. 사고? 이놈들이 설마. 당신들 대체 미라 씨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뭐야, 다 어디 간 거야? 나 사장! 야, 나가라! 사람 여기 있다고!
4: 사장님께서 모미란 씨를 더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모미란 씨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못해요. 이대로 어영부영할 것 같습니다. 나가람 씨쪽 플랜도 준비해둬서 다행입니다.
2: 어서온 탐정! 어서온! 야, 오소리! 안 들려!
3: 네, 아니, 에이전트 블랙홀.
2: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급한데! 도리 탐정은요?
3: 옆에 계세요. 전화로 하겠습니다.
2: 도리 씨! 미란 씨가 위험해!
4: 네? 위험하다뇨?
2: 오늘 밤에 미란 씨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있지? 거기 데려다주면서 해코지를 하려는 것 같다.
4: 미란 씨는 오늘 콘서트 안 갑니다. 티켓도 처분했어요.
2: 아니! 그 인간들이 뭔가를 쥐잡듯이 찾고 있었다니까? 아무래도 그걸 미란 씨가 갖고 있는 것 같아.
5: 넌 무슨 인간 도장을 들고 다니니?
4: 제가 확인해보죠.
2: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

0: 두리 씨, 잘못 가져간 물건이 뭐예요? 없어진 게 없는데.
1: 미라 씨, 지금 남편분과 콘서트장 가고 계시죠?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그냥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0: 두리 씨,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1: 내리셔라요.
0: 중이라 소리가 잘... 제가 나중에 다시...
2: 네? 미라 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1: 미라 씨! 모미라 씨!
0: 두리 씨,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중이라 소리가 잘... 제가 나중에 다시...
2: 네? 미라 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1: 미라 씨! 모미라 씨!
0: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왜 갑자기...
3: 아이고, 이걸 어째... 나 고양이를 친 것 같아.
0: 고양이를요? 안 보이는데...
3: 거기서는 안 보이지. 당신이 나가서 좀 살펴봐주면 안 될까? 나 옛날부터 피보면 어지럼증 오잖아. 돌아갈 때 운전 실수하면 어떡해? 어?
0: 무서운데...
3: 그 뒤쪽도 봐봐. 어? 대충 보지 말고 꼼꼼하게.
4: 안 봤습니다, 부장님. 단톡방도 확인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
2: 내려서 찾아봅시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했으니 주차장부터... 정말...
4: 모미라님 괜찮아 보이는데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2: 글쎄요, 저 미소가 난 어째 쎄한데요?
4: 네?
2: 아닙니다. 기왕 온 거 공연장 입장하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죠.
3: 공연이 3시간이랬지?
0: 아,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내일이 오리진 생일이라 12시 땡하면 다 같이 축하 노래 불러줘야 하거든요. 5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5: 잠시 후 입장을 시작합니다. 관객분들은 로비로 그래, 모여주십시오.
3: 그 오히려 잘 됐네.
0: 네?
3: 자, 가방. 그럼 난 간다.
0: 저기 고마워요, 여보. 티켓도 구해주고 데려다주고 가방

0: 끝까지 들어주고 꼭 옛날 당신으로 돌아간 것 같아.
1: 네, 모미라 씨. 갑자기 전화 끊어서 놀랐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2: 아, 아니 별일 아니었어요. 근데 두리 씨, 아까 왜 갑자기 차에서 내리라고...
3: 불길한 꿈을 꿨다고 하세요?
1: 아, 그게 실은 미란 씨가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꿔서요. 하도
2: 생생한 꿈이라 걱정했는데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0: 제 걱정해주신 거예요, 두리 씨? 근데 어쩌면 그 꿈 길몽일지도 몰라요.
1: 길몽이요?
2: 지난번에
0: 두리 씨한테 말했던 제 꿈 이루게 될 것 같아요. 제 미용실이요. 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운 좋게 그렇게 됐어요. 주말 지나면 도장 찍기로 결심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 있죠. 혼자서 이렇게 큰 계약을 한다는 게
3: 사실 저한테 혼자서 하신다고 한 거 맞죠?
0: 꿈은 반대라고 하니까 두리 씨 꿈이 길몽 맞겠죠?
1: 네, 분명히 길몽 맞을 겁니다. 미용실 오픈하면 꼭 머리하러 가겠습니다. 콘서트 재밌게 보시고요.
0: 네, 오늘 오리진 키 제대로 받아서 도장 찍으러 갈게요.
4: 입장 전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부탁드려요.
0: 저 이제 들어가야 해요. 그럼 다음에 봬요, 두리 씨.
5: 드디어 끝났네요, 부장님. 미라님도 행복, 회사도 행복, 다 해피엔딩이네요.
1: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오늘은 별일 없이 끝났으니 다행이지만요. 사무실로 갈 건데 소은 씨는요?
6: 저는 가시다가 가까운 지하철역에... 잠깐만요, 부장님. 법무팀에서 왜 이 시간에... 네, 정 실장님.
5: 아, 비구역 계약이요? 수요일 내로 소유주 본인이 직접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올 겁니다.
6: 소유주 남편이요? 그쪽은 서류가 미비해서... 네? 나가람 씨가 2시간 후에 계약하자고 했다고요?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고요?
1: 인감 도장을 위조했거나 훔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까 들었잖아요.
6: 모미란 씨, 폰도 꺼져 있는데 어쩌죠?
1: 아직 나가람 씨가 여길 빠져나가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죠. 소은 씨는 회사로 돌아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세요.
6: 그런데요, 부장님. 찾을 수 있을까요?
7: 미란아!
8: 언니들!
7: 어떻게 된 거야? 못 온다더니.
0: 수선 아빠가 티켓을 구해줬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7: 어머!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됐대?
9: 아, 언니!
7: 아유, 우리도 이만 줄 서러 갈게. 끝나고 같이 가게 연락해.
0: 네, 언니. 잠시만요. 당 떨어지지 않게 사탕 하나...
7: 왜? 사탕 없어? 없으면 됐어.
0: 도장이 없어졌어요, 언니. 없어.
7: 도장? 무슨... 네가 갖고 다니던 인감도장 말하는 거야? 진정해. 도장 잃어버렸다고 당장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니까 침착하게 찾으면...
0: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응? 수선 아빠가 훔쳐간 거야.
7: 자, 여러분. 가자, 미란아. 언니가 도장 찾아줄게. 어디 잡히기만 해봐. 머리들을 다 뽑아버릴 테니까.
0: 그럼 언니들 콘서트는요?
7: 지금 콘서트가 문제야? 언니들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0: 미안해요, 언니들.
10: 뚝! 자, 보석 언니. 드디어 언니 재능을 펼칠 때가 왔어.
7: 나? 무슨 재능?
10: 언제 어디서나 남자를 찾아내는 재능. 걱정 마, 미란아. 난 보석 언니처럼 남자 잘 찾아내는 사람 못 봤어. 여기 거의 다 여자들이니까 일단 남자만 찾아내는...
7: 날 뭘로 보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아유, 알았어. 내가 해볼 테니까. 이 능력에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둬. 그건 바로 잘생긴 남자만 인식된다는 거.
1: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주차장으로 가려면 분명히 이게...
7: 뭐야, 아저씨!
11: 좀 비키라고. 아빠 죽게.
1: 거기 아저씨! 들어둘래.
7: 아저씨, 잠깐만요!
1: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7: 헐! 님들! 저 아저씨가 방금 오리진 욕했대요! 그 안티바론 명예훼손 그런 거요!
11: 온통 미친 인간들 뿌리고만 빨리 빠져나가야지.
7: 저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1: 네? 그러니까 방금 오리진 안티춤 조사는 못했는데
7: 오리진 라이브 더럽게 못한다고! 오토춤 없으면 앨범 못 낸대요!
1: 뭐야?
7: 아니 미쳤나! 저도 들었어요! 오리진 탈모 수술했대요! 정수리에만 3만 부씩 못했다고 했어요!
3: 아저씨 지금 뭘 했어? 팬들이 손이 조작했다고?
11: 네? 아, 제가
7: 아저씨 유비통 팬이지?
12: 맞네! 우리 오리즈 분열시키러 온 스파이 맞네!
11: 아, 저 아니에요?
7: 어딜 숨어? 나도 유비통!
1: 교수님, 여긴 어떻게...
7: 내 초능력에 약점은 없다고만 해두죠.
1: 네? 미란님은요? 드릴 말씀이...
4: 5분 뒤 입장 마감입니다! 모두 서둘러주세요!
11: 여보! 아니야, 여보! 여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당신이 도장을 뚫었대.
1: 장담하죠.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0: 어?
2: 유니버스 그룹 오서훈 씨 맞아? 뜻이죠?
1: 세상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테니까.
0: 네, 제가 B구역 소유주 모미란이에요.
9: 정말 어려운 걸음하셨습니다, 보사장님. 부군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0: 제 땅이니까 제가 와야죠.
9: 그럼요. 이 땅의 진가를 30년 전에 알아보신 분답습니다.
13: 아, 네. 이제부터는 저와 계약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0: 잠깐만요.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9: 편히 말씀해 주세요, 모사장님.
0: 도토리 문화센터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13: 아, 그건 좀 무리한 요구입니다. 저희 더 유레카의 돈앤매너에는...
9: 그렇게 하시죠.
0: 정말요?
9: 사실 저희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아닙니까? 그런 소중한 곳을 없앴다간 쇼핑몰 오픈부터 미움을 받게 될 테고. 아, 오히려 잘 됐습니다. 문화센터 건물이 노후화됐으니 우리 유니버스에서
1: 꿍꿍이지.
5: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워낙 큰 금액이라 정산까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중간중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해요, 소은 씨. 그럼 전 가볼게요. 참, 두리 씨한테도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5: 네, 부장님께도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이만.
0: 저기, 혹시 제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7: 아, 저기 유니버스 직원분이랑 같이 계시던 테이블 맞죠?
0: 네?
7: 단골이시라 기억하거든요, 고두리 부장님.
0: 아... 이렇게 늦게 연락드렸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14: 저희 부장님 덕분이죠 뭐. 끝까지 미란님을 믿고 기다리셨거든요.
0: 혹시 그분도 오늘 계약 자리에 오시나요?
14: 아니요. 저희 부장님은 급한 출장이 있으셔서.
0: 그거 참 아쉽네요.
15: 이거 봐라 이거.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쁘다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나 좀 내버려 두라고!
1: 그만 갈게요.
16: 아, 벌써? 아, 자꾸 가지 왜?
1: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나한텐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더니.
16: 어?
1: 반찬은 하나한테만 갖다 줄게요. 난 어차피 가져가 봐요.
15: 좋아. 옛날엔 사는 게 바빠 몰랐지. 근데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래도...
1: 가요. 아, 오다 보니까 이 동네 문화센터 생겼던데 식물 기르기 강좌도 있더라고요.
15: 어? 아, 그래.
11: 관리실에 신고도 없이 새벽에 이사를 나가셨어요. 저희도 아주 곤란합니다.
1: 모두 다르게 산다. 삶은 대체로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을 나눠주지만 누군간 그걸 함부로 쓰다 잃어버리고 누군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쓰고 누군가는 잘 다듬어
17: 살며시 다가간 그대
1: 스스로를 구원한다.
5: 비 오는데 들어가 계세요, 부장님. 사다 드릴게요. 어차피 거기 가실 거잖아요. 맛없지만 포인트 두 배인 김밥집.
1: 아니요, 오늘은 전복 솥밥 먹으러 갈 겁니다. 조금 걸어야 하니까 도보 포인트 어플 켜세요.
5: 네, 부장님.
13: 사장님, 도토리 문화센터 말입니다. 정말로 그대로 두실 겁니까? 동네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18: 멍청하긴. 문이 열려있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1: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아낸 타기3 송수지 회원의 정보는 1년 전까지 실세기 교실 회원이었다 그것뿐이군요.
5: 네, 세미 회원님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흔적이 뚝 끊겨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숨기라도 한 것처럼요.
1: 1년 전에 수업을 들었으니 기억하는 사람이 센터에 있을 겁니다. 여러 회원들과 접촉할 방법만 있다면...
19: 마이크 테스트. 예예. 도토리 문화센터 자치위원장 지옥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야트막해도 군데군데 험하니까 2인 1조로 출발해주세요. 눈여겨본 회원 있으면 이참에 친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1시간 후에 팔각정에서 볼시래.
20: 아, 저기 혼자 회원님 나랑 같이. 어머, 경수 회원님 짝 없으면 나랑.
21: 잘 안 들려.
1: 저랑 가시죠.
20: 두리 회원님, 숲에 오면 참 재밌어요.
1: 세미 회원님도 송수지 씨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셨죠?
20: 네, 워낙 조용한 사람이라 잘. 어머나, 저건! 두리 회원님 손!
1: 제가 개도 아니고 손은 왜요?
20: 손! 선물! 머리숱 많은 녀석이 상수리나무 더털이, 털모자 쓴 애는 신

0: 칼라무. 얼굴 홀쭉한 나인 졸참나무 도토리예요. 다 다르게 생겼죠?
1: 아, 도토리는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0: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다람쥐들은 겨울을 나려고 도토리를 땅에 묻어두는데 문제는 건망증이 심해서 숨겨둔 곳을 잊어버린대요. 10개 묻으면 9개는 못 찾는다나.
1: 그거 참 안 됐네요.
0: 근데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랍니다. 잊혀진 도토리들이 쑥쑥 자라서 이렇게 참나무 숲을 만드는 거니까.
1: 재밌는데요?
2: 자, 오늘의
1: 전원이 지옥길, 옆에 왕잠자리 안경은 진정순, 오늘의 목표는 송수지에 대한 탐문조사, 그리고 저들의 호감을 사야만 한다.
0: 참 맛있네.
3: 부장님, 시니어 유머 모험집은 절대 안 돼요. 어른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활짝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싹싹한 인사, 그거면 충분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2: 좋다. 결투 신청을 받아준다.
1: 네? 실패인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에 왜 내가 휘청거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냐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펭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합니다!

0: 형아가 내 공룡책 가져갔지?
1: 내가? 아니.
0: 비켜봐.
1: 왜?
0: 비켜봐.
1: 뭐?
0: 어, 저기 과자 있다.
1: 과자? 과자? 과자? 과자 어디?
0: 아이. 아이. 여기 있잖아. 내 공룡책.
1: 걸렸네. 어? 이거 뭐지?
0: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1: 어? 어? 누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나?
0: 아이, 설마.
1: 열어봐.

0: 이거 뭐지? 그게? 꺼내봐. 뭐지 이게? 이거 우리 열어보자.
1: 괜찮을까?
0: 하나, 둘, 셋. 컵이다.
2: 어, 나도 줘.
0: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2: 어떻게?
0: 카드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2: 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0: 이게 왜 안 되지?
3: 시간을 달리는 프랑스 혁명과 루이 16세 이야기.
0: 뭐지?
3: 1791년.
2: 잡아라!
4: 누구세요?
2: 그럼 너희들은 누군데?
4: 전 영길인데요.
2: 전 승환인데요.
0: 근데 여기가 어디지?
3: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은 시간을 달려서 2020년에 오셨습니다.
2: 나 돌아갈래!
3: 원래로 돌아가려면 주서위를 던져 이 게임을 끝내야 합니다.
5: 그러면 이걸 던지면 되는 건가?
3: 주서위는 총 4번을 던질 수 있고 대신 여러분이 오신 시대에 관한 문제를 풀면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안 되고 영길, 승환 친구만 풀 수 있습니다. 친구들, 퀴즈에 도전하시겠습니까?
6: 도전해! 도전해! 도전해!
7: 도전하겠습니다.
0: 퀴즈는 해야지.
3: 네,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7: 그럼 제가 먼저 굴려보겠습니다.
0: 오, 7칸, 7칸.
3: 오! 그럼 첫 번째 문제.
8: 사람들에게 쫓겼던 이 두 사람은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였는데요.
4: 아니, 백성들이 우리 얼굴 모른다면서요.
8: 그러니까요. 변장을 했는데 어떻게 알아봤지?
3: 변장을 한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본 시민 때문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잡히게 되는데요. 시민은 이것을 보고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7: 오, 그건 내가 자신 있어. 그날 그 프랑스 궁에서 왕의 가족들이 사라진 거야.
2: 그래서 그냥 프랑스가 뒤집어졌었거든.
7: 왕이 사라져버린 건가?
9: 어디로 갔을까?
7: 이거 어디 갔지?

0: 당신 말이 맞군요. 우리를 전혀 못 알아봅니다.
1: 제 말이 맞죠? 애야.
0: 아유,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2: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3: 그냥 귀족 부인과 하인 같은데?
2: 아! 왕이다.
4: 뭐?
0: 왕하고 똑같이 얘기했잖아.
4: 왕 얼굴 본 적도 없으면서
0: 왜 본 적이 없어? 그 금화의 얼굴이 딱 박혀 있는데.
2: 왕이다.
3: 왕이다.
2: 왕이다.
3: 왕이다.
2: 왕이다. 왕이다.
5: 결국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잡히게 된 거야.
6: 아, 정답!
7: 자, 시민은 무엇을 보고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봤을까요?
6: 금화!
7: 네, 금화 맞습니다. 아!

0: 왕의 힘이 아주 강한 정치 체제를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왕정 국가의 특징은 살아있는 왕의 얼굴을 화폐에 넣는 거랍니다. 왜냐고요?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죠. 자,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세 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사위 던져주세요.
1: 이번엔 제가 한번 굴려볼게요.
2: 아, 그래.
1: 잘해. 얍!
0: 우와. 두 번째 문제. 태양.
3: 우리 변장을 해요?
1: 변장이요?
0: 1791년 6월 20일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틸리르 궁을 빠져나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1: 궁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
2: 아, 이 얘기는 좀 긴데 한번 들어봐.
1: 네.
2: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7년 동안 했거든. 그래서 프랑스가 돈을 엄청 많이 쓴 거야. 근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하겠다고도 전쟁을 한 거야. 그래서 미국한테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군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왕이 귀족들을 부른 거지.
0: 예? 세금을 내라니요, 폐하.
4: 그런 법은 없습니다.
5: 세금은 시민들이 내는 거죠.
2: 근데 생각 좀 해. 응? 잘 사는 왕이랑 성직자랑 귀족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세금을 내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1: 안 좋겠죠.
6: 그래서 화가 난 시민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만들어서 이 헌법을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
2: 그래서 왕이 사과도 하고 헌법도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딴 생각을 안 해?
1: 내가 대프랑스의 왕인데 백성들한테 사과를 하라니! 내가 왕인데!
5: 대하, 이번 귀에 군대를 불러서 국민의회인지 뭔지를 없애버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7: 어머, 그거 좋은 생각.
5: 어차피 백성들은 총도 무기도 없으니까. 그럼 됐지.
0: 이렇게 왕이 군대를 모아 국민의회를 없애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파리 시내에 모인 거야.
4: 여러분, 왕이 군대를 모아 파리로 보낸다고 합니다.
5: 뭐?
1: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4: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요.
1: 기회는 힘! 우리도 무기를 듭시다!
4: 듭시다!
0: 그러다가 이틀 뒤에
1: 우리도 무기가 있다! 이대로 죽을 수가!
0: 우리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총과 화약을 손에 쥐게 됐고 이렇게 그냥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거야. 총과 무기가 있던 우리 혁명군이랑 군대는 석 달 가까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데

0: 파리는 우리 군사들이 곧 정리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 좋아, 좋아. 뭐 시민들보다 우리 군사들이 더 잘 싸우겠지.
2: 루이 16세는 파리에서 떨어진 베르사유 궁에서 지내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지.
3: 안 되겠어요. 왕을 파리로 데려옵시다. 우리들이 앞장서서 베르사유로 가자고요.
2: 참다 못한 여성들이 앞장을 서서 베르사유 궁으로 가서 외쳤지.
3: 빵을 달라!
4: 빵을 달라!
3: 빵을 달라!
2: 결국 루이 16세가 항복을 하고 파리로 끌려오게 된 거야. 그런데
5: 왕은 없어야 합니다. 혁명을 했는데 왕이 왜 필요해요? 그래도 국민들은 왕을 완전히 쫓아내는 걸 싫어합니다. 정치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하고 왕은 그대로 두는 게
2: 혁명
5: 맞아요.
2: 혁명 의회에서는 왕을 없애는 문제로 매일 그냥 싸워댔어.
6: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자꾸 나를 가지고 싸워? 무섭게.
2: 설마 우리를 죽이진 않겠죠?
6: 너무 무서워.
2: 배야, 우리 오스트리아로 가요. 우리 오빠가 왕이잖아요.
1: 좋소. 오스트리아로 가서 힘을 길러서 내 왕권을 되찾아.

0: 아니 근데 이 국에선 어떻게 나가지?
1: 맞다. 밖에 혁명군들이 감시하고 있을 텐데.
0: 아, 폐하!
1: 폐하!
0: 우리 변장을 해요?
2: 그렇게 변장을 해서 바렌까지 오게 된 거야. 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안의 뜨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3: 정답! 오스트리아!
2: 네, 정답입니다.
1: 프랑스 혁명으로 왕권을 빼앗긴 루이 16세는 왕을 없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오스트리아로 가서 잃어버린 왕권을 찾을 힘을 모으려고 했던 거죠.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다섯 칸 이동 했습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4: 제가 굴려볼게요.
0: 잘 굴려.
1: 야,
4: 네 칸.
0: 네 칸.
4: 거의 났다.
1: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려다가 실패한 뒤에 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5: 저때 말이야. 그 루이 16세하고 왕비랑 그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걸 알고 사람들이 다툼을 돌렸거든.
2: 그래서 시민들이 감옥에 가둬버렸어.
5: 그랬더니 그 마리 앙뚜아네트 오빠인 오스트리아 황제가 화가 잔뜩 났던 거야.
6: 감히 내 동생을 잡아가도? 안 되겠다. 여봐라, 지금 당장 내 동생 마리 앙뚜아네트랑 루이 16세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5: 오스트리아 황제가 전쟁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루이 16세를 돌려놓으라는 거야.
4: 지들이 뭔데, 어? 프랑스는 이제 시민의 나라야.
5: 전쟁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응?
7: 이럴 거면 우리가 먼저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가는 게 나아.
5: 오히려 프랑스 시민들을 더 화가 나게 만들어 시민들이 군대에 막 지원해서 오스트리아를 먼저 공격을 하면서 드디어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났던 거야.
8: 아하! 정답!
1: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탈출에 실패한 뒤에 생긴 큰 사건은
3: 프랑스 혁명 전쟁!
1: 정답! 맞습니다! 야! 프랑스 혁명 전쟁은 유럽의 왕정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1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프랑스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보너스 이동해 볼까요?
0: 이제 갈 수 있다. 맥스북 안녕.
9: 맥스북 안녕.
0: 우와, 진짜 재밌다.
1: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0: 와, 대박 재밌다.
2: 형아, 우리 한 게임 더 할래?
0: 그럴까?
10: 얘들아, 밥 먹자.
0: 밥 먹자.
2: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형아, 빨리 와.
1: 아이, 빨리 와. 아이, 왜? 아이, 좀 앉아봐. 형아, 나랑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다시 한판 하자.
2: 뭐?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1: 그래, 지난번에 재밌었잖아.

0: 있었지.
1: 아, 나 이번에는 나폴레옹 이야기가 궁금한데. 아, 잘 안 돼.
0: 어? 저 봐, 고장 났나? 나도 나폴레옹 이야기 궁금한데.
1: 오! 오! 된다, 된다! 나를 달라!
2: 시간을 달리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야기.
3: 1793년.

0: 아니요. 애들이잖아.
1: 미안. 미안.
0: 앉아, 앉아. 아, 비켜봐, 줘.
2: 어? 아저씨는 그때 프랑스 혁명 때.
0: 내가 프랑스 혁명군으로 입대했거든. 아,
1: 여기가 어디야?
3: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응? 네? 뭐야, 이거?
4: 아저씨들은 우리가 다시 보내드릴 수 있어요.
5: 맞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아저씨들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도와줘야 돼.
3: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는 네 번만 던질 수 있고 두 친구만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0: 도전해.
6: 도전해. 도전해.
0: 네, 네. 아니, 나랑 아는 사이잖아.
1: 제발.
7: 그것만.
6: 도전!
3: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8: 어, 그리고 이번에 내가 먼저 할게, 주방. 자, 간다. 야!
5: 우와! 8칸!
8: 8칸!
5: 아무리 봐도 신기해.
3: 그럼 첫 번째 문제.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국민 영웅이 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5: 불경 앞으로!
3: 보나파르트는 툴롱 전쟁에서 이것을 잘 사용해서 승리를 했고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5: 기다!
0: 아이, 사회자 말 좀 듣자 좀. 문제는 얘네들만 맞출 수 있는 거야.
7: 아, 맞다.
4: 맞아요. 그렇지. 아저씨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해주면 돼요.
0: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봐.
8: 네.
0: 툴롱 전쟁이라고 있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는 나라랑 우리 프랑스랑 전쟁이 났을 때 그때 루이 16세가 처형이 된 거야.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하고 몇몇 시민들이 그냥 난리가 났던 거야. 특히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툴롱에서
9: 백성이 나라의 주인 왕을 죽이다니 이럴 순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9: 아, 툴롱 바다 앞에 영국이랑 스페인 함대가 왔다니 우리 힘을 합쳐서 루이 16세의 동생을 왕의 자리에 앉힙시다.
1: 그럽시다.
0: 아니, 어이없게 이 사람들이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온 영국 스페인한테 프랑스 땅인 툴롱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야. 프랑스군은 영국군과 반란군을 진압할 군사들을 보내는데 나폴레옹이 딱 등장하지.
10: 장군, 툴롱을 되찾으려면 대포를 쏴서 항구에 있는 영국 배를 공격해야 합니다.
11: 뭐? 배를 공격해?
9: 으이그.
11: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대포를 알아?
0: 하지만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식민지 출신이라면서 사령관이 나폴레옹의 작전을 그냥 싹 무시해버렸지 뭐야. 프랑스 군대는 점점 밀리고 몇 달 뒤 대포에 대해서 잘 알았던 포병 장교 출신 나폴레옹이 책임자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져.
12: 대포는 각도가 중요하다. 잘 맞췄지?
13: 예!
12: 발사 준비!
13: 발사 준비!
12: 쏴라!
0: 영국군 배를 향해 대포를 뽕뽕 쏘니까 영국군들이 혼비백산하면서 그냥 달아난 거야.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툴롱을 쉽게 되찾았고 나폴레옹은 장군으로 승진을 해.
8: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24살에 장군이 됐다.
0: 오, 24살에?
14: 어머, 그럼 굉장하지? 그 어린 나이에 툴롱에서 영국인이랑 반란군을 다 몰아낸 거예요?
0: 아니, 그렇지.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인기가 어마어마해졌지.
6: 정답!
3: 자, 과연 나폴레옹이 툴롱 전투에서 잘 사용해서 승리하게 된 이것은?
6: 대포!
1: 그렇지.
3: 정답 맞습니다. 나폴레옹은 대포를 쏘는 포병 출신이었죠. 툴롱 전투에서 승리한 공을 인정받아 3년 뒤 27살에 이탈리아 원정 사령관이 된 나폴레옹은
15: 돌격 앞으로!
3: 아르콜 전투부터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돌격해 항복을 받아내고 오스트리아가 지배하던 영토도 가져오게 되죠.
6: 나폴레옹! 나폴레옹!
0: 이 툴롱에 들어온 영국군이 이겼지. 오스트리아 이겼지. 나폴레옹은 그냥 프랑스에서 그냥 영웅이 돼버린 거야.
3: 네,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14: 정말 이겼다.
9: 이번엔 내가 굴려볼게요.
5: 잘 굴려.
1: 우와, 내 카.
14: 잘했어.
3: 두 번째 문제. 이 그림은 그 유명한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인데요.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어 어디로 가는 걸까요?
0: 저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쟁 안 하겠다고 조약을 맺은 오스트리아 황제가 다음 해에
11: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떠났답니다.
15: 그래? 그렇다면은 이때 프랑스군을 공격하면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을 수 있겠네. 어? 야, 전쟁하자. 전쟁해.
0: 프랑스하고 전쟁을 또 선포한 거야.
5: 또요?
0: 아주 그냥 왕국들하고 뭉쳐가지고 전쟁 선포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지. 그렇게 전쟁을 하는 와중에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던 프랑스 군대가 오스트리아 군사한테 밀려가고 이 갇히게 된 거거든.
10: 우리 프랑스 군사들을 도와주러 제노바를 가야 하는데.
15: 아! 나를 따르라!
8: 응? 응?
10: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8: 카카, 이탈리아 가신다면서요? 저 알프스 산입니다.
10: 이탈리아 가는 거 맞는데?
11: 아무리 오리라지만 앞에 눈사이 것 좀 보세요.
10: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모두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0: 그리고 20일 뒤.
8: 무슨 소리지? 나폴레옹을 올려면 멀었는데?
9: 장군, 프랑스군 쳐들어왔습니다.
8: 뭐? 누가 쳐들어와?
11: 나폴레옹이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8: 아니, 20일도 안 됐는데 프랑스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9: 알프스 산을 넘었다고 합니다.
8: 뭐? 너 알프스 산맥을 넘어왔어?
3: 기습 공격을 받은 오스트리아는 기절 초풍을 했지.

0: 나폴레옹은 제노바에서 마랭고 전투까지 크게 이기면서 동맹을 맺고 프랑스와 싸웠던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한테 항복을 받아냈지.
1: 또 졌어. 또! 이탈리아도 뺏겼어, 이탈리아도. 아, 나폴레옹!
2: 나 알 것 같아. 정답!
0: 네, 정답을 알아볼까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서 간 곳은?
3: 이탈리아 제노바!
0: 제노바? 정답입니다! 야!

0: 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주변 왕국들과 치렀던 프랑스 혁명 전쟁도 끝이 나고 파리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1: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2: 우와! 이제 우리 프랑스가 최고다!
0: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습니다.
2: 나를 따라!
0: 그리고 2년 뒤인 1804년 나폴레옹은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요.
3: 난 대관식에서 왕관을 내가 쓸 거야.
0: 영국을 뺀 왕정 국가들은 대대로 대관식에서 교황이 왕관을 씌워줬었는데요.
3: 왕은 신이 정해준다. 이럴라고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는 거잖아. 난 국민이 뽑은 나폴레옹 1세 황제. 내 왕관은 내가 쓴다.
0: 왕족 출신이 아닌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었고 스스로 왕관을 쓰고 왕비에게도 직접 왕관을 씌워주며 유럽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합니다.
4: 우와. 절에서 이 다른 나라 왕들이 그냥 나폴레옹 물리치겠다고 뭉쳐가지고 싸우자 그러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진짜 엄지 엄지척.
2: 아이고 진짜.
4: 아유 얘 또 왜 이러니? 아유.
0: 오늘도 재밌었나요? 아 잠깐 여기서 토막 상식.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멋진 말을 타고 가는 줄 알았겠지만 원래는 노새를 타고 넘었다고 합니다.
5: 노새? 대박!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6: 야 진짜 재밌었지?
7: 맞아 맞아. 이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은 형아랑 나랑 같이 있을 때만 되나 봐.
6: 그런가 봐.
8: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9: 아, 더 하고 싶은데.
7: 아쉽다.
9: 그럼 우리 밥 먹고 또 하자.
7: 그래.
10: 내가 먼저 갈 거야.
7: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가야지.

0: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시간을 달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아이 놔! 아 놔, 저리 가! 아 놔!
1: 빨리 줘!
0: 카이사르가 누군데? 형 알아?
1: 로마 제국의 유명한 장군이거든?
0: 아이 찐찐찐찐찐 시왕! 왕이 좋지!
1: 장군도 멋있단 말이야!
0: 아, 싫어!
1: 나 카이사르 안 하면 안 해.
0: 알았어, 그럼 앉아봐. 우리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0: 아, 그래, 내가 반드시 이긴다. 어딜? 이런 식이면 나 게임 안 해?
1: 알았어, 가위바위보 해, 그럼.
0: 안 네. 내, 안 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 아! 카드 내놓으시지. 아이사르가 뭐야. 재미없겠네.
1: 해보면 재밌을걸?
2: 수상인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0: 시간을 달리는 카이사르 이야기. 기원전 49년.
3: 공격하라!
0: 나온다, 나온다!

0: 같은 거야 이거.
1: 아저씨들 걱정하지 마세요.
2: 걱정을 하지 말라니. 저기서 어디냐?
3: 여기는 대한민국인데요.
4: 난 대한민국 모를 뿐이고 그냥 로마로 가고 싶을 뿐이고.
1: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현대사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5: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로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
2: 진짜? 어?
1: 네.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3: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3: 아, 많이 나와라. 야!
4: 네 칸이네.
1: 우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카이사르, 카이사르, 카이사르.
1: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출마하면서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3: 어? 집정관? 그게 뭐지?
7: 집정관은 원로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대표 의견을 결정하는 사람이야.
8: 어? 원로원은 또 뭐예요?
9: 로마는 이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거든. 그래서 귀족들의 의회인 원로원이 있지.
10: 자, 카이사르, 이야기해보세요.
11: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어. 군대를 제대한 군사들에게 땅을 줘야 합니다.
12: 땅이 어디 있다고 막 줍니까?
11: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는데 그 정도도 못해줍니까?
13: 귀족 생각을 좀 그렇게 해봐요.
14: 귀족 생각을 그렇지. 좀 해.
12: 그렇지.
13: 생각은 안 하실 겁니까?
11: 이적으로
12: 네. 당신들도 귀족이요.
11: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듣고 다스려요?
15: 그러려면 힘들지. 그래서 만든 게 집정관이야.
9: 집정관은 1년에 2명을 투표로 뽑는데 집정관이 대표 의견을 그냥 빵빵 결정을 하지.
10: 자, 자, 결정. 군대 제대한 군인들은 땅 못 줍니다.
16: 그렇지. 당연한 결정 아니겠어.
11: 그래, 내가 집정관이 되자.
9: 결국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나가기로 했어. 하지만
11: 일을 어쩐다.
9: 돈도 표도 많이 부족했지. 결국 아. 카이사르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
8: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넌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
11: 제가 집정관으로 있는 동안 두 분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드리지.
9: 이렇게 세 사람이 몰래 만나 나라를 같이 다스리기로 했는데.
10: 카이사르 당선!
9: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두 사람의 도움은 물론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당선이 됐지.
11: 축하해. 짜증나. 남자가 봐도 잘생겼는데 아니 집정관이라니. 이 로마 일대의 땅을 병사들과 자녀가 셋인 집에 나눠주기로 결정했소!
12: 아니 그게 말이 이게 말이 정소리입니까?
9: 이렇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세 사람의 본격적인 삼두 정치가 시작된 거야.
3: 아하! 정답!
1: 네!

0: 그럼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출마하기 전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1: 폼페이우스
2: 크라스스.
0: 네, 정답입니다.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이번엔 제가 던져볼게요.
3: 오, 다섯 칸.
0: 야. 자, 두 번째 문제.
4: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0: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 정복을 갔다가 이 강을 건너기 직전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은 어디일까요?
1: 집정관인데 전쟁도 나가요?
5: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정관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거든.
6: 아, 네. 이 카이사르가 집정관 임기를 마치니까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를 이 갈리아로 가서 거기를 정벌하라고 보낸 거지. 로마에서 갈리아가 워낙 먼 거리고 또 그냥 워낙 넓은 지역이라 카이사르가 이곳을 정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보낸 거지.
1: 그런데
4: 겁먹을 거 없다.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있다. 침착하게 공격해라.

0: 전술이 뛰어나고 잘 훈련된 카이사르의 군대는 갈리아 지방을 하나씩 정복하고 유럽 대륙에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일부까지 점령을 해. 이렇게 갈리아 지방을 점령해가면서 카이사르의 인기가 치솟게되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안절부절했어.
1: 싸웠다 하면 이기고 짜증나. 모두 카이사르 카이사르.
2: 그러면 안 될 뿐이고 나도 전쟁터 가서 빵빵 승리해서 카이사르처럼 인기를 얻어야겠어.
0: 아 그런데 크라수스가 그만 전쟁터에서 죽고 만 거야.
1: 카이사르는 로마에 없고 크라수스는 죽었고 이제 나 혼자다.
3: 아니 그럼 뭐합니까? 카이사르 힘이 너무 세졌잖아요.
4: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더 세지기 전에 없애죠.
0: 카이사르가 두려웠던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밀기로 했지.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기가 막힌 편지를 보냈네.
5: 뭐? 나더러 로마로 돌아오라고?
6: 네? 여기서 국경을 건너려면 군사도 무기도 다 버리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7: 그러네. 그것도 혼자 오란 얘긴데. 총독님, 위험합니다.
6: 맞습니다. 우리도 총독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0: 결국 분노한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들을 이끌고 갈리아와 로마의 국경인 루비콘 강으로 갔어.
5: 이렇게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면 나는 반역자가 된다. 또한 너희들도 반역자가 된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8: 네! 가겠습니다!
5: 좋아. 주상인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우와!
0: 로마에 있던 폼페이우스랑 원로원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7: 카이사르가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9: 뭐? 아니 뭐 이렇게 빨리 왔어. 아직 우리 군사들을 모르지도 않았는데.
0: 카이사르가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모두들 우왕좌왕하다가 도망을 치고 말았지.
1: 아하! 정답! 자,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한 이 강은 어디일까요?
8: 루비콘강!
1: 정답입니다! 게임을 할 때 주사위를 던지면 그 숫자만큼 말을 움직여야만 하죠? 그런 것처럼 이미 결정이 끝났을 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땐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씁니다. 오. 그럼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이번에 또 제가...

0: 전투를 하면서 더 강해지고 우리가 완전히 크게 이겼지.
1: 어! 폼페이우스 살려!
2: 이겼다!
0: 그러자 폼페이우스는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
3: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폼페이우스를 죽이다니!
0: 가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갔다가 이집트의 왕의 누나인 클레오파트라를 만나.
3: 전하, 절세기로다.
4: 너무 미남이다.
0: 사랑에 빠지고. 아우.
3: 클레오파트라, 당신이 왕이 되어야겠어.
5: 아이 좋아라.
0: 클레오파트라를 왕 위에 앉히면서 이집트도 점령해버리지. 이때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정확한 달력을 보고 더 정확한 달력, 율리우스력을 만들어내. 이렇게 카이사르는 달력과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로마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갔어.
6: 에헤, 정답!
7: 네,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특별히 가져온 건 뭘까요?
6: 달력!
7: 정답입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흔들어 갑니다. 네, 네칸더 이동에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8: 이랬다! 이랬어!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아무리 얘기하니까 재밌다, 어?
9: 너 안 될 거 여기서 살만 빨고!
8: 아니, 가, 가! 얘들아, 안녕!
10: 안녕하세요, 여러분!
7: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날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11: 아, 오늘도 진짜 재밌었다.
12: 영기라, 승환아, 카레 먹자. 얼른 내려와.
11: 오, 카레. 나 밥 먹어. 형,
13: 내가 먼저 갈 거야.
11: 형, 같이 가.
13: 아니, 같이 가.

0: 유죄 인간.
1: 얘들아, 모두 주목. 반장이 이번 시험도 전교 1등을 했어. 다들 박수.
2: 와, 또 1등이야?
3: 잘하니까 선생님이 좋아하지. 맨날 10시간씩 공부한대.
4: 혼자 화장실 청소도 하던데.
2: 완전 모범생이네, 모범생.
4: 맞아, 우리랑 다르다니까.
1: 며칠 후.
5: 야, 반장이 옛날에 물건 훔치고 애들을 때려서 정학 받고 학교를 한 달이나 못 다녔대.
4: 어? 뭐?
5: 진짜야, 벌써 소문 다 퍼졌어.
2: 다 퍼졌대.
4: 범생이라더니. 쟤야. 애들을 괴롭혔다잖아.
2: 조심해야겠다. 화내서 또 때리면 어떡해?
6: 물건도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겠지.
4: 아니야!
2: 어?
4: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0: 진짜 반성했다고. 벌도 충분히 받았는데.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야?
1: 반성을 충분히 하고 이제 그 죄를 씻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면 영원히 나쁜 사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2: 그래서 한 번 지은 죄를 몇 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3: 우리가 한 번 울었다고 그 사람이 막 평생 슬프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막 한 번 웃었다고 막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
4: 그렇지.
3: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평생 나쁜 사람은 아닌지 않을까?
4: 지금은 니 쳤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건 반장을 좀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 같아.
2: 내 생각은 그 일단 이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뭘까?
4: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2: 근데 나는 내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도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3: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겠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나쁜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누군가를 화나게 했거나 이런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약간 나쁜 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2: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사람은 한 번씩 실수를 하니까.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당시에 내 죄를 몰랐던 것. 그런 사람들을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5: 하지만 그 무거운 죄와 조금 가벼운 죄는 다르잖아. 뭐 친구랑 싸우거나 그런 거는 잘 화해하고 하면 이제 그건 잘 화해했으니까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
4: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대화해보자.
3: 그치. 명확하게 줄 순 없지 않나?
4: 그래도 최대한.
3: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중립이고 어떤 사람들은 욕이고 어떤 사람은 욕이고 이렇게 이게 그라데이션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뭐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나눌 순 없지 않을까?
2: 그러니까 개미한테 돌멩이는 무겁지만 인간에게 작은 돌멩이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1: 일단 나는 그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따져본 게 별로 큰 의미까지는 없는 것 같아. 물론 무거운 죄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가벼운 죄라면 약간의 형벌만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죄니까 형벌을 받긴 해야 하는 거잖아.
2: 의미가 있긴 있어. 근데 이 토론에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대화 주제가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일까?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야. 영원히 나쁘다. 영원히까지는 나쁘지 않다.
3: 유명한 가수가 말했듯이 영원한 건 절대 없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죠.
4: 아.
2: 근데 나도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뀐 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내가 진짜 진짜로 정말 정말 반성하고 있고 또 그때 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이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험담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해.
1: 죄값을 치르고 했다면 일단 죄를 뉘우쳤다는 얘기잖아. 완전히 완벽하게 씻기는 죄는 없겠지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5: 좀 친해지거나 가까워지면 그 내면의 그 반성하고 있는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4: 거짓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기잖아. 그건 연기니까 애매함과 그런 게 드러날 거야 대부분.
3: 죄를 뉘우쳤다라는 것의 뜻은 내가 그 죄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죄를 뉘우쳤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죄를 뉘우쳤고 여기에서 보면 내가 죄를 뉘우쳤고 이런 거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죄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왜냐면
4: 근데 죄를 뉘우쳤으면 다시 반복하지 않지 않을까 죄를?
3: 근데 그러면은
4: 잠깐만 나 말 안 끝났어.
3: 말 안 끝났어 미안.
4: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도 나타나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뉘우쳤다 아니면 뉘우치지 못했다의 기준을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2: 근데 속으로는 계속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뭐 내가 다음에 실행할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마음으로.
3: 그럴 수도 있지.
2: 그치?
1: 이제 모범적인 친구가 되었으니까 친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좀 더 나도 자세하게 알아봐야 더 친해지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3: 사람들은 착한 기억보다 부정적인 그런 기억이 더 오래 남거든. 예를 들어서 뭐 아빠한테는 여행 갔던 기억 막 이런 거 하면 뭐 몇 줄 안 나오는데 군대 기억하면 막 쭈르르 막 이렇게 나오잖아.
4: 인정.
3: 그렇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강한 이미지의 범죄를 진 사람들은 그 이미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국엔 떠올라. 좀 바꿔야 된다, 그 시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봐야 된다.
1: 조금의 용서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완벽하게 용서까지는 나도 잘은 모르겠어.
5: 용서 못할 것 같아. 있었던 일과 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난 용서 못할 것 같아.
2: 나는 진심으로 피해자 친구들한테 사과를 진심으로 하고 다시 친해지다고 시도를 해볼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나랑 나 미안한데 너랑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 나 너 용서하고 나 너랑 친구할게 그러면은 반성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아.
5: 나도 영원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사과는 하겠지만 그 친구가 내 사과를 받아준다고 해도 난 영원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것 같아.
3: 왔다.
6: 안녕하세요.
3: 회장이다.
6: 반장. 감사합니다.
3: 뭐야, 틀 안에 갇혀있어.
6: 안녕히 가세요.
4: 반장 슬퍼 보여.
7: 응시하시네.
2: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손편지도 이렇게 예쁜 글씨로 꾹꾹 눌러 써가지고 그냥
3: 눌렀으면 종이가 찢어져.
2: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6: 정성
2: 500글자를 채워오도록.
1: 손편지도 써보는데 속으로라도 일단 진심으로 반성은 해야 할 것 같아.
3: 걔가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헐물 벗고 악마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7: 얘기하는 거지?
3: 쿨해.

0: 야, 네 말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오긴 했는데 정말 갈 거야?
1: 당연하지. 얼른 단종한테 가서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자. 단종,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삼촌의 협박을 받아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우린 단종에게 미래를 알려주려 한다. 그냥 죽는 건 너무 불쌍하잖아.
0: 전하, 전하, 단종 전하.
1: 전하, 단종 전하, 일어나세요.
2: 누구냐?
1: 쉿, 저희는 미래에서 왔어요. 전하의 삼촌이 전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말을 믿으셔야 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2: 설마 설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3: 듣거라, 반역을 꾀한 수양대군을 숙청하라!

0: 그대로 두지 마라! 쫓아라, 쫓아!
1: 미래를 들은 단종은 무사히 살아남는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삼촌을 없앤 단종은 죄책감으로 폭군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원래의 역사보다 더 빠르게 멸망한다.
2: 어떡해. 우린 그냥 단종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3: 맞아.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1: 의도가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4: 결과.
5: F네.
4: 결과가 없으면 의도가 없지.
6: 나는 좀만 생각해볼게.
4: 근데 저기서 지금 저 애니메이션에서 고증이 안 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랑 그때 그 시절의 말이랑 매우 달라. 지금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6: 네. 타임머신이 발견될지 안 발견될지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네. 지금
7: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냥 쳐줘.
4: 애니메이션 좀 쳐줘.
6: 아니, 애니메이션 말해봐.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게. 똑같은 연구를 했어. 근데 결과는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로 다른 사람들 도와야지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했어. 그래서 똑같은 연구를 했어. 그러면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뭔가 그 의도가 더 좋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거잖아.
4: 네 그 옷을 사람이 돈을 원해서 만든 거랑 아니면 착하게 사람들이 편하게 입으라고 만든 거랑 네가 그걸 이걸 입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 넌 모르잖아. 그냥 입는 거잖아. 그냥 시중에 파니까 입는 거잖아.
6: 맞아. 이게
4: 사람들은 그 의도를 몰라.
6: 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자기만을 돈을 위해서 너무 욕심에 차서
5: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4: 근데 돈을 원하는
7: 결과는 똑같잖아.
6: 결과는 똑같아. 근데 봐봐. 돈을 벌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4: 의도를 모른다니까.
6: 점점 더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4: 착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보장은 없어.
6: 아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미래의 결과는 다르지. 왜냐면
4: 미래의 결과는 어떻게
7: 미래의 결과가
4: 똑같아. 결과가 똑같다며.
6: 아니 그러니까
4: 똑같은 매체물을 가지고 결과가 다를 수 있어?
5: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냥 의도가 없으면 결과가 없잖아.
8: 의도가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건 맞는데 난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수학시험을 100점을 맞을 거라는 의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풀었어. 그래서 시험에서 딱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이 그 몇 점 맞았는지 그게 다 시험지를 주잖아. 시험지를 안 줘. 그럼 누가 어떻게 알아?
6: 그래도 나는 너무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잘했다 이런 스스로한테 생각이 나고 그것도 그 하나의 체험이 아닐까 하나의 경험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4: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런 그 의도가 좋지 않게 돼. 그러니까 그럼 결과가 중요하잖아.
5: 근데 노력은 배신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리코더 같은 것도 불 때도 뭐 낮은 도하면 애기들은 막 손가락 엄청 작고 막 안 나가지잖아. 나 그것도 연습하면 다 돼. 그러니까 노력.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결과가 있잖아.
6: 나는 그냥 그 단종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잖아. 그게 의도야? 절대로 그런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의도가 더 중요해. 네.
4: 근데 그게 과거에 현재가 이렇게 얽혀있는 실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과거를 딱 잘랐어. 그럼 다 끊기지. 그럼 우리도 지금 파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
5: 맞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제 과거에 가서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지 마라. 그런 것도 뭐 법칙 같은 게 있잖아.
8: 그럼 역사 하나를 위해서 폭군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4: 그러면 돼. 그러면 단종이 우리 조상을 그러니까 죽일 수도
7: 그러니까
4: 있어.
7: 그러니까 봐봐. 단종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종이 죽었기에 그 후손들이 독립운동가가 되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
4: 그런데 단종이 살아있으면은 그런 용맹한 독립운동가들도 없을 수 있고 우리도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명이 싫다는 건들지 말자.
5: 근데 그건 가능성이잖아.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4: 안 그럴 수가 없는
8: 그건
4: 게.
8: 그건 도박이지.
7: 근데 나는 솔직히 남 일에 간섭을 안 하면은 너가 결과를 안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럼 내 의도도 사라지는 거고.
5: 근데 간섭을 안 하면 너무 마음이 찜찜할 것 같은데.
4: 나는 일단 그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단종이 잘못한 거야. 아이들은 좋은 의도로 그 단종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 단종이 그 수양 대군만 죽이거나 없애면 될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굳이 역사를 간섭하지 않고 그 단종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굳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6: 근데 그게 아무리 몰랐어도 의도는

0: 좋았어도 생명 같은 건 이제 걸고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잘못 없는 많은 백성들이 죽었잖아. 그렇게 해도 자기가 조심하지 않은 탓으로 그런 거니까 판사가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1: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해봤자 뭐해. 이미 사람은 죽였는데.
0: 그리고 그러면 CPI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어차피 사람이 죽었어.
1: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가능성은 있었는데 내가 가능성을 없앤 거잖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살 수도 있었어.
0: 어, 맞네. 다른 더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살 수도 있어.
1: 어, 나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거야.
0: 나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했을 수도 있지.
1: 일단 결정은 내가 했겠지.
0: 하긴 그 말은 맞긴 맞아.
2: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살릴 거야, 꼭 살릴 거야 하는 각오로 하고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어. 그 사람이 살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노력이 했는데도 결과가 그러면은
0: 어쩔 수 없는 거지.
2: 맞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장애인이나 뭐 불구가 되고 죽지 않았다 하면 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거야.
3: 아이들이 삶을 살다 봐가지고 어떤 노력을 한 거잖아. 어쨌든 자기들이 나아가는 거는 둘의 차이도 뭘까?
4: 타인에게 하는 것과 지금 나를 위해 하는 것과 다르죠.
0: 나한테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아도 나한테 피해를 입으니까 내 책임이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니까 타인한테 할 때는 좋은 의도라도 진짜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
1: 그런 거는 그 철학이 아니라 상식 아닐까?
0: 상식이 철학이다. 상식이 철학이지. 그랬어. 철학이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의 상식, 과학, 수학
5: 철학이 상식을
0: 하고?
5: 만드는 거지.
1: 내가 언니가 먼저
0: 은심의 손을 얹고 하면서
6: 예, 뒤에 봐봐.
5: 단종이 유배 왔다. 단종이 유배 왔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7: 어허, 네 이놈들. 감히 왕족을 능멸하느냐?
5: 저 한 명이가 아닌데.
2: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1: 네, 안녕히 가세요.
2: 안녕히 계세요. 저 전화?
0: 어, 뭐라?
2: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0: 이거 뭐야? 이거 우주선 아니야?
1: 오, 이거 열리나?
0: 오, 이거 타임머신 있네. 이거 문 열리나?
5: 안 알려줄 건데? 안 갈 건데?
0: 안 갈 거예요.
2: 나 안 갈 거야.
1: 아마 그냥
5: 얼굴만 보고 나중에 영화 심수 친다고 말하고 그냥 오겠습니다.
0: 나는 그냥 거기에서 뭐 영상도 좀 찍고 구경도 좀 하고 집으로 돌아오겠어.
2: 공장 와이파이가
5: 대체
1: 와이파이 데이터 써 데이터.
5: 아니 아니 데이터가
1: 없잖아.
5: 인공위성
0: 카메라 있어. 카메라 있어.
5: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그게 죽는다. 핸드폰이 아니라 목통에 난다니까. 이거 인공위성이 없어. 인공위성이 없어서 단종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이 죽는다니까.

0: 아, 이번 감기는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티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뭐?

0: 스타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1: 아차! 시장님, 괜찮으세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0: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아차!
2: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1: 테라시티에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3: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4: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0: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1: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4: 좋아, 얘들아. 기가 들떠, 출동!
5: 그래, 알았어.
4: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5: 기가 들다 출동!
4: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5: 그래, 좋아, 아빈!

0: 마침 내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0: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2: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3: 아쭈! 레이, 괜찮아?
4: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5: 자, 그럼 주사 놔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
3: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2: 레이 어디 가는데?
3: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안돼.
6: 레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3: 왜? 그러니까 왜냐고. 왜긴 왜겠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2: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3: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6: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3: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7: 아이고, 목이야.
8: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에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다.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 어서 출발하라고.
6: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9: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6: 다행이네요.
9: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6: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9: 그래, 너희만 믿을게.
6: 기가 빌더, 출동 준비하자.
10: 알았어, 아밍.
2: 알았어.
3: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6: 레이,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2: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1: 미안해.
0: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2: 뭐?
0: 여기서 뭐 하는 거지?
3: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0: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봇 출동!
2: 알았어, 아비!
0: 호키봇 변신 완료!
4: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잠깐! 호보가 왜 저러지?
1: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만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3: 이거라 파다라! 고양이 털뭉치야!
0: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5: 그래! 방패 준비 완료!

뭐야? 나 비천이 안 보이잖아.

0: 고마워. 아쭈!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루루 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

0: 맞다 맞출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1: 좋아. 안돼.
2: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가.
3: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4: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2: 안 돼! 난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0: 리더가 된 포키.
5: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0: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4: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0: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1: 뭐? 임시 리더?
0: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6: 야호! 내가 리더다!
4: 뭐? 포키가 리더라고?
0: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6: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5: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6: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7: 우후! 임무 호출이다!
8: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6: 아,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8: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6: 당연하지. 출동하자.
4: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6: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8: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6: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8: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6: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8: 고마워.
4: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6: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5: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4: 한번 해보는 거야.
6: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4: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6: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딱딱이 대장 포키! 딱딱이는 내가 또 전문이지.
4: 난 수학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9: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난 하늘을 여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6: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4: 아,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6: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5: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6: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5: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6: 그래 뭐.
4: 그럴까? 하지만 이거...
6: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포키!
3: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4: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포키?
4: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0: 돼. 포키!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4: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 어떻게 위험한데?
4: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4: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4: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흰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복귀.
4: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5: 루루, 언니가
4: 우리도 같이 갈래.
2: 오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6: 오키, 너 괜찮아?
4: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3: 포키,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4: 정말 그럴까?
3: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4: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7: 우리는 토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3: 토모와 두더지들이잖아?
0: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7: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4: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0: 이야,
4: 꼭 잡았다!
0: 안 돼!
7: 누가 좀 도와줘!
4: 와줬구나, 기가 빌던.
0: 당연하지.
8: 우리가 누군데?
9: 마이트봇 변신 완료.
10: 레이봇 변신 완료.
11: 스킬봇 변신 완료.
9: 하! 잡았다. 스릴러 드릴러 낚시 성공.
0: 예!
7: 이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제...

0: 만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1: 위험해.
0: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치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2: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3: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4: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1: 그래 좋아 복희.
4: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5: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3: 평평하게 만들고
4: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3: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4: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 밀더 건설해 볼까?
1: 임무 완성!
3: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4: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3: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5: 다신 너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게.
4: 고마워 얘들아.
5: 뭐야 너무 감동적이잖아. 아빈도 정말 기뻐할 거야.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3: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4: 데이비드 커버필드.
3: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4: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3: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4: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4: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3: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0: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션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저 30대 중반이 됐어요. 우연히 EBS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네요. 그게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그게 왜 고마운지 그 마음에 또 저도 고맙습니다. 정말 나는 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고 이 아이들은 나한테 진짜 제자구나.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이자 또 우리 EBS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수능 국어 영역을 공부하고 있는 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EBS에서 참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또 이런 공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 밖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아이들 어떤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열정의 원천이 너무나 궁금해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EBS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게 몇 년도냐면요. 2007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용 조직의 원리 다섯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때는 제가 학교 교사는 이제 4년차 햇병아리 교사였거든요. 제가 막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는 EBS 강사가 될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우연히 옆자리에 EBS에서 강의를 오래 하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윤혜정, EBS에서 신규 강사 뽑는데 한번 도전해봐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얼떨결에 우연히 그렇게 EBS에 오디션에 도전을 해봤고 그리고서 강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학교 일도 해야죠. EBS 강의 준비도 해야죠. 새벽 12시, 새벽 1시 그때 EBS에 가서 그때 강의를 찍고 밤을 새고 학교에 바로 출근하고 그런 일상을 살았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버겁게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정말 바뀌게 된 것은 2008년이었거든요. 2008년에는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과 특별한 국어라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1학년의 수능 특강 같은 그런 중요한 강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기특한 국어의 윤혜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특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요, 새로운 단어이네요. 7단원 생각하는 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강의를 EBS 강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저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 강의로 만났던 1학년 학생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정말 재밌게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EBS 선생님들 아무도 하시지 않았던 일을 제가 했어요. 뭐냐면 수강 후기 게시판이 내 교실이 된 거예요. 수강 후기는 정말 후기를 남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민아, 경은아, 은별아, 미라나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아이들의 글에다가 답변을 달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재미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단원이 끝나면 너희들 이 단원 이렇게 공부했잖아. 내가 이걸 강조했잖아. 이걸로 문제 만들어. 그럼 아이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숙제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거기에 답을 달아줘요. 제일 멋있게 만든 문제를 다음 강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정재의 문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에 나오는 인물의 태도에 대한 심리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골라볼게요. 그렇게 너무 재밌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1년을 보냈어요. 다음 해 2009년 그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 2학년 수업을 했고요. 그 아이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수능특강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1, 2, 3년을 제가 같이 끌고 간 내 제자들한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저 30대 중반이 됐어요. 우연히 EBS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네요. 그게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그게 왜 고마운지 그 마음에 또 저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10년이었잖아요. 제가 2011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진짜 어디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1년 4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심장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 울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업해줘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아기가 생기면요, 6주 정도 됐을 때 아기 심장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아기 심장이 빛나는 걸 못 봤어요. 유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됐죠. 그리고 한 해가 더 지나서 또 수능특강 직접 세 번째 생명이 찾아온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그때 EBS에 친한 PD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그게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었거든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 버리세요. 당신이 잠시 멈추어도 이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그 글을 보고서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거든요. 아, 내가 잠깐 EBS를 내려놓아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고3이 되면 알겠지만 1년 동안 쭉 따라갈 선생님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다가,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 2년 동안 너희한테 얘기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두 번의 유산이 있었어. 근데 나한테 세 번째 생명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 생명을 지켜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개념의 나비효과에서부터 너희 수능 때까지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내가 못 지킬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렇지만 선생님이 너희들 공부에 나가는 거 지켜보면서 응원할게 라는 글을 정말 제가 거의 새벽쯤에 올렸던 것 같아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 글을 올렸을 때 정말 그때 수강 후기 게시판에 400개 정도에 되는 글이 쫙 올라오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선생님 믿고 시작했는데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 없이 선생님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에서 가르쳐 주신 걸로 저희 끝까지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원의 글이 400개가 올라오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지만 정말 나는 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고 이 아이들은 나한테 진짜 제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학교 수업도 해야죠. EBS 강의 준비도 해야죠. 집필도 해야죠. 또 제가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엄마 역할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과 만나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진심을 다해서 했을 때 여러분도 제가 느끼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내는 그 경험,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정말 EBS에서 만난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서 생각나는 학생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이 녀석은요. 제주 소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EBS에서 강의할 때 되게 웃기게 수능 강의잖아요. 그쵸? 막 가열차게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막 가는 그런 강의인데 중간에 무슨 라디오처럼 우리 학생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뜬금없이. 자, 오늘의 논편 읽어보고 두 번째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우가, 제주에 살고 있는 현우가 편지를 보내줬어요. 제가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절대 울지 않으리라 막 결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강의 중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어버렸거든요. 현우가 이렇게 되게 밝은 모습으로 편지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부러워하는 제주도에 살아요.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인데 갑자기 평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2주 전에 알았는데요, 제가 암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휴학을 해야 될지, 치료를 받으면서 공부를 계속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현우가 그때 말했거든요. 제 꿈은요, 역사학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현우를 응원했는데 1년 뒤에 현우에게 또 너에게 좀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치료받고 작년 고3 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두 달 동안은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서울대

0: 역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정말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내가 암이라니. 이제 19살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요.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벌써 4년 전에 노원편에 나온 이현우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대학에 잘 진학해서 여러 활동도 하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늘 강의 머리말을 여실 때 너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나비효과 강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게시판에 그 편지를 쓴 게 정말 작지만 되게 저한테 큰 변화였고, 그리고 그때 받은 힘이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었던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남으셔서 저희들의 꿈에 계속 날개를 달아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럼 선생님이 또 한 명의 학생을 소개해 볼까요? 저기 보면은 저 뭔지 알아요? 아이스하키 스틱입니다. 제 유일한 취미가 아이스하키거든요. 근데 딱 재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토요일에 제가 아이스하키를 하러 갔는데 거기 처음 보는 너무 앳돼 보이는 코치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코치님이 절 보더니 막 달려와서 반짝이는 눈으로 그 눈빛인 애들이 있어요. 저를 보면서 혹시 윤혜정 선생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 맞아요. 그랬더니 그 코치님이 20살이래요. 20살짜리 코치님이 선생님 저 작년에 EBS에서 선생님 강의 듣고 정시로 국어 하나 틀려서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코치를 할 정도면요 엘리트 선수를 했을 텐데 공부를 그렇게 병행했다고? 근데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키를 그만두게 됐대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나 보다. 아니요. 그 전까지는요 책도 한 권 못 읽었었고 제 독서의 경험은 1학년 때 시작한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에 나온 지문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문들이 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비문학 지문인데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읽어도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긴 강의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한 번 완강, 이해 안 돼. 두 번 완강, 이해 안 돼. 세 번 완강. 이렇게 하면서 기초를 쌓아서 자기의 실력을 쌓아 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출발이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잘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중에는요,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너무 싫어. 나는 왜 이럴까? 남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나는 바닥으로 막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 고2, 고3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과 챌린지를 하나 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곱만 떼고 셀카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이걸 다섯 번을 외쳐서 동영상을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단 오전 8시 이전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 전에 잠 옷 입고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이걸 다섯 번 외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표정으로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보내거든요.
2: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3: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4: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0: 왜 그거 할까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기분으로 시킨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그 말의 내용대로 우리 뇌는요 움직이고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공부를 좋아해, 나는 공부를 잘해 라고 자신을 믿어주는 말을 자기에게 반복적으로 해주면요 우리 뇌는요 그렇게 움직인대요.

0: 하고 나는 공부를 좋아하고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23년 동안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곳이 학교 아니든 학교 밖이든 정말 상관없어요. 선생님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녀석 모두 정말 정말 규모가 작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꼭 행복하게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도 응원하지만 여러분 자신 자체를 응원하고 싶어요. 스스로 나를 사랑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기를 진심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남기고 싶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끄는 거야. 저 혼자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낼게요. 안 돼. 그게 양치기예요. 영혼 없는 선의 양치기.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뭐든지 꿈꾸고 노력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캥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반찬계의 미슐랭 셰프 민요한이 알려주는 든든하고 건강한 밥상. 우렁된장을 활용한 핑거푸드. 향긋한 케일에 돌돌 말아 한입에 쏙 먹는 우렁된장쌈밥부터 무더운 날씨에 묵사발 한 그릇으로 더위 타파. 동치미 국물을 활용해 새콤한 맛이 일품인 도토리 묵사발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아니, 저는 이렇게 요리계의 아이돌 분이 나오신 줄 알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요리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쫄깃한 우렁 된장 쌈밥. 여름철에 아주 잘 어울리는 요리인데요. 무엇보다 질기지 않고 적당히 쫄깃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재료를 살펴볼까요?
2: 재료는 표고버섯하고, 네? 애호박, 양파, 그리고 감자, 네. 그리고 마늘종하고 고추, 우렁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 아주 신선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의 재료들도 한번 볼까요? 네.
2: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저희 재료는, 네, 이제 감자 간 것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1: 오, 감자 간 거? 그다음에 생감자 이렇게 두 종류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우렁 된장 쌈밥을 더 맛있게 해주는 감자 비법까지 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2: 네,

0: 자, 일단 채소부터 손질하실 건가요?
1: 네, 채소부터 간단하게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어떤 것부터 하실지.
1: 일단은 채소들을 다 한번 깍둑썰기를 제가 다 할 거고요.
0: 네.
1: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물에 씻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키친타월로만 제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물에 씻게 되면 사실 버섯에 물이 금방 먹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간단한 건 행주라든지 키친타월로 좀 이물질 같은 경우만 간단하게만 닦아주시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속에 깊이 박혀 있을 때는 살짝 톡톡톡 쳐서
0: 네.
1: 이렇게 안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0: 네. 이런 식으로 자, 깨끗하게 표고버섯을 네. 손질해주고요. 이 표고버섯이 향도 굉장히 좋고 식감도 좋죠?
1: 네, 맞습니다. 일반 버섯보다도 사실 식감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표고버섯을 네. 사용하시면 좀 고기 같은 식감도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강된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모로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1: 네. 깍둑썰기 할 때는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일단 길게 썰어주시고 한 번에
0: 네.
1: 옆으로 작게 썰어줄 예정이고
0: 네.
1: 전 조금 더 빨리 끝내는 요리를 위해서 사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제가 오늘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요. 많은 분들이 요리를 또 간단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해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맞춰주시는 걸로. 버섯 향 정말 좋아요. 표고버섯 향. 그렇죠? 네.
1: 생으로 먹어도 지금 되게 맛있을 때라서.
0: 맞아요. 자, 이 다음 어떤 거 손질하면 좋을까요?
1: 네. 애호박 같이 손질 한번 해보도록
0: 해볼까요?
1: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식을 되게 좋아했어서
0: 예.
1: 이제 미국에서 요리 학교는 나오긴 했는데
0: 네.
1: 한식에도 항상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0: 맞아요. 외국 친구들도 우리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친구들한테도 강된장도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0: 예.
1: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너무 맛있대요?
1: 네.
0: 그렇죠. 우리의 맛이 최고죠.
1: 그래서 애호박도 이제 간단하게 사이즈를 조금 예. 썰어줄 예정이고
0: 지금 이제 표고버섯하고 크기를 맞춰주시네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채소가 익을 때 좀 균일하게 익으면 좋기 때문에 비슷하게 썰어주면 좋고
0: 네.
1: 한 번에 같이 넣으실 거면 좀 안 익는 재료들은 조금 더 작게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감자도 같이 한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익는 정도에 따라
1: 네. 저는 한 번에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감자는
0: 네.
1: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제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자도 넣어주시고 자 일단은 우리가
1: 네.
0: 그냥 생감자도 있고 저희가
1: 간 감자도
0: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유는
1: 네.
0: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많은
1: 네.
0: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1: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자는 지금 다른 채소들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제가 썰어줬습니다.
0: 아무래도 단단하니까.
1: 네.
0: 선생님 아까 애호박은 미리
1: 네.
0: 그 씨를 좀 발라놨죠.
1: 네, 제가 씨를 발라서 제가 제거를 한 다음에
0: 네.
1: 썰어줬고
0: 네.
1: 씨를 뭐 같이 넣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씨를 넣게 되면 사실 좀 많이 물컹물컹한 그런 식감들이 있기 때문에 씨는 제거해주고 썰어줬습니다.
0: 네, 이 재료들을 보면 저희가 늘 집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사실 우럭만 이제 저희 또 따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양파도 이제 금방 익는 재료이기 때문에
0: 네.
1: 사이즈는 조금 더 크게 제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0: 사이즈 더 크게. 네. 그리고 먹을 때 이렇게 크기가 균일하면 뭔가 음식도 정갈하고
1: 네, 맞습니다.
0: 보기도 좋죠.
1: 다문새도 좀 더 이쁘기 때문에.
0: 네. 다음은
1: 그렇게 하고 이제 마늘종 같이 잘라주겠습니다.
0: 마늘종. 네. 마늘종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1: 네. 사실 이제 우렁쌈밥 할 때 마늘종을 잘 넣으시진 않는데
0: 네네.
1: 저는 어쨌거나 조금 더 아삭한 그런 식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0: 맞아요.
1: 마늘종도 좀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마늘종의 식감이 약간 오독오독한 식감도
1: 네.
0: 있고 약간 알싸한 식감도 있잖아요.
1: 네,
0: 알싸한 맛도 있고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또 이렇게 함께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요리도 그냥 꼼꼼하게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리할 때 좀 간단하게 하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0: 예.
1: 좀 간단한 방법들로 오늘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제가 고추는 지금 이제 홍고추하고 일반 청양고추 두 개 준비했고 작은 사이즈로 같이 좀 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작은 사이즈로. 그러게요. 이 강된장은 일단 그 강된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씹히는 맛이 또 좋거든요.
1: 네.
0: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강된장이랑 밥만 비벼먹어도 맛있어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요리하고 좀 나중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이거는 고명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우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어떤 우렁이 신선한 우렁인지.
1: 네. 우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사이즈가 더 크고 통통할수록 조금 더 식감이 좋고 맛이
0: 예, 예.
1: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손질이 잘 된 우렁을 사용을 하시면 집에서도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런 것들로만 같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데쳐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지금 우렁 같은 경우는 살짝 데쳐서 손질이 된 이제 냉동된 우렁을 전 사용을 했는데
0: 네네.
1: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모래라든지 식감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1: 저는 이제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0: 맞춰주고 좀 비린맛도 먼저 좀 더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좀 붙어있는 점액질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끓는 물에서 같이 데쳐주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1: 오, 그럼 네. 한번 데치러 가볼까요?
0: 네. 한번 데치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미 한번 살짝 데쳐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0: 네, 맞습니다.
1: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물에 불순물과 그다음에 약간의 비릿한 향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걸 날려주기 위해서.
0: 네, 맞아요. 물이 끓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우렁이를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우렁이를 넣고 자 네. 물론 깨끗하게 나오긴 했어요, 지금. 그렇지만
0: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네. 비린내를 조금 더 제거해 주기 위해서
1: 아, 살짝 날아가네요, 네. 지금. 예.
0: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비릿한 향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예, 예.
1: 이런 과정이 확실히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네. 바로
0: 이렇게만 하고 차가운 물에다가 바로 이제 넣어 주시면 됩니다.
1: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렁까지 저희가 살짝 데쳐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봐야죠.
0: 네, 우렁이까지 이제 같이 데쳐졌으면 사실 요리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이제 바로 이제 조리만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모든 재료를 갖고 와서 한번 조리해보도록 할게요.
0: 물을 조금만 올려놨고,
1: 예.
0: 지금 이제 물이 끓기 전에 다시마를 한 장만 넣은 다음에 육수를 제가 조금 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1: 강된장에도 그냥 물이 아닌 육수로.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럼 더 맛있겠어요. 정말 네. 오늘 들어가는 재료가 다 먹음직스럽고 우리가 좋아하는 재료들이고 육수까지 되니 네.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0: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뭐 끓기 전에도 넣으셔도 괜찮은데
1: 예?
0: 육수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차가울 때부터 같이 넣고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1: 오.
0: 그다음에 이제 물이 끓고 한 2, 30초 정도 지나면 바로 다시마를 빼주셔도 좋고 다시마 같은 경우는 끓는 물에서 오래 끓였을 때 사실 점액질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간단하게 육수만 뽑고 바로 빼주셔도 됩니다.
1: 네.
0: 이제 여기다가 준비됐던 채소들을 같이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요, 이제 들어가는 순서들이 네. 궁금한데 어떤 것부터 네. 넣어야 하나요?
0: 일단은 감자가 가장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감자를 먼저 네.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1: 감자를 넣어주시고 네.
0: 이제 표고버섯하고
1: 네 표고버섯
0: 그리고 이제 애호박 그리고 양파
1: 네
0: 그리고 마늘총까지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1: 마늘총까지. 아, 정말. 이 외에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식재료, 혹시 냉장고에 있는 재료가 있다면 넣어도 네.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당근이 항상 조금씩 남아요.
0: 네, 당근도 넣으셔도 예, 괜찮고 예. 아니면 뭐 대파라든지 아. 사실 어떤 것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일단 고춧가루하고.
1: 고춧가루.
0: 그리고 설탕.
1: 약간의 단맛이 있어요, 그렇죠?
0: 네, 약간 설탕 넣었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짠맛 같은 경우는 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소금이라든지 간장을 넣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된장을 저희가 네,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1: 맞아요.
0: 이제 기본 밖에서 파는 시판용 된장하고 집된장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네, 이유가 뭔가요?
0: 네, 사실 염도라든지 맛이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1: 예.
0: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1:1로 같이 섞어서 넣어줬고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집된장으로만 이용하셔도 괜찮은데
1: 네?
0: 집된장이 사실 집마다 염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염도에 따라서 조금 더 양을 조절을 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1: 맞습니다. 가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참기름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물엿인가요?
0: 네, 죄송합니다. 네. 물엿까지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뚜껑을 덮고, 한
1: 네.
0: 10분 정도 내외로만 끓여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채소가 이제 끓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 네.
0: 한 중불로 줄여주신 다음에, 사실 10분 정도만 뚜껑을 닫고 끓여주시면 네. 나머지 재료들이 다 익을 것 같습니다.
1: 자, 셰프님, 이제 끓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 네.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요.
0: 네, 이제 사실 10분 다 끓어서, 나머지 재료들은 다 익었고
1: 예.
0: 농도가 사실은 조금 약간 아직은 묽은 상태예요.
1: 아직은요. 저희가 네. 그렇게 10분 끓였는데도
0: 네, 맞습니다.
1: 채소는 다 익은 것 같거든요.
0: 네, 채소는 지금 다 익은 상태고
1: 예, 예.
0: 이제 나머지 재료들만 같이 넣어주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1: 자,
0: 이제 이 상태에서
1: 우렁
0: 조금 전에 데쳐놨던 바로 우엉을 바로 넣어주면 되고요.
1: 네.
0: 이제 우렁을 처음부터 넣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질겨질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사실 깔끔한 상태로 가려고 하면 추후에 조금 우렁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렁 넣은 후에 몇 분 정도만 네. 이렇게 해주시나요?
0: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농도만 잡히면 바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농도를 전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잡곤 하시는데
1: 예?
0: 저희는 이제 감자가 베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 감자를 사용을 해서 나머지 이제 농도를 예. 맞춰줄 예정입니다.
1: 아, 그래서 이 간 감자를 준비하셨구나.
0: 네.
1: 아, 전분도 좋지만 이 감자가 들어가면 농도가 잡히니까.
0: 네, 맞습니다.
1: 이건 어느 타이밍에 넣으면 돼요?
0: 지금 바로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1: 네.
0: 감자 전분으로 하실 때는 물에다가 이제 한 1:3:4 정도 비율로 이제 섞어주시고 한두 숟갈씩 넣어주시고

0: 드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감자 전분을 바로 넣고 농도를 마지막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 감자를 활용해서.
0: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 바로 드셔도 되는데 네. 조금 더 맛있게 드시려면 사실 익은 감자를 조금 더 으깨 주신 다음에 좀 더 묽게 되게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2: 그러게요.
0: 근데 오히려 깔끔하게 보이실 것 같으면 이 상태로 바로 드셔도 되고요.
2: 이야, 진짜 푸짐하네요. 네.
1: 참기름은 어느 타이밍에 넣는 거예요?
0: 네, 이제 불을 지금 다 껐고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을 끈 상태에서 참기름을 넣고 그냥 향으로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참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는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한 번에 다 넣었다가는 이 재료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향 같은 것들이
0: 맞아요, 네.
1: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0: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놔두고 네. 옆에서 이제 케일 쌈을 같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케일 쌈 준비해볼게요. 자, 셰프님 오늘 특별히 쌈밥에도 여러 가지 이제 쌈채소들이 들어가는데 케일을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0: 네, 사실 케일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이제 쌈채소들이면 다 만드셔도 괜찮은데 네. 이제 케일로 쌌을 때 사실 모양이라든지 색깔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이쁘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오늘 케일로 준비를 했고 케일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하게만 데쳐질 거기 때문에 예. 물이 끓으면 물에다가 케일에 살짝만 간이 별 수 있도록 예. 그 소금을 또 넣어주고
1: 맞아요. 생으로도 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약간 그 쌉쌀한 향이 너무 맞아요. 강해서 네.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니 네. 한번 데치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0: 바로 이제 그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아니 데치니까 케일 색이 더 네. 푸릇푸릇해지는 것 같아요. 네.
0: 데치자마자 이제 색이 조금 더 밝아졌고
2: 예.
0: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 숨이 살짝만 죽고 이제 휘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냥 바로 빼셔도 됩니다.
1: 오, 요 타이밍에. 이렇게 해서 이제 쌈밥을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0: 네. 밥에는 간단하게 이제 소금하고 참기름으로만 제가 간을 살짝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이제 소금은 이제 한 꼬집 정도만 제가 같이 이제 준비했고요. 일반 맛소금이나 꽃소금 고운 걸로 같이 준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밑간을 살짝.
0: 네. 하고 참기름하고 소금을 지금 같이 넣은 상태고
2: 네.
0: 밥은 이제 하나하나를 좀 풀어질 수 있도록 조금 풀어주면서 같이 제가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밥 간이 끝났고
1: 예?
0: 이제 장갑 한번 끼고 살짝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한 입에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양만 제가 할 거고
1: 네.
0: 이제 케일이 쌌을 때 바깥면이 좀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색이 진하고 조금 밝은 쪽을 바깥쪽으로 갈 거고
1: 예?
0: 이 입 안쪽으로 제가 밥을 넣어서 한 입 사이즈로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이제 밥은 사실 손으로 그냥 한 입 사이즈로만 오히려 말아주시면 괜찮고
1: 한 입 크기 네. 예.
0: 가운데다 넣으시고 한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신 덮어주시고
2: 예.
0: 그다음에 나머지 사이드를 잡으면 사각형이 되는데
2: 예.
0: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한 번 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시면 모양 자체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2: 예.
0: 만드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 진짜 되게 아니 초록색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체육회 하고 있으면 항상 다른 프로그램 나가면 요리 잘한다는 이야기 막 들어가지고 이럴 때 함께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저 이렇게 해서
0: 네
2: 예
0: 네. 이렇게 오 너무 예쁘게 잘 됐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케일 쌈은 다 준비가 됐고
1: 네.
0: 이제 바로 플레이팅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덮밥처럼 먹어도 맛있겠어요.
0: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숟가락으로 쌈밥하고 하나씩 같이 떠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쌈채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김에다 같이 감자 넣고 밥이랑 쌈 먹어도 맛있을
0: 네,
1: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쌈밥만 같이 위에다가 하나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초록초록할까요? 이야, 너무 예쁘네요. 맛도 좋고 건강도 좋고, 그렇죠? 이 케일 쌈밥이 우렁 된장과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싸서 해놓으면 네. 밖에서 먹기도 좋고 이 핑거푸드처럼 한 입에 먹기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하고 이제 조금 전에 썰어놨던 고추를 위에다가 살짝만 뿌려줄 예정이고요.
1: 네.
0: 됐고
1: 우리가 먹던 쌈밥의 느낌이 아니에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0: 네.
1: 분위기가.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우렁 된장 쌈밥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우렁 된장 쌈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은 키친타월로 닦은 뒤 작게 깍둑 썰어줍니다. 애호박, 감자, 양파는 깍둑 썰고 마늘종은 송송 썬 뒤 홍고추, 청양고추는 다져주세요. 끓는 물에 우렁이 살을 30초 정도 데친 뒤

0: 찬물에 헹궈줍니다. 우렁이 살은 끓는 물에 데쳐야 불순물과 점액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물에 다시마를 넣고 끓으면 건져주세요. 끓는 물에 감자를 넣고 1, 2분 정도 끓인 뒤 표고버섯, 애호박, 양파, 마늘종을 넣어 끓여줍니다. 고춧가루, 설탕, 집된장, 시판용 된장, 물엿을 넣어 중불에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우렁이 살, 간 감자를 넣어 섞은 뒤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케일을 1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밥에 소금,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케일 위에 밥을 한입 크기로 뭉친 뒤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우렁된장을 담고 쌈밥을 올린 뒤 송송 썬 홍고추, 청양고추를 얹고 통깨를 뿌려주면 우렁된장 쌈밥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이 살얼음 동동 띄워 먹는 도토리 묵사발은 생각만 해도 시원한데요. 이 더운 날 밥하기 귀찮은 날 정말 좋은 요리일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재료를 볼까요?
2: 네. 오늘 준비한 재료는 동치미 육수하고 네. 도토리묵, 오이, 그리고 상추, 네.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재료로는 김가루하고 그리고 김치, 참기름, 설탕, 참깨 준비했습니다.
1: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어렵게 육수 낼 필요 없이 시판 냉면 육수를 이용하면 이 더운 날 아주 간편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자, 셰프님 어떤 거 먼저 하면 될까요?
2: 네, 저희는 사실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재료는 다 준비가 됐고 네. 손질만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재료 손질부터 보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재료 오이가 이렇게 있어요. 네. 자,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2: 이제 오이를 간단하게 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추도 썰어서 위에 고명만 얹어줄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1: 간단하게 채 써는. 네. 일단 오이는 여름 음식에 정말 최고죠. 예.
2: 네. 근데 이제 재료를 써실 때도 네. 묵하고 사이즈가 비슷하게 썰어주셔야지 사실 드실 때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한 번에 같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2: 사이즈도 비슷하게 같이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재료들의 크기를.
2: 네.
1: 그다음에 무슨 상추예요?
2: 이거 이제 로메인 상추인데 네. 이제 집에서는 뭐 일반 꽃상추라든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쌈채소들 같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울리는 쌈채소들.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2: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메인 재료인 네. 묵인데요.
1: 도토리묵, 예. 네.
2: 이제 묵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딱딱하기 때문에 지금 예. 드셔도 되는데 식감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1: 예, 맞아요. 우리가 네. 좋아하는 그 도토리묵의 이 식감은 굉장히 쫀득쫀득한 식감을 좋아하잖아요.
2: 네, 맞아요. 지금은 사실 좀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예. 오늘 먹을 사이즈로 자른 다음에 간단하게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이제 일반 칼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네. 저는 오늘 묵 전용 칼이 있어서 맞아요. 모양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내본 다음에 같이 준비를 했고
1: 이 도토리 묵은 정말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또 무엇보다 이 여름철에 칼로리가 낮아서 좋잖아요.
2: 네, 맞아요. 이 상태로 바로 이제 넣으셔도 괜찮은데 면처럼 드실 수 있게끔 사이즈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맞아요. 면처럼 이렇게 젓가락처럼 네. 이렇게 젓가락으로 퍼올려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지금 이제 묵 상태에서 예. 드셔도 되는데 조금 식감이 쫄깃쫄깃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친 다음에
1: 먹어볼게요.
2: 준비하겠습니다.
1: 정말 탱글탱글하고 지금도 탱글탱글한데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2: 이 상태에서 지금 물이 살짝만 이제 끓을 예정이고 살짝만 그냥 씻어준다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만 넣어줄 거고요.
1: 예. 뜨거운 물을 살짝 끼얹어주듯이. 네. 근데 확실히 아까랑은 달라요. 네.
2: 지금 넣자마자 이제 네. 바로 이렇게 휘는 그런 촉감을 봤었을 때 네.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고.
1: 더 탱글탱글하고 약간.
2: 네. 목도 바로 뜨거운 물에서 건지자마자 차가운 물에다가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더 이상 익지 않도록,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도록 네. 식혀줄게요. 이 김치를 준비했어요.
2: 네, 이 김치는 좀 신김치를 준비를 해.

0: 있고 네. 신김식 같은 경우를 좀 올렸을 때 좀 네. 너무 식거나 아니면 그런 좀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사실 국물에 섞이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위에 김치의 양념들을 살짝만 걷어주고 그다음에 좀 잘게 썰어줬습니다.
1: 이거 더 안 써실 거죠?
0: 묻혀, 네, 묻히겠습니다. 저쪽에다가. 그리고 설탕은 이제
2: 약간의 단맛이 네, 들어가야 돼요.
0: 약간만 넣어줘서 예. 신맛을 잡을 때 사실 설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넣어줬고 네? 그리고 고소한 향을 좀 넣어주기 위해서 참기름도 살짝만 넣어서 네. 김치의 간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재료들은 다 끝났고 네. 바로 이제 접시에 담아서 네? 묵사발을 완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데쳐서 식혀놓은 도토리묵을 같이 넣어줄 거고
1: 자 우리가 늘 먹는 오이 들어가고요. 여름에 딱 어울리는
0: 오이뿐만이 아니고 사실 네. 좋아하시는 그냥 채소를 위해 고명으로 같이 얹으셔도 좋습니다.
1: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항상 이렇게 찬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 준비해놓은 상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김가루하고 예. 그리고 준비해놨던 신김치
1: 예. 요럴 때도 신김치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0: 네, 그래야지 네. 이제 다른 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도 또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김치만 올려주고 이제 마무리로 깨로 넣어준 다음에 이제 바로 드시기 전에 육수만 바로 부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1: 먹기 전에 자, 한번 육수 한번 부어볼까요? 이렇게 더운 날에 그냥 한 사발 쫙 들이키고 예, 맛있게 도토리묵도 그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제 냉동실에 살짝 얼려놨던 육수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약간 얼음이 낀 상태로 같이 준비를 했고 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도토리 묵사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도토리 묵사발이 완성됐습니다.
3: 도토리 묵사발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이는 채 썰고 로메인 상추와 도토리 묵은 한입 크기로 썰어 주세요. 뜨거운 물에 도토리 묵을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궈 주세요. 김치에 설탕,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때 김치의 양념은 조금 걷어내야 깔끔한 국물을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물기를 제거한 도토리묵을 담고 오이, 로메인 상추, 김가루, 김치, 통깨를 올린 뒤 동치미 육수를 부으면 도토리 묵사발이 완성됩니다. 요리 초보자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민요한의 친절한 레시피. 모든 밥상에 잘 어울리는 깔끔한 반찬. 쌈용 배추를 사용해 더 달큰하고 맛있는 배추 겉절이부터 한 가지 반찬으로 간식까지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 반찬. 멸치를 넣어 입에 더 착착 감기는 매콤 멸치 달걀장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입니다.
4: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1: 네. 자, 셰프님, 이 깔끔하게 입맛을 잡아주는 반찬으로 겉절이만 한 게 없는데요. 자, 아삭하고 향긋한 배추 겉절이 재료를 볼까요?
0: 네, 이제 배추는 단맛이 강해서 쌈 전용 배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많이 나오는 부추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1: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양념 재료들이 있는데 원래 젓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젓갈이 안 보여요.
0: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젓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싫어하셔서 사실 겉절이를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늘 새콤달콤하게 간단하게 무칠 수 있는 이제 예? 배추 겉절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니까 식초가 들어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식초하고 예? 간장하고 베이스로 해서 새콤달콤한 이제 겉절이를 만들 겁니다.
1: 이 상큼한 겉절이는 입맛까지 확 살려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배추 겉절이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오늘 어떤 배추를 준비하셨다고 했죠?
0: 이제 배추는 사실 큰 날배추도 있는데 오늘 예. 좀 자그마한 배추를 제가 준비를 했고.
1: 그러게요. 너무 귀여워요. 네.
0: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이 되게 안에가 노란 부분들이 좀 꽉 차 있는 그런 배추가 되게 단단하고 맛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꽃배추 같은 걸로 준비를 했고 네. 이제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썰어서 겉절이를 할 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자르고 예. 사실 이제 이렇게 자를 때 줄기 부분

0: 부분만 좀 많이 자르게 되면 줄기 따로 좀 이파리 따로 그렇게 분리가 되기
1: 맞아요,
0: 때문에 네,
1: 맞아요.
0: 자르실 때는 이제 같이 여기하고 또 곁들이셔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하면 식감을 또 여러 개를 즐기시면서 같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이렇게 김치를 겉절이를 이렇게 뭐 옮겨 담다 보면은
0: 네.
1: 이파리 부분은 이파리 부분만 남고 줄기는 줄기만 남아서 조금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0: 맞아요, 네.
1: 이렇게 손질하면 좋네요.
0: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절여주는 과정까지도 제가
1: 생략을 했기
0: 건너떠서
1: 때문에. 예.
0: 바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1: 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저희가 이렇게 썰어봤고요. 배추까지 준비가 됐어요.
0: 이제 사실 이제 또 집에서 드실 때는
1: 예.
0: 이걸 살짝 지금 바로 드실 거면 오히려 절이지 않고 드시는 게좀더 식감이 좀더 좋고요.
1: 네.
0: 조금 나중에 드실 거면 사실 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소금을 살짝만 넣고 절으신 다음에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같이 무치셔도 좋습니다.
1: 먹는 기간에
0: 네,
1: 따라서
0: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1: 소금을.
0: 오늘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1: 네.
0: 절이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이제 양념을 묻혀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배추는 이렇게 손질을 해봤고, 부추도 한번 썰어볼까요?
0: 네, 부추도 이제 배추하고 같이 곁들일 수 있도록
1: 네.
0: 한입 사이즈로 두 마디 정도 사이즈로만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추의 향이 정말 좋죠. 또 때에 따라서 쪽파도 들어가나요?
0: 네, 부추를 넣어도 좋고요. 아니면
1: 예.
0: 쪽파라든지 아니면 실파 같은
1: 네.
0: 것들도 같이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겉절이를 해 먹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싶은데 벌써 재료 손질이 끝났어요.
0: 네.
1: 자, 그럼 이제 겉절이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순식간에 겉절이가 준비가 되는 게 신기해요. 자, 양념을.
0: 이제 사실
1: 네.
0: 네, 이제 집에서 사실 겉절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1: 네.
0: 되게 조금 어렵고 김치 담그고 그런 느낌이 많이 나실 수가 있는데 저희
1: 그럼요.
0: 이제 오늘 간단하게 새콤달콤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배추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제 오늘 손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0: 이제 기본 재료들은 지금 제가 참기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료들을 다 섞어줄 거고
1: 네?
0: 고춧가루가 조금 더 불어야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먼저
1: 먼저.
0: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액체류를 같이 넣어줄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상태로도 사실 저으신 다음에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같이 저어주셔도 좋은데 이제 이 상태로도 고춧가루가 좀 불어지면 좀
1: 네.
0: 이제 양념의 그런 맛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더 높아지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이 상태로 좀 숙성을 한 2, 30분 정도 식힌 다음에 무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아니,
0: 이제
1: 이제, 저도 이제 뭐 최고의 요리비결 하면서 김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
0: 맞아요.
1: 또
0: 네.
1: 이제 겉절이는 우리가 또 간단간단하게 해서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지금 이제 양념을 제가 했었을 때 사실 좀 되게 묽은데
1: 네.
0: 이게 한 2, 30분 정도 기면 고춧가루가 많이 불기 때문에 조금 더
1: 오.
0: 된 이제 양념장을 한번 보실 수가
1: 좀더
0: 있습니다.
1: 진한,
0: 네.
1: 그래서 한 20분에 30분 정도
0: 네.
1: 숙성시킨다고 했죠. 그런 숙성된 양념장 여기 있어요.
0: 네.
1: 이게 정말 같은 거였어요?
0: 네. 지금 같은 제가 레시피로 준비를 했고
1: 예.
0: 한 30분 정도 불리니까 좀
1: 예.
0: 묽은 거에서 2, 30분 뒤에는 좀 다대기 같은 양념을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1: 그러게요.
0: 있고.
1: 굉장히 진해졌어요.
0: 네.
1: 아니, 고춧가루가 풀리고 안 풀리고 이렇게 차이
0: 네,
1: 나네요.
0: 고춧가루가 이제 수분을 먹으면서 불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이제 좀된 양념장을 드시면 좀더 맛도 깊고
1: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나머지 양념들도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좀
1: 네.
0: 더 어우러지는 그런 양념장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1: 자, 본격적으로 묻혀볼까요?
0: 이제 양념은 전한 번에 같이 넣어주지 않고
1: 예.
0: 반 정도 넣은 다음에 조금
1: 네.
0: 더 묻혀지는 걸 보고 같이 진행을 더 하겠습니다.
1: 아니, 진짜로 이 양념장 향이 조금 더 고춧가루의 깊은 향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1: 날래가 아니라, 그렇죠?
0: 네, 맞아요. 네.
1: 이렇게 할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있나요?
0: 지금 사실 양념 자체가
1: 네.
0: 좀된 데다가 이제 배추도 사실 절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럽지가 않은 상태라
1: 예?
0: 오히려 살짝만 좀 묻혀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꼭 양념이
1: 오.
0: 다 위에 씌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1: 이렇게
0: 네.
1: 살짝 이렇게 묻게끔.
0: 네, 묻게끔만 하셔도 괜찮고.
1: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네.
1: 이렇게 뭔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0: 네, 맞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만 사실 지나면 물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1: 예?
0: 색다른 또 겉절이 느낌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1: 그러게요. 아니, 금세 만들어서 딱 먹어치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오래 두고 안 드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1: 그럴
0: 오늘
1: 때는.
0: 간단하게 양념만 만들어 놓고 배추만 썰어서 바로 식사하기 전에 또
1: 예.
0: 무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1: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정말 저도 겉절이 좋아하는데. 또 엄마한테 겉절이만 따로 해달라 그랬는데 죄송하고 이제 제가 직접 해야겠어요
0: 네.
1: 이렇게
0: 이렇게 이제 양념장만 좀 많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네. 다른 또 채소도 같이 무쳐도 되게 아. 활용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1: 이 양념장 가지고.
0: 네, 맞아요. 네.
1: 그러게요.
0: 숙성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맛이 굉장히 진해지기 때문에 네. 양념장만 좀 많이 만드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다가 나머지 부추만 살짝 네.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고
1: 부추까지 넣고 네.
0: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만 살짝 뿌려서
1: 네. 진짜 깔끔하고 뭔가 담백하게 간단하게 했어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겉절이가 된 것 같아요. 네.
0: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엄청나게 간단한 겉절이가 네. 다 이제 완성이 됐고요.
1: 와 마지막 참기름까지 하니까 더 향긋하네요.
0: 이렇게 하고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야 진짜 아니, 정말 금세 만들었어요. 저희 10분도 안 됐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이야.
1: 이 방법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따라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음식 배추 겉절이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배추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배추 겉절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밑동을 제거한 배추를 세로로 길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배추를 세로로 썰면 줄기와 이파리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식초, 다진 마늘,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숙성해줍니다. 배추에 양념을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부추,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배추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요즘 뜨는 달걀장은 기본 달걀 장조림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맛인데요. 셰프님의 달걀장은 이 멸치도 들어가요. 자, 재료를 볼까요?
0: 네. 이제 오늘은 매콤한 이제 계란장을 만들어 줄 거라서 네. 계란하고 또 그 양념 안에 들어가 있는 지리멸치
1: 네.
0: 그리고 이제 가진 양념들하고 이거를 또 활용해서 만드는 떡볶이도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1: 네, 근데 무엇보다 이 맛있는 이 매콤장이 궁금한데요. 이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0: 네, 이제 양념에는 네. 고추장이 2로 들어가고 네. 고춧가루는 1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할 거고
1: 네.
0: 좀 텁텁한 맛이라든지 좀 된 그런 맛들이 싫으시면 네. 고추장하고 이제 고춧가루 1대1 비율로 이제 만드셔도 좋습니다.
1: 네. 자, 반찬과 간식까지 배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요리인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네, 이제 오늘 가장 메인 재료인 네. 이 달걀부터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0: 달걀은 끓는 물에다가 네. 이제 제가 살짝 익혀줄 겁니다.
1: 근데요, 셰프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달걀 요리할 때 이 달걀 속이 어떻게 촉촉하게 반숙으로 익느냐 아니면 완벽하게 익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 달걀 삶을 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0: 이제 사실 깔 때도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1: 맞아요. 그때 살 다 네. 날라가요.
0: 예쁘게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고
1: 네.
0: 사실 이제 반숙 계란장을 하기 위해서 시간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끓을 때부터 넣는 이유인데 사실은 계란이 잘 까지려면
1: 예.
0: 찬물부터 넣어야지만 굉장히 잘 까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완숙일 때의 문제인 거고
1: 완숙.
0: 네. 저희는 이제 정확히 시간을 재고 반숙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끓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바로 8분 정도만
1: 8분
0: 네,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만드는 이 매콤 멸치 달걀장 여기에는 반숙이 더 잘 어울린다.
0: 네, 맞습니다.
1: 촉촉한 반숙이.
0: 네, 저희가 이제 완숙으로 이제 안 하는 이유가
1: 네.
0: 이제 반숙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저희는 또 요리를 하면서 계란을 살짝 더 데워주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그때 살짝 익을 수 있으니.
0: 네, 맞습니다.
1: 아 근데 달걀 삶는 방법 오늘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셰프님 덕분에.
0: 네, 이제 계란이 굉장히 차가울 때 뜨거운 물에 팍 들어가면 깨지기도 쉽고.
1: 맞아요.
0: 네, 그렇게 되기
1: 여기 다 튀어나와가지고
0: 네,
1: 난리가 나요.
0: 그래서 이제 계란이 조금 예. 익을 때까지는 살짝 가운데로 천천히 굴려주시면
1: 그러면요?
0: 이제 노른자가 또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이제 깔 때 노른자가 좀 끝에 걸리지 않아서
1: 예?
0: 이제 노른자 가운데로 간 상태로 그렇게 또 익히실 수도 있습니다.
1: 이거 되게 노하우네요. 네. 이렇게 뭔가 달걀을 썰었을 때도 달걀 노른자가 가운데 딱 있으면 굉장히
0: 네,
1: 먹음직스럽고
0: 네.
1: 예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8분 정도 저희가 맛있게 반숙으로 삶아볼게요. 이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오늘 매콤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이제 매콤장은 사실 숟가락.
1: 예.
0: 네, 매콤장 양념도 사실 굉장히 이제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0: 이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는 저는 2:1 비율로 이제 고추장이 고춧가루 1비율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1: 예, 2:1. 근데 아까 좀 더 칼칼하게 드실 분들 어떻게 하셨죠?
0: 네, 이제 고춧가루하고 고추장하고 1:1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1: 1:1 비율. 네. 취향에 따라 간장. 하시고요. 또 간장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달걀장 할 때 간장으로 많이 했거든요. 장조림처럼.
0: 네,
1: 네. 오늘은 매콤하게 하니까 사실 마지막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0: 네. 그리고 또 멸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찌개 같은 느낌으로 또 같이 이제 드실 수도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0: 이제 마지막 재료까지 넣었고
1: 예. 이렇게 한번 풀어줘 볼게요. 저도 물론 간장으로 하는 이런 달걀장 좋아하지만 매콤한 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
0: 맞아요. 네.
1: 오늘 드디어 네?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매콤 멸치 달걀장이 나오는 날입니다.
0: 네, 이제 이렇게 양념은 다 완성이 됐고
1: 예.
0: 사실 이건 숙성이라든지 뭐 설탕을 녹일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물에서 한 번 더 예. 끓여지기 때문에 바로 넣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조리를 하러 가볼까요?
0: 네.
1: 멸치까지 해서 자, 옆에 물이 지금 끓고 있는데요.
0: 네.
1: 물 양이 꽤 되는 것 같아요.
0: 네, 이제 계란이 이제 푹 담가지고 이제 소스도 계속 끓여야 되기 때문에 물 양을 꽤나 준비했고.
1: 저.
0: 네,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소스를 바로 그냥 넣어주셔도 돼요.
1: 소스를 바로 넣었네요.
0: 그리고 멸치까지 같이 한번 넣어.
1: 아, 멸치 초반에. 자. 많은 어머님들이 정말 지금 타이밍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지리 멸치 꼭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은데 안 먹으니까.
0: 이제 계란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1: 예.
0: 네.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1: 네.
0: 이제 충분히 한 어느 정도의 농도가 나올 정도로만 끓여주시고
1: 네.
0: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계란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0: 이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한 15분 정도로만 이제 중간불로 이제 끓여주시면 되고요.
1: 네.
0: 지금부터 계란 넣으면 사실 굉장히 뻑뻑해지기 때문에
1: 그러게요.
0: 네, 소스가 이제 어느 정도 양념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네. 그 후에 이제 계란을 넣어주겠습니다.
1: 자, 그럼 맛있게 한번 15분 정도 끓여볼까요? 자, 셰프님.
0: 네.
1: 지금 굉장히 매콤장이 맛있게 지금 끓고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아까랑 농도도 좀 달라졌죠?
0: 네. 이제 강불로 제가 한 15분 정도 이거를 졸였고요.
1: 네.
0: 이제 어느 정도 농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 계란을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진짜 맛있겠어요. 다들 매콤한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매콤한 게 이렇게 땡겨요.
0: 네, 맞아요. 이제 일반 달걀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간장에다가 넣고
1: 네.
0: 조금 절이고 시간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데
1: 네?
0: 이거는 불로 이제 강하게 빠르게 조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도 또 드실 수 있어서
1: 오~
0: 또 되게 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1: 그러게요. 바로 해서 맛있게 네. 먹을 수 있는.
0: 네.
1: 요거 이제 잘 조릴 때 노하우 네. 있을까요?
0: 이제 조릴 때는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농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1: 네.
0: 계란이 빠르게 익지 않도록 중약불 정도로만 살 천천히 조려주고 이제 계란에만 양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1: 끼얹듯이 해서.
0: 네, 맞아요. 네.
1: 근데요, 셰프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매콤 양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어묵하고 떡을 조금 넣어서
1: 예?
0: 떡볶이처럼 제가 한번 또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지금 이 자리에서요?
0: 네, 여러 가지 또 활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예?
0: 제가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그 양념을 맛있게 배는 동안 떡볶이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0: 네.
1: 이야, 이 맛있는 매콤장으로 떡볶이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아, 또 이렇게 또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구나. 떡볶이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인데. 좀 간단하게 재료가 있어요, 여기.
0: 네, 이제 사실 큰 또 다른 재료는 없고
1: 네.
0: 이제 간단하게 어묵하고 떡만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집에 있는 뭐 대파라든지 이제 채소들도 좀 더 넣고 같이 조리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어묵부터 한번 썰어 볼까요?
0: 네. 이제 어묵도 뭐 그냥 간단하게 한입 사이즈로만 예.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일단 양념이 준비가 됐으니까 재료만 네. 손질하면 돼요.
0: 맞습니다. 양파도.
1: 예. 양파 넣고. 셰프님,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어요.
0: 네, 이제 이렇게 재료 준비는 간단하게 끝났고
1: 네.
0: 제가 이제 오늘 달걀장 소스를 이용해서 떡볶이까지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가 달걀장을 지금 하나를 만들었는데
0: 네.
1: 음식은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0: 예. 네, 이제 달걀은 한 15분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돼서
1: 예.
0: 양념을 좀 많이 이제 먹은 상태입니다.
1: 아주 그냥 그 색이 예쁘게 났는데요.
0: 네.
1: 지금 양념이 많아요.
0: 네, 이제 지리 멸치도 이제 안에서
1: 예.
0: 굉장히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계란하고 또 잘 어우러지거든요.
1: 맞아요.

0: 막 타지 않게 잘 그냥 스며들었는데요.
1: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전 떡볶이를 또 한번 만들어주기 때문에
0: 네.
1: 두 개는 제가 따로 빼놓고 또
0: 예.
1: 반 정도는 제가 떡볶이를 활용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자, 옮겨볼게요.
1: 이제 계란 두알 정도는 지금 상태의 이제 소스는
0: 네.
1: 바로 또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반 정도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상태로 두개 정도
0: 네,
1: 남겨놓고,
0: 달걀장을 따로
1: 네.
0: 옮겨놓고. 너무 좋네요. 한 가지 요리
1: 네.
0: 만들어서 바로 떡볶이를 또 만들 수 있으니.
1: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개에는 지금
0: 예.
1: 국물이 사실 굉장히 좀 되기 때문에
0: 네.
1: 물을 조금 더 넣어서 같이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야, 정말 이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누구와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1: 네, 맞아요.
0: 제가 갑자기 떡볶이 먹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예.
1: 네, 이제 준비된 떡도 바로 지금 같이 넣고.
0: 예. 순식간에 그냥 떡볶이
1: 네.
0: 양념장이 됐어요.
1: 네.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국물이 조금 더 졸을 때까지 한 10분 정도로만 한번
0: 네.
1: 좀더 졸여주시면 됩니다.
0: 셰프님, 지금 굉장히 맛있게 졸아들었어요, 떡볶이가.
1: 네.
0: 떡도 굉장히 맛있게 익었고.
1: 네, 이제 한 10분 정도 저희가 끓였고,
0: 네.
1: 이제 사실 떡볶이는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이제
0: 와우.
1: 바로 한번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한번 가볼까요? 이야, 자.
1: 이제 이것도 그릇에 한번 놓고,
0: 네.
1: 아까 전에 조금 더 저희가 보관해놨었던 그 계란장도 한번 잘라서 한번 같이 한번
0: 예.
1: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정말 일거양득이 많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달걀장. 오늘은, 우와! 우와, 이 반숙된 것도 보세요. 이야, 이게 촉촉한 반숙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숙 같은 경우는 자르실 때 이렇게 바로 자르게 되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0: 예?
1: 옆을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주시면 모양이 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바로 자르실 수 있습니다.
0: 우와, 진짜 맛있게 삶아졌네요, 셰프님.
1: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준비됐던 소스를 밑에 한번 깔아주고.
0: 네. 근데 소스가 뭐 따로 채소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했는데 이 멸치가 들어가니까
1: 네.
0: 지리 멸치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씹는 식감도 좋을 것
1: 네,
0: 같고
1: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그 멸치의 감칠맛들이 사실 내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국물도 일반 사실 떡볶이 국물 같지만 굉장히 진하게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러게요. 아니 굉장히 분위기가 있네요. 또 이렇게 하니까
1: 이렇게 하고
0: 예. 달걀 늘 있네요. 식재료거든요,
1: 네,
0: 우리한테.
1: 맞아요. 네. 이렇게 하고 멸치도 나중에 위에 한번 쭉 올려서
0: 야, 정말 맛있겠네요. 무엇보다 이 달걀이 이 속까지 촉촉하게 익어서, 와.
1: 이렇게 하고
0: 네?
1: 저는 이제 위에 뭐 깨라든지 아니면 부추, 실파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양파를 조금 잘게 다져서 위에 한번 올려주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통깨를 한번 마무리한 다음에
0: 그다음에 네.
1: 완성시켜 주겠습니다.
0: 정말 이 매콤 멸치 달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와.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옆에 떡볶이도 한번 완성시켜
1: 네.
0: 볼까요? 매콤 멸치 달걀장 떡볶이.
1: 네,
0: 그쵸?
1: 맞습니다.
0: 와, 진짜 맛있겠어요.
1: 네. 여기 떡볶이 이제 안에도 사실 멸치가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예.
1: 식감도 또 여러모로 또 즐기실 수도 있고.
0: 그러게요. 소량이지만
1: 네.
0: 그래도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1: 네,
0: 그쵸?
1: 맞습니다. 근데 멸치 이제 안 먹는 아이들한테
0: 예.
1: 몰래 먹일 수 있는
0: 제 얘기인가 봐요. 그쵸? 진짜 맛있겠어요.
1: 계란이 빠지면 안 되니까
0: 그렇죠.
1: 이 계란도 하나만 같이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나머지 양념은 밥 비벼 먹을게요.
1: 네,
0: 예?
1: 맞아요.
0: 김 풀어가지고, 그죠? 자, 이렇게 매콤 멸치 달걀장 완성해봤습니다.
2: 매콤 멸치 달걀장과 달걀장 떡볶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8분 정도 삶아줍니다. 달걀을 끓는 물에 8분 동안 삶으면 맛있는 반숙 달걀이 돼요. 그런 다음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 물엿,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끓는 물에 양념장, 지리멸치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달걀을 넣고 중약불에 10분 정도 졸여주세요.

0: 반찬. 오징어 하면 빠질 수 없는 국민 반찬. 센불에 화르륵 볶아 불향 가득 담은 오징어 볶음부터. 이 반찬 앞에선 모두가 어린이 입맛으로 돌아간다. 토마토 소스와 고추장 조합으로 부드러움이 두 배.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이 귀염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1: 네. 자, 셰프님. 이 오징어 하면 오동통, 그다음에 쫄깃쫄깃함이 떠오르는데요. 자, 셰프님은 오늘은 불맛까지 더해주셨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재료를 볼까요?
2: 네, 이제 오늘은 불량이 펴서 좀 더 맛있게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재료는 이제 오징어하고 양배추, 네. 그리고 양파, 당근, 청양고추, 대파까지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양념에 대해서는 이제 고춧가루하고 네. 간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양념장들 준비했습니다.
1: 네, 사실은 오징어 볶음은 양념 맛이 거의 반이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양념도 기대가 되고 통통한 오징어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징어가 있으면 채소마저 다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분량 가득한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오징어 볶음. 자, 먼저 오징어를 손질해봐야겠죠.
2: 네. 자. 사실 이제 오징어 손질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또 하시는 분이 잘하시는데 이제 요리에 입문하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징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반으로 네. 이렇게 잘라진 걸 사실 처음부터 구매를 했는데 네. 이제 통으로 되어 있을 때 사실 살짝만 자르신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내장이라든지 뼈를 네. 같이 제거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매할 때부터 손질이 잘 돼 있긴 하지만 네. 저 제일 어려워하는 건 뭐 내장 제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껍질 벗기는 거를.
2: 네, 맞습니다. 네, 껍질을 좀 더 제가 자르기 쉽게끔 이쪽 라인에서 살짝만 칼산을 한번 그어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껍질이 없는 반대편에 네. 저 칼집을 줬어요.
2: 그리고 이제 손으로 그냥 잡기엔 좀 이제 힘드시니까 예? 저 이제 소금을 살짝 이용을 해서 오. 이제 한번 뜯어볼 거예요.
1: 여기 마찰되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네. 비닐이고
2: 손이 좀...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이쪽이 소금을 이용하면 사실 좀 더 잡아당기기가 쉽거든요.
1: 예. 우와 진짜 꽉 잡혔어요.
2: 네. 이렇게 소금 살짝 찍어서
1: 와
2: 밑에 부분을 이제 잘라줄 거고요.
1: 저는 이제 또 키친타월로 하시는 분도 네. 계셨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는데 이 방법도 또 굉장히 새롭네요.
2: 네, 이제 소금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 미끌미끌하지 않기 때문에 예. 또 잡기가 되게 편합니다.
1: 또 한 번에 이렇게 또 벗겨내시네요. 사실 여기서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껍질 맞습니다. 벗기면서 네. 이제 깔끔하게 소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이야, 속 시원해요, 속 시원해.
2: 여기도 소금 한번 묻혀서 예. 한번 이렇게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손질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1: 그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네. 셰프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손질을 해봤습니다.
2: 이제 저희는 오늘은 이제 배 안쪽, 네. 이제 내장하고 이제 붙어 있는 그쪽 안쪽으로 저희는 이제 칼집을 내줄 예정이고 네. 이제 꽃무늬로 저희는 이제 이쁘게 조금 모양 내기 위해서 오. 칼집을 다이아몬드형으로 저희가 오늘 한번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이아몬드형. 네.
2: 그래서 일단 여기 위에는 네. 한번 살짝 간단하게 잘라줘서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제가 손질을 해줄 거고 네. 사실 이렇게 그냥 일자로 하셔도 좋은데 일자로 하면 좀 잘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2: 사선으로 살짝 그어서 그냥 칼집을 살살살살 내주시면 되고요
1: 살살살살 이렇게 칼집을 냈을 때 그다음에 칼집을 낸 후에 조리를 하게 되면 요리를 하게 되면 확실히 이 칼집 사이로 양념도 잘 배는 것 같아요.
2: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익혀지면서 오징어가 말리면서 또 모양 자체도 굉장히 예뻐지기도 예. 합니다. 네.
1: 자, 오징어는 이렇게 칼집 내는 순간부터 굉장히 또 이제 먹음직스러운 느낌이
2: 맞습니다.
1: 또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렇죠 저희가 요리가
2: 이렇게 하고 이제 반으로 한번 갈라준 다음에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예. 또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먹기 좋은 크기로. 셰프님, 이 오징어에는 굉장히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2: 네, 맞습니다.
1: 저도 뭐 얼핏 듣기로는 타우린이 들어있네요, 타우린?
2: 네, 타우린도 굉장히 많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1: 자,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식재료인데 또 몸에도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니 한번 요리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 이렇게 이제 몸은 다 이제 손질이 완성이 됐고,
1: 네.
2: 다리도 조금 같이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또 다리 좋아하시는 분 있거든요.
0: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입 같은 게 조금 많이 분리가 되는데 네. 입 같은 경우는 꼭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네.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그쵸. 다리 같은 경우에 너무 또 짧게 잘라버리면 하나하나 또 나날이 돌아다닐 수가 있다 보니까 네. 한 두세 개 정도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1: 맞아요.
0: 네, 좋습니다.
1: 통으로
0: 네.
1: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오징어, 오동통한 오징어를 손질해봤습니다. 자, 셰프님, 이제 오징어 손질했는데 네. 이 다음은 채소 손질해야겠죠?
0: 네, 채소 손질은 더더욱 간단하기 때문에 네. 채소 손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사실 좀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재료들만 같이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1: 맞아요. 이 양배추는 이런 매콤한 요리에 정말 네. 잘 어울려요.
0: 네, 맞습니다. 채소들도 사실 또 물이 많이 안 생기고 또 볶았을 때 또 같이 드실 수 있는 채소들도 같이 넣어주셔도 좋고요.
1: 네.
0: 당근은 약간 얇게 좀 편을 썰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은 뭐 오징어 볶음 하는데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볶음은 정말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0: 맞아요. 네.
1: 국민 반찬, 국민 요리 아닌가요?
0: 네, 그만큼 이제 소스를 만들 때 사실 소스 비율이라든지 그런 레시피들도 굉장히 예. 많이 중요하고요.
1: 예.
0: 또 오히려 또 어렵지 않게끔 이제 시청자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비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저희가 늘 갖고 있는 재료들 손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안 혹시 깻잎 있으면 넣어도 돼요?
0: 네, 깻잎도 이제 요리 마지막에 좀 같이 넣어주셔도 좋고요.
1: 네. 항상 이렇게 요리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취향이 나와가지고 이게 중요하니까.
0: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오징어와 채소 손질이 끝났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네. 이 양념장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0: 네. 이제 오늘 양념장도 이제 사실 집에 사실 다 있는 그런 양념들로만 제가 오늘 준비를 같이 해봤고요.
1: 예.
0: 사실 가장 중요한 비율은 이제 고춧가루하고 간장 비율입니다.
1: 어, 맞아요.
0: 이제 고춧가루는 제가 오늘 2 비율로 준비를 했고 간장은 1 비율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1: 어, 2:1.
0: 네, 2:1 비율로 같이 준비를 했고.
1: 네. 어, 뭔가 칼칼하게 있어요. 그쵸?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징어를 또 볶다 보니까 또 잡내가 나지 않도록 맛술도 같이 넣어줬습니다.
1: 예. 사실은 볶음 요리할 때 뭔가 텁텁하고 그러면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해산물 요리기도 또 하다 보니까 예. 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예, 오늘 좀 칼하게 네.
0: 물엿도 같이
1: 물엿도 넣고 윤기를 또 만들어주죠.
0: 네, 맞습니다. 물엿이나 아니면 올리고당도 같이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자, 이렇게 다 몇 분 정도 두면은 맛있게 네. 이제 고춧가루가 풀린다고요?
0: 네, 이렇게 한 2, 30분 정도간 숙성을 시켜주시면 네. 이제 불은 그런 다대기 양념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1: 자,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고춧가루 불려봤는데 저 이번에도 확실히 색깔도 좀 진해지고 확실히 되직해졌어요. 그렇죠? 농도가 조금 더 오, 보세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좀 진하게 입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볶아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네.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간단하게 볶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1: 오, 확실히 고춧가루 확실히 불려서 사용하면 좋다는 걸 네.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 만들어 볼까요?
0: 네, 이제 바로 옆에다가 한번 오징어 먼저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실 이 오징어 요리할 때 순서가 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0: 맞습니다.
1: 이런 해산물 요리는 잘못하면 너무 질겨질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0: 이제 오징어도 사실 굉장히 금방 질겨지기 때문에
1: 네.
0: 저희는 오징어 먼저 살짝만 볶아주고 네. 이제 채소를 센 불에 빠르게 볶아서 오징어가 좀 질겨지지 않도록 센 불에서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센 불에서?
0: 네. 지금 저는 불에다가 예. 이제 식용유를 살짝만 부어줄 거고 식용유. 오징어를 먼저 일단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오징어를 볶다가 오징어 안에서 이제 사실 물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징어를 먼저 볶아서 수분을 한번 날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소를 넣고 마지막 한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오, 맞아요. 사실 볶음 요리할 때 물이 첨벙첨벙하면 물론 첨벙첨벙할 일은 잘 없지만
0: 맞아요, 네.
1: 물이 좀 많으면 좀 식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0: 맞습니다, 네.
1: 센 불에 올린
0: 네,
1: 후에
0: 센 불에 기름을 살짝만 달궈줬고요. 바로 오징어 먼저 한번 볶아주도록

0: 열이 가해져서 오징어가 살짝 익었어요. 완벽하게 익진 않았고요.
1: 네, 이제 여기 안에도 이제 오징어 물이라든지 그런 이제
0: 오징어에서 나온
1: 네, 오징어에 나오는 끈적끈적한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묻어나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두고 예. 물기를 좀 제거해 준 다음에 같이 한번 또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살짝 오징어를 한번 익혀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넣어야 하는데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이제 여기다가 살짝 기름에다가 지금 물기 뺀 오징어를 볶아주고 네. 바로 야채 넣고 양념 넣고 이제 빠르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시작해 볼까요?
1: 여기도 기름 살짝 하고
0: 네.
1: 오징어는

0: 이만큼만 또 이렇게 해도 오징어
1: 그러게요,
0: 굉장히
1: 그러게요.
0: 많이 나오기 때문에.
2: 물론 촉촉한 건 맛있지만 너무 물기가 많은 건 볶음에 맞습니다. 어울리지 않으니까.
0: 이제 여기에 야채들도

0: 때쯤 예? 바로 이제 양념장을 넣고 같이 마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양념은 상황 보시면서 이제 취향에 따라 넣으시면 되고.
1: 예.
0: 제가 기

0: 이야, 그리고 비린내 전혀 안 나고요. 네. 고춧가루 날래도 안 나고.
1: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딱 드실 땐 야채가 좀 아삭아삭한 식감을 딱 즐기실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하면 좋기 때문에.
0: 이야.
1: 양파가 이제 어느 정도 바로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아삭함 식감만 남겨놓고.
0: 네?
1: 바로 조리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와, 진짜 수분 이렇게 없이 만들어 본. 네. 볶음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1: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요.
0: 네.
1: 이제 토치로 저는 분량을 살짝만 좀 더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네. 이제 토치로 이제 위에만 살짝살짝 분량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아니, 살짝 그냥 토치로 스치는 것 뿐인데. 네.
1: 이제 겉표면이 이제 사실 좀 타기급 좀 되다 보니까.
0: 예.
1: 오히려 조금 불맛도 굉장히 많이 나고.
0: 어, 지금 확실히 그 불량 나요. 네. 우리 오징어 그 불에 구울 때 그 나는 그 오징어 하나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토치를 또 사용하실 때도 사실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향이 제대로 묻어나오지도 않고 그냥 불만 오래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 색깔을 내주시고 옮겨주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0: 우와.
1: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오징어 볶음도 바로 완성이 다 됐습니다.
0: 아, 분량 제대로인데요.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자, 옮겨 담아볼게요.
1: 바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아니, 사실 이런 분량은 네. 야외에서 뭔가 해 먹을 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1: 맞습니다. 지미식에 국물도 생기지도 않고.
0: 예, 예.
1: 좀 더 되게 촉촉하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0: 볶음 요리 진짜 많이 봤는데, 아, 오늘이 또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물이 없이
1: 네, 물도 없고
0: 예, 타지도 않고 네,
1: 되게 빠르게 간단하게도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0: 예?
1: 낙지뿐만이 아니고 또 쭈꾸미라든지 아니면 네. 뭐 오징어, 낙지 등 좀 여러 가지도 또 같이 볶으실 수 있습니다.
0: 와, 좀 대박입니다. 정말 물이 이렇게 없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아,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밥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고 해서 네.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셰프님 아주 맛있게 담겼는데요. 마지막에 또 올리실 게 있다고요?
1: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청양고추를 예. 위에 조금 올려주고.
0: 기호에 따라.
1: 네.
0: 칼칼하고 아주 매콤하게.
1: 그리고 이제 깨도 조금 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0: 오늘 요리 방법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볶음은 정말 물이 없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매콤하고 먹음직스러운 오징어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징어 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징어는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이때

0: 굵은 소금을 이용하면 마찰이 생겨 껍질이 잘 벗겨져요. 오징어의 윗부분을 분리하고 사선으로 칼집을 넣은 뒤 반으로 갈라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오징어의 다리를 두세 개씩 썰어주세요. 양배추,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당근은 얇게 편 썬 뒤 대파, 청양고추는 엿을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진간장, 맛술, 다진 마늘, 후춧가루, 설탕, 통깨, 물엿을 섞은 뒤 20분에서 30분 정도 숙성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군 뒤 오징어를 넣어 살짝 익을 때까지 볶아내줍니다. 이렇게 오징어를 먼저 1차로 볶으면 수분도 빠지고 불맛도 입힐 수 있어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오징어, 손질한 채소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주세요. 토치로 오징어 볶음을 살짝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청양고추와 통깨를 뿌리면 오징어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이 메추리 알과 소시지는 워낙 익숙하지만 반찬 요리에 굉장히 새로운 소스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2: 네, 맞습니다.
1: 자, 어떤 재료들이 들어있는지 볼게요.
2: 네. 이제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일 항상 메추리알이라든지 이제 기존에 있는 반찬들만 많이 있다라고 하셔서
1: 예.
2: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든 거고
1: 예.
2: 이제 메추리알하고 이제 비엔나 소시지 그리고 이제 베이컨
1: 네.
2: 그리고 이제 토마토하고 크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소스들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메추리알과 이 토마토 소스랑 생크림 굉장히 새로운 것 같은데요. 반찬하면 좀 색다른 게 없을까 생각하게 됐는데 자 오늘은 정말 색다른 맛있는 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리 시작해 볼게요. 아니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2: 이제 평소에 이제 메추리 하면
1: 네.
2: 사실 메추리알 장조림밖에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1: 간장 양념으로 하면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토마토 소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1: 예.
2: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마토랑 생크림이면
2: 네.
1: 제가 알고 있는 그 소스가 맞는지
2: 네 이제 로제 소스 베이스고요.
1: 예.
2: 저희가 이제 고추장을 조금 더 넣어서 이제 맛을 조금 더 색다르게
1: 우리 입맛에 맞는
2: 네 맞습니다.
1: 맞아요.
2: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사실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고요.
1: 사실은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로제 소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2: 맞습니다.
1: 근데 이거를 우리 반찬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저도 뭐 요리 연구가는 아니지만 네. 살짝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2: 네.
1: 아, 근데 또 이렇게 또 셰프님께서 만들어 주시네요.
2: 그래서 이제 모든 양념들을 다 넣어서
1: 예.
2: 똑같이 이제 같이 다 섞어주시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생크림은 요리 좀 나중에
1: 예.
2: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생크림을 제외한 모든 재료들을 다 섞어 보겠습니다.
1: 자, 셰프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볼 차례인데요. 자, 어떻게 볶으면 맛있게 볶을 수 있을까요?
2: 네, 이제 오늘도 사실 굉장히 또 간단하기 때문에
1: 네.
2: 일단은 기름에 베이컨하고 마늘을 넣고 향을 먼저 이제 올려줄 겁니다.
1: 오, 마늘 향을 베이컨에 입히겠다는?
2: 네, 맞습니다.
1: 예.
2: 마늘하고 베이컨을 일단 볶아야지 조금 더 향이 더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1: 예.
2: 마늘하고 베이컨 먼저 볶아주고 마늘이 이제 소스에도 들어가는데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먼저 여기다 같이 넣고
1: 네.
2: 한번 향을 좀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물론 베이컨 향 정말 좋죠. 근데 혹시나 근데 베이컨에 혹시나 뭐를 그 어떤 뭐 누린 향이라나요?
2: 네, 그런 예. 것들도 있고
1: 예.
2: 마늘이 실제로 볶았을 때 이제 향이 조금 더 잘 올라오기 때문에
1: 예.
2: 기름에 한번 볶아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베이컨은 살짝 어느 정도 볶냐면
1: 네.
2: 그냥 살짝 기름이 어느 정도 빠질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고
1: 네.
2: 색깔이 나기 전에 저희는 비엔나를 또 같이 넣고 마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합. 네, 베이컨과 그다음에 마늘과 비엔나 소세지의 조합이랑.
2: 그렇죠. 예. 네. 이제 바로 이제 비엔나를 넣어주시면.

0: 자, 분량이고 다 넣었나요?
1: 네, 다 넣으시면 됩니다.
0: 자, 볶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1: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물을 넣게 되면 마늘이 더 이상 타지가 않기 때문에 예. 물을 빨리 넣어 줬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강불로 이제 물이 이제 끓어야 되니까
0: 예.
1: 이제 지금 바로 이제 물을 넣어 준 다음에
0: 네.
1: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토마토 소스 베이스를
0: 예.
1: 바로

0: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저희가 좋아하는 토마토 소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입맛에 맞는 고추장이 들어갔죠?
0: 그쵸, 네. 이렇게 하고.
1: 가진 양념도 다 들어갔고요. 네.
0: 그리고 예. 메추리알까지 지금 바로 같이 예. 넣어놓고.
1: 메추리알은 삶아 놓으신 거죠?
0: 네, 다 삶아지고 다 까진 메추리알을 사용을 했고, 예.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바로 삶아서 또 까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1: 네.
0: 이렇게 지금 물을 굉장히 좀 자작자작하게 제가 잡은 이유는 끓이면서 이게 오히려 쫄고 그다음에 메추리알과 이제 베이컨 사이에 이제 간이 다 배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졸이기 위해서 물을 제가 넣고 예. 농도를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1: 자, 메추리알이 거의 네. 잠길 정도로
0: 이제 이 상태로 한 10에서 한 15분 정도 중강불 정도로 끓여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크림을 넣고 농도를 한번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한번 맛있게 끓여볼까요?
0: 네.
1: 셰프님. 지금 아주 그냥 부글부글 자글자글한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이제 한 15분 정도 저희가 지금 다 끓였고
1: 이야, 아니 진짜로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아, 그 향이 너무 좋아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먹긴 하지 고추장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제 좀 매운맛을 좀 더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크림을 마지막에 넣고 또 크림을 넣게 되면 사실 농도도 굉장히 잘 잡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크림도 이제 지금 다 끓고 어느 정도 물이 증발이 돼서 좀 꾸덕꾸덕해졌을 때 예. 바로 크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지금 메추리알에 아주 맛있는 양념을 잘 배서 색도 진하게 나고 이제 이 생크림을 넣게 되면 로제가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이제. 매콤 로제, 그렇죠?
0: 매콤 로제입니다.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셰프님, 만약에 이 로제 소스를 만들기가 조금 번거롭다 싶으면 시판된 로제 소스 사용해도 되나요?
0: 네, 바로 시판된 로제 소스를 잡으실 때는 네. 물량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게 잡으시고 네? 사용을 바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고추장 넣고
0: 네,
1: 양념 넣고
0: 네.
1: 자, 그럼 이제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이렇게 이제 베이컨하고 예. 같이 잘 섞일 수 있도록
1: 정말 남녀 넣어서 가리지 않고 좋아할 그런 요리 같아요.
0: 지금 뜨거울 때 먹으면 좀 더 묽고 예. 좀 더 한번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꾸덕꾸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농도가 더 잡히겠죠?
0: 네, 맞습니다.
1: 아,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0: 차갑게 해서 먹어도 되게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마무리로
0: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로 위에 파슬리 가루를 좀 더 뿌려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소스, 설탕, 물엿, 고추장, 진간장, 고춧가루, 후춧가루,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 베이컨을 넣어 볶다가 비엔나 소시지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다진 마늘을 기름에 볶아주면 향이 짙어져요. 물, 양념, 메추리알을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생크림을 넣어 중약불에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파슬리 가루를 뿌리면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이 완성됩니다. 반찬 마스터 민요한 셰프의 기본에 충실한 황금 레시피. 피리릭 볶기만 하면 끝나는 초간단 밑반찬. 표고버섯과 마늘종의 식감 궁합이 환상적인 표고 마늘종 볶음부터 여름 밥상의 입맛을 살려주는 새콤한 반찬 하나는 필수. 진미채를 넣어 수분을 꽉 잡았다. 아삭 새콤한 도라지 무침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 셋터 광희입니다.
0: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1: 네. 셰프님, 이 버섯 요리 싫어하는 분들 거의 없는데요.
0: 네.
1: 자, 그래서 반찬할 때 버섯 요리가 꼭 등장하는데요. 이 건강한 밥 반찬, 표고 마늘종 볶음,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0: 네.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표고버섯하고, 네. 그리고 마늘종, 그리고 새우 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양념은 간장하고 물엿, 설탕, 예. 굴소스를 조합한 제가 비법 소스를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짠단짠 그리고 감칠맛이 날 것 같은데요. 향긋하고 고소한 맛은 물론 영양가도 풍부한 반찬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표고 마늘종 볶음 해볼 텐데요. 아, 정말 버섯 요리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네. 표고버섯인데 이거 손질하는 방법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0: 네, 이제 표고버섯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물을 닿게 되면 버섯이 물을 금방 먹기 때문에 네. 이제 밑에 꼭지를 따고 네. 이제 키친타올이나 건 행주로 이제 이런 이물질들만 살짝만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포 사이사이에 또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네. 거꾸로 한 다음에 툭툭툭툭 치시면 또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자, 이런 식으로 자, 털어서 정리해주시고 네.
0: 그리고 이제 밑둥을 깔 때 사실 끊어지지 않게끔 이거를 짧게 잡아주시면 예. 되게 뜨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이 다 준비가 됐고 네. 이제 표고버섯은 오늘 마늘종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또 잘라줄 거고요. 네.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십자 모양으로 잘라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길게 그냥 한 3, 4등분 정도로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1: 사실 이제 명절 때 네. 여러 가지 선물들 이제 서로 주고받잖아요.
0: 맞아요.
1: 그럴 때 이 표고버섯 선물 들어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0: 맞습니다. 표고버섯 선물도 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활용도가 사실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서
1: 예. 근데 또 이 표고버섯이 굉장히 또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0: 맞아요.
1: 오늘 요리에서처럼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표고버섯은 손질이 다 됐고
1: 네.
0: 이제 이것도 길쭉길쭉하게 잘라줬기 때문에 마늘종도 똑같이 길쭉길쭉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늘종은 사실 이렇게 색이 조금 밝은 쪽은 굉장히 좀 질기기도 하다 보니까 밑종을 좀 날려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위쪽만 좀 부드러운 쪽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1: 네.
0: 표고버섯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1: 네. 사실 이 마늘종은 항상 반찬에 이 마늘종 반찬에 항상 들어오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또 즐겨 드시는 반찬 재료고 자 그리고
0: 이제 양파하고 파프리카 예. 같이 준비했습니다.
1: 자, 양파도
0: 양파는 이제 얇게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예. 조금 크게
1: 표고버섯 크기에 네. 맞춰서
0: 맞습니다.
1: 또 파프리카 이렇게 들어가니까 색감도 좀 예뻐지면서
0: 네, 맞습니다. 사실 요리할 때 이제 그냥 맛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색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1: 예.
0: 파프리카로 같이 색을 맞춰줬습니다.
1: 자, 이 건새우, 이 보리새우라고 하나요?
0: 이제 건새우 준비했습니다.
1: 예. 이 건새우도 반찬에 항상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이제 조금?
0: 이제 건새우는 지금 저희는 바로 볶아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1: 예.
0: 이거를 그냥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예. 이제 향을 조금 더 올려주고 좀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비린내도 조금 더 미리 날려준 다음에
1: 예.
0: 그다음에 같이 재료를 넣고 볶을 예정입니다.
1: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됐고요. 네. 일단은 이 볶음 요리는 또 양념의 반이라고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본인만의 비법 소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0: 이제 양념에는
1: 네.
0: 간장하고 물엿, 설탕 그리고 굴소스를 베이스로 한 양념이고요.
1: 예.
0: 사실 이제 이렇게 넣었을 때 좀 단짠단짠으로 즐기실 수 있다 보니까
1: 예.
0: 이제 남녀노소 다 좋아하시는 그런 소스입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일단 이런 양념에 굴소스 들어가잖아요. 감칠맛이
0: 맞습니다.
1: 확실히 달라져요.
0: 네. 이제 그거에다 저희는 건새우까지 또 넣기 때문에
1: 예, 예.
0: 감칠맛이 좀 더 높은 그런 볶음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이 재료들을 어떤 조합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맛이 달라지니까 정말
0: 네. 모두 이제 양념 소스를 다 넣었고
1: 예.
0: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잘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1: 자, 이제 볶으러 한번 가볼까요?
0: 네. 이제 바로 모든 재료가 준비돼서
1: 예.
0: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팬에 저는 기름을 두르지 않고
1: 예.
0: 건새우부터 먼저 볶아주도록 할 겁니다.
1: 건새우부터 네. 불을 지금 센 불로 하셨어요?
0: 네, 지금 센 불로 제가 지금 켜놨고요.
1: 예.
0: 지금 이제 양념이 이제 들어가면서 새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도 눅눅해지지 않게
1: 예.
0: 살짝 볶고 그리고 이제 새우의 좀 비린 맛도 미리 날려주기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은 팬에 살짝 굴려서 좀 연기가 나거나 좀 더 바삭바삭해지면 나머지 재료들을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이 건새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양을 사놓고 냉동실에 넣거나 하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그럼 이제 비릿한 향이 날 때가 있어요.
0: 맞습니다. 하고 또 이제 여기 안에 양념이 같이 스며들면
1: 네.
0: 더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새우가 좀 바삭바삭해지고 이제 새우 향이 많이 올라왔죠.
1: 예, 구수하게 그냥.
0: 네. 이렇게 올라오면 표고버섯을 먼저 넣고
1: 네.
0: 1차적으로 한번 또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재료마다 또 들어가는 순서가 달라요.
0: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 사실 처음에 잘 안 볶아진다고 이제 기름을 굉장히 많이 넣으시기도 하는데 기름을 처음에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버섯이 기름만 흡수를 해서 아주 느끼한
1: 예.
0: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볶을 때만 조금만 이제 기름만 넣어주시고
1: 예?
0: 그다음에 물을 조금씩 부어준 다음에
1: 오.
0: 이제 버섯을 마저 익히고 예. 버섯에 수분이 나오게.

0: 근데 지금 표고버섯 저희가 살짝 볶았잖아요.
1: 네.
0: 아, 표고버섯만의 특유의 그 고소한 향이 있어요.
1: 맞습니다. 향이 되게 이제 잘
0: 예.
1: 올라오고, 제가 이제 기름을 사실 좀 충분히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버섯이 다 먹은 상태고,
0: 근데 이 정도 양은 느끼한 정도가
1: 네,
0: 아니라서.
1: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안 익는다고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면 버섯이 이제 기름을 다 먹을 겁니다.
0: 예, 적당량만 넣어주시고, 정 이제 수분이 필요하다면 물을.
1: 맞습니다. 네.
0: 예. 자,
1: 이제 어느
0: 지금.
1: 정도 연기가 이제 조금씩 나기
0: 예.
1: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물을 버섯이 이제 타기 전에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넣고 한번 볶아주고요. 그리고 또 수분이 한번 또 날라가면 조금 더 넣고 다시 한번 또.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사실 물이 또

0: 이제 버섯이 어느 정도 많이 익으면 이제 네. 마늘종을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때 마늘종을. 네. 정말 마늘종 식감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0: 맞습니다. 너무 익으면 사실 또 물컹물컹해지기 네, 때문에.
1: 네. 마늘종이 들어간 후로는 한 몇 분 정도?
0: 이제 마늘종이 이제 살짝 물컹물컹해지면 이제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바로 소스를 이제 부어주면 되고.
1: 너무 물르지 않게 그냥 네, 살짝 맞습니다. 오독할 수 있게끔.
0: 마늘종을 넣고 1, 2분 내로 색깔이 조금 나기 시작을 하면 예. 이제 나머지 이제
1: 재료들을
0: 네, 재료들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처음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이제 강불로 제가 계속 유지를 했고요.
1: 예? 아 근데 강불이었는데도 예. 전혀 타거나 이러지가 않네요.
0: 맞습니다. 물을 조금씩 저희가 계속

0: 색깔이 조금 난다 싶으면 조금 조금씩 계속 넣고 예? 타지 않게끔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1: 확실히 센 불에 가니까 물도 안 나오고 수분도 맞습니다. 안 나오고 네. 정말 볶음이 어제부터 셰프님 참 볶음을 수분 없이

0: 날 정도로만 익었으면 바로 이제 소스를 한 절반 정도 부어주고,
1: 네.
0: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취향 따라서 조금 조금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이야, 이때도 불색인 똑같이 하는 거죠?
0: 네, 불색인 지금 강불로 제가 같이.

0: 이렇게 조합을 하니까 색달라요.
1: 그렇지, 재료도 이제 하나하나 숨이 다 죽지 않고 되게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파프리카하고 같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딥해주시면 되고. 와. 또 이제 건새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감칠맛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솔직히 고기 안 들어갔는데도 너무 먹고 싶어요.
1: 맞습니다. 이제 초록색이라든지 그런 것도 위에 같이 올리고.
0: 예.
1: 네. 네. 하고 살짝 깨만 위에 조금 더 뿌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색다르다 생각이 들 거예요. 색다른 조합인데 너무 잘 어울리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표고 마늘좀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표고 마늘좀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길게 4등분하여 썰어줍니다. 마늘종은 밑동을 제거한 뒤 손가락 길이로 썰어주세요. 양파, 빨간 파프리카는 굵게 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진간장, 물엿, 굴소스, 설탕, 맛술, 참기름, 통깨를 섞어

0: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건새우를 넣어 볶다가 표고버섯, 식용유를 넣어 볶아줍니다. 물을 조금씩 나눠 넣어가며 볶다가 마늘종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물을 넣어가며 볶으면 센 불에 볶아도 타지 않아요. 여기에 양파, 빨간 파프리카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표고 마늘종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자, 아삭아삭 입맛이 살아나는 도라지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오늘은 제가 껍질이 다 벗겨진 도라지를 준비를 했고요.
1: 네.
2: 이제 요즘 시판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 이렇게 준비를 바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제 껍질 벗겨 잘 나오더라고요. 네.
2: 그리고 이제 진미채하고 예. 오이를 이제 메인으로 같이 무쳐줄 거고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도라지 무침은 또 양념도 중요하잖아요.
2: 맞습니다.
1: 무침장. 한번 재료 볼까요?
2: 네, 이제 오늘은 고춧가루하고 네. 참기름, 물엿, 식초 또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넣어서 네.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셰프님, 도라지 무침에 시원한 오이와 진미채까지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상큼한 반찬은 기름진 음식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자, 이번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셰프님.
3: 네.
1: 정말 저도 이 도라지 좋아하는데 이 도라지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는지 이미 손질이 돼서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그렇죠. 모르거든요.
2: 이제 요즘 도라지들 사실 좀 잘 나온 도라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네.
2: 좀 쓴맛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 있거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1: 네.
2: 제가 조금 쓴맛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기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만 제가 현재 지금 잘랐고 네.
1: 저도 얼마 전에 이 도라지 무침 너무 먹고 싶어서 반찬 가게에서 도라지 무침도 사 먹었었고 그리고 도라지를 이렇게 손질된 도라지 네. 사갖고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잘 배워가지고 네.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2: 그쵸, 이제 쓴맛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1: 네.
2: 소금하고
1: 네.
2: 그리고 이제 설탕을 좀 더 넣어줘도 되는데
1: 네.
2: 소금하고 이제 식초
1: 네.
2: 그리고 설탕을 좀 이용을 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1: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인가요?
2: 일단은 그 도라지 자체에 사실 쓴맛이 굉장히 또 많이 있다 보니까
1: 네.
2: 설탕하고 소금, 식초를 좀 넣고
1: 예.
2: 좀 더 절여줘서 이런 쓴맛들을 좀 더 제거해주기 위해서 씻는 거고 도라지도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되라고 좀 한 번 더 절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과정입니다.
1: 이 과정에서 설탕도 넣어서
2: 네.
1: 그 쓴맛을
2: 네,
1: 쌉쌀한 맛을
2: 네. 이렇게 빡빡빡 같이 문질러 주셔야 되고
1: 약간 빡빡 바락바락
2: 네. 네, 이렇게 이제 다 문지른 다음에
1: 예?
2: 바로 이제 헹구는 게 아니고
1: 네.
2: 물에다가 조금 더 담가 놓고
1: 예?
2: 한 10분 정도 내로만 물에다가 조금 더 담가 주시면 됩니다.
1: 10분 정도
2: 네.
1: 쓴맛도 빼면서
2: 네.
1: 자, 이렇게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2: 네.
1: 요리를 해볼게요. 근데 셰프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네.
2: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담근 다음에
1: 예.
2: 물기를 꽉 짜준 이제 도라지고요.
1: 네.
2: 이 도라지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바로
1: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육안으로 많이 달라 보이진 않지만 약간의 쓴맛도 빠지고 예, 단맛은 또 더해졌고요.
2: 네, 맞습니다.
1: 자, 이제 다른 재료들 한번 손질해 볼게요.
2: 그리고 이제 사실 평범하게 그냥 도라지 무침만 드시면 좀 이제 식상하다 보니까
1: 예.
2: 이제 저희가 도라지에다가 오이하고 진미채를 조금 더 같이 넣고
1: 예.
2: 감칠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감들을 좀 더 살려서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이제 진미채도 도라지하고 조금 전에 비슷한 사이즈로 같이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1: 정말 진미채 반찬도 정말 너무 좋아하는 반찬인데.
2: 그렇죠. 진미채도 새콤달콤 무쳤을
1: 예.
2: 때
1: 예.
2: 수분을 또 먹으면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1: 자, 그리고 이제 오이도 있죠, 오이.
2: 네. 이제 오이도
1: 예.
2: 절반으로 제가 잘라줬고요. 뭐 기호에 따라서 뭐 씨를 제거해 주셔도 괜찮은데
1: 예.
2: 그냥 제거를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1: 자, 그렇지만 오늘은 좀 깔끔하게 먹기 네. 위해서 씨를 조금 제거해 보겠습니다.
2: 네, 결국 이제 무침 요리할 때 사실 수분이 나오는 곳들은 다 씨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1: 네.
2: 씨를 좀 더 제거를 해주시면 물기 없이 좀 더 깔끔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씨가 제거된 오이를
1: 네.
2: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어슷썰기 해서
1: 네.
2: 맛집 묻혀줄 거고요.
1: 어슷썰기 해서 이 오이 향은 그냥 맡기만 해도 그 더위가 약간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2: 맞습니다.
1: 시원해서요.
2: 네. 이렇게 오이는 또 너무 얇지 않게 적당한
1: 네.
2: 크기로만 좀 잘라주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완료가 됐는데요. 자, 이제 어떤 과정을 하면 되죠?

0: 이제 재료 손질은 또 간단하게 끝났다 보니까 이제 네. 양념장만 만들면 됩니다.
1: 자, 제일 중요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항상 무친 요리 먹을 때 양념장 맛으로 먹는 경우도 많아요. 어떨 때는.
0: 맞습니다. 자, 또 도라지 무침도 되게 새콤달콤해야 되고 또 그 맛이 또 나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고춧가루를 먼저 넣고 그리고 이제 식초.
1: 네. 새콤하게.
0: 네. 그리고 이제 물엿.
1: 오. 아, 단맛이 물엿에서 조금 나오는구나. 네.
0: 물엿이 넣어야지 사실 또 물기도도 잡아주고 네. 또 광도 나기 때문에.
1: 아, 맞아요. 윤기도 나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1: 참기름.
0: 그리고 소금, 후추.
1: 예.
0: 그리고 마늘하고 통깨 예. 같이 준비했습니다.
1: 늘 함께하는 우리 재료들인데 정말 비율이 중요하다는
0: 네,
1: 거.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고춧가루는 조금 예. 남겨놨고요. 예? 고춧가루는 제가 조금 이따가 무칠 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 그 설탕은요?
0: 설탕도 같이 예. 들어가야 됩니다.
1: 설탕도 조금 넣어서. 네. 이게 새콤하고 약간 달큰한 맛도 있고 매콤하고,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 양념장도 평소하고 예. 똑같이 같이 바로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춧가루를 불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한 2, 30분 정도 숙성을 시켜주고 같이 도라지를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래서 셰프님께서 준비하셨던 이 무침장이 양념장. 준비가 되는데요. 네. 자, 이쪽 보시면 자, 이제 만들어둔 거예요. 한번 농도를 한번 볼까요?
0: 여기도 이제 되게 꾸덕꾸덕해지고 네. 고춧가루가 수분을 많이 먹은 상태고
1: 맞아요. 훨씬 윤기도 돌고요. 네. 설탕도 잘 풀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무침장 가지고 무쳐볼까요?
0: 네. 자. 네, 이제 물기를 조금 전에 제가 다 짜놨던 네. 도라지를 넣어줄 거고요.
1: 도라지 정말 네. 좋아해요.
0: 그리고 지금 도라지 내에도 사실 수분이 조금 있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고춧가루를 조금 더 예? 넣어서.
1: 아까 좀 남겨두셨던 네, 고춧가루를.
0: 맞습니다. 지금 고춧가루를 넣으면 사실 도라지 안에 있는 수분 자체를 또 고춧가루가 이렇게 먹어주면서 예. 물이 좀 덜 생기게 되거든요.
1: 아, 그래서 저는 네. 아까 왜 양념에 다 넣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이 고춧가루가 도라지에
0: 네, 수분도 먹고 그리고 예? 1차적으로 한 번 더 색깔을 조금 더 내줄 수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맞아요. 도라지에 바로 고춧가루가 묻으면 색깔이 지금 벌써도 났거든요.
1: 예?
0: 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재료, 진미채, 예? 오이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넣고 아니 그럼 왜 우린 이런 생각을 못했나 싶어요. 도라지는 도라지만 하고 네. 오이는 오이만 하고 진미채 진미채만 네. 하고 이렇게 한 번에 하면 굉장히 좋았을 걸.
0: 네. 이렇게 하면 또 새콤달콤하다 보니까 예. 식감도 또 여러 가지도 있고
1: 네.
0: 이렇게 해보자. 양념장은 기호에 따라서 한 두세 스푼씩 계속 조금 나눠서 예.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자, 기호에 따라서 상황을 또 보시면서
0: 네. 지금 사실 양념장도 굉장히 꾸덕꾸덕해지기 때문에 예. 이제 무쳤을 때 윤기도 굉장히 잘 나거든요.
1: 아, 근데 정말 제가 셰프님하고 요리를 쭉 하면서 느낀 건 참 그 수분을 잘 잡으시네요. 예.
0: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또 다른 또 방식대로 하시려면 예. 오이를 살짝 좀 소금에다가 좀 더 절여주시고 같이 무쳐주시면 오이가 또 아삭아삭한 게 아니고 좀 더 꼬득꼬득한 식감으로 같이 드실 수 있고
1: 예.
0: 그리고 또 물도 덜 생기게 됩니다.
1: 맞아요. 저희는 또 해서 바로 먹게끔 네, 만든 거기 때문에
0: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예. 도라지 무침은 다 완성이 됐고
1: 우와, 금세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도라지하고 또 예. 진미채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1: 예. 근데 식감은 지금 하나하나 다 다르잖아요.
0: 네,
1: 얼마나 재밌겠어요, 먹으면서도. 셰프님이 이렇게 요리하면서 만들어주신 거 다 가져가고 싶네요. 예. 어우,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아주 빨갛게 양념이 잘 된 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0: 그리고 깨만 네. 조금 더 뿌려주고
1: 그리고 셰프님 저는 여기에 이제 골뱅이라든가 소면 넣으면 골뱅이 무침처럼 먹어도 맛있을 것 네. 같아요.
0: 양념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도라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도라지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라지를 손가락 길이로 썰어줍니다. 도라지에 소금, 식초를 넣어 주무른 뒤 찬물에

0: 3분 정도 담가주세요. 진미채는 한입 크기로 썰고 오이는 씨를 제거한 뒤 어슷 썰어집니다. 그런 다음 고춧가루, 식초, 물엿, 참기름, 소금, 후춧가루, 다진 마늘, 통깨, 설탕을 섞어 30분 정도 숙성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도라지에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도라지에 고춧가루를 먼저 버무리면 남은 수분까지 제거할 수 있어요. 도라지에 진미채, 오이를 넣고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도라지 무침이 완성됩니다. 민요한 셰프의 레시피 하나면 오늘 하루가 특별해진다. 집에서는 팬으로, 야외에서는 석쇠로 삼겹살 맛있게 굽는 비법 대공개. 된장으로 양념해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된장 삼겹살 구이부터 푹푹 찌는 폭염을 이기는 방법은 냉채 하나로 해결. 코끝이 찡해지는 알싸한 겨자 소스를 곁들인 닭가슴살 냉채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매력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1: 네. 셰프님,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죠. 이 삼겹살 요리를 준비하셨는데요. 이 고추장 삼겹살은 많이 들어봤어도 된장 삼겹살은 좀 생소하거든요. 일단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저 오늘 준비한 재료는 예. 두꺼운 삼겹살 하나하고 예? 좀 얇게 썬 삼겹살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고요.
1: 일단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이따가 본 요리 들어갈 때 이유를 여쭤볼게요.
2: 네. 그리고 이제 된장 소스를 제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예. 된장, 이제 뭐 맛술, 네? 참기름, 마늘 등 여러 가지 또 재료를 같이 섞어서 예. 양념을 만들 예정입니다.
1: 자, 된장 삼겹살 구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된장 삼겹살 구이.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된장 삼겹살 구이. 일단 고기가 두 가지라서 네. 아니 처음에 이제 올 때 재료가 올 때 잘못 썰려 왔나 싶기도 한데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좀 얇게 썬 저희가 삼겹살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도록 예? 이제 얇은 삼겹살을 준비를 했고요. 네. 한 개는 이제 석쇠에서 구워서 예. 밖에 캠핑이나 야외에서 좀 즐기실 수 있도록 예? 제가 석쇠 된장 삼겹살 구이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요즘에는 또 야외에서 캠핑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2: 맞아요, 네.
1: 된장 삼겹살 구이를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또 석쇠에서 불맛을 내면서 먹을 수 있게끔 두 가지로 준비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고기는 준비가 됐고 이미 다 손질도 됐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2: 매우 간단합니다.
1: 예. 네. 자,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이제?
2: 이제 오늘은 된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맛술이고요.
1: 맛술, 아무래도 고기가 네. 들어가니까.
2: 네. 그리고 참기름.
1: 참기름.
2: 다진 마늘.
1: 예, 다진 마늘.
2: 그리고 설탕. 그리고 후추하고 네. 통깨 준비했습니다.
1: 근데 셰프님, 제가 언제 셰프님 만난다고 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선두들의 요리 중에 이 돼지고기를 된장 양념에 재워서 이 구운 요리가 맥적이라고
2: 네, 맞습니다.
1: 들었어요.
2: 네.
1: 맥적 맞나요?
2: 네, 맥적 맞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만드는 이 된장 삼겹살 구이가 이 맥적하고 비슷한 느낌인지.
2: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된장으로는 잘 해드시지 않고 고추장이라든지 일반 그냥 삼겹살 구이로만 많이 드시는데
1: 네네.
2: 된장으로도 또 하시면 구수한 맛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리다 보니까
1: 네.
2: 오늘 간단한 또 방법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1: 근데 맥적은 보통 이게 돼지 목살로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삼겹살이에요.
2: 네, 그래도 이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예. 고기가 삼겹살이다 보니까 삼겹살로 오늘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 자, 이렇게 양념이 준비가 됐는데 네. 이 양념을 한번 재운다고 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자, 그럼 삼겹살 한번 재워볼까요?
2: 네. 이제 얇게 썬 돼지고기
1: 예.
2: 삼겹살이고요. 양념을 한 스푼 정도 넣고
1: 네.
2: 그다음에 살짝 한번 묻혀서 이것도 간이 어느 정도 잘 배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상태에서 한 20, 30분 정도 20, 더 재워주시면 조금 더 맛이 깊게 배는 삼겹살 요리 드실 수 있습니다.
1: 이 고기는 뭐 바로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확실히 재운 고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한 시간 정도 재워주면 되나요?
2: 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재워주시면 됩니다.
1: 네. 자, 그래서 셰프님께서 또 이렇게 1시간 동안 아주 맛있게 재워놓은 삼겹살이 있는데 살짝 갈라요.
2: 네.
1: 지금 훨씬 더 이제 고기가 투명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2: 네, 고기 색깔도 네. 투명해졌고 이제 된장 안에 또 염분이 또 있으면서 사실 또 기름이라든지 또 그런 육즙들이 좀 더 나왔거든요.
1: 예, 예.
2: 간도 좀 더 잘 배어 있고
1: 예?
2: 이 상태로 이제 구우시면 됩니다.
1: 자, 근데 제가 걱정했던 이 된장이 너무 쿰쿰한 그런 향은 안 나는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자, 셰프님,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먹을 때, 이건 야외 나가서 석쇠에 구울 때.
2: 네.
1: 본격적으로 한번 구워볼까요?
2: 네, 일단 후라이팬으로 요리하는 방법 먼저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일단은 자. 팬을 좀 달궈주실 땐 좀 강불로 가다가
1: 예.
2: 저희 된장으로 한번 무쳤기 때문에 금방 또 타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약불에다가 천천히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지금 센 불에 올린 후에 양념에 재워뒀던 삼겹살 올려볼게요.
2: 네. 이제 기름은 따로 두르실 필요는 없는 게 삼겹살 자체에서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1: 예.
2: 이제 기름은 두르실 필요 없고 이제 처음에 강불로 가셨다면 이제 중약불 정도로 줄이신 다음에
1: 네.
2: 천천히 익혀주셔야지 겉에 묻어있는 된장이 타질 않습니다.
1: 천천히?
2: 네.
1: 저도 이제 어떤 기름을 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센 불로 유지가 됐다가는 다 탈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다 타면 녹화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2: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예. 또 하실 때는 사실 삼겹살 기름이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호일 같은 걸로 살짝 접어주신 다음에 위에만 살짝만 덮어줘도 기름이 사실 튀지 않거든요.
1: 아. 네.
2: 이렇게 하면 천천히 약불로 어차피 굽는 거기 때문에
1: 예.
2: 천천히 이렇게 조리를 하셔도 또 기름 안 튀고 깔끔하게
1: 예.
2: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약간 올라오는 그 스팀이 잘 있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예. 중약불인가요, 이게?
2: 중약불로 되어 있습니다.
1: 한번 이쪽에도 보여주실래요? 네. 카메라가 보실 수 있게? 예, 살짝 이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이제 한번 더 뒤집어서
1: 예.
2: 계속 뒤집으면서
1: 와.
2: 양념이 타지 않게끔 노릇노릇 구워주시면 예. 됩니다.
1: 계속해서 삼겹살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타지 않네요.
2: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더 덮어주시고 천천히 아니. 또 약불로 익혀주시고
1: 자.
2: 이렇게 해서 계속 노릇노릇하게 천천히 구워주시면 됩니다.
1: 네. 야, 셰프님 굉장히 또 구수하고 고소한 향이 나요. 그리고 옆에서만 봐도 아주 잘 익은 와 네. 확실히 다 익었네요. 네.
2: 이렇게 이제 약불로 계속 구워주셔야지
1: 예.
2: 타지 않고 노릇노릇하게 구우실 수 있습니다.
1: 아까 저희가 만들어줬던 그 맛있는 된장 양념이 아주 잘 스며있어요, 촉촉하게.
2: 네, 맞습니다. 또 집에서 만약에 또 이렇게 구우시는 게 싫으시면
1: 예.
2: 에어프라이기에도 또 돌리셔도 괜찮고.
1: 아, 확실히 이렇게 호일을 덮고 하니까
2: 네.
1: 촉촉하게 구워진 것 같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1: 우와. 자, 셰프님, 집에서 후라이팬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된장 삼겹살 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2: 네, 이제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1: 예.
2: 바로 이제 석쇠에다 굽는 방법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자, 다른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양념, 된장 양념 반 남겨뒀고요.
2: 네.
1: 요거 좀 도톰해요.
2: 네, 이건 도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석쇠나 이제 불에다가 직화로 구울 경우는 이제 된장이 금방 탈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2: 이 된장 소스를 조금 더 묽게 한 다음에 굽다가 추후에 이제 브러쉬로 살짝 제가 묻히면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뭐 그 전문 용어로 초벌을 한번 한 후에?
2: 네, 맞습니다. 초벌을 예. 한 다음에 구울 소스를 묻힐 거고요.
1: 예.
2: 소스는 지금 사실 이제 붓으로
1: 예.
2: 묻히기 조금 많이 된 상태라서
1: 네.
2: 물을 조금만 더 넣고 좀 더 묽게 한 다음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1: 물기 해서 된장 양념을 준비해 주시고
2: 네.
1: 이 두꺼운 삼겹살은 초벌을 한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이제 밖에서 사실 다른 고기들을 구우실 때는
1: 네.
2: 이제 사실 여기 기름을 조금 두르신 다음에 코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1: 네.
2: 삼겹살 같은 경우는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맞아요.
2: 초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구우셔도 되거든요.
1: 예. 이 석쇠만 봐도 벌써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야외에
2: 네,
1: 나와 있는.
2: 맞습니다. 그리고 좀 불순물 같은 것도 좀 미리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올리시면 좋습니다.
1: 네. 아, 이 석쇠만 봐도 벌써 우리가 뭔가 캠핑 온 것 같은 사실 한 가지 레시피인데 이 고기 두께 그 다음에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른 요리가 나와요.
2: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한번 그러면 네. 초벌을 해볼까요?
2: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좀 달라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줬고요.
1: 예.
2: 이제 여기서 바로 뒤집으실 때는 바로 돌린 다음에 네. 바로 뒷면으로
1: 뒷면 볼까요? 와, 와 너무 먹음직스럽게. 네,
2: 지금 이제 그릴 자국도 천천히 나고 이제 기름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 예. 네, 이런 식으로.

0: 처벌을 하는 건데 처벌의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해준 게 처벌인가요?
1: 이제 속은 한 많이 있지 않고 50% 정도 내외로만 진행이 되고 사실 이제 겉표면 정도만 어느 정도 코팅이 돼도 예. 진행하셔도 됩니다.
0: 자 그럼 1차 처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굉장히 맛있게 지금 초벌이 됐어요.
1: 네, 이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많이 잘 구워진 상태입니다.
0: 예, 앞뒤는 정말 색은 났지만 안쪽은 아직 100% 된 건 아닌 거죠?
1: 네, 아직 다 익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0: 예.
1: 이쯤 되면 네? 이제 된장소스를 계속 묻혀줘서 나머지 이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요 위에 바로 묻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캠핑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석쇠해서 먹어도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집에서 하실 때 사실 기름이 많이 튀다 보니까 예. 주변에 호일 잘 까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1: 이제 조금 전에 물을 섞어놨기 때문에 소스가 굉장히 좀 바르기 용이한 그런 농도로 됐고요.
0: 네.
1: 이제 이 상태로 된장 소스를 천천히 발라가면서 계속해서 발라가면서 제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 사실 이제 꼬치집이나 이제 구이집 가면 이렇게 이제 붓을 활용해서 양념을 발라주세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뭔가가 이 양념 같은 양념인데도 뭔가 다르게 조금 맛이
1: 맞아, 예. 계속 층층이 양념이 쌓이다 보니까 예, 예. 또 맛도 계속 좋아지고
0: 진해지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돌려서
0: 예
1: 뒷면도 이제 맞아
0: 발라줍니다. 하겠습니다. 이따 중간중간 구우면서도 또 이렇게 조금씩 더 발라도 되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소스가 한번 또 마르기 때문에 예. 마를 때 한번 더 계속 발라주시면 됩니다.
0: 그 마르는 과정에서 이 소스가 농축되면서 고기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그렇게도 되고 또 수분이 또 증발하면서 예. 소스도 굉장히 진해지거든요.
0: 이때는 좀 주의할 점 있나요? 이제 양념 바로 나서?
1: 이제 소스를 저희가 지금 묻혔기 때문에 최대한 예. 불하고 좀 떨어진 다음에 천천히 구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근데 지금도 저 요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게 된장 양념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1: 맞아요. 간장 같은 색이 예.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0: 향도 구수해서.
1: 안에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익은 것 같아서.
0: 예?
1: 이제 좀 빼고 나머지 잔열로 이제 조금 더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자,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이제 바로 한번 접시에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거는 석쇠에서 구운 거.
1: 네.
0: 네, 우리 후라이팬에서 구운 것도 있죠?
1: 네. 이건 이제 팬에서 예. 구운 삼겹살입니다.
0: 이야,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쵸?
1: 네.
0: 팬에서 구운 거 촉촉하고, 석쇠에서 구운 거 약간의 이제 구운 느낌, 그쵸?
1: 맞습니다.
0: 직화 석쇠, 느낌.
1: 직화 예. 느낌.
0: 자, 이것도 이제 맛있게 썰어서 플레이팅을 해야 될 텐데.
1: 일단은 팬에 구운 삼겹살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예. 정말 촉촉해 보여요. 이야. 기존에 먹던 삼겹살이랑 조금 느낌 달라요. 굉장히 촉촉해요.
1: 그래서 이거를
0: 예? 어떤 거랑 할까요? 청경채랑?
1: 청경채 위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0: 네. 팬에서 구운 건 청경채랑. 이야. 자, 그리고
1: 이거는 이제 석쇠에다 구운 예. 삼겹살입니다. 좀 두툼하게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0: 우와,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우와.
1: 이거는 여기에
0: 주위에 야, 정말 분위기 있네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된장 삼겹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된장 삼겹살 구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된장, 맛술, 참기름, 다진 마늘, 설탕, 후춧가루,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삼겹살에 양념 절반을 넣어 버무린 뒤 1시간 정도 재워줍니다. 팬에 삼겹살을 올리고 호일을 덮어 앞뒤로 약불에 구워주세요. 이렇게 호일을 덮어 구우면 기름도 안 튀고 골고루 잘 익어요. 그런 다음 남은 양념에 물을 섞어줍니다. 석쇠를 달군 뒤 통 삼겹살을 올려 뒤집어가며 초벌구이 해주세요. 통 삼겹살에 양념을 발라가며 석쇠 위에서 천천히 구워줍니다. 팬에 구운 삼겹살을 썰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석쇠에 구운 삼겹살을 썰고 그릇에 담으면 된장 삼겹살 구이가 완성됩니다.
0: 셰프님, 이 건강을 챙기고 싶을 때 찾는 게 이 닭고기인데요. 셰프님께서 여름에 맞는 이 닭가슴살 냉채를 준비하셨어요. 자,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이제 오늘은 닭가슴살하고
0: 네.
1: 양파,

0: 채소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닭가슴살 제철로 한번 가볼까요? 야, 정말 닭가슴살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0: 그렇죠.
1: 특히나 이 여름에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요. 오늘은 이 통 닭가슴살을 사용했지만 이제 요즘에는 닭가슴살이 익혀진 게 잘 나오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걸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0: 양념이 크게 된 것만 아니면 사실 간단하게 이용하셔도 예. 되고 또 손쉽게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한 12분 정도.
0: 네.
1: 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님. 12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안에까지 다 익은 것 같아요. 색깔이 하얗게 바뀌었어요.
0: 네, 이제 닭가슴살이 다 익었고
1: 예.
0: 이제 바로 차가운 물에 넣고 좀 더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크기가 조금 줄었네요.
0: 네, 많이 줄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닭가슴살 준비가 됐고요.
0: 이제 닭가슴살이 준비가 됐으니 예. 이제 나머지 채소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가볼까요? 이렇게 잠깐 두고요. 자, 다른 채소 손질해 볼게요.
0: 이제 오늘 채소는 네. 파프리카 두 개하고 양파는 얇게 썰어줄 거고 오이는 조금 반달 모양으로 제가 같이 썰도록 하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이 냉채에 파프리카 들어가면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0: 예 맞습니다.
1: 이 맛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0: 조금씩 다 다릅니다.
1: 색깔별로
0: 네. 파프리카하고 네.
1: 양파도 늘 있는 재료니까.
0: 양파.
1: 예. 채업이 하면서 정말 양파 없이 요리하는 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양파하고 예. 그리고 오이는 이제 저는 안에 가운데 씨를 또 빼주기로 했습니다.
1: 네. 씨는 웬만해서는 그렇죠. 네. 요리할 때는. 셰프님도 이렇게 뭐 음식 많이 해 드시지만 어떨 때는. 뭔가 샐러드처럼 닭가슴살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드실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닭가슴살도 이제 사실 물리고 하니까.
1: 예. 고를 때 이 냉채가 좋을 것 같은데요.
0: 이제는 닭가슴살하고 예. 맛살만 찢어주면 됩니다.
1: 자, 찢어볼까요?
0: 네. 닭가슴살은 바로 물기를 좀 털어서
1: 네.
0: 결대로 같이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이렇게 닭가슴살 냉채로 해서 먹으면
0: 맞아요. 네.
1: 물리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제 닭가슴살도 이제 찢으실 때
1: 예.
0: 좀 바로바로 찢으면 사실 좀 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결대로 조금 누르고
1: 예?
0: 이렇게 결대로 이제 버려졌거든요.
1: 그러면
0: 이제 이 상태로 살짝만 만지시면
1: 이런 식감도 더 좋아요.
0: 네, 맞습니다. 길게
1: 예.
0: 결대로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저희가 이제 삶는 과정에서 이제 닭에 나는 비린내 같은 것들은 확실히 날라갔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닭가슴살은 지방이 또 매우 적다 보니까
1: 예.
0: 또 그런 잡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닭가슴살을 네. 찢어주고 있고요.
0: 찢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맛살 예. 같이 준비했는데 혹시 이런 맛살 말고 일반 꽃맛살 같은 것도 사용하셔도 괜찮고
1: 예. 확실히 이게 들어가면 이 맛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또 색깔도 또 여러 가지가 또 생기고
1: 예. 칼로리도 낮고 그렇죠?
0: 네.
1: 자, 그러면 냉채에 들어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0: 네, 이제 소스가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1: 네.
0: 소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제가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0: 네, 이제 소스는
1: 네.
0: 물엿 먼저 같이 들어가고요.
1: 물엿 들어가고요.
0: 그리고 식초.
1: 식초. 새콤하게.
0: 네. 그리고 설탕.
1: 네.
0: 소금.
1: 소금 조금 들어가고.
0: 네. 그리고 이제 간장.
1: 예, 간장.
0: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연겨자 같이 들어갑니다.
1: 저 연겨자 정말 좋아해요.
0: 네, 이제 연겨자는 저희는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희가 구매를 했고, 만약에 가루형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
1: 네.
0: 무라고 한 2:1 정도로 하신다면 10분 정도 두시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네.
0: 그렇게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검은 깨도 그냥 바로 같이 넣고,
1: 네.
0: 묻히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만들면, 그 냉채 먹을 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또 아니면 와사비 같은 것도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고
1: 예.
0: 아니면 여기 해파리가 또 넣으면 또 해파리 냉채 드실 수 있고
1: 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날씨가 뜨겁고 더울 때는 냉채만한 게 없어요. 시원하게 해서 그렇죠?
0: 네, 이렇게 하고
1: 네.
0: 저는 이제 나머지 재료를 한번
1: 넣어볼게요. 네.
0: 재료 한 번에 다 넣고
1: 네.
0: 이제 소스를 한 번에 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1: 한 번에요?
0: 네.
1: 자, 제가 잘 풀었는데요. 넣어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검은깨가 들어가서 또 분위기가 있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검은깨도 넣으셔도 되고
1: 예.
0: 아니면 뭐 깨를 조금 더 간 거를 추가하셔도 좀 더 고소한 맛이 좋거든요.

0: 예. 아니, 닭가슴살로 왜 냉채를 만들어 먹을 생각을 못 했는지. 저도 이제 여름에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리고 식단 관리하겠다고 닭가슴살 굉장히 많이 사놨거든요.
1: 네.
0: 근데 아무리 뭐 닭가슴살에 양념이 잘 이렇게 배어서 나와도 이렇게 따로 추가하지 않으면
1: 맞아요. 네,
0: 손이 많이 안
1: 물기가 좀, 네.
0: 가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맛있게 닭가슴살 냉채를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1: 네.
0: 맛도 좋고. 일단 단백질이 풍성하니까.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야채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0: 예.
1: 이렇게 하고 또 양념이 조금 더잘 스며들게 한 5분 정도 후에 또 냉장고에 좀더 차갑게 넣고
0: 네.
1: 드셔도 좋습니다.
0: 자. 확실히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그런지, 예. 예쁘네요.
1: 네, 이렇게 하고 또 야채 같은 경우도 또 집에 있는 걸로도 그냥 막 넣으셔도 괜찮고.
0: 예, 집에 있는 채소들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정말 딱이에요. 닭가슴살도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데요.
1: 네, 이제 양념이 잘 묻어 있어서.
0: 예. 오, 향도 너무 좋아요. 새콤하고 톡톡한 향도 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시원한 닭가슴살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2: 닭가슴살 냉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닭가슴살을 넣어 12분 정도 익히고 찬물에 담가 식혀줍니다.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양파는 얇게 채 썰고 오이는 씨를 제거한 뒤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식힌 닭가슴살을 결대로 찢고 맛살을 찢어 넣어줍니다. 이때 닭가슴살은 꾹 눌러 찢어주면 결대로 잘 찢겨요. 물엿, 식초, 설탕, 소금, 진간장, 연겨자, 검은깨를 섞어 냉채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닭가슴살에 손질한 채소, 냉채 소스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닭가슴살 냉채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 연구가의 시원한 황태 비지찌개부터 오독오독 궁채볶음까지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최고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All things have already been ordained. Oh God, have mercy on them.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우리 모두의 관심사죠. 생활습관, 식단, 운동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몸의 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은 뭐 사춘기나 갱년기 이런 성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면, 또 면역, 또 노화 속도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오랫동안 이 호르몬과 대사질환 또 노화 관리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가 계십니다. 호르몬 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내분비내과 전문의이신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철우 교수 함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네.

0: 호르몬 많이 들어는 봤는데 예, 예. 정확히 호르몬이 뭡니까?
1: 호르몬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호르마오라고 해서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불러일으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은 각자 행동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통과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신호 전달 체계가 필요한데 예. 그게 바로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인데 이게 혈관 내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그게 바로 호르몬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0: 사람 몸속에서 저절로 나와요?
1: 그렇죠.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분비 기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갑상선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뇌하수체 또 이제 여자로 치면은 이제 난소라든지 공황에서 나오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다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호르몬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1: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0: 뭐 제가 그냥 기억나는 거는 한 10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1: 보통 그 10가지 이상이 되고요. 한 4,000가지 정도 됩니다.
0: 4,000가지나
1: 예,
0: 돼요?
1: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우리가 4,000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대로 그 구조나 기능을 아는 건 100에서 150가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4,000가지의 정체가 베일이 벗겨지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화학 물질인데 혈관을 타고 몸을 돌아다닌다 이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뭐 명령을 내린다고요?
1: 그죠. 어떤 이제 신호들을 갖다 전달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초인종을 누른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어떤 세포 속에서 수용체라는 게 있고요. 호르몬이 이제 가면서 어떤 신호를 갖다가 전달해서 세포가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육 세포에 가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내장의 기관으로 가서 뭐 간의 기능을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소장이나 대장의 기능, 위의 기능 같은 것들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라 할 수 있겠죠.
0: 제가 오늘 오프닝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호르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호르몬,
1: 맞습니다.
0: 사춘기, 네, 예. 뭐 갱년기 뭐 네. 이런 거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런 거 왜 생기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사춘기하고 갱년기가 생기는 건 호르몬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0: 갑자기 올라가면 사춘기예요?
1: 그러니까 사춘기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성호르몬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올라갔던 호르몬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갱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성호르몬이 떨어지는 그 갱년기를 우리가 제1의 갱년기라고 하면 갱년기라는 건 어떤 호르몬이 없어지는 하나의 시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호르몬이 없어지는 시점들을 갖다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갱년기는 결국은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양년까지 갈 때 31개의 터널을 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갱년기라는 건 제1의 갱년기가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제2의 갱년기가 있고요.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떨어지는 또 제3의 갱년기가 있고 계속 호르몬들이 1파, 2파, 3파 없어지는 그 시기를 네.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0: 그러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네. 그때부터 호르몬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정점이 몇 살쯤이에요?
1: 보통 정점이 시작되는 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나오는 최초의 호르몬은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나왔다가 두 번째 의외로 성호르몬이 나옵니다. 사람들 생각은 성호르몬 그러면 사춘기 때 나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남자아이는 남성호르몬이 나오고요. 여자아이는 여성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미니사춘기라고 하는데요. 이 미니사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성장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성장호르몬이 결국은 이제 아이를 키우고 결국 태어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20대까지 갔을 때 사춘기 때부터 성호르몬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대 모든 호르몬들이 이제 춤을 추고 뛰어노는 카니발 시대가 되는 거죠.
0: 그래서 그러니까 20대 때가 정점이에요.
1: 정점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30대, 40대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호르몬들이 하나씩 불려들여가는 시기가
0: 줄어드는
1: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마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집에 불려들어간다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제일 먼저 불려들여가는 거는 맨 나중에 올라갔던 호르몬도 불려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성호르몬이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먼저 불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불려 들어가고 마지막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불려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생명은 끝나는 거죠.
0: 그래서 최초에 나온 게 멜라토닌이고 네. 마지막에 사라지는 게 멜라토닌이고
1: 그래서 이제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0: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1: 예.
0: 저는 그래서 인간의 일생은 호르몬으로 시작해서 호르몬으로 끝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 그 사춘기가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호르몬이 막 늘어나면서 아까 초인종 누른다고 하셨는데
0: 네.
1: 수도 없이 막 눌러대니까
0: 예.
1: 질풍노도가 되는 거군요.
0: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춘기도 어머니의 갱년기를 못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하고 갱년기 엄마하고 싸우면 갱년기 엄마가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래요.
0: 그만큼 호르몬의 세계는
1: 네.
0: 신비하고 놀랍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호르몬이 노화와 관련이 되나요?
0: 그렇죠. 우리가 노화라는 거는요, 마치 우리가 제1간문이 있고 제2간문이 있고 제3간문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노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늙어버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서서히 늙어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40대에 늙고, 갑자기 50대 중반에 늙고, 60대에 늙고, 70대 말에 늙게 되는데 꼭 각각의 시기에 지키는 수호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확 노화가 급속도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40대에 인슐린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50대에 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60대에 성장 호르몬이 없어지고, 70대에 멜라토닌이 없어지면 노화의 속도가 브레이크 없이 확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되는데, 그때 만일에 우리가 그 호르몬들을 관리를 잘한다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볼
1: 그러니까요.
0: 수 있는 거죠.
1: 최근에 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0: 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0: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가 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멜라토닌 호르몬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호르몬이고 최초의 호르몬인데, 인간이 원래는 밤에 잠을 자고 낮에 깨어나야 되지만, 이 멜라토닌 호르몬부터 시작을 해보면 밤에도 불 켜놓고 자고 이러면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건강하게 나올 수가 없고요.
1: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건 밤에 잠을 자야 나와요?
0: 밤에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고 잠을 잘때또 왕성하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시차저항 때문에 멜라토닌 같은 거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사실은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지만, 본질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항산화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1: 네.
0: 몸속의 산화성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멜라토닌이거든요. 사람들은 멜라토닌 호르몬 그러면 이게 그냥 잠자게 하는 호르몬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유래도 원래는 피부 색깔이 바뀌는 줄 알고 이름을 멜라닌 세포에 관계되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멜라토닌으로 지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수면과 관계되고 면역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포의 재생과 관계되는 호르몬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에는 이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게 됩니다.
1: 스트레스.
0: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지수가 높고 고지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어떤 시대보다 현대 사회에는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많이
1: 알겠습니다.
0: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1: 호르몬 불균형 하면 딱 생기는 질환 1번이 뭡니까?
0: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대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대사성 질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면증이라든지
1: 불면증,
0: 아니면은 이제 그 당뇨병이라든지
1: 당뇨,
0: 고혈압이라든지
1: 고혈압.
0: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의 불균형인데, 사람들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라는 걸 들어보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만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본질은 모닥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은 결국 호르몬의 모닥불에 비춰진 그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하나를 갖다 정복하려고 하면 정복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그 모닥불 갖다가 우리가 표적 삼아서 관리를 해야
1: 알겠습니다.
0: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치료제뿐 아니라 호르몬 요법도 써야 된다.
0: 당연하죠.
1: 그런
0: 왜냐하면
1: 말씀이군요.
0: 당뇨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만 생각하지만 혈당과 관계되는 호르몬이 8가지나 있습니다. 인슐린도 있죠. 스트레스 받아서 혈당 올라가는 사람은 코르티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잠을 못 자서 혈당 올라가는 사람은 멜라토닌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운동을 못 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사람은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호르몬들의 균형을 맞춰줘야 제대로 혈당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0: 네.
1: 혹시 뭐 내가 호르몬 불균형 상태가 아닌가 자가 진단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0: 예, 제가 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운동을 해도 자꾸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분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도 운동을 해도 이게 다 네.

0: 연소가 되지 않고 살이 찔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땀이 비 오듯이 난다. 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아. 네 번째는 상열감이라고 해서 몸에 열이 나는데요. 뭐 상반신에서는 열이 나지만 하반신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얼굴과 온몸이 잘 붓는다.
1: 붓는다.
0: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나이보다도 더 노안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늘 피곤해도 피로가 안 가시는 분들.
1: 쉬어도 피곤하고.
0: 예,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우울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프고 허기지가 난 분들이요. 아. 그 다음에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고 항상 목이 마르다. 입이 이제 건조해진 분들 있죠. 예. 이런 열 가지 증상 중에 세 가지 이상이면 호르몬의 균열이 시작되는 거고요. 네. 다섯 가지 이상이 있으면 내음비내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건강하게 늙고 싶은 어떤 궁금증. 네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네. 아까 교수님께서 이 40대부터 네 번에 걸쳐서 네. 급격한 노화가 온다.
0: 네, 노화가 계단식으로 그러니까요. 생기는 거죠.
1: 그 급격한 노화가 오는 네 번이 네 가지 호르몬 때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하나씩 봅시다. 네네. 40대 때 처음 줄어드는 게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0: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단계별 호르몬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네 가지 중요한 호르몬은 그 단계별 노화와 관계없이 중요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아,
1: 첫 번째가 뭡니까?
0: 첫 번째가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 M-O-G-I라고 해서 모기라고 하는데 파리가 아니고 모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게 예, 아니라 예. 멜라토닌, 옥시토신,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인슐린 I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네. 40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것은 대사하고 관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우리가 노화라는 거는 대사적인 노화도 있고요. 신체적인 노화도 있고 정신적인 노화도 있고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노화도 있다고 있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인슐린이 문제가 되면 대사적인 노화가 생겨서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그러한 성인병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40대 우리가 관리해야 될 호르몬은 인슐린, 예. MOGI 중에서 인슐린을 인슐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1: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대사질환으로 간다.
0: 대사질환,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사증후군 그러면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대사증후군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자, 그럼 이제 40대쯤 되면 아, 인슐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호르몬이라는 거는 일중 변동이 있고 연중 변동이 있어요.
1: 무슨 뭐요?
0: 일중 변동이 있고
1: 일중.
0: 예, 그러니까 하루에도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올라가서 나를 각성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서 나를 잠재워야 되는 것처럼 하루에도 변화가 있고요. 또 연중 변동이 있습니다. 봄에는 어떤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고 여름에는 어떤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연령대에 따라서 또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인슐린이 있잖아요.
1: 40대.
0: 근데 이 호르몬은 식사, 운동, 그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네 가지의 기둥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호르몬은 예를 들면 어떠한 그 기둥이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은 제일 강력하게 작용하는 기둥은 식사입니다.
1: 식사.
0: 그래서 인슐린 관리를 잘하려면 식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1: 어떻게 먹어야 인슐린이 잘
0: 어떻게 먹느냐는 것보다 식품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당지수라고 하는데요. 같은 시간 내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빠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건 당지수가 높은 식품입니다.
1: 혈당 스파이크. 뭐
0: 혈당
1: 거.
0: 스파이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고구마하고 감자 중에 어느 게 더 당지수가 높을 것 같습니까?
1: 고구마 같은데요?
0: 아닙니다.
1: 더 달아요 고구마가.
0: 그렇지만 단 거하고 다르고요. 아하. 당지수라는 건 얼마나 빨리 흡수가 돼서 인슐린을 자극하냐의 문제인데 감자가 더 당지수가 높은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도의 문제를 떠나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열량도 중요하지만 식사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거꾸로 식사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결국은 당지수가 낮은 음식부터 먹는 채소부터 먹고 고기 먹고 탄수화물을 조금 먹는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1: 채소, 단백질,
0: 탄수화물
1: 그다음에 탄수화물 네.
0: 그렇게 하다 보면 인슐린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0: 그러면 인슐린 관리를 우리가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1: 40대는 인슐린,
0: 인슐린,
1: 식사,
0: 예.
1: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0: 탄수화물, 예. 요즘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혈당을 재지 않고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어떤 거고 위험한 게 뭔지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좌우간 당 지수가 높은 것 피해야
0: 피하고
1: 한다.
0: 식사의 순서도
1: 순서를
0: 중요하고,
1: 지켜야 한다. 그게 이제 인슐린 40대.
0: 예.
1: 그다음 두 번째 50대에는 이제
0: 성호르몬.
1: 성호르몬.
0: 갱년기 있지 않습니까?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도 운동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1: 그건 운동.
0: 예, 그래서 근육을 갖다가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남성 호르몬이 덜 떨어지고요.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 여성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석류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걸 드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가급적이면 잘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호르몬의 활성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50대의 성 호르몬을 유지하는 방법이라 할수
1: 거기서
0: 있겠습니다.
1: 1번은 운동이다.
0: 네.
1: 운동을 하고 그때부터 근육이 빠질 텐데,
0: 그러니까 근감소증이 생기는 거죠.
1: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0: 네.
1: 근육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성호르몬이,
0: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1: 알겠고. 아까 중요한 호르몬 네 가지 중에 이게 모기 중에서
0: 네.
1: 세 번째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었거든요.
0: 성장 호르몬 60대부터 이제 없어지는데요. 60대가 되면 나의 성장 호르몬의 절반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70대가 되면 이 5분의 1뿐이 안 남게 되거든요.
1: 아니, 근데 그럼 50대까지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0: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로는 야, 성장 호르몬은 요즘 저신장증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 아이들 키클 때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성장
1: 그래요?
0: 호르몬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노화에 신체적 노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체적 노화와 가장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콜라겐이 부족해서 주름이 막 생기고요.
1: 주름.
0: 피부 노화가 급속히 오게 됩니다. 그리고 색소 침착이 돼서 검버섯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신체적 노화하고 관련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지방하고 근육의 부위를 이게 배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생기는 지방을 우리가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방을 만들어 내는 것도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나이살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몸매가 바뀌는 거죠. 이 성장 호르몬은 아까 인슐린은 식사라고 했지만 성장 호르몬도 식사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중요합니다.
1: 성호르몬과 비슷하게
0: 예,
1: 성장 호르몬도 운동.
0: 운동이 중요하고 특히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1: 근력 운동.
0: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성장 호르몬은 필요하다,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을 잘 유지하려면 근육과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성호르몬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0: 네.
1: 면에서는 60대부터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0: 네.
1: 그것은 성장 호르몬 때문이다. 성장 호르몬 주사 어린아이들한테 막 놓기도 하잖아요. 그럼 60대 때도 그런 거 맞으면 좋은가요?
0: 아니, 아이들한테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무조건 맞으면 안 되고요. 사실 이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이 키가 클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 키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키하고 아빠 키를 더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자아이는 13을 빼고 남자애는 13을 더해서 나누기 일을 하면 얘 평균 얼만큼 키가 클지를 알 수가 있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얘의 속도 같은 걸 봐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든지
1: 그런 경우만 주사를
0: 그렇죠. 그리고
1: 놓는다.
0: 또 실제로 성장 호르몬 검사를 해서 그게 부족할 때만 놔야지 이 성장 호르몬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거든요.
1: 그럼 60대라고 해서 그런 거 맞으면 안 돼.
0: 그렇죠. 60대는 오히려 이제 그럴 때보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좀 적게 맞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은 맞아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운동
1: 운동을
0: 잘하고
1: 통해서.
0: 그다음에 잠을 잘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올라가고요. 수면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은 짝꿍 호르몬이거든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적어도 우리가 초용량의 어떤 소량의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정도까지의 효과는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리고 이제 모기 중에 두 번째가 옥시토신이에요.
1: 옥시토신, 예, 예.
0: 그거는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1: 옥시토신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기를 자궁 수축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사실은 어떤 배려의 호르몬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0: 배려.
1: 예, 그래서 사랑이란 감정도 처음에 우리가 플라토닉한 사랑을 할 때는 도파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파민을 호감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가 이제 남녀가 뜨겁게 사랑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을 할 때는 엔돌핀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때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사랑이라는 감정도 서너 가지 호르몬의 물감으로 그려낸 수채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어머니를 그 자궁을 수축시키고 모유를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작용 보다도 이 정말 이 감정적인 모성애를 일으키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시토신 호르몬은 사회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0: 사회 활동.
1: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0: 사회적 노화와 관련이 있겠네요.
1: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노화와 네, 관련 있는 네. 호르몬이 옥시토신이고 이게 부족해지면 왜 은퇴하시고 나서 막 뒷방에서 계속 혼자 그 방콕하고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다 옥시토신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은 계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가질 때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아,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1: 그렇죠. 스킨십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 보고 좋아하는 손주 사진이라도 보면 반려동물이라도 스킨십하고 보고 있으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0: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나 식사나 관계없이 정신적인 거군요.
1: 정신적인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게 어떤 뭐 성적인 쾌감도 옥시토신 호르몬이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사랑에 관련된 아가페적인 사랑과 관련 있는 호르몬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예, 예.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게 그 우리 치매에 가장 중요한 베타아밀로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베타아밀로이드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0: 그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네. 사회적 관계가 고립되면 치매 위험이 커지겠죠.
1: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회적 관계가 좋아지면 치매 위험은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 연결고리가 뭔지 몰랐다가 그게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0: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친한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하면 할수록 옥시토신은 네. 유지가 된다.
1: 달리기를 하도 혼자 달리는 것보다는 러닝크루를 두고 같이 달리게 되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또 올라가는 거죠.
0: 자, 이 모기 중에 첫 번째가 멜라토닌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태어나자마자 처음 생기는 거고 네. 사람 죽을 때 마지막에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 멜라토닌은 뭡니까?
1: 그 멜라토닌이라는 게 사실은 미토콘드리아만 있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다 분비됩니다. 아메바도 멜라토닌이 있고요. 유글라나도 멜라토닌이 있고요. 심지어 식물도 멜라토닌이 있어서 식물성 멜라토닌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원래는 외부에 있는 어떤 적들, 자극을 갖다가 없애기 위한 항산화 물질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게 본질적으로 수면과 관련이 있고요. 잘 때 보면은 뇌가 청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를 청소하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한 가지는 면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이 감기에도 잘 걸리고요. 코로나도 잘 걸리고요. 네.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이 암도 잘 생기는 거죠. 면역과도 관계되는 호르몬입니다. 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대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환자분들 중에 진료실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공복 혈당이 높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혈당도 떨어뜨리고 혈압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의 작용을 갖고 있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면 70대만 돼도 이제 멜라토닌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가 힘들어지고 자더라도 빨리빨리 깨게 되고
0: 새벽에 깨는 거예요.
1: 그 잠의 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70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관리해야 될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거죠.
0: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1: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일 중요한 건 햇볕을 잘 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의 오리진을 보게 되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햇볕을

0: 쬐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손과 샘이 저장되어 있다가 끝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햇볕을 쬐서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을 일단 많이 만들어놔라. 많이 만들어놓은 걸 잘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잘 손과 샘에 저장을 멜라토닌 했는데 문제 이걸 꺼냈어야 되는데 잘 꺼내 쓰는 게 필요하거든요.
1: 어떻게 꺼냈어요?
0: 근데 빛이 들어오면 이 손과 샘에 저장된 멜라토닌이 안 들어와요. 안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때는 조금 깜깜하게 어둡게 자야지만 이 멜라토닌이 잘 꺼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것보다 약간 서늘하게 자는 게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고요.
1: 네.
0: 그래서 뭐 반신욕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온도가 올라가는데 반신욕 하면 잠이 오죠? 그렇지만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순간에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멜라토닌 오르면 갖다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자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멜라토닌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11시에서 1시 사이 멜라토닌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을 갔다가 잘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그러면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때의 멜라토닌은 내가 꼭 가질 수 있도록 네. 그 시간에 자게 하는 게 중요하죠.
1: 11시에서 1시에는 가급적 자라.
0: 네, 무조건. 또 한 가지는 잘 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좀 저녁을 일찍 드시고 또 운동을 또 과격하게 하게 되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올라가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끊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너무 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네.
0: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아있는 멜라토닌을 확 청소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왜 완벽하게 청소돼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듯이 아침에 되면 멜라토닌이 빨리 자연광을 쐬서 멜라토닌을 싹 사그라들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자연광을 쐬서 남아있는 멜라토닌을 확 물러가게 하고 내 몸속에 부신의 코르티솔을 확 올려서 자기의 어떤 서카디안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1: 네.
0: 훌륭한 또 좋은 멜라토닌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가장 중요한 그 네 가지 뭐 게다가 성장 호르몬까지 성호르몬까지 다섯 가지 좀 살펴봤는데
0: 네.
1: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기전을 발휘하는지 들어봤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들어봤거든요.
0: 네, 예, 예.
1: 그런데 그냥 보조제로 먹으면 안 돼요?
0: 보조제라는 거가 사실은 그게 호르몬이라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와서 그게 곧 그 호르몬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외부의 어떤 호르몬을 주입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기능이 좀 남아있다면 그걸 내가 그것을 이렇게 잘 분비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1: 네,
0: 근데
1: 네.
0: 그게 정말 떨어져 있을 때는
1: 극심한 불균형이 생긴
0: 있을
1: 사람만
0: 때는 뭐 인슐린이 안 나와서 인슐린 주사를 맞듯이
1: 알겠습니다.
0: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도 있죠.
1: 그냥 보조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군요.
0: 그렇죠.
1: 자. 아까 말씀 도중에 잠깐 도파민 얘기가 나왔고
0: 네, 예, 예.
1: 요즘 도파밍이라고 해가지고
0: 예, 예.
1: 짧은 동영상 계속 쳐다보고 있고
0: 네, 예.
1: 그럼 어떤 자극에 자꾸 그 중독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예.
1: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도파민이 이제 우리가 도파민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쾌감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쾌감의 호르몬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을 갖고 나를 갖다 그쪽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취됐을 때 기분이 좋고 이런 건데 사실 도파민도 느린 도파민이 있고 빠른 도파민이 있습니다.
1: 네, 네.
0: 착한 도파민이 있고 나쁜 도파민이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극을 해서 들어오는 어떤 빠른 도파민들은 자꾸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도파민이 나오다 보면 도파민 수용체는 줄어들게 되고요. 투수가 많아지면 포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수용체가 줄어드니까 더 많은 도파민을 원하게 되고
1: 그렇죠.
0: 중독이 되는데
1: 그렇죠.
0: 그 마시멜로 효과라고 들어보셨겠지만 뭔가 고통을 수반하는 쾌감 같은 그런 도파민은 사실 중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호르몬 하나만 꼽으라면 도파민을 갖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도파민이 많은 청년일수록 성공할 그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빨리 쉽게 획득하는 도파민보다는 조금 어렵게 고통을 수반하는 도파민을 얻었을 때 느끼는 쾌감에 좀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도파민은 나쁜 호르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도파민이 나쁘다는 거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도파민 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밸런스.
0: 그래서 도파민이 있으면 도파민 수용체가 있고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
1: 네.
0: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중요하니까
1: 알겠습니다.
0: 밸런스가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밸런스는 뭐냐면 호르몬을 하나만 갖고

0: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에 문제가 생기면 긍정의 호르몬을 좀더 많이 일으키고, 도파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정의 호르몬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가 아니라 도파민 밸런스를 해야
1: 밸런스.
0: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0: 네.
1: 지금 가장 집중해서 보실 분이 제가 볼땐 갱년기이신 분들이에요.
0: 맞습니다.
1: 갱년기에 슬기롭게 넘기는 호르몬 관리법은 뭐가 있습니까?
0: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갱년기라는 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또 다른 갱년기가 올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갱년기라는 게한 가지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갱년기 환자는 물론 여성 호르몬도 문제가 있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도 문제가 있었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문제가 있었고 한마디로 복합적으로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가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의 갱년기의 원인이 되는 호르몬이 어떤 불균형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그거 알게 됐을
1: 그거
0: 때,
1: 어떻게 알아요?
0: 아, 그건 이제 호르몬이라는 걸 검사해 보면 알 수가 있죠.
1: 그거는 병원을 찾아야만 알고 있군요.
0: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보고 그 호르몬을 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별적으로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아, 사람마다 다 다르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호르몬이라는 게 사천 개가 있는데, 우리가 왜네 몸속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4천 개의 호르몬이 4천 명의 의사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1: 아, 갱년기 증상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병원 진단을 받아서 나는 특히 어떤 호르몬 때문인지를 먼저 파악해라.
0: 네, 그게
1: 그리고
0: 제일 중요합니다.
1: 그 호르몬에 대한 관리를.
0: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1: 네. 어떻게 이렇게 호르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0: 아, 제가 이제 내분비내과를 전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자들을 보고, 특히 이제 어머니가 이전에 그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데 수술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니 뭐 나이가 많으신데 그냥 참고 지내셔라. 미병이자 말하자면 그때 당시도 건강하지도 않고 병은 아니지만 뭔가 고통스러운 그 상황. 그럴 때 의사들한테 찾아가면 참으라 그런다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명이면 뭐하냐, 이 환자의 사소한 고통을
1: 그러게요.
0: 들어주지 않는 게 무슨 명이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SCI 논문도 200개 쓰고 연세의대 최우수 연구 업적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한테 어떤 깨달음이 생긴 거죠. 모름지기 의사라는 것은 환자의 어떤 사소한 고통의 이 원인이 뭔지를 갖다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1: 그렇죠.
0: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손목 그 수술을 받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1: 아이고.
0: 그다음부터 제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죠. 네가 아무리 의사라도 이런 것들을 갖다 이해 못하는 게 무슨 의사냐 얘기를 해서 또 다시 제가 또 깨닫게 됐고요. 그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점이 있는데 점을 또 뽑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아버지도 안 계신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 얘기가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쁘다, 곱다, 깨끗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행복과 건강이 뭘까, 노화라는 게 뭘까. 근데 거기에 답이 바로 호르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호르몬을 갖다가 연구하고 전공하게 된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니 때문이군요.
0: 네.
1: 그리고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못 알아주셨군요.
0: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호르몬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게 됐고요. 저는 호르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우리 어머니처럼 계속 SOS를 보내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호를 우리 무심한 아들처럼 못 알아준 거였죠. 근데 내분비내과 의사라는 것은 우리 몸의 그 호르몬의 언어를 통역해 주는 것이 내분비내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게 호르몬 치료를 해서 극적으로 변화가 생긴 인상 깊은 환자들 뭐좀 예로 들 만한 분이 계십니까?
0: 제가 어느 날 응급실에 조교수 때였는데요. 저희 병원에 이제 가면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쇼크 상태가 왔는데 막 검사를 하려고 그러고 뭐 때문에 쓰러졌는지, 심장 때문에 쓰러진 건지, 뇌 때문에 쓰러졌는지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울고 있는 그 나이 든 아들한테 어머니가 형제가 몇이냐, 몇 명이었고 다산을 했었고 집에서 그 애를 낳으면서 또 하혈을 많이 하지 않았냐 물어보고 보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그 나이 드신 할머니인데 치무도 없고, 그래서 아 이거는 시한증후군이다, 뇌하 수체가 갑자기 이제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특이한 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한증후군에 맞춰서 제가 빨리 응급조치를 해서 그 할머니가 깨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호르몬의 명의로 저희 병원에서 등극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제가 이 호르몬을 갖다가 연구하고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고요. 한 번은 그냥 애가 게을러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중학생인 친구가

0: 할머니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키우는 애인데 자꾸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그냥 다른 병원에 가면 애가 뭐 게으르다, 잠이 많다 그랬는데 뇌하수체 그 뒤에 쪽에 있는 송과샘을 찍어보니 거기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 송과샘이 부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1: 아하.
0: 이거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과다 분비해서 나오는 수면 장애다. 그래서
1: 예.
0: 그런 걸또 밝혀낸 것도 제가 되게 보람을 느끼고
1: 그렇군요.
0: 있고요. 또한 가지,
1: 일반적인 의사들은 찾지 못하는 거네요,
0: 그래서
1: 지금.
0: 저는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그 순간 호르몬은 우리한테 SOS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의사가 내분비내과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아까 처음에 한 4천여 가지 있는 걸로 보이는데
0: 네.
1: 제대로 알고 있는 거한 100에서 150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러면 연구할 과제가 끊임없이 있는 셈인데 최근에 이 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새롭게 뭔가 기능이 밝혀지고 뭐 이런 호르몬이 뭐가 있습니까?
0: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관심 있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인데요.
1: 마이오카인.
0: 마이오가 근육이고요. 카인이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근육 호르몬인데
1: 네.
0: 인간이 건강해지는 이유는 식사하고 운동이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식사를 못하게 되면 수액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이유가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내가 먹은 식사 칼로리를 운동으로 소모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먹은 이제 식사를 내 근육이 발달하면서 기초 대사율이 올라가서 건강해진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이유가 근육에서 나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1: 마이오카인
0: 예.
1: 때문이다.
0: 근데 만일에 갑자기 내가 골절을 했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1: 네.
0: 그런 사람들한테 식사를 못 하는 사람은 수액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마이오카인이 그 답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되면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마이오카인이 결국은 우리의 두 가지의 기둥 중에 하나를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 우주 비행사한테는 꼭 필요하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되면 우리가 뭐 달나라도 가고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럴
1: 예.
0: 때 꼼짝없이 운동을 못 하게 되지
1: 그럴
0: 않습니까?
1: 때 마이오카인을 주입해라.
0: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마이오카인이 에너지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1: 네.
0: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비만도 해결할 수 있고 당뇨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근감소증에도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1: 어허.
0: 마이오카인의 시대가 곧 열릴 걸로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다이어트에 요즘 유명한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GLP-1 호르몬인데요.
1: GLP-1
0: 예, 그게
1: 기억나요.
0: 이제 소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슈퍼 호르몬이라 생각을 합니다. GLP-1이라는 거는 혈당도 떨어뜨리고요. 비만도 해결하고. 그래서 그게 호르몬인 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호르몬들이 아마 계속 더 연구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이 호르몬을 통해서 새로운 호르몬의 시대를 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연구가 계속 더 축적되고 지속되면
0: 네.
1: 호르몬의 이 체계를 정확히 다 파악하게 된다면
0: 네.
1: 그냥 뭐한 방에 검사로 한 사람의 호르몬 균형 상태를 딱 체크해 가지고
0: 네.
1: 그냥 딱 필요한 호르몬 조금 더 보충하고 이렇게 한 방에 치료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0: 그지 AI 시대가 돼서 그게
1: 그러니까요.
0: 가능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MBTI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호비TI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저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14가지 호르몬을 검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로 왔고 당뇨로 왔고 혈압이 높고 고지혈증이 높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는지를 보고 그걸 갖다 교정해주면
1: 네.
0: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우리 교수님만의 개인적인 호르몬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평상시 하시는?
0: 저는 일단 이제 그 반신욕을 갖다 자주 합니다.
1: 반신욕.
0: 그래서 반신욕을 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멜라토닌 호르몬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은 뭐가 됐든 꼭 먹습니다. 주로 먹는 게 이제 삶은 달걀을 먹지만 이 공복 상태를 아침을 유지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거르지 말고 뭐라도 먹는 거, 인슐린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게 식사의 정규성이지 식사의 어떤 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시간대에 하루 세번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1: 어떤 사람은 또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고
0: 근데
1: 하는데.
0: 간헐적 단식이 결국은 간헐적 폭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글렐린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 식욕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뭐 교수실이나 진료실을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급적이면 계단을 갔다가 운동하고
1: 운동?
0: 짜투리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마이오카인하고 성장 호르몬을 갖다 관리하는 것이 네. 저만의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 관리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뭐 특별한 건 없으시네. 예. 결국 그러니까 예.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반신욕,
0: 그다음에 잘 자는 거.
1: 잘 자기 위해서도 제가, 반신욕이 필요하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 하나만 선택한다면 수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면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0: 저는 이제 어차피 호르몬을 연구하고 호르몬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관심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이 호르몬을 통해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시대에 내 스스로가 호르몬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1: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0: 네,
1: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잘 주무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식사 거르지 마시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기억하시고요. 또 나이가면 들수록 근력운동 빼먹지 말고 하는 걸 우리 다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눔 0700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분들의 그 이후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7년 전 보디빌더의 꿈을 안고 살아가던 신희군 기억하실까요? 고등학생 나이에 희소병으로 아픈 엄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또 20대 나이에 갑자기 뇌병변장애를 얻어 매일 눈물로 지내던 다희 씨까지 두 가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 덕분에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와 희망이 찾아왔을지 궁금한데요. 특히 7년 만에 다시 만나는 신희 씨는 그 사이 군대도 다녀오고 어느덧 멋진 20대 청년이 되었다는데요. 먼저 신희 씨부터 만나보시죠. 매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18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18살 탈북 소년 이신이라고 합니다. 저의 꿈은 아픈 어머니 위해서 보디빌더 국가대표 꿈입니다.
2: 내 다리야. 아유, 내 다리야.
0: 엄마 봉숙 씨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소병에 걸려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2: 아, 아프다. 아, 아프다. 물에 다 들어가는 거 지지는 것 같아요. 타는 것 같아요. 아. 일주일에 갑자기 저절로 통증이 와요. 이거는 시간대도 없이. 아, 내 다리야. 아, 내 다리야. 아, 내 다리야.
0: 북한에서 굶주림에 몸부림치다 아들 신희를 임신한 채 중국으로 탈북했던 엄마. 하지만 행복도 잠시, 중국 공안에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어렵게 아들을 키워왔었는데요. 급기야 어려운 생계에 일거리를 가릴 겨를도 없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3: 탈북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0: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몸이 다 상한 거예요. 저 없었으면 그렇게 극이까지도 힘들게 돈 벌어 필요 없고, 네, 그렇게 저 때문에 다 고생한 것 같아요.
1: 다행히 신이는 중국에서 태어나 국적을 얻었지만 엄마는 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는데요. 사랑하는 엄마와 아들이 생이별을 하며 두 사람은 수없이 눈물을 쏟곤 했었습니다.
0: 많이 보고 싶었어요. 버스에다가 그때 작으니까 버스에다가 넣어서 배를 데려가 달라고 하고, 그리고 말잘 듣겠다고, 사가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금방 갈 거예요, 아마. 조금 참으세요. 네.
1: 다시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되었지만 몸이 망가진 엄마는 희소병까지 얻어 평생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2: 국소적인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척추에서 기원하는 형태의 통증. 조금 넓은 부분으로 해서 사지의 통증이 다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도가 좀 심한 편에 속하고요. 계속 병원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다량의 약을 타가시게 되면 약값 자체도 이제 이렇게 생활비 자체에서 굉장히 약값이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지원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공숙 씨한테 좀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픈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힘들어하는 신이가 참 안타까웠는데요.
0: 엄마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걸 좀 너무 힘들어요. 네. 빨리 병을 나와서 같이 중국도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네.

0: 그로부터 7년 뒤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는 한 헬스장에서 신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너무 오랜만이에요.
2: 오랜만입니다.
1: 잘 지내셨어요?
2: 네, 뭐 운동하면서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지금 몇 살이죠?
2: 저 올해 25입니다. 25이.
1: 방송 나왔던 게?
2: 거의 6-7년 전쯤일 겁니다.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0: 이제는 어엿한 20대 청년이 되었는데요.
2: 아, 그때 아픈 거 막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시청자님들한테는 그 제가 힘든 시기에 좀 도움이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어머니 병원 이런 부분에서도 병원비도 많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토록 원하던 꿈도 이뤘답니다.
1: 요즘 좋은 소식이 있다던데요?
2: 그냥 최근에 운이 좋게 군대 갔다 온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복귀해서 운이 좋게 그랑프리 하나 했습니다.
1: 보디빌딩 그랑프리요?
2: 네, 보디빌딩 그랑프리. 최근 1등하고 그랑프리 했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보디빌더의 꿈. 수많은 시간과 땀을 견디며 끝없는 도전을 이어온 끝에 마침내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3: 네, 손목 바로 하고 보죠. 자, 라스트 마지막. 오케이. 그 이신 선수가 7년 전에 이제 운동을

0: 하면서 학생 시절에 운동하면서 많이 조금 힘들어했고, 그리고 이제 가정적으로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힘들었을 텐데,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서 그잘 먹고 잘 운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게 바탕이 돼서 이렇게 좀 좋은 선수로 거듭나는 걸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아, 시청자분들한테 트로피도 보여드려야지. 어? 자.
1: 감사합니다.
2: 아, 이거 이번에 타신 거예요?
1: 맞습니다.
2: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은 마이너스 85kg급 체급 1위 한 트로피입니다. 네, 체급 1위.
2: 상 받았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1: 물론 어머니 생각 많이 들었죠.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네.
2: 어머니 지금 보여드렸어요?
1: 아직입니다. 집 가서 한 부산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0: 잘 갔다 온나? 엄마 잘
1: 네.
0: 만나보고.
1: 어머니 가고 있습니다.
0: 잘 갔다 온나?
1: 네.
0: 수고했다.
1: 네, 가고
0: 고생했다. 잘
1: 있습니다.
0: 갔나?
1: 네, 가고 있습니다.
3: 트로피를 들고 곧장 엄마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은 신희 씨. 좋아하실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니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1: 대회 준비하고 8개월 만에 그렇게 부산에 왔어요. 우리 지방에서. 그래서 엄마 보러 왔어요. 뭔가 엄마 보자마자 엄마 울것 같아요. 만나왔어요.
4: 와, 이게 뭐야? 아,
1: 앉아있어요.
4: 우리 신이 대단하다, 야.
1: 아니에요.
5: 내가 신이 봐, 가슴이 계속 아파서 눈물이
2: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세요, 신이 보면?
5: 너무 아픈 손가락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 신이만 보면 항상 맨 보자요 마음이
1: 울지 마요.
4: 네. 괜찮아 괜찮아
1: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4: 엄마
1: 저도
4: 엄마
1: 열심히 해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4: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
1: 네. 좋아요.
4: 우리 신이 너무 멋지다. 엄마한테 항상 이런 멋진 트로피가 따져서.
1: 아니에요.
4: 트로피가, 이게 그랑프리 트로피가 두 번이고요. 그다음에 1등은 트로피가 한 다섯 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신이가 앞으로 좀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처럼 자기한테, 뭐, 기부를 하신 분들한테, 그만큼 어려운 분들한테 좀 도와줬으면 바랍니다.
1: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탈북민 가족으로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던 두 사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살아갈 용기를 되찾고 꿈을 이뤘습니다. 부디 이들의 앞날에 더 많은 행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년 전,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한 모녀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병변 장애를 얻은 다희 씨는 하반신 마비까지 찾아와 힘겨운 20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6: 그냥 숨 자꾸 일어나려고 해도 힘들어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힘이 없어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7: 지금은 상반신 팔은 좀 움직일 수 있고 다리는 아직 못 움직여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가자. 하나, 둘, 으쌰.
3: 믿기지 않은 현실에 엄마는 매일 눈물을

0: 물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1: 다시 또 그때 생각도 나고.
0: 어느 날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중환자실을 오가며 생사의 기로에 섰던 다이 씨. 몸무게가 26kg까지 빠지면서 기억도 일부 잃은 상태였는데요.
1: 여기 병원에 온 것까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이게 실제 상황인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제 친구들을 생각하면 부럽죠. 친구들은 다 일할 나이고 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부럽죠.
0: 딸의 병원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아빠마저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녀는 망연자실 했었습니다.
1: 네, 충격이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소중한 걸 알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진짜 소중한 존재였는데 저 있을 때 잘할 걸.
2: 그렇게 엄마에게 먼저 보내고 우리 아이 다이마저도 그렇게 보낼 수는 여기저기에서 빌려가며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마저 못한다 그러면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0: 다이마는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텼던 엄마.
3: 자, 어떻게? 머리를 준비를
1: 합시다.
3: 눈을 뜨고
1: 먼저.
3: 그렇지, 뜨고 일어나야. 으쌰, 으쌰. 확 빼지 말고, 그렇지. 만세. 자, 내려놓고.
1: 도님 만세.
3: 갑자기? 자, 똥님 만세.
1: 똥님 만세.
3: 쉬고, 쉬어주. 괜찮아요?
1: 아파요. 운동치료 하면서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전에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하지만 끝없는 투병에 하루하루가 참 막막했었습니다.
4: 지금 가장자리로부터 피부 차오른 거는 상당히 1cm 이상 많이 차올랐잖아요. 그동안에 확실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욕창의 크기도 한 10cm 이상 큰 상태로 뼈가 다 드러나고 주변에 엉덩이 살도 너무 말라갔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항상 이게 상처가 열려 있는 거고 그 바닥 부분은 바로 청골, 뼈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골수염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염증이 더 퍼지면 폐혈증의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까지도 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과적 문제가 많이 호전이 돼서 충분히 수술 받고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5: 수술하려면 수술비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으면 정말 다이한테 미안할 것 같고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0: 1년 뒤,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1: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네네, 오랜만이에요. 네, 다이안.
3: 아, 다이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다이지오, 안녕합니다.
3: 얼마나 좋아지셨어요?
4: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몸 이동할 수는 있어요.
3: 아, 그럼 상체는 좀 자유로운 편인가 보네요.
4: 네, 상체는 자유로워요.
0: 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 끝에 다이씨의 움직임이 많이 좋아질 수 있었는데요. 가족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참 뿌듯합니다.
2: 어우, 잘했어, 우리 다이. 오, 또 누워, 이제. 다리 올리고.
4: 한두 번이야, 이게.
2: 어. 아이고, 올려. 옆에.
4: 예전에 위해서는 다리 힘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2: 일어나서 그림 스케치 하자.
4: 응? 진짜?
2: 응. 오차. 응. 잘했어. 어.
3: 혼자 일어나시는 거야.
0: 얼마 전부터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데요.
2: 지난번에 가해서 아, 다이가 예전에 디자인도 하고 했던 아이라 이거 하고 싶을 때 이제 아마 드로잉 이제 조금 나아진 다음부터는 좀 드로잉도 좀 하고 뭐 작업도 좀 하고 있어요.
3: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네요.
2: 그죠? 예전에 비해서는 연필도 못 잡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욕창 수술을 무사히 받게 된 결과입니다.
4: 욕창이 많이 나아지면서 일단 더 좀 앉아있는 게 자유로워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0: 하루하루 꿈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데요.
2: 지난 1년 동안 많이들 도와주셔서 재활치료 하는데도 다이가 좀 금전적인 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재활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휠체어만 계속 타지 않고 이제 걷는 연습을 더 많이 하면 이제는 걸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0: 요즘 걷기 연습에 푹 빠졌다는 다이 씨.
2: 자, 다이야, 운동하자, 이제 왔으니까. 자, 팔.
5: 팔. 그럼 운동 얼마나 할까?
4: 짧게.
5: 에, 짧게 하면 안 되지. 15분 하자. 어? 열심히 합시다.
2: 어, 하나, 둘, 셋. 으쨔! 으쨔! 그지? 엄마 이제 잡고.
6: 어. 한 발짝만 떼어봐. 한 발.
4: 한 발.
6: 어, 한 발. 아이고, 많이 힘들어.
4: 아니, 할 수 있어.
6: 응.
4: 말.
6: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한 발.
4: 말.
6: 어, 말 더. 말. 으쌰. 어이구, 잘하네. 우리 다이.
4: 할 수 있다.
6: 어, 할 수 있다. 어, 말 더.
5: 오, 잘했어. 하이파이.
0: 언젠가 마음껏 걷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데요.
4: 짱대방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다.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저희 너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고 욕조수술도 하고 해서 내가 이제 좀 힘도 얻고 해서 좀 저희도 이제 기분도 좋고 실제로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걷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0: 꽃다운 20대 나이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다이 씨와 그 곁에서 딸의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엄마. 앞으로 모녀의 앞날에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7: 두 가정 모두 희망을 되찾은 모습에 보는 저도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신희 씨는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엄마의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운동에 전념한 끝에 오랜 꿈이었던 보디빌더의 꿈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희 씨 역시 꾸준히 재활치료를 이어오며 이전보다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두 가정 모두 아직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남아있습니다. 엄마 봉숙 씨는 여전히 희소난치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희 씨 역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두 가정에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만난 신희 씨와 다희 씨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긴 재활의 과정 속에서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진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나눔 0700을 통해 이어진 이 인연이 앞으로도 두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라며 신희 씨와 다희 씨의 앞날에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쏘.
5: 발 버텨. 이렇게 슝.
4: 쏘.
5: 올려봐. 쏘.
4: 내가 꽈. 내가 꽈. 내가 꽈.
5: 해봐.
4: 뿅.
5: 아, 잘했네.
2: 다희도 콘서트 좋아하고 저도 콘서트 좋아하니까 둘이 함께 콘서트 걸어가서 가서 좀 듣고 싶어요.
3: 걸어서 가시죠.
2: 네, 직접 걸어서.
8: 여러분 꿈과 목표 있다면은 그거를 집착을 하시고 그거를 끝까지 하다 보면은 성공하실 겁니다.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9: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기사지물이다네.
1: 가이드를 좀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2: 인력 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1: 아, 그럼 우리도 탈 수 있는 거야?
3: 쇼 이기 왔어.
1: 아, 잠깐만요. 가자, 가자.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2: 저 연기를 맞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나?
1: 와, 대기야!
4: 코코와 빕, 깨르.
1: 깨르.
4: 깨르.
1: 자, 이쯤이거든?
2: 너무 평범한 그냥 동네인데?
1: 맞아, 그냥 평범한 거 아닌 거야. 자, 여기입니다.
2: 너무 그냥 사무공간인데?
1: 자, 여기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어.
2: 그래?
1: 여기 가면은 군비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2: 아, 뭐 지난번처럼 뭐 찜질 이런 건가?
1: 아,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려. 아,
2: 마사지?
1: 아니야! 그걸 하면은 바로 치유하게 돼, 치유.
2: 뭐 건강 관련된 거구나.
1: 자, 들어가자.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사롭잖죠?
2: 여기는 진짜 너무 홍콩 그건데?
1: 자,
2: 진짜 홍콩에 있는 빈관 같은 느낌인데?
1: 따라따따
2: 뭐야 이게?
4: 하이, 웰컴.
2: 이게 뭐야 이게?
1: 들어가봐 일단은. 자, 겁먹지 말고.
2: 좀 무서운데 잠깐만. 저도 고아이 됐으네.
4: 저도 고아이?
2: 저도 닿게. 여기 우리가 올 곳은 아닌 것 같지 않아? 뭐 하는 곳인데 이게? 코코와 난데스까?
4: 코코와 빅게르 클럽 데스.
2: 히피 클럽?
4: 게르.
1: 게르.
4: 게르.
2: 게르?
4: 게르 클럽.
1: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했잖아.
2: 이런 데가 있었어? 아, 내 유튜브 올 걸. 그다 하시야 오토코 데스케도.
4: 오토코노 게르.
1: 오토코노 게르.
2: 펭수모 데키마스까?
4: 데키마스.
2: 너도 돼?
1: 나는 여자 갸루 할 거야. 그러니까 준빈이 남자 갸루 해야지.
2: 아.
1: 데키마스?
2: 아. 와.
1: 아, 근데 생각보다 준빈이 그 얼굴이 약간 수채화 같아서.
2: 수채화 같다는 칭찬인가?
1: 그럼.
2: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아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1: 자. 아, 고르는 거다.
4: 민즈노.
1: 스보이!
2: 아, 이거, 나나카상? 아, 이거 고를 수 있는 거지?
1: 그럼.
2: 너, 여기 와본 것처럼 얘기한다?
1: 그래요.
2: 이런 느낌? 고레노 칸지.
4: 야리타이.
2: 데키마센.
4: 아, 데키마센.
2: 와타시와, 나까, 가그노스 안 된다가 뭐지?
1: 아, 치사이 후쿠와,
2: 데키마센.
1: 무리.
4: 오케이. 그러니까,
2: 오나카가 이빠이.
4: 와타시와.
2: 아, 하이, 고레, 호피. 고레, 고 생수는 뭐 하고 싶어?
1: 나는 생수. 일단은.
4: 오후!
2: 이마, 펭수와 고도모 데스.
1: 수사이즈.
2: 각세간지.
1: 각세간지.
4: 하이. 오케이, 데스.
1: 하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이마세요.
4: 또.

0: 와.
1: 아니 잠깐만 멋있는데?
2: 핏이 괜찮네 이게.
1: 아니 잘 어울리는데?
2: 어우 잠깐만 옷 변했네.
1: 자 일단은 옷을 입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갸루가 되기 위해서는 가오가 중요합니다. 가오가.
2: 아 가오.
1: 와 이게 다 내덕아니야. 내덕이 가루도 되고.
2: 어 고맙다.
1: 그치?
3: Where are you from?
4: 필리핀.
3: 아 필리핀. Why you fall in love 가루?
4: 아 because it's freedom.
3: 아 feel like.
2: 어떻게 how?
4: 저 어때요?
2: Look okay. 저 look.
4: It's your first time?
2: Yeah, 혼돈이 first time. Small eye?
4: I think it's too big for you. Okay.
1: 아, 너무 맥쩍지.
2: One eye is okay? 달라진이 없네?
1: 오!
2: 기대했어.
1: 어, 기. 오! 나 막 가루 되는 것 같아. 모토 마에 고자사이. 아, 이네. 아!
2: 가발을 좀 벗으려면 껴야 될 것 같아. 약해요. 그러니까 예쁜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1: 진짜 분판이 좋네! 아니, 그리는 대로 바뀌잖아.
5: 일단은 맞을게요. 어떻게 되나?
1: 아, 하이.
5: 내가 못 오게 하려고.
1: 아, 하이. 우와.
2: 왜, 제대로 안 했어.
1: 우와. 우와. 풍재가 잘 됐네, 지금 준빈이가.
2: 이거 하고 싶은 거 맞아, 펭수야?
1: 난 이게 좋은데, 지금이.
2: 아니야, 펭수야. 이 정도로 프로페셔널하다고?
1: 난 이게 좋은데.
2: 아, 이 정도까지 한다고? 너 되게 좋은 샷 다닌다.
1: 아우. 오, 좋은데? 아니, 멋있어, 이거, 지금. 준민 살 진짜 많이 뺐구나.
2: 왜?
1: 아니, 아, 뒤에서 보면 아이돌이야.
2: 앞에서 보면?
1: 돌이야.
5: 도치가 스키지.
1: 고래.
5: 그래?
1: 응.
5: 오케이. 고래가 오케이.
1: 아, 고래가 스키.
5: 오케이.
1: 맥자 스키.

0: 아, 나 잠깐만. 너무 생수야, 너무 번화가다.
1: 나도 보고.
0: 왜 하필 시부야야.
1: 나도 조금 부끄럽네, 국민 때문에.
0: 기분이 좀 시부야. 주변에서 웃는 게 비웃는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지?
1: 아니 아니, 절대 기분 탓이야.
0: 혹시 저 한국 분들한테 나 알아보시는지 혹시 물어볼까?
1: 어디 있어, 어디 있어?
0: 여기 뒤에.
1: 그럼 내가 물어볼게. 반가워. 나 이쁘지?
2: 너무 예뻐.
1: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있잖아, 내 옆에 같이 한 바로 누군지 알겠어?
2: 어? 박하도?
0: 아닙니다. 아니에요. 깍주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혼진, 니혼진 됐어. 깍주부 아니에요. 깍주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고멘나사이. 한국 국어 몰라요. 니혼진.
2: 저거, 사진 포트몬 이해되죠?
0: 아, 사진?
1: 응, 이거 진짜.
2: 또 할게. 아, 가루이. 그래, 사진해시마쇼.
0: 아, 오케이. 아까 가루 선배가 그러더라고. 가루 왜 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자유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
1: 지금 어때? 자유를 얻은 것 같아?
0: 자유를 통제당하는 느낌인데?
2: 가루와 코, 조금 섹시, 너 포스. 오케이.
1: 하이.
2: 한 번 더. 귀여, 귀여. 한 번 더.
1: 오케이.
2: 어때요?
1: 이네.
0: 와, 혼돈이 가루네.

0: 야르
1: 야르
2: 아키
0: 야르
2: 야르 아 고니치와
0: 일본인 ですか?
3: 네 일본이에요
0: 아 한국어 できますか? 私たちの ギャル
2: そうです
0: イエーイ 私の ギャル どうですか?
3: 超ギャル 今はどこ?
0: あ?
3: 今ない
0: 私は男です 男
3: つけます。でもつけも大事
0: ごめんなさい ごめんなさい 嫌なんだ 誰がいいですか? ギャル
3: つけもおるんだから
0: あ! つけも OK
2: 先輩 ギャル
0: で 상태에서 못 달리겠네.
2: 아니야, 즐겨, 즐겨.
0: 못 즐기겠어.
2: 오히려 지금은 그 관심을 즐겨야 돼.
0: 나 미쳐버릴 것 같은데. 자신감이 줄다가 잃었다가 줄다 잃었다 하네.
2: 지금 너가 변해가는 과정이야. 그걸 즐겨야 돼.
0: 야루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구나. 나 사실 외국인한테는 안 부끄러운데 한국분이 계속 박치부다 이럴 때마다 미칠 것 같거든.
2: 어, 알아봐?
0: 어, 몇 번 알아보시더라고.
2: 어.
0: 나 진짜 죽을 것 같거든.
2: 야, 야루. 일단 가자.
0: 야 여기 오랜만이다.
2: 아 여기 분위기 좋네 이거.
0: 여기가 EBS 곽준비 기자식당에서 갔던 식당인데.
2: 아 진짜로 갔었어?
0: 응. 그때 카더 가던 형이랑 갔었는데.
2: 어.
0: 또 이제 소중한 사람이랑만 가는 곳.
2: 우와.
4: 어. 세 번째 서버 컬처가 있는 줄 알고.
5: 노포라는 말이 오래된.
2: 근데 여기 가게가 들어올 때 보니까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0: 여기가 100년이 넘었어. 진짜 오래된 곳이야. 이런 데가 찾기 힘들다고.
2: 그러니까 아니 오래됐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거면 네. 진짜 맛있는 거네.
0: 이자카야인데 괜찮은 안주들이 많아.
2: 오~
0: 말 사심이 있고.
2: 말 사심이?
0: 저런 것도 있어. 미꾸라지.
2: 미꾸라지? 미꾸라지 먹어봤어?
0: 미꾸라지 추어탕.
2: 아 그러네.
0: 스미마셍. 아, 아타시아 오보에테마스카?
6: 이츠카타마시타카.
2: 우린 가오가 그때 그 가오가 아니잖아 지금. 가로잖아.
6: 아, 아침은 해야 돼.
0: 하하.
2: 오, 뭐야.
0: 이마, 카오가, 시가오 데스케도. 하하. 바사시 또, 모리아와세, 사시미, 메, 메.
2: 그게 뭔데?
0: 메.
2: 그게 뭐야?
0: 소.
2: 아,
0: 음무. 오.
2: 음무.
0: 하하하. 미꾸라지도 먹을까?
2: 아, 궁금하긴 했는데.
0: 아, 노조, 노조.
2: 아, 뭐야?
0: 노조가 미꾸라지야.
2: 아, 그럼 노조, 노조, 노조. 도조 도조 도조. 아니 그래서 준비는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고 있어?
0: 육아를 일단 1순위로 하면서
2: 아
0: 여행을 너무 못 가다 보니까 내가 또 각튜브에 또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2: 어, 어떤 거 만들었어?
0: 첫사랑을 못 이룬 사람들의 첫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게끔 찾아주는 여행과 접목시켜서 지금 올리고 있지.
2: 야 너무 좋다.
0: 어 지금 내 채널에 올리고 있어.
2: 좋네 좋네. 어 또 새로운 시도 너무 좋다.
0: 그치. 아니 펭수는 저기 노래도 했었잖아. 콩국수.
2: 맞아 맞아 맞아.
0: 어, 이번에도 혹시
2: 사실 이번에 신곡을 또 내게 됐습니다.
0: 그럼 벌써 이집 이집 가수네?
2: 아 나 지금 몇 개를 냈는데.
0: 다 미니니까.
2: 어 나 미니 미니.
0: 그러니까 정규앨범 한번 하자.
2: 아 제대로 한번 해볼까?
0: 어, 정규로
2: 하자. 피처링 할 의향 있어?
0: 아니 JK 형. 이 피처링 했었던데.
2: 어, 맞아, 맞아, 맞아.
0: JB 형은 좀 아니잖아.
2: 아니, JK 나왔으니까 이번엔 JB가 나올 때가 된 거지.
7: 댄스도 잘해.
0: 춤은, 어, 그치. 시켜주면 할게.
2: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0: 내가 화려한 피처링 분단 또 만들어줄게.
2: 어, 좋아, 좋아, 좋아. 아니, 내가 여기 근데 사실 왜 오게 됐냐면, 내가 팬사인회하러 왔어, 여기.
0: 도쿄에?
2: 어!
0: 팬사인회를 했어.
2: 그래서 신주쿠 마루야라는 곳에서 나 지금 엄청 많이 했어.
0: 그러면 거의 트와이스.
2: 아,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0: 아, 일본은 뭐, 트와이스, 아이브, 르세라핌, 펭귄?
2: 아우,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
0: 어?
2: 하지만,
0: 어.
2: 뭐, 나도 큰 꿈을 한번 품어볼 수 있진 않을까.
0: 팬미팅을?
2: 와, 뭐야! 이야, 맛있겠다! 아니, 근데, 어, 이건 진짜 그냥 미꾸라지가 들어있어.
0: 어.
2: 요 봐! 미꾸라지. 뭉치통조림이랑 비슷한데 비린 맛이 없어.
0: 되게 고소한 맛.
2: 생각한 것보다 맛있네요.
0: 비린 향도 없고 그리고 어. 중간에 뼈가 좀 씹히는데 그게 되게 기분 좋게 씹히는 맛이야.
2: 어, 그렇고 정확하다.
0: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야 이게. 의외로 비주얼이 좀 그래서 그렇지.
2: 이건 뭐야?
0: 이거는 말.

0: 말사시미.
1: 어, 말사시미. 어, 근데 그 뭔가 육회랑 좀 다르게 생기긴 했다.
0: 향도 살짝 생강향 살짝 올라오고.
1: 야, 이거 말이 안 나오네.
2: 말이 나왔어.
1: 아. 말이 나네. 이거 근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 육회랑. 식감도 그렇고 이거 생기는 게 꼭 소강 같대.
2: 초간에 비린 맛은 없고. 조금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해.
1: 어, 그런 것 같아요.
2: 우리 펭수는 도쿄가 처음이잖아.
1: 아, 맞아. 일본 자체가 처음이지.
2: 어, 이번에 어땠어?
1: 뭔가, 알 것 같은 곳인데도 다르고, 먹어본 것 같은데도 뭔가 다르고, 이렇게 가깝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
2: 어, 나 또 펭수 덕분에 또 안 해본.
1: 그래요. 너무 좋아.
2: 서브컬처 체험 같은 걸 하러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서브컬처에 그것도 아니었어. 그냥 갸루 분장하고 시부야 걷기? 이거를 맨정신에 했다? 와, 나 오늘 진짜 일본 여행 정말 많이 왔지만, 정말 최대치를 찍었어. 그 내가 보니까 펭수 유독 그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잤더라, 출연이. 좀 불편하더라. 원조는 나 아니야?
1: 아, 질투하는 거야?
2: 내가 최초 아니야?
1: 아, 너가 최초지.
2: 여행 크리에이터에서 자이언트 팽티비는 나 아니야?
1: 아, 너지.
2: 근데 본 놈의 무슨 그 안경 낀 뭐 중국 여행 전문가라든지 그 혀 짧은 누나라든지 심지어 한 명은 여행 크리에이터인데 와서 두뇌 게임을 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가이드 이렇게 잘하는데 팽티비에서 독점으로 가자 이거야.
1: 근데 혹시 그럼 내일은 뭐해?
2: 오늘 일일 가이드여가지고.
1: 아, 진짜?
2: 나 시간만 됐으면 하나 더 있거든, 좋은 데가.
1: 어, 어딘데?
2: 오다이버가 야경이 진짜 예쁘고 가서 딱 마지막을 즐기면 같이 가면 좋은데 내가 딱 1일 가이드가 오늘 딱 여기까지라서.
1: 아, 딱 거기까지 가야 되구나. 마지막까지 추천해 주다니 고마워, 준빈.
2: 아니야. 또 불러줘. 가이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1: 알겠어.
2: 원지 누나 말고, 따거 형 말고.
1: 자기는 내 전문 가이드야. 갸르.
2: 갸르. 거기 가면 또 불꽃놀이도 있고.
1: 나 일본에서 불꽃놀이 보고 싶었어. 하나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곳은 홍콩인가 일본인가? 처음 또 이렇게 일본에 왔는데요. 또 우리 그 일본 팬분들도 만나고 본자! 일본 시민분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와타시노 나마에와 뽀이카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준빈이랑 같이 재밌게 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니온니 팬 여러분, 저 열심히 해서 또 돌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맥자 시아와세 였어요. 가나라스 가이테키마스. 다음 편.
3: 진짜란 무엇인가?
1: 당이 나를 보는 것 같아. 어디야?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2: 잘 지내십니까?
1: 네, 그럼 아유, 얼굴 좋아해주셨어요.
2: 아니, 사돈난 말이세요.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
1: 네.
2: 요즘에 여름이라 그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데요.
1: 아, 그것도 대표적인 또 유사과학인데.
2: 어머.
1: 어? 이거 뭐야?
2: 뭐야? 왜 이래요?
3: 우리도 알아보고 있어.
2: 어? 벌써? 빠른데?
1: 아니, 뭐 갑자기 뭘 알아보신다
3: 그러니까요?
2: 네. 제가 펜다이버이기 때문에
1: 오케이,
2: 제가
1: 오케이,
2: 직접
1: 오케이.
2: 한번 해결해 보고 있습니다. 네. 계세요, 네. 다녀올게요.
1: 네.
2: 죽어봐, 왜 꺼졌니? 왜 꺼졌니? 뿅! 뿅! 뿅! 뿅!
4: 어, 펭수 불 들어왔어.
2: 역시. 어? 이건 뭐야? 와! 어, 뭐야? 왜 저기만 불 나와? 와! 어?
5: 랄랄랄랄랄라!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2: 신기하다!
1: 뭐야?
2: 어? 이거 어디야?

이거 카페인데 이거? 뭐야? 문자가 바뀌니까 저기 아무도 없다. 해외말

0: 빨리
1: 가자.
0: 빨리
1: 가자. 빨리. 이게 뭐해? 아니 여기서 왜 편집을 해?
2: 아 이게 그 재밌는.
1: 아니 저기요. 저기요.
0: 왜래?
1: 아 갑자기야. 아니 왜 대답 안 하냐고.
2: 재밌게 편집할 것 같아.
1: 뭐가 많이 밀려 있구나.
3: 펜스 빨리 와.
1: 어? 어머. 어 이건 진짜 교도 선배님 같은 이거? 어? 선배님! 뭐야? 여기 아까 거기잖아. 어? 어 이분이 진짜인가? 어? 어? 어? 뭐야? 이게 왜 날라와? 누구세요? 어, 여기 진짜 이상해. 어,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다시 나갈 수 있냐? 가자! 오! 오! 오! 오!
4: 뭐야?
1: 네. 선배님, 저기 벽에 제가 벽을 이렇게 빛이 나와서 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4: 정말로?
1: 응. 어, 이거 봐. 이 그 지도예요.
4: 이게 뭐야 이게?
1: 이 벽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4: 과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가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1: 아 진짜 정말로 아니 선배님만큼은 믿어줄 줄 알았는데요. 아 잠깐만 그럼 나 증거 있어.
4: 네.
1: 오 저기다. 나 봤어 안 봤어? 아니 나랑 봤다고 나랑 대화도 했잖아.
4: 뭐 에이.
1: 아 있어봐 이건... 그러면.
4: 에이.
1: 그러면.
4: 이런 유치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이런 거 유치원에서 오늘만 한 5개 그렸다 애들이.
1: 잠깐만 기다려. 얘가 다시 갔다 온다.
4: 또 이런 것도 몇 장 더 그리면 안 돼요?
1: 아 이거 그럼 안 돼? 좋았어. 이러면 내가 들어가도 다 찾을 수 있겠지? 간다. 아 뭐야? 이거 왜 안 들어가죠? 이상하다. 아니 여긴 또 어디야? 어? 이거 뭐야? 응? 이거 내가 했던 건데?

0: 침뱉지마. 침뱉지마.
1: 뭐야 이 물질이 뭐해 여기서?
0: 침뱉지마. 침뱉지마.
1: 침뱉지 말라고?
0: 침뱉지마.
1: 어?
0: 살아있다.
1: 이거 그거잖아. 뭐야 이거 좀비야 뭐야 이거?
0: 침뱉지마. 침뱉지마.
1: 오 맞아 그거 있었어. 어. 근데 왜 이걸 입었어? 얼굴은 왜 그래? 뭐해? 나 간다.
0: 침뱉지마 침뱉지마. 침뱉지마.
2: 아니 어디까지 간 거야 이분? 아 이거 그냥 제가 그냥 가서 한번 동심을 또 도와줘야지. 아유 어딨어 이 친구. 어? 이게 펭수님이 말한 그 벽인가 보네. 오오오오오. 잠깐만. 어? 어? 어? 펭수.
1: 오. 오 수빈님.
2: 뭐야 뭐야? 야 들어왔어.
1: 이거 봐요. 어. 아니 내가 진짜 있다 했잖아요.
2: 야 뭐지 양자 터널링인가? 근데 우리 몸이 벽을 뚫으려면 사실 벽들 사이 입자들이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전자의
1: 아, 모르냐고,
2: 반발력 때문에.
1: 아 모르냐고 지금 여기가 백룸 맞잖아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봐.
2: 뭐야 이거 정리 언제 해?
1: 뭔가 이상해.
2: 와, 뭔가 좀 공간 자체가 좀 달라요.
1: 근데 선배님

0: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느낀 거거든요.
1: 네.
0: 이 방이 나를 보는 것 같아.
1: 이 방이?
0: 어.
1: 시선이 느껴진다.
0: 시선이 느껴져요.
1: 카메라가 좀 많.
0: 아. 오.
1: 실제로 아니에요. 많이 보고 계세요.
0: 그렇구나. 네. 아, 누가 자꾸 날 보나 했어요.
1: 실제로 보고 계신 겁니다.
0: 그것이 아니고.
1: 아, 아니야, 아니야.
0: 제 말은 즉선. 네. 바로 이 공간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1: 공간이 살아있다?
0: 어.
1: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0: 아, 또 시작.
1: 생명. 생명이란 무엇인가?
0: 어, 됐고요.
1: 이 공간도 살아있다면 배설을 하고 어. 그걸 통해서 이제 종족을 번식하고.
0: 여기 들어오지 말래요.
1: 다 들어오지 말라는데?
0: 그러면 들어가라는 거잖아.
1: 이건 사실 들어오라는 뜻이죠? 오.
0: 뭐야?
1: 빨간 느낌인데 저 펭수 아니야 펭수?
0: 어? 저 뭐야?
1: 뭔가 되게 을씨년스럽게 돌고 있어. 무슨 의미지? 이거 뭐야 이거?
0: 어 뭐야?
1: 와. 펭수 국토대장령 프로젝트 기획 제안서. 보류라고 돼 있어요. 보류. 펭수가 직접 대한민국을 걸으며 지역을 경험한다.
0: 제가 오. 걸어서 국토대장령을 한다고요?
1: 하루에 좀 많이 걸어요?
0: 잠깐만요.
1: 아, 이게 오.
0: 그래서 지구본이 있는 거구나.
1: 오, 너 살아왔어, 살아왔어.
0: 이 방은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들어온 대로 나가봐요.
1: 어, 들어온 대로? 따라오는데 보류가 계속.
0: 빨리 나가자. 오,
1: 야, 잘 처리가 됐습니다. 오. 오. 야, 수조가 있네, 수조가.
0: 아니, 이건 또 뭐야?
1: 야, 어, 여기도 뭐가 있네? 펭수 오징어 잡이배 기획 제안서. 승선 프로젝트입니다, 오징어 잡이배. 오징어 잡이배인가 봐요, 이거. 재밌다.
0: 느낌이 좀 쎄한 것 같아요.
1: 오징어 잡아봤어요?
0: 아니, 오징어를 왜 잡아요?
1: 어, 근데 뭐 사실 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재밌잖아요.
0: 뭐가요? 재미없어. 그냥 오징어 이거 왜 잡아 이거? 들어가. 오. 떴어.
1: 떠서 부력 때문에 이거 부력입니다.
0: 부력이야?
1: 부력이라는 게 우주에 네 가지 힘만 있는데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부력은 없거든요. 그럼 부력은 무슨 힘인 것 같아요?
0: 전자기력.
1: 아닙니다. 놀랍게도 부력은 중력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힘이라 중력에 반발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력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야, 좋지 않습니까?
0: 좋은데요?
1: 그러면 한번 오징어 잡이배 부력 한번 느끼러 가시죠.
0: 다시 떠오르지 말아라.
1: 야, 아, 근데 이거 좀 별로야, 아이템?
0: 그게 아니라 저는 배멀미가 심해요.
1: 그러면 직접 수영? 수영으로?
0: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건 좋은데 수영을 해도 왜 오징어를 잡으러 가냐고요.
1: 아하, 그럼 뭐 잡으러 가요?
0: 안 잡아!
1: 아, 재밌을 것 같은데.
0: 뭐야, 왜 또 떴어?
1: 또 떴어. 야, 이게 부력.
0: 안 돼, 빨리 여기서 나가요.
1: 재밌는데? 아, 재밌다, 이제.
0: 나는 오징어 배 안 탈 거야.
1: 여기?
0: 여기 또 노란색이야.
1: 야, 이제 좀 익숙합니다, 이런 구조가. 노란색이고.
0: 어, 저거 뭐야?
1: 이거 뭐야, 이거? 어? 뭐 촬영하나 본데, 여기?
0: 어? 어, 뭐야?
1: 오, 치킨 먹방?
0: 여기는 먹방 하는 데인가 보다.
1: 펭수의 금기 해제 프로젝트.
0: 그건 뭐야?
1: 아, 동족을 먹을 수 없다? 근데 따거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0: 이거 그거다!
2: 독수리는 다른 새 잡아먹잖아. 다른 새 잡아먹잖아.
1: 근데 이거는 펭수님이 과학적 사고를 좀 더 하셨으면은
0: 응.
1: 그 자리에서 맞받아 치셨어야 되는데.
0: 어? 왜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일단은 그 독수리가 새를 먹는다고 하셨는데 새를 먹지만 치킨은 못 먹습니다.
0: 왜요?
1: 치킨은 조리된 닭이기 때문에 뼈가 조금 더 약해져 있어서 씹거나 이 삼킬 때 부러져서 굉장히 날카로운 조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독수리도 이 조리된 치킨을 먹으면은 혹시나 이 날카로운 뼈 조각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뼈 조각 때문에 위험한 거군요.
1: 그렇죠. 치킨은 안 돼.
0: 근데 뼈 발라 먹으면 되잖아요.
1: 아, 발라 먹으면 되죠.
0: 어.
1: 순살은 괜찮아요. 너겟도 괜찮아.

0: 너겟 좋다. 너겟으로 한번 시작해봐야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백룸의 비밀을 좀 알아챈 것 같아요.
1: 뭐요?
0: 방마다 이렇게 보류 아이템 보류들 많잖아요.
1: 이거는 폐기.
0: 이거는 제작진의 원령이 주는 거예요.
2: 어떤 아이디어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구현되지 못한 거에 대한 원념들이 좀 쌓여가지고 이런 방들을 만들었다?
0: 맞아요!
2: 요거 한번 해놓고 반응 좋으면 슬금슬금 할 것 같지 않아요, 좀?
0: 그럼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가?
2: 국토대장전 이런 거.
0: 그건 싫어요!
2: 어디 가?
0: 와. 아니, 너무 길어!
2: 끝이 없어, 뭔가.
0: 여기서 국토대장전 하겠습니까?
2: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끝이 없네.
0: 제발!
2: 뭐야, 이거?
0: 아니, 계속 이상한 방만 나와요.
2: 그러니까요. 야, 이게.
0: 아니, 안 무서워요?
2: 예? 저는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무섭기보다는 호기심이 좀 드는데. 여긴 또 뭐가 있을까?
0: 기회다! 아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2: 그러네요?
0: 이거 우리잖아! 아니, 뭐야?
2: 뭐야, 이거?
0: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네요.
2: 전원도 안 꽂혀 있어.
0: 뭐라고?
2: 뭐야, 이거 배터리인가?
0: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촬영 중이잖아요.
2: 녹화된 거 아닐까?
0: 우리는 지금 이걸 찍은 적이 없어요.
2: 그러네?
0: 아니, 그럼 뭐야? 여기 있는 나랑 선배님은 뭐야? 아니, 잠깐만. 우리 계속 돌고 있고. 뭐야? 선배님은 진짜예요?
2: 저요? 진짜란 무엇인가? 잠깐만, 진짜란 어떻게 정합니까? 진짜란 무엇인가? 진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0: 여기 쓰는 다 이상해지는 것 같아. 오토바 출근은 이렇게 좁은 곳이 있을 거야. 아니다. 제발.

0: 마음편.
1: 이것은 안녕하세요.
2: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1: 네, 첫사랑.
2: 비둘기가 한 마리 있었어요.
1: 저희 이상형은 눈도 크고.
2: 난가?
1: 입도 크고.
2: 나야.
1: 바로
2: 쌤은 못했던 거예요.
1: 여기 앉으세요, 학생.
2: 네?
1: 지금부터 제가 수업합니다. 연애학 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4: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3: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4: 아, 답답해. 안 돼!
3: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4: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3: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4: 여기 재밌겠는데?
3: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4: 토끼야, 추워?
3: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여보, 당신은 그 파라군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1: 아니.
0: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2: 16년 전, 아이들을 위해 지은 놀이터 같은 집.
0: 숨바꼭질 잡기놀이 할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돌더라고.
1: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숲이 됐어요.
2: 아이들이 자란 만큼 집도 함께 나이 들었죠.
0: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큰딸은 결혼식을 이 마당에 살 거다.
2: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 새롭게 그려가는 집의 두 번째 시간.
1: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2: 그러게요. 나도 궁금하고 기대되는 거려.
3: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2: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심이 음악처럼 흘러넘치는 집.
4: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2: 세월 따라 집이 낡아가도 영원히 바르지 않을 추억을 이어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먼저 광릉 수목원을 품고 있는 동네 포천시 소흘읍에 왔습니다.
5: 아, 여기가 광릉 수목원 인근이라 옛날에는 생태 보존 지역이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점점 근생이나 도로도 새로 생기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2: 오늘 탐구할 집은 근방이 허허벌판일 때 동네 처음으로 지어진 집이라는데요.
5: 이 집이네. 아, 이 동네에 터줏대감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오래된 것 같네요. 단층으로 주변에 이게 조경이 확 둘러싸여 있는 거 보니까.
2: 지붕 위를 훌쩍 뛰어넘은 나무들을 보니 정말 세월이 느껴집니다.
6: 계세요?
7: 소장님, 돌담길 따라 쭉 올라오세요.
2: 돌담이 어딨나 했더니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져 있었군요.
6: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8: 반갑습니다.
6: 아이고, 예. 아이고, 목소리가 성우시네요.
8: 목소리만 그렇습니다.
2: 아까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서양식 주택인가 했는데, 이렇게 보니 한옥 구조의 집이었네요. 고풍스러운 기품이 느껴지는지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요?
6: 와, 이 집이 정말 오래된 집 같이 딱 느껴져요. 색발의 모습도 너무 좋은데.
8: 이게 지금 31년 전에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집을 지었어요.
6: 그러면 몇 년도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8: 95년도에 지었죠.
6: 와,
8: 그래서
6: 95년도.
8: 여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6: 그럼 그때 한 30대.
8: 예, 30대 아마.
7: 37, 33.
6: 37, 33.
7: 어렸다.
6: 그때 몇 살이셨어요?
7: 저는 그때 5살.
9: 4살.
7: 네, 4살.
6: 4살.
10: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31년 전에 어린애들을 자연스러운 환경에 키우려고 서울에서 여기 이사 와서 집을 지은 이정태라고 합니다.
10: 아이들이 잘 자라준 둥지 같은 집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아내 정현옥입니다.
8: 그 당시 아마 규제가 심했어요. 수목원하고 강릉 때문에. 그래서 깡촌 중에 깡촌인데.
10: 밤에는 정말 반딧불이가 창가에 와서 앉았고, 저희 집에서 한저 봉선사 앞 산까지 전부 다 논이었어요.
8: 아무것도 없었죠.
10: 아무것도
8: 가로등도
10: 없었어요.
8: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10: 저희 집을 위해서 그때 전봇대가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2: 논 200평을 사서 땅을 메워 지은 집. 젊디젊은 부부의 선택에 철없다, 물정 모른다 한마디씩 했다죠.
10: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크게 꾸짖으셨어요. 남들은 시골 논 팔아가지고 서울에 집 사는데 너는 왜 서울 아파트 팔아서 그 깡촌에 가느냐. 너 나중에 후회한다. 조금 살다가 팔고 나가라.
6: 한옥 방식의 중목 구조 방식에 그다음에 약간 유럽 스타일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집인데
8: 제가 되게 한국을 좋아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서양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수용을 하고 섞어서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옥을 똑같이 짓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식으로 한번 해보자. 섞어찌개로 한번.
9: 섞어찌개로.
2: 그냥 대충 섞어치기가 아니라 김포공항 팔각정을 지은 장인들에게 의뢰해 제대로 단단하게 지어올렸고요. 스페니시 기와인가 싶었던 지붕은 붉은 진흙을 빚어서 구운 명품 오지기와랍니다.
6: 저 집안도 너무 궁금한데
10: 네,
6: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0: 네.
6: 예, 예.
9: 우와. 야, 이 진짜 크다.
2: 서양식 거실이 아닐까 했는데 한옥 대청마루처럼 소파도 따로 없는 널찍한 좌식 거실이었군요.
6: 이 정도 크기의 거실이면 정말 크거든요.
8: 그렇죠.
6: 최근에 지은 한옥도 이렇게 큰 공간 안 나와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이렇게 큰 거실을 만드시려고 했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8: 제가 군함매라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 오시면은 또 형제들도 모이고 하면은 이러다 보니까 집이 좀 커졌어요. 네.
7: 여기가 어렸을 때는 정말 넓게 느껴졌어요. 저희 집이 손님이 되게 많이 오는 집이었는데 네. 여기 오면 항상 막 20명, 막 30명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 풍경? 네. 네, 그게 아직도 눈앞에 선하고 예.
6: 이 마루는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새로 하신?
10: 네, 네. 이건 새로, 예, 새로 했어요.
6: 아, 이거 비싼 거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따님이 돈도 대줬습니까?
10: 아니요.
7: 고르기만 다른, 제가 골랐어요.
10: 네, 다른 고르고 아. 예, 네. 공사하는데 감리를 했지요.
2: 얼마 전 낡은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사단장을 했다는데요. 복도만큼은 30년 전 마룻장 그대로 남겨두었답니다.
6: 근데 이런 창이나 이런 거는 진짜 이거 우리 고향집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 요거

0: 와, 이건 거의 유물급 아닌가요? 유리창도 30년 전 그대로. 아우, 정말 귀하네요. 이 집 삼남매의 유년 시절을 따뜻하게 품어준 채 스냅사진처럼 아련한 추억이 가득이랍니다.
1: 애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여름이면 여기에 돗자리 피고 앉아서 밥 먹어요. 밥 먹으면 이제 큰딸이 일어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래 소리가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 안에서 듣는 거하고 마당에 나와서 밥 먹으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깔깔 웃고 여기 유성이 떨어지는 날 별 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죠.
2: 이 집에서 자란 걸 인생의 최고의 행운으로 생각하는 첫째 이윤지입니다.
3: 둘째 여빈입니다.
4: 막내 이욱입니다.
2: 수국나무가 그 한쪽 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불면 수국나무 그 꽃이 막 흩날리는 거예요. 가장 이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뻤던 자연 환경.
5: 이 인근에서 저희가 제일 넓은 집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희 집 오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되게 지긋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었죠. 다른 집에서 겪을 수 없는 길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리고 약간 그 순환이 되는 구조거든요.
4: 제가 진짜 많이 뛰어요.
5: 싱싱이 타고 다니고
4: 나무 바닥을 뛰는 그런 느낌? 아래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뛸 때 꽁꽁꽁꽁 끽끽끽 하면서 이제 뛰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좀 생생해요.
0: 이 사랑스런 꼬마 아가씨는 누군가 했더니 이댁 맞손녀래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첫째 윤지 씨는 휴가 때마다 한국에 온답니다.
6: 아이다, 30년 넘은 앵두다.
2: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해서 얘도 이 공간을 알고 그러면 제가 늙었을 때 제가 제 나이가 됐을 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7: Sehr schönes Gebäude, das noch in sehr gutem Zustand ist und in noch sehr viel Leben herrscht, das noch bewohnt wird.
0: 같은 추억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큰 축복이라 여긴답니다. 이번에는 주방으로 가볼까요? 한옥 구조의 집이지만 주방은 아파트 못지않게 모던하네요. 식탁 옆으로 통창도 큼직하게 냈고요.
8: 진짜 깔끔한 좀 새로 지은 집 같아요. 요건 리모델링 때 조금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1: 네, 여기가 네. 제일 많이 고친 부분이에요. 원래 여기 벽체가 있었는데 털어내고 기둥만 남겼어요.
0: 예전 모습 보니까 어우 정말 잘하셨네. 기둥만 남긴 것도 멋스럽고요. 그런데 주방은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보셨대요?
5: 집이 30년쯤 되니까 또 나무 목조 구조의 집이다 보니까 너무 낡은 데가 많아서 기둥이 많이 썩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니즈가 있었고 저도 흔쾌히 고치자.
0: 특히 바닥이 많이 썩어 있었죠. 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부모님을 위해 둘째 여빈 씨가 주도해 세단장을 진행한 거랍니다.
5: 원래는 이 포도 없애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네. 남겨놓자 집의 흔적이니까 네.
8: 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 올리는 용으로도 쓰고 여기는 또 앉아 있으면 음식 이렇게 건네주는
1: 네. 네. 네. 옛날 정지문 같이
0: 기둥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 아일랜드 서랍도 옛 구둥에 딱 맞춰 주문 제작했답니다. 중정을 감싸는 디귿자 구조의 집. 길 길게 이어진 복도가 집안의 동선을 연결해 줍니다.
9: 자, 우리 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복도거든요. 한번 걸어보시죠.
10: 진짜 걸어보고 싶었어요. 예. 와, 이 감성, 이 비극거림. 와, 와, 좋다.
0: 그 옛날 다 같이 양초 칠하던 학교 복도 딱 그 감성이네요.
8: 복도만 있고 좌우로 다 이렇게 외부로 열려 있네요. 요즘 아파트나 이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복도는 버려지는 공간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도는 가장 추억이 많이 쌓이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추억 많으시죠?
1: 많죠. 애들도 여름 되면 여기다가 욕 깔고 자고. 여기서 누워서 자고.
9: 네. 차 마시기 제일 좋은 예. 공간이죠. 앉아가지고
1: 비 오는 날 예. 네. 밖을 내다볼 수도 있고.
5: 남동생은 그 싱싱이를 타고 복도 끝에서부터 저 복도 끝까지를 네. 한 30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네.
8: 근데 리모델링 하실 때 보통 이런 게 좀 추우니까 이런 거 좀 시스템 창으로나 이렇게 좀 바꾸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예,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0: 얇은 옛날 유리창이잖아요. 게다가 헌문이라 겨울에 외풍이 심할 텐데.
5: 창문을 되게 바꿔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추운 집이니까 또 에너지 효율도 막 난방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창으로 굉장히 바꿔주고 싶어 했는데 처음에는 샤시 전문점에도 막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이 집에 맞는 창호가 없었어요.
1: 창호를 고치면 지금 현대식 창호 갖다가 붙이면 저희 집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다르네.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했던 집의 분위기하고 너무 딴 분위기가 되니까 못 고치겠더라고요. 겨울철 한 철만 고생하면 봄, 여름, 가을은 실크 원피스를 입은 것 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좋아요. 그렇죠. 저 창이.
0: 요즘 세상 기준으로는 유통기한이 이미 한참 전에 끝났을 집이지만 이곳에서 계속되는 가족의 계절들은 여전히 싱그러운 거려.

0: 여기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풀세트 자개농.
1: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이제 형제분들이 너무 어머님의 그 유품이니까.
2: 다른 형제들은 이건 놓을 데도 없고 또 아파트 사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분위기도 안 맞고 하니까 제가 다 가져왔죠. 우리 집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0: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60년 몇 년도에 어머니가 그 대구 그 가구 거리 가가지고 아주 좋은 그 골라가 사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0: 집은 30몇 년 됐는데 가구는 또 60년이 넘었네요. 가족의 박물관을 만드시겠다는 열정이 느껴지네요.
3: 오래된 것일수록 더 귀한 대접을 받는지 가족의 역사를 소중하게 이어간답니다. 복도 가장 끝에는 서재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역시 가족의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진열돼 있네요.
0: 여기가 서재네요. 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1: 애들이 여기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저희 집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이 공간에서 정말 많이 같이 책 읽고.
0: 이 벽지는 지금 30년 전 거 그대로?
1: 네. 처음 지었을 때 이 벽지 했는데 이건 그냥 기념으로 뒀어요.
0: 실제 나뭇잎으로 만든 것 같은 나뭇잎이죠. 이렇게 지금 막 나뭇잎이 떨어진 것도 있고 하네요.
3: 요즘 세상에 이런 벽지 정말 귀하다. 구석구석 30년 세월이 스며 있네요.
1: 저는 꼭 어느 부분

0: 문은 내가 집 지었을 때 있었던 그 상태로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 천장 그 위에 있는 닥지도 제가 안, 손을 안 댔어요. 그 30년 된 종이거든요. 60년 되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60년 저 한지가 견딜까? 그 우리 애들이 팔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팔지 말라고. 엄마 그집 팔지 말고 나중에 우리 달라고.
1: 해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한국이 소중하고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하나 있어준다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하고 제가 행복하겠어요. 아, 한국에 가면 영원한 게 하나 있다.
2: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과 옹기종기 이 집에서 많이 지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커넥션에 대한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에 제 자녀들도 여기를 경험시켜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돌아올 것 같아요.
3: 저는 죽어서도 여기 나무의 앞에, 여기 앞에 나무에 심기고 싶거든요. 아, 진짜로?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냥 그래야 될 것만 같고. 올해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사실 여기서 하고 싶었고. 저는 저를 만든 것의 8알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자란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집을. 그러니까 약간 제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영혼이 자랐다. 그런 형태가 만들어낸 내용들이 내 영혼을 자라게 했다.
4: 다섯 명 둘러앉던 식탁에 새 식구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5: 좋았습니다.
6: 아, 왔어요.
4: 올 가을에 정식으로 이집 식구가 되는 예비 둘째 사위랍니다.
3: 혜성이가 와.
7: 고추장 하나 달래.
5: 아니.
3: 봄에 와가지고 텃밭도
5: 일궈주고
3: 같이 오일스텐 다 바르고.
7: 이거 뭐다 발랐어?
8: 혜성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3: 처음 해봤죠?
8: 밭을 만들고.
9: 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작이 좀 빡시다.
10: 나름 도시에서 살아서 모종 심고 이렇게 밭 가꾸는 거 해본 적은 사실 없는데 네, 여기 오면서 새로운 거 많이 해본 것 같아요.
9: 앞으로 일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7: 근데 우리 아빠는 여기서 살았는데 그거 해봤나?
10: 그때 같이 했었는데.
4: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집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소감 어때요?
10: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계속 한 곳에 있었다기보다는 이사를 좀 다녔었다 보니까 이 동네에선 요만큼, 이 동네에선 저만큼 약간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나의 노스텔지아와 함께하는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자라오셨던 가족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저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저희 미래의 가족들까지 되게 좋게 다가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4: 아이들을 키워낸 둥지에서 또다시 이어갈 찬란한 이야기들. 사랑이라는 푹신한 지푸를 깔아두고 언제 돌아와도 품어줄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저는 항상 이 집을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우리 가족만의 성장사하고 다 우리를 지켜봤잖아요.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니까 저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속으로.
4: 앞으로의 30년, 그 너머의 시간까지 기대되는지? 그때는 이 툇마루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으려나요?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을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광주로 갑니다.
11: 태촌에 왔습니다. 여기 10여 년 전에 대안학교가 생기면서 이 마을이 조성됐는데 그 마을, 그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양평에 내려가서 사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이고 왠지 저랑 소통이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 마을 초입에 저 집인가 보네요.
12: 이 대리석에, 이거 징크인데, 이거 지붕재로 안 쓰고 외벽재로 엄청 강렬한 색에. 진짜 개성 있어 보이는 집인데.
4: 이 징크 외벽은 뭔가? 물고기 비늘 같기도 하고. 혹시 조형미술을 하는 분의 집인가?
12: 이 집이 맞네. 돌담도 진짜 분치 있다. 와, 주택이 공공시설처럼 엄청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4: 내 눈에는 뭔가 미술관 같은데요. 느낌이 딱 왔어요, 왔어. 이 집 주인장 예술가라는데 500원.
12: 아이고,
13: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나요?
1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4: 안녕하세요.
12: 아,
14: 예.
12: 아니, 여기 마을 입구에 올라오는데 주택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렬해요. 사선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물고기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13: 네, 사실은 제가 설계했어요.
12: 아, 요 우리 같은 계통.
13: 네, 그래, 건축사입니다.
12: 아, 이거 우리
13: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땅이 이제 이 경사가 이렇게 졌잖아요. 어떤 형태로 지을까, 어떤 우리 컨셉 개념을 잡을까 하다가 지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어요. 지렁이라는 것이 이제 땅 속만 헤집고 다니면서 기름지게 만들잖아요.
12: 하죠.
13: 근데 우리 건축가들이 보통 땅을 막 파헤치고 어떻게 생채기를 내잖아요. 그 가운데 내에서 지렁이와 같은 그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담아 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 지렁이가 한자로 토룡, 그렇죠. 토룡. 그래서 보면은 그 저기 용의 그 뭐야?
12: 아, 용비늘이 요 있네요.
13: 다 있습니다.
4: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구만요. 그나저나 건축가도 예술가 맞죠?
15: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네, 16년 전에 그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태촌에 와서 아주 재미나고 유머러스한 행복을 담는 집을 만들었고요. 이제 16년이 흘러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집과 함께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 건축주 김원기입니다.
15: 네, 한금옥입니다.
16: 경기도 광주 오시기 전에는 어디 살고 계셨어요?
15: 네,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분당에 학군이 아주 좋죠. 근데 제가 그때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공부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정말 삶에서 행복을 줄까?
16: 그래도 남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런 걱정 있잖아요. 이사 가는 게 맞을까?
15: 남편이 어릴 때 안동에서 그 파라꾼 힘은 중고를 다니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그 파라꾼 힘은고를 나와서 행복했어? 그 말 한마디를 제가 물었어요.
12: 아니?
15: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태촌으로 간다.
12: 하나 제일 궁금한 거. 대문이 없는 집, 그다음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왠지 들어오라고 만든 대문. 이건 처음 봤어요.
13: 아이들이 가는 동선, 아이들이 집에 오는 동선을 최대한 담고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담장을 막 스치면서 작대기가 드르륵 하면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12: 네.
13: 그래서 그 집이 주는 그 촉감을 한번 살려보고 싶었어요.
4: 담장의 형태부터 재료까지 모두 아이들의 눈높이와 경험이 기준이었군요.
12: 16년 동안 어떻게 이게 뭐 아이들의 추억이 있는지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집이 한번 너무 궁금해요. 한번 공개시켜 주시겠어요?
4: 또 어떤 기발한 공간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 거려.
12: 와, 야, 이게 현관 들어오자마자 완전 입체적으로 꺾여 있고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엄청 개방적으로 돼 있고. 아, 여기 바로 주방이 나오네요. 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야, 주방도 아니 오래된 집인데.
13: 반갑구만.
12: 아니 이거 애들 숨바꼭질을 어릴 때 엄청 좋아했겠어요.
15: 맞아요.
4: 이제 겨우 현관 한 발짝 들어섰는데 뻔하지 않은 순환식 구조에 어머, 집이 벌써부터 재밌는데요.
15: 숨바꼭질할 때 진짜
14: 숨바꼭질 잡기 놀이 할 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돌더라고. 이런 공간에서 자라면 애들이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집에 대해서 좀 달라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3: 아, 내가 건축가에

0: 번째 집인데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해봐야지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었죠. 야, 그래서 건축적으로 재미있는 집이 나올 수 있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집.
1: 여기 아일랜드는 또 저쪽 마당 뷰하고 저 자연 뷰하고 그다음 거실 쪽 저기도 미술관 같은 느낌도 나고.
0: 근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방 여기 있고 네. 거실하고 붙어 있잖아요.
1: 그렇죠, 한 통.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음식 하는 네. 소리도 나고 그래서 네.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설계를 했는데 집사람은 여보 이러면 불편하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 지금 이사 와가지고 청소할 때요. 네. 저 계단이 있어가지고 청소기 몇 번 바꿨죠. 네. 엄청 저는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투덜댔어요.
0: 그거 아니지.
2: 두 번째 계단은 그 계단이 너무 높아서 어린아이가 떨어질까봐 그 걱정이 많이 됐어요.
0: 세상은 도전이고 여기에 보면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집을 집 밖을 나갈 때 아이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험, 그 다음에 운동 그런 것들을 집에서 체험한다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주방에서 몇 계단을 오르는 거실인데요. 거실 부분을 땅에서 띄워서 지은 덕분에 전망대처럼 시원한 풍경을 누린답니다.
1: 지금은 여기가 그 남편 건축주분의 어떤 취미 공간과 서재 겸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2: 막내가 출산하고 5개월 후에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여기를 그렇죠. 다 채워놨었어요. 네. 장난감하고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걸 딱 붙여가 여기를 파티 네. 공간으로 만들어요.
3: 동네 아이들 모두의 키즈 카페 같던 공간. 매일매일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다네요.
0: 기둥이 동그란 기둥이 저기 있잖아요. 네. 저기에 보면은 애들이 요만했을 때부터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와가지고
1: 낙서한 것도 다 있고 네, 다 있네요. 네,
0: 그래서
1: 네.
0: 저건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유지시켜야겠죠.
3: 이 기둥에 낙서를 들여다볼 때면 아이들 복장이던 그 시절이 눈앞에 선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지곤 한답니다. 놀이터 같은 집에서 마음껏 뛰놀며 콩나물처럼 쑥쑥 자란 삼남매. 이 집이 아이들을 키워낸 거죠.
1: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0: 아빠의 놀이터로 바뀌었어요.
1: 컨셉은 유지하고 있네요. 예, 계속 독립된 놀이터였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아빠의 놀이터로.
2: 불만이 있었죠. 얘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전 얘 들어온 지 한 5년쯤 됐을 텐데 아직 얘 작동법을 몰라요. 내 마음속에 얘한테
0: 사랑을 뺏겼다.
1: 아, 얘한테 줬다.
2: 어느 날 저기에 왜 출입금지라는 네. 그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네. 둘이 부부싸움을 하면 커튼을 촥 치죠.
1: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2: 그리고 얘 음악이 그냥 막 빵빵빵빵.
3: 혼자 있고 싶을 때 일부러 싸움 거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이들 장난감 치운 자리에 아빠의 비싼 장난감을 풀 세팅하고 여유롭게 누리는 음악 감상 타임.

0: 이거 누구 노래예요?
1: 딸내미. 첫째 딸내미 노래예요.
2: 첫째 딸은요, 한국 대중음악상 신인상까지 수상한 실력 있는 뮤지션이랍니다.
1: 저는 주택에서 살았던 것이 아무래도 걔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큰 비중,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0: 따님의 뮤지션은 정말 지분이 상당히 있으신 거네요.
1: 딸이 인정은 안 해주지만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어릴 때부터 자연을 즐겨 그리던 둘째 딸은 화가로 성장을 했대요. 이 특별한 집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준 거겠죠.
3: 안녕하세요. 이 집을 팔지 말자고 결사 반대하고 있는 둘째 김나현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

0: 그러니까 천장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보던 시야에서 더 넓어지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장이 저렇게 높은 곳에서 뭐가 달리면 어떨까? 엄청 긴 종이로 복도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림 그리면 어떨까 이런 것도 너무 상상이 되고.
1: 지금 이곳에서 자라지 않고 여전히 도심지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0: 너무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2: 이게 십몇 년간의 이 시간이 이 마루에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3: 세월의 덮개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네요.
2: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제 공적 공간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사적 공간이네요.
4: 그렇죠. 방에 애들 방이 이제 위에 있는 거죠.

0: 여기가 진짜 이 공간이 진짜 핵심이네요.
1: 중정 이렇게 바라보이고 거실에 누가 있는지 손님이 누가 왔는지 이렇게 바라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2: 2층은 당시 사춘기 절정이던 두 딸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첫째가 독립을 한 후 각 방의 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대요.
0: 다른 집하고 가장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이들 방을 가장 독립적이게 양끝으로 배치하고 복도를 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아, 맞아요.
0: 의도가 있으셨죠.
1: 아이들 네. 사이에도 네. 간격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네. 들었죠. 네. 각자의 방에 각자의 테라스가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2: 널찍한 각자의 테라스는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한 건축가 아빠의 깊은 마음이랍니다. 아이들이 예술가로 자란 데는 아빠의 지분이 큰 게 확실한 거요.
3: 뭐 좀 물어볼게요. 살지 말라고 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4: 이것보다 저희 가족에게, 저에게 더 맞는 집은 없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아빠가 설계하셨고 직접 삶의 일부였고 제가 나누는 공간이었고 친구들과 사람들과 그 모든 추억들이 쌓였고 서사가 있잖아요. 그 서사를 빼놓고 집을 말할 순 없죠. 아무리 더 좋은 집이더라도
1: 쭉 보면 복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복도들에서 이 복도를 다 어떻게 할까라고 처음에 계획을 냈냐면 아 갤러리처럼 꾸몄으면 좋겠다.
2: 계단도 복도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족의 이야기가 머무는 공간이길 바랐답니다.
5: 막내가 태어나면서 저는 막내랑 침대 없이 이불만 펴놓고 뒹굴 수 있게 그럼 여기다 낮잠을 재우면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면서 여기를 아장아장아장 여기까지 걸어와요. 부엌에 있는 저를 저기서 아이가 걸어오면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여기가 추억이 많아요.
5: 네, 요 공간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활짝 웃고 아이는 엄마를 향해 달려오고
0: 한번 들어가 볼게. 와, 안방은 그냥 뭐 널찍하게 돼 있는데, 근데 안방이 이게 다가 아니고 저쪽으로 네.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있네요.
2: 네. 응? 안쪽에 지하 공간이 있었네요. 아니 집의 컨셉이 지렁이라더니,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 이 집 볼수록 참 재밌고 매력적이다.
0: 진짜 처음에는 이 공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안방 들어와 보니까 안방을 통해서 깊숙이 지하로 내려와서 이런 공간이 있네요.
1: 아, 깊숙하진 않지. 얼마나 되냐면 딱 1200이 내려오거든요. 네. 1200이면은 한 7계단 정도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네. 3분의 1이 잠긴 거예요. 네. 딱 이렇게 있으면은 아침에 햇빛을 보면서 이 꽃이 보이잖아. 어? 꽃이 딱 보이고 여기 보면은 이게 시선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리고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네. 영상에도 좀 도움이 되고.
5: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 고요하게 그냥 생각을 딱 정리하기 네. 딱 좋아요.
2: 아이들만 생각한 집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군요. 명상과 독서를 좋아하는 아내가 혼자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심해서 만든 공간이랍니다.
1: 빛을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저는 남쪽으로 창을 열면 꽃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화단이.
2: 창문 넘어 눈높이에 딱 들어오는 꽃 한 송이까지도 남편의 마음이 담긴 치밀한 설계인 거죠. 아내의 취미방을 지하로 낮추고 그 위로 오두막을 얹었는데요. 거실과 다리로 연결을 했답니다.
0: 와, 여기가 사실 이 집의 하이라이트잖아요.
1: 집 안에 다리가 있어요. 오작교처럼. 이게 보면 지금 비가 오지만은 이게 보는 이 촉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주택에서 별로 없잖아요. 예, 예. 저는 보통 양말 벗고 다녀요.
6: 벗을까요?
1: 벗어.
2: 맨발로 자연을 딛는 공간. 투박한 나무의 촉감이 전해져 오네요.
0: 집이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니까 이 나무가 원래 여기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심으신 건가요?
1: 여기 우리 집에 네. 다 짓고 난 다음에 조경수로 손목만한 왕벚나무를 네.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심었어요. 네.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숲이 됐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벚꽃이 완전 그 솜사탕처럼 완전 하얗게 덮어요.
2: 와, 만개한 벚나무처럼 아이들도 이 터에서 꿈을 꽃 피웠겠죠.
1: 아주 작은 나무, 어마한 나무, 이렇게 손목만큼 가늘 이 나무를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심었어요. 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그때는 작았지만 나무는 이제 집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집과 함께 커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흔적들이 같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죠.
0: 혹시 여기는 마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저 바깥 마당인데 저기도 하나가 더 있네요. 필로티 밑에.
2: 구석구석이 재미있는 공간이 화수분 같은지 여기는 또 뭘까요?
1: 그러니까 마을의 초입에 있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주택에서 과연 실험이 가능할까? 이게 먹힐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고 근데 거실이 위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레벨이 높아서. 그래서 밑에 공간이 필로티가 공간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공간을 그러한 공간으로 한번
2: 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마을인 만큼 이 앞으로 오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작은 쉼터를 내주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 아래 마을 정자 같은 공간이로군요.
1: 풍수의 제1조건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람 중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기운은 가장 아침을 즐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침에 보면 애들이 제잘거리고 학교 올라가고 그다음에 젊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 줄줄이 가는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교양학보다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기운을 막 충전시켜주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죠.
2: 오두막으로 건너가 봐야죠. 오, 아늑하다. 숲속 트리하우스 같네요. 이 집에서 가장 쟁탈전이 치열했던 공간이라는데요. 지금은 부부의 다정한 데이트 장소로 쓰인답니다.
4: 이 집만의 독특함. 처음에는 이 집이 공동체라서 다른 집하고 안 닮았다고 사실 동네에서 약간 눈총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개성대로 지은 거에 대해서 저는 밀어줬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집을 통해서 이곳에서 만든 추억들이 제 인생의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값지구나.
0: 굉장히 파격적인 주택.

0: 밑거름이 단단한 감성과 이런 걸 느끼면서 성장했을 것 같고, 아이들이 이 집을 이어받아서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까?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게 되면 가족들의 서사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의 추억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공간 구성,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 구성,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1: 지난 16년 동화 같은 시간을 선물해 준 집, 천일야화처럼 끝없는 장면들을 오늘도 그려봅니다.
2: 10년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또 아이가 생기겠죠. 야,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놀았고, 빨가벗고 골프도 치고, 뭐 목욕도 하고, 여기서 막 기어오르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줄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그 추억들이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근데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세상 값진 그 축복의 토대를 손수 쌓으셨으니 얼마나 뿌듯하실까. 이 집에서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그 축복의 유통기한도 영원히 네버엔딩이겠죠.
3: 뭔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4: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5: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되겠다.
4: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6: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7: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9: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0: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9: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0: 지우개 있었어요.
9: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0: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9: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0: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9: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0: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9: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9: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9: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0: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안녕하세요. Hello guys. Aku mau memperkenalkan diri. Nama aku Indra dan aku udah 4 tahun di Korea.
1: 안녕하세요 guys. Welcome back to my... Halo istriku. Hari ini aku mau masak.
2: Okay guys.
3: 알고 보면 구독자 5,500여 명을 보유한 브이로거.
0: 네, 아내도 봤어요. 한국에 어떻게 살아요? 거기 궁금했어요.
3: 영상을 수시로 찍어 올리는 이유? 바로 아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똘망한 눈이 아빠 인드라 씨를 꼭 닮았죠?
4: 내 사랑해. 이만 사랑해. 실러페.
3: 구독자 1호. 가족을 위해 한국에서 더 열심히 생활 중인 아빠. 사랑스러운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안산 반월 일반 산업단지 내 금속 도금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 외국인 근로자 19명 모두가 인도네시아인들로 구성된 회사에서 오늘의 아빠 인드라 씨가 일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부식을 차단하고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도금 작업. 담금, 이동, 세척, 건조에 반복되는 과정에서 화학약품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엔 자동화 설비가 완비되어 있죠. 부품을 작업대에 거는 일부터 시작해 입사한 지 2년 10개월.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까지 척척 해내고 있는 아빠입니다. 작업을 거부하는 로봇도 인드라 씨의 터치 몇 번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움직인다니까요.
0: 아, 그거 가끔 로봇도 에러 나와요.
5: 자동화 시스템도 이렇게 직접 조정을 하세요?
0: 네, 그렇게 해야 돼요.
3: 도금 공장 특유의 냄새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아빠.
6: 아까는 pH가 너무 높았어가지고 네. 색깔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pH 더 넣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이상한 이 pH로 맞춰갖고 네. 작업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 이곳 회사에서 일하는 게 정말로 행복하다네요.
6: 활발하고 웃음도 많으신 거여가지고 좀 특이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 현장 분위기 메이커고 일도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서 저희 회사 내국인들하고도 같이 소통 잘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3: 한국에서의 처음 1년 3개월은 고생이 많았습니다. 30여 년을 더운 나라에서 살다 혹독한 추위에 근무 내내 야외 작업장에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0: 한국말도 잘 몰라요. 음식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추웠어요.
3: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옮기고 더 밝고 긍정적으로 된 아빠. 영상을 찍으며 동료들에게 웃음도 주고 일도 꼼꼼히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족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랍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 프루아카르타 지역엔 끝없이 펼쳐진 인공호수, 치라타 호수가 유명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름다운 풍경도 일품이지만 호숫가 마을 사람들에겐 생계 유지를 위한 일터. 인드라 씨의 아내 띠니 씨가 아들 빌랄과 함께 호수로 출근합니다.
1: was...
0: 올해로 만 4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노를 줬습니다.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이겠죠? 모자가 물길을 따라 향하는 곳엔 끝없이 이어진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치라타 호수에만 약 5만 개 이상이 떠 있는데 주민들은 이곳에서 물고기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물고기 볼 생각에 빌랄은 마냥 신이 났네요. 아빠가 한국에서 번 돈으로 마련한 가두리 양식장. 수만 개 중 고작 8칸이지만 띠니 씨는 남편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애지중지 양식장을 돌보고 있습니다.
2: Semoga ya dari hasil peternakan ini bisa lebih banyak lagi dan jangan ada uang masuk dari papahnya. Bilal supaya ya uang papahnya Bilal itu ditabung buat beli.
0: 좁은 통로로 양식장을 누비는 빌랄.
1: 아, 스테디. 야. 뭐 ngapain lu tuh ke mama?
0: 물에 빠질까 걱정. 엄마가 딱 잡았습니다.
1: Aduh, mama mau ngambil ikan dulu di sana ya. Oke? Okay? Jangan ke mana-mana. Paham?
3: Itu nya ambil dulu.
1: Oh, ya udah mama ambilin. Duduk ya, bilang ya. Jangan.
0: 대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진 통로가 낡고 부서져 어른인 엄마에게도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엄마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1: 아, 야만 기니기니 방긋야.
0: 빌랄에게는 더없이 좋은 자연 놀이터라 위안 삼으며
3: 나쁜 요가 건
0: 당부에 또 당부합니다.
1: 여러분, 네 책 마구신가 맞다냐?
3: 마구시. Bagus ikannya doang, bukan matanya.
1: Oh, ikannya bagus juga ya.
3: Waduh.
1: Sini ya. Mama mau ke situ cari anak ayam ya. Ayam udah pindah.
3: Ya.
0: 더 이상 일을 지체할 수 없는 엄마.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일을 서두릅니다. 제때 치어를 분리시켜야 팔 수 있는 크기까지 키울 수 있고 4개월 뒤 더 많은 양을 출하할 수 있답니다. 엄마가 치어를 옮기는 사이 빌랄은 언제 또 저기로 갔을까요? 엄마 걱정을 알 길 없는 아들. 아들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2: Kalau di sini juga dia bakalan nangis. Sempat juga waktu itu nggak dibawa. Tapi jadi sayanya di kolam tuh nggak tenang, diteriakin terus, kadang diteleponin sama keluarga di sini bilangnya nangis gitu. Terus ya saya juga nggak mau minta tolong keluarga, takut jadi beban. Terus ya bila lagi gitu kan, setiap lihat teman-teman bila bareng papanya gitu, bila suka sendiri gitu kan, suka ada omongan.
0: 함께 놀아주고 보호해줄 아빠가 곁에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걱정일 텐데요. 모자의 하루가 짠하게 흘러갑니다. 늦은 밤. 아빠 인드라 씨도 잔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4: 사실은 많이 힘들도 괜찮아요. 돈 많이 벌어서. 그런데 가끔도 몸이가 너무 피곤해요. 그럼 일찍 퇴근하고 싶어요.
0: 암요, 공감합니다. 회사에서 자전거로 10분 거리, 아빠의 기숙사.
4: 살라무알라이쿰.
0: 먼저 퇴근한 룸메이트가 아빠를 반깁니다. 2층 침대의 아래 칸이 아빠의 공간. 어릴 적 빌랄 사진도 있고요. 없는 것

0: 빼고 다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1: 와인이 저기니 안천 인천. 그래는 그다리리 사록수다리.
0: 뭐 하나 봤더니 지금 중고 거래?
2: 새로운 거 똑같아요. 근데 값은 너무 싸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많이 쌌어요.
0: 우와, 온도가 무려 43.1도. 한국 생활 완벽 적응하셨네요.
2: 아, 이거는 은근해서 샀어요. 이거 처음 샀어요. 여기 귀엽다.
0: 아들 생각났나 보다.
2: 연체이.
0: 대학교 과 점퍼도 득템하고요.
2: 네, 얘는 아 너무 좋아요. 아마 그 한국 드라마 보여요.
0: 단돈 몇천 원으로 계절을 나는 아빠의 지혜. 한국 문화도 경험하고 생활비도 아끼는 그야말로 센스 만점 방법이네요. 해가 저물어가는 인도네시아의 저녁. 아니 이건 피부 미인의 절대 조건 마스크팩 아닌가요? 양식장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아빠가 한국에서 보내준 거라네요.
3: 이따 한국 바람바람 야. 아, 그래도 그래도. 친구야, 문화 트라폰 바빠 야. 이거 간게야 마스크를 간직 마마.
0: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줄 작전을 짜며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때.
3: 나. 어? tapi sembunyi dulu kita ya jangan itu dulu belum rempah merem
2: kenapa tiba-tiba merem ini
3: tuh? Merem jangan ngintip ya kalau ngintip ya. Nanti gitu ya
2: ya
3: dua tiga gitu
2: apa itu? Kenapa?
3: Dia pakai masker.
2: Pakai masker juga.
3: Iya. Ada yang moi-moi sekarang mah ya.
0: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3: 아, 신비라는 dicopot.
2: Kenapa dicopot?
3: Iya, tadinya aku mau bikin itu, mau bikin apa namanya? Iya, biar papa takut. Kata Bilal, dosa nggak ya? Jangan gitu, nanti kita masuk neraka. Gitu. Aku bilang kan bercanda, gitu.
2: Takut, takut. Takut papahnya takut ya. Bilal, Bilal. Papa mau ngobrol nih.
3: Tuh, papa mau nanya hey. Tuh.
2: Itu Bilal tadi dari kolam ngambil ikan berapa?
4: Mas.
2: Iya, nanti... Nanti gua bawa ke papa ya.
3: Ya.
2: Apa itu berapa?
0: Aparen 아들과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 딴짓하는 빌랄. 결국 아빠는 아쉬움을 뒤로합니다.
2: Ya udah tuh ya. Ini udah jam 10 di sini. Papa mau istirahat ya.
3: Oh, ya udah.
2: Kalian juga istirahat. Yeah. Besok kan sekolah.
3: Iya.
2: Nanti besok kabar-kabar lagi. Ya.
3: Oke.
2: Ya udah ya, papa mau bobo dulu ya.
3: Ya, dadah.
2: Oke. Okay? Dadah. Assalamualaikum.
3: Waalaikumsalam.
0: 인도네시아에서 직업을 세 번이나 바꾸며 치열하게 살았던 아빠. 코리안 드림을 꿈꿨지만 코로나19로 한국행은 계속 늦춰졌습니다. 그 사이 결혼을 하고 아들도 생겼죠. 지켜야 할 가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한국행.
5: 네, 많이 쉬냐?
0: 지난해 1월 단 3주간의 휴가가 아들 빌랄과 아빠가 함께한 유일한 기억입니다.
2: 제 아이가 이렇게 클 때까지 저 옆에 없었어요.
0: 생후 6개월 때 한국으로 떠나온 탓에 아빠의 품을 기억하지 못했던 아들. 그런 아들에게 아빠는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빠의 미안함이 닿지 못하는 먼 곳. 인도네시아의 밤은 엄마의 자장가로 깊어집니다.

0: ceria, terus lompat-lompat. Ya hilangnya capek, cuma kayak ngerak, suka minta maaf ke Bilal gitu kan, belum bisa yang itu. Terus kayak misalnya
1: saya kayak ya bingung aja gitu ya. Saya seorang ibu, tapi Bilal juga pengen sosok ayahnya. Tapi saya juga ya seorang istri yang pengen sukses suaminya.
2: 부모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유, 그놈 참 우렁차네. 유치원 등원 준비가 한창입니다. 분주한 엄마의 손길에도 빌랄의 온 신경은 휴대전화에 쏠려 있습니다. 아, 아빠 브이로그 영상 보는 거였구나. 열혈 구독자답네. 아빠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줄 모르니 이건 엄마가 간접적으로 아빠의 도움을 받는 셈인가요?
0: 미사, 내가 야와 나한테가 미사 뭐먼간?
3: 친구 안녕, 친구.
0: 친구 안녕, 너무 생각.
3: 뭐라는 거라 아니야, 또 받아 말할 뿐이야.
0: 친구 안녕.
2: 그렇게 아빠와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
3: 그렇다마.
4: 오라 미신 보니까 불름 받 빌랄. 빌랄 생활하는 야바 해라.
0: Assalamualaikum.
4: Assalamualaikum.
2: 일하고 있을 아빠에게 오디오 메시지도 남깁니다. 자, 이제 아침밥만 먹으면 되는데.
0: 누나 또 비꼬파스? 아야 꼬파스도 또 어르냐? 내 무슨 맘이 싫음?
2: 너 밥 잘 안 먹는구나.
0: 문들 문들 문들 문들 문들. 이네 좀 마주한 마주한 마주한 마주한. 여우 몸은 이거 비싸. 하나, 둘, 셋, 넷. 아들 땡.
2: 애가 타는 엄마의 화는 금세 놀이로 바뀝니다.
0: 네.
2: 요즘 들어 부쩍 잘 먹지 않는 아들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겠다는 엄마의 결연한 의지가 전해지는 아침입니다.
0: 아빠. Tapi biasanya kalau misalnya mau sekolah tuh emang harus disuapin biar cepat. Soalnya kalau misalnya nggak disuapin, dia butuh waktu lama. Jadi kesiangan. Ya, dadah.
2: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유치원으로 나서는 길. 올해부터 유치원생이 된 아들을 태우고 엄마는 오토바이로 20분 거리를 매일같이 달립니다. 유치원 수업은 하루 딱 2시간.
0: 이야, masuk dulu aja, masuk. Ya, kita yang pertama yuk.
5: Ada itu, ada ibu. Enggak apa-apa, udah izin.
6: Ayo, ayo, saya.
5: Jadi enggak jadi kamu.
2: 갑자기 때를 쓰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5: 가냐, 가냐 한 통.
2: 아이의 마음을 알기에 차마 단호하게 돌아서지 못하는 엄마.
0: 이제 네 대표 탈이야, 동.
6: 응고.
0: 뭐게
6: 인종?
0: 응고냐, 이리 와, 이렇게.
6: 응고, 뭐 보러.
0: 아쿠트.
2: 아빠의 존재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순간입니다.
0: 야, 야또. Aku aduh udah stop kata saya. Pasti kalau sama papahnya mungkin udah enggak apa-apa, jagoan gitu kan. Perbedaannya itu terus kayak dia main sama papa yang lain gitu kan. Pulang-pulang suka nanya gitu. Mama kenapa cina papa si Jian mah gitu suka peluk-peluk si Jian gitu. Sayangnya sama si Jian gitu. Suka ngerasa itu juga sih, ngerasa bersalah gitu.
2: 엄마가 한국에 있는 남편을 간절히 떠올릴 때 아빠 역시 같은 마음으로 고향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아내가 자주 해주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참입니다.
7: 특히 이거 산발 주미가 너무 맛있어요.
2: 그 맛이 나야 할 텐데 말이죠.

0: 야.
1: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보고 싶은 가족의 얼굴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 따뜻한 고향의 음식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2: 내트라로 그럼 딸리네.
3: 아, 미안해.
2: 어? 이요. 에, 먹어. 에, 막한. 석.
1: 친구들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가득한데. 과연 맛은?
2: 주민아.
3: 내가 야미서 단단하고.
4: 맛?
5: 하나.
4: 뭐야?
1: 아내가 해주던 손맛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모두의 그리움만큼은 조금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부엌에서 분주한 띠니 씨. 요리 솜씨가 좋다고 하던데. 남편이 만들었던 바로 그 산발춤이네요. 꼴뚜기를 넣어 쫄깃한 식감을 살리고 2시간을 넘게 저어 진하게 볶아내는 게 띠니 씨만의 방법이라죠.
6: Soalnya kru-nya pulangnya hari ini dan mau minta tolong dititipin ke dia dan dikirim ke Indra.
1: Indra 씨가 많이 좋아하겠어요.
6: 아야.
1: 빌날은 뭐 먹는 거야?
7: 고맙습니다.
1: 어머. 며칠 만에 제작진에게 정이 들었나 봐요. 방귀 뒀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8: 아저씨
9: bilangnya harus yang baik dulu. Kan omnya mau lihat bila main sepeda yang lepas tangan satu.
1: 아유, 제작진이 간다는 말에.
9: 그래도 암냐? 이제 네 분이랑도. 그래, 셋업 두.
1: 이별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지만 엄마는 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 역할까지 해내야 했던 엄마. 엄마가 바쁠 때면 홀로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아들.
10: 사실은
1: 두 사람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은 안 되겠죠?
11: Terima kasih.
12: Ada apa?
11: Kita bisa ke papa, Pak.
12: Ini apa? Dalamnya. Mas Daddy.
11: Ya kan kita mau ke papa. Kita nggak kangen sama papa.
1: 꿈인지 생시인지 하염없이 눈물만 납니다. 빌랄, 우리 진짜 아빠 보러 가자. 엄마랑 같이 한국 가는 비행기 타는 거야.
9: 빌라 kalau ketemu papa mau ngapain?
12: Main.
9: Main apa?
12: Main ayunan.
9: Main ayunan terus mau apa lagi?
12: Mobilan besar.
9: Mau mobil-mobilan besar?
12: Uh-huh.
9: Terus apa lagi?
12: Udah. Dua aja.
9: Gak mau.
12: Banyak.
1: 기쁜 마음으로 짐을 쌉니다. 본인과 아이진보다 아빠를 위한 물건 한가득 그리고
13: Ini ada nastar. Ada nastar ori, yang ini ori. Terus ini bilang. Ini juga sama. Katanya ngirim sebanyak ini tuh bukan buat Indra doang. Katanya dia mau pengen rencana dulu teh kalau misalnya pulang mau bawa nastar ke Korea dan mau bagiin buat teman-temannya yang di Korea. Biar nyobain hasil istrinya.
1: 직접 만든 쿠키로 가방을 꽉 채웠습니다. 한국 추위에 대비한 두꺼운 옷까지 모든 준비 완료!
12: 아빠, 동구, 미랄 먹시죠.
1: 가족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아침. 이른 출근을 한 아빠는 도금 약품을 꼼꼼히 채워놓고 동료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준비합니다. 자동화 시스템도 점검하며 업무에 여념이 없는데요.
14: 지금 가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15: 아, 오늘은 아마 준비해야 돼요. 그 아들 학교에 다녀요.

0: 가야 돼요.
1: 이 시간에
0: 네.
2: 원래는 유치원 등원 준비를 하는 시간. 맞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예상과는 달리 가족들은 말이죠. 비행기를 타기 위해 자카르타로 출발! 친척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아빠를 만나러 가는 설레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숫가 마을의 좁은 길목 탓에 큰 차가 들어올 수 없어 일단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큰 길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립니다. 빗줄기는 잦아들 줄 모르고
3: Bila mama apa? Bila menaro binu? Wasayo, oke? Apa? Manaro. Ini gini nih. Man, bukan gitu. Manaro.
2: 기다리는 김에 한국어 연습에 돌입.
3: Lagi apa?
4: Manaro.
3: Wasayo.
2: 오, 빌랄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퍼펙트.
3: 아빠.
2: 긴 시간 헤어져 있던 아빠를 만날 생각에 엄마와 아들 모두 설렘이 번집니다. 그나저나 쏟아지는 빗줄기에 발이 묶인지도 벌써 한참. 인도네시아에서는 비를 하늘의 축복이라 여긴다지만 오늘만큼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가족의 마음은 이미 공항에 도착하고도 남았거든요.
3: 그냥 부전한 날이에요.
2: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비를 뚫고 달리기를 수차례. 가족의 험난한 여정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밟은 한국 땅. 생소한 풍경에 신이 날 법도 합니다. 무작정 입구로 달려보는데 인생 6년 차 처음 겪는 추위에 눈이 휘둥그레진 빌랄. 엄마가 준비해온 두꺼운 점퍼가 빛을 발합니다. 호, 입김마저 빌랄에게는 신기한 마법 같겠죠? 무장도 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길찾기에 나섭니다. 아빠가 있는 안산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처음부터 잘못 짚었지만 엄마에게 포기란 없다.
3: 혹시 인도네시아? 한국이야.
2: 동향 사람을 찾겠다는 작전은 좋았는데 말이죠. 엄마가 사람들을 파악하는 사이 빌랄은? 공항 이곳저곳 놀이터 삼아 오르고 살피면서 엄마가 길을 찾기를 기특하게도 잘 기다립니다. 그럼 만날 수 있지. 모두 엄마 하기 나름이에요. 용기 내보면 아빠에게 길이 닿지 않을까요?
3: 이뚜이뚜가 아니야, 인도네시아래.
2: 오, 그럼 행운인데요?
3: 야.
2: 기대 가득 다가가 봅니다.
3: 안녕하세요. 그래요. 안산은 어떻게 가요? 네? 안산은 어떻게 가요?
2: 당황하지 않고 질문은 잘했어요.
5: Go downstairs, you take the bus. Another bus. This is.
2: 아래층으로 가라는 단서 포착.
3: 감사합니다.
2: 친절한 시민의 도움으로 안산행 버스를 탈 수 있다는 지하로 향합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씩씩하게 잘 타는 비.

0: 날 멋진데? 이번에 버스 매표소를 찾아 연신 두리번거리는 엄마. 결국 찾아냈습니다. 용기와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 결과 안산행 버스 티켓을 얻었습니다. 가족은 인천공항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다시 시내버스로 갈아타 목적지인 아빠 회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비로소 찾은 안도감.
1: 방아 불쿠랑. Terus Mila juga kan seneng banget gitu, nggak sabar pengen ketemu papanya. Jadi kayaknya udah hilang capeknya.
0: 두 시간 후면 안산에 도착하는데요. 깜빡 잠이 든 빌랄은 꿈속에서 먼저 아빠를 만났을까요?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설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각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점심 식사가 한창입니다.
2: 아, 저 매운 음식 너무 좋아서 그걸로 밥 먹을 때 너무 많이 잘 먹었어요. 네.
0: 가족이 곧 도착할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지금 아빠는 한국의 화끈한 매운맛에 정신이 팔려있는 중. 가족과의 깜짝 만남에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집니다. 안산에 입성한 엄마와 아들. 아빠 회사까지 한 번 더 이동이 필요한데요. 마침 버스 정류장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1: 녹음된지 어떻게 가나요?
3: 그 수원 팔곡 아니죠?
0: 역시 동네 분들이라 길을 잘 아시나 봐요.
3: 팔곡 주유소.
1: 네.
3: 거기서 내려가지고 차를 한 번 더 타. 두 번 타.
0: 일단 버스를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어, 버스 왔다.
4: 아니. 11번.
3: 40분을 기다려야 돼.
0: 어르신들이 알려주신 대로 11번 버스는 40분 뒤에 옵니다. 그런데 띠니 씨와 빌랄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르신.
3: 멀리서 운이라고 안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이거 이거 쉽게 말해. 이거. 먹었어? 많이.
1: 네.
3: 많이? 네.
0: 먼 타국에서 아빠 만나러 온 모자가 안쓰러우신가 봅니다.
3: 신랑 많이 안아줘. 신랑 외로워.
5: 어, 이거 젊을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3: 네.
5: 중동 갔다 오셨나?
6: 나 왔어.
0: 낯선 땅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생했던 당신의 젊은 시절이 문득 떠오르셨던 걸까요?
1: 신의 눈빛이 어디야 또?
3: 그럼 이거 혼자 가도 되나?
0: 내려야 할 정류장을 꼼꼼히 적어주신 것도 모자라 본인의 행선지까지 미루고 선뜻 동행해 주신답니다. 배려와 친절에 정말 감사드려요. 세상에, 게다가 가족의 버스비까지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네 아빠들도 생각나셨을 테고 먼 길 온 가족들이 더는 헤매지 않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가족에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긴 어딘가요? 아빠 회사로 달려가던 가족이 왜 치과에 왔을까요? 사실 아빠는 현재 부정교합 치료 중이고요. 얼마 전 치아 염증 때문에 이곳 치과를 찾았었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 진료가 예정돼 있어 반차를 내고 퇴근했다는 정보를 입수. 치과의 도움을 받아 깜짝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환자로 가장한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릴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진료실에서는

0: 아들이 또 다른 환자인 척 아빠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1: Hello, dengan biasanya, nelpon suka setengah malam sih.
0: 과연 아내의 기대는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작전 개시! 아빠 인드라 씨가 치과로 향합니다. 가족이 숨어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한 채 말이죠. 와, 보는 제가 더 긴장이 돼요. 과연 아빠와의 깜짝 만남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서로와의 거리가 점점 더 좁혀질수록 모두 초긴장 상태. 그리고 마침내.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안녕하세요.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거죠?
2: 네.
4: 가능하시죠? 네. 조금 괜찮으시죠? 이쯤
0: 오세요. 띠니 씨가 있는 진료실로 아빠를 안내하는 팀장님. 빌랄도 궁금한가 봐요. 아빠를 놀라게 해줄 생각에 미소 가득. 하지만 들키지 않으려면 쉿. 자, 인드라 씨의 그녀를 만나기 10m 전.
3: 일단 얘기하시면
5: 네.
3: 얘기 좀 해주세요.
5: 일단 얘기하시는 거. 네,
6: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5: 입을 벌리라고 좀 해주세요.
3: 야, 이쪽 벌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0: 오케이. 인드라 씨, 눈앞에 누워있는 분이 아내예요.
3: 입 좀 벌려주세요 하고 얘기해주세요.
2: 제발, 이니 도롱 리리앗.
0: 이거 통역에만 너무 심취하신 것 같은데.
3: 잘 모르신가 보더라고요. 그 한국말 자체를 몰라서.
0: 이거 힌트일 수 있는데.
3: 다행히도 인드라가 네. 오셔서.
0: 하지만 아빠는 단 1%의 의심의 눈초리도 없는 듯 평온합니다.
3: 그리고 저 혹시 아픈 데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2: 네네. 아래양 사키다. 아래양 사키.
0: 눈치 못 챘어요? 방금 아내 목소리 굉장히 선명했는데.
3: 뭐라고 하셨나요?
2: 없어요.
3: 없다고 네, 하셨어요? 네.
5: 피면하거나 쉬는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2: 네, 아빠, ada yang berdarah atau yang terluka?
0: 아, 이번에도?
2: 없어요.
3: 없었다고 네.
0: 이거 좀 섭섭한데요? 아내는 얼마나 애 같을까요?
3: 양치제 혹시 잘...
0: 마지막으로 그냥 좀 길게 이야기해본다면?
2: 계속 기기냐... 트라툴?
3: 잘하신다고?
2: 네, 잘.
0: 그렇게 아빠는 결국 아내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5: 범죄는 당한 것 같습니다.
0: 속상하지만 아내를 호련히 남겨두고 다음 환자를 만나러 갑니다. 바로 아들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거리.
7: 깨야.
0: 기적의 문이 깨야. 열리는 순간 아빠가 발견한 이는 사랑하는 아들 빌랄입니다. 아들을 품에 덥석하는 아빠 인드라 씨. 벅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건넨 첫 마디. 아빠는 미안함에 아들을 더 꽉 껴안아 보지만 배시시 미소 지을 뿐인 빌랄. 영상 속 아빠가 아닌 진짜 아빠를 마주한 게 믿기지 않는 걸까요? 이제 목소리로 먼저 아빠를 만난 엄마도 가족을 향해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벌써 눈시울이 붉어진 엄마. 꿈속에서조차 그리던 순간 비로소 세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빠의 뜨거운 눈물이 말해주네요. 사랑스러운 가족의 만남이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를요. 긴 여정의 끝, 따뜻한 온기가 서로를 감쌉니다.

0: 지켜보는 이도 울컥하게 만드네요.
1: 오랜만에 만나셨으니까 아마 많이 오시.
2: 그래도 한 가지.
0: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좀처럼 그칠 줄 모른 아내의 눈물에 아빠는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뜨거웠던 만남이 이루어진 뒤 인드라 씨 가족이 서둘러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회사의 회식 자리입니다. 사실 회식을 가장한 인드라 씨 가족 환영이래요. 본인만 몰랐다죠. 인도네시아어로 현수막까지 준비해 주시고 남편이 소중하게 대접받는 것 같아 아내는 또 한 번 감동했나 봐요. 아이고 또 온다 또 울어요.
3: 고생했어요. 오느라고. 야 이리 와봐.
0: 인드라 씨 가족을 반겨주는 대표 이사님과 동료들.
4: 다시 한번 쳐주라.
0: 가족 모두 이런 환대를 생각지 못했겠죠?
3: 자, 잘 지내다 가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선물도 한아름 안겨주셨습니다.
3: 자, 하나, 둘, 셋.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0: 어머, 부부가 눈물 많은 것까지 딱 닮았네요. 천생연분이에요. 우와, 이게 웬 배추잔치야? 내 자식이다 생각하니 동료들의 주머니에서 용돈이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가족의 만남을 이렇게 축하해주는 훈훈한 동료들. 좋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걸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어 아빠는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2: 그만이야, 마가씨야.
0: 모두의 축복이 있어 더 행복한 밤입니다. 9박 10일의 휴가를 받은 아빠는 빌랄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직접 타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에 데려왔습니다. 빌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나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빨간 자동차에 올라타 꿈꾸던 운전석 접수. 네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우와, 저건 로봇기 아닙니까? 신기한 로봇 친구 등장에 까르르르 웃음꽃이 피나 했더니 다가오는 로봇계에 아이쿠, 빌랄 살려!
5: 나비 마을이 노인 뭐하고 나비 마을이랑
0: 빌랄과 아내를 위해 아빠가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 생애 첫 호캉스가 시작됩니다. 1박 2일 동안 푹 쉬고 놀고 갈 작정인데요. 푹신한 친구가 빌랄 마음에 쏙 든 모양.
3: 저거 볼까.
0: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도심 속에서도 숲속에 있는 듯한 행복한 착각이 들게 해 바라만 봐도 힐링입니다. 호캉스를 즐기기 위해 고생한 아내에게 잠시 휴식을 주고 아빠와 아들은 단둘이서 수영장으로 물놀이를 왔습니다.

0: 물 위에서 아빠를 꽉 붙잡고 의지하다 보니 어느새 둘 사이가 조금은 더 가까워진 것 같죠? 호텔에서의 한 끼도 놓칠 수 없죠.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아빠가 신중하게 담는 중입니다.
1: 한국 음식 한번 소개하려고요.
0: 가족들의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 먼저 아내 한 입. 그리고 아들도 한 입. 밥 먹이기 참 힘들죠? 엄마가 주는 건 또 잘 먹네요. 아빠 섭섭하게.
1: 엄마야, 뭐가 나나 아빠야.
0: 아빠와 꼭 같이 타보고 싶었던 그네. 소소한 놀이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는 빌랄. 또다시 이별의 시간이 찾아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마음껏 누려봅니다.
2: 내가 선택했어요. 처음부터요.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빠요. 가족 잘 지키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0: 쏜살같이 열흘이 흘렀습니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 이별. 행복한 추억을 가슴에 품고 가족들은 또다시 헤어짐을 마주합니다. 슬프지만 엄마는 아들을 지키고 아빠는 가장의 책임을 다할 겁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3: 이거 제 아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0: 아, 내가 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All things have already been ordained. Oh God, have mercy on them.

0: 세우는 F1 경주차 같은 아이입니다.
1: 유나야, 유나 먹으면 그 잘 먹어.
2: 이 뜨지 못해. 야야야. 어봐, 이거 먹는 거 아니야.
0: 안녕하세요. 저는 태호랑 유나 엄마 김여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나는 야니스입니다. 태호, 유나, 아빠.
1: 아빠, 엄마, 태호, 유나. 응, 자주 너무 조심해.

저희가 사는 에미소는 한 30분 정도면은 함부르크 시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함부르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대도시랑 소도시의 장점을 좀 많이 누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주변이 좀 조용한 편이고 자연과 가깝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농장이나 아니면 그런 숲 같은 거를 많이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뭐 의료나 아무래도 뭐 교육이나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그런 것도 멀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곳이라 엠소원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0: 먹어봐봐 엄마한테. 먹어봐봐 엄마한테.
1: 원래는 이제 부부 침실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유나랑 자는 방이 됐고요. 태호는 아빠랑 같이 자고 있어요.
2: 굿모닝.

0: 저희 남편은 잘생겼고요. 제 눈에는 그러고 굉장히 세심해서 저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서 챙겨주고 저보다 훨씬 세세하게 많은 걸 신경 써주는 그런 자상한 남편입니다.
1: 맨날 밤 그래. Sounds like. 땡. 땡.

0: 입니다. 이거? 픽션?
1: 응.
0: 더 풀리고, 괜찮지? 이게 늦지, 이때. 이거는. 드레비 테스트.
2: 어디 숨어 있어?
1: 나 여기 있는데?
3: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는 줄 몰랐지. 그럼 엄마 내려간다. 옷 갈아입고 내려와.

0: 신체적으로 태호는 머리가 정말 커요. 아, 머리가 정말
1: 괜찮아?
0: 커요. 그래서
1: 없지.
0: 옷 중에 여기를 잘라준 것도 꽤 있어요. 머리가 안 들어가서. 저희 둘다 머리가 커요. 요 바이 대 하빙 그랬었고.

0: 나신서요.
1: 나오죠?
0: 우리 리엘라 우든 친서마요.
1: 리엘라 우든 스피스토 리코프 노스다. 또 우리 아빠 레가라 그베? 그래도 안 오직 스스로 리엘라 샤오디. 또 비슷한 마저 받을 것 같아. 아마 내시 더 람파. 더 람파는 네가야. 그래서 네가 끝나 많이.
2: 남편이 집에 있는 것도 많이 고치고 그냥 돈 주고 하자 이런 것까지 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다 고쳐주고 그런 좋은 남편입니다.

0: 집이 사실 지금 한 60년은 됐을 거예요. 빈 집을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벽도 뚫고 이제 뭐 시멘트도 바르고 바닥도 깔고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이제 저희가 뜯어 고친 거죠. 1층은 거실, 주방, 이제 식탁, 이제 공용 공간이 있고요. 위에는 게스트룸이 있고, 그리고 태우방, 저희 부부 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방 위주로 그렇게 있습니다.
1: Also ich arbeite als Software-Ingenieur. Ich bin am Deutschen Forschungsinstitut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Echo, Kino,

0: 지금 독일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유나가 아직 어려서 육아휴직 중이고, 6월에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정도 회사 일로 미네네 2015년에 1년 정도 와 있었고요. 독일어 배우고 싶으니까 이렇게 채팅하다가 이제 미네네 돌아다니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이렇게 했죠.
1: Weil in der Zeit waren wir auch mit Martin, hatten wir gerade angefangen, Running Man zu schauen. Und ich dachte, oh, cool, dann treffe ich mich mal, kann darüber reden. Ich würde gerne diese Ramyuns ausprobieren, die auch als Challenges manchmal hatten, diese Spicy Ramyuns und sowas. Und ja, hatte dich angeschrieben und irgendwie kam es zum Treffen.

태호는 항상 놀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해요. 태호가 이제 액티브하게 몸으로 놀아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은 이제 나가는 그런 게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현재.

0: 맞아. 이마시니
1: 잠시만요.
2: 에이, 너 자동차 여기 있어.
0: 레디.
3: 레디.
0: 고.
3: 고.

0: 어? 아빠 돌아가나?
1: 아빠
0: 아빠
2: 내가 고
3: 야, 뭐 어떻게 해? 요즘 내 스트랑
0: 우리 그럼 이거 여기 들어가자 들어가 보자
1: 안동이가 태가 있어 과장님은 들었나?
0: 아니야
3: 사실은 마네킹
0: 스트롱스테요. 여기 카피텐의 방인가 봐. 와.
1: 엄마 저기 너무 크죠.
0: 이야, 진짜 크지. 이야. 사진 하나 찍어줄게, 태호야.
1: 이게 마카.
0: 야, 게임 몇 마카.
1: 나 초콜릿 이제 먹을래. 아, 색색, 샤색색.

0: 앞에 보고! 앞에! 태우야! 자전거 지나가잖아.
1: 렉카점.
0: 태우야, 너 뭔가 배 채울 걸 먹어야 돼.
1: 나 스나 초코바트만
0: 먹고는 안 돼.
1: 아이스나.
0: 태우, 그거 나 스시로 사줄게. 얘기 들어봐봐. 화장실 가야 돼? 먼저 엄마가 물어보는 거 대답. 화장실 가야 돼?

0: 그러면은 먼저 배가 부른 걸 먹고 그 다음에 아이스나 초코바트를 먹는 거야. 일로 와봐 봐. 엄마가 안아줄게. 엄마가 얘기했지. 아이스를 먼저 먹는 건 안 돼.
1: 아니 그럼 나 먹을 거야.
2: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면은 아무래도 힘들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드라마가 되고. 저는 아니면 아닌 거고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이게 왜 안 되고 이거를 설명을 사실 저는 잘 못해요. 아이랑 이렇게 다투거나 이제 훈육하고 이렇게 우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안 돼 하고 그냥 톤이 확 올라가 버리는 반면에 야니스는 그래도 최소 5분 10분간은 설명을 해줘요. 차분해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요.
3: Jetzt ist die Phase, wo Jörn von Frau zur Mutter wurde. Das ist natürlich ein bisschen mehr Krallen, ein bisschen mehr Konflikte auch. Wo ich wieder vielleicht genervt oder das, wie gesagt, irgendwie sehr genauer nehmen und doch härter durchgreifen will. Da scheint wieder Jörn das ein bisschen zu entschärfen. Also wir balancieren uns da sehr gut aus, finde ich.
0: Kannst du für auch deinen Papa bestellen?
4: Ja, einen Moment.
5: Geben?
0: Ne? Gibst du Papa?
5: Spaß noch.
0: Danke, viel Erfolg.
1: Papa! Papa!
6: Oh!
1: Papa,
6: wir
1: sind
6: hier! Wow! Oh!
1: Uh-oh.
6: Dann wird der Hubschrauber.

저희 엄마는 저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사실 엄마랑 아빠의 역할을 이제 엄마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그런 집이었죠.

0: 맛있어야 되는데. 맛있겠다.
1: 잘 먹겠습니다.
0: 고기야.
2: 막내보다 빨리 샀는데.
0: 아, 그러게.
2: 못 봤어.
0: 제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위에층에 친구 둘이서 같이 생활해요. 여원이가 독일 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7년 좀 넘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내가 혼자 있으니까 누가 같이 생활하는 게 좋을 것도 같고, 하기를 너무 잘했다 싶은 거예요. 내가 10일 날 독일로 가요. 열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3: 열흘 정도.
0: 그때까지 집 좀 잘 봐주고.
3: 어머니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0: 잘 좀 봐주고 화분에 물 한 번만 주고 내가 가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주면 될 것 같아요.
1: 일주일 다 똑같이 주면 돼요?
0: 네. 조금씩만 줘요.
2: 태호가 너무 좋아하겠다.
0: 태호, 영상통화할 때 할머니 언제 와? 항상 그래요. 그러면 지난 3주 전에 내가 3주 후에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 3주가 뭐야? 근데 2주 전에 또 얘기하니까 할머니 보고 싶어. 언제 와?
3: 너무 귀여워.
0: 어제 영상통화를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느라고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아유 귀여워. 아우, 보고 싶어. 태어 날 때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갈 수도 없었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눈에만 선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유나가 어린데 가서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결정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0: 아이고. 누구세요?
1: 어머님, 다녀왔어요.
0: 어서 와요.
1: 안녕하세요.
0: 잘 갔다 왔어요?
1: 오, 진짜 잘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여요나 삼촌 마틴이라고 합니다.

0: Ich arbeite als Fittingmodel in Deutschland und bin jetzt hier nach Korea gekommen, um ja, schöne Zeit zu verbringen und meine Freunde zu treffen. 한국어 배운 지 이제 10년 정도 됐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많고 빌딩이 너무 커서 약간 새로운 세계 같은 거였어요.
1: 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틴이 여기 와서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길래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근데 위에 친구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2: 할머니 집에 와서 지내는 거는 불편하지 않아요?
0: 안 와요. 아주 고맙고 너무 좋아요.
2: 할머니는 어떠세요?
1: 아, 저도 좋아요. 너무 잘생겼고. 잘 갔다 왔어요?
0: 잘 왔어요.
1: 친구 잘 만났어요?
0: 아주 잘 만났어요.
1: 때마침 잘 왔어. 나 김치 할 건데.
0: 좋아요.
1: 도와줘요. 잘 왔다.
0: 완전 좋아요.
1: 이거를 입고.
0: 좋아요.
1: 자, 이거 입으시고.
0: 좋아요.
1: 뒤돌아 봐봐요.
0: 잘. 어려워? 예뻐요.
1: 좋아요.
0: 진짜 예뻐요.
1: 때마침 잘하네. 멋있다.
0: 이거 엄청 많지 않아요?
1: 야니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섞어봐봐요. 이렇게 살살 해보고.
0: 근데 느낌이 특별하네요.
1: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그래요. 이거 맛 좀 볼래요?
0: 좋아요.
1: 맛있어요?
0: 맛있어요.
1: 예.

0: 아, 맵지 않아요?
1: 응?
0: 괜찮아요?
1: 괜찮아요.
2: 오, 그래요? 야니스가 좋아할 것 같아요?
1: 오, 그렇게 생각해요.
2: 뭐 매울 것 같은데.
1: 아, 근데 매운 거
2: 잘 먹어요?
1: 잘 먹어요. 요즘은 북한 사람도 김치 먹어요. 김치, 옛날에는 김치 몰랐어요. 그리고 슈퍼마켓에서도 못 봤어요. 갑자기 모든 가게에 김치 살 수 있어요. 여기서 김치 맛이 더 세 있어요. 맛이 더 맛있게 있어요. 저도 나중에 조금 가지고 줄 수 있어요?
2: 아유, 그럼요. 마틴이 달라 그러면은 내가 뭐 열 번이라도 해서 주겠다, 진짜.
1: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2: 아우, 우리 아니스가 잘 먹어야 될 텐데.
1: 근데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벌써 출발 시간이에요?
2: 네, 시간이 다 됐네요.
1: 아주 예뻐요.
2: 아유, 마음도 착하세요.
1: 진짜요?
2: 네, 괜찮아요?
1: 네, 너무 예뻐요.
2: 아이고, 또 일어났네. 그럼 잘 갔다 올게요.
1: 이제 재밌게 놀고 유나 대호랑 아주 좋은 시간 보내세요.
2: 고마워요. 출발한다. 여기로 가자.

0: 어떻게 하지? 어디 갔어? 어디로 들어가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어? 내 배나. 어디로 들어가지? 어떻게 하지? 어디로 들어가지?
1: 네. 아,
0: 안녕하세요.
1: 네.
0: 내가 짐 검색할 때 배낭을 안 메고 나왔어요. 네, 여기, 네네네.
1: 책 앞에 다시 가시면은
0: 네.
1: 흰색 인터폰 보여요.
0: 네.
1: 들고 짐 놔두고 가셨다 하면 직원분이 나오실 거예요.
0: 아, 네네. 인터폰이 없는데? 어, 저기, 저거다. 아, 네. 짐을 놔두고 나왔어요. 네네. 네네. 응.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유, 한 건 했네요. 출발. 태호야, 윤아야, 할머니 비행기 탔다. 안녕.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지금 14시간 정도 걸려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어떤 거든지 차를 타면 제가 잠을 못 자요. 피곤이 쌓여가지고 많이 좀 고통스러웠어요.

0: 하루에도 사진을 한 서너 번씩은 봐요.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병나시겠어요?
1: 어머니가 다 찾아가십니다.
0: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함부르크에 도착을 해요. 함부르크에서 환승해서 엠스원까지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6시간을 온다는 게 다시 한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은 또 금세 흘러 기대 품을 떠나서 못 찾아왔던 곳에 마침 너 가는지 어디를 틈도 없이 나를 가득 채웠는데 어느 날 문을 여니 이런 도둑이 마지막 기차네요. 빨리 가야지. 보고 싶다.

0: 애니스 나왔네. 안녕. 순찬아, 엄마가. 어? 사나워. 잘 있었어요?
1: 엄마.
0: 괜찮아. 아니, 뭐야,
1: 괜찮아, 괜찮아.
0: 세상에. 아, 시선이 어른이야.
1: 어? 오케이.
0: 괜찮아. 괜찮아.
1: 데려. 앉혀요.
0: 앉아요.
1: 할머니.
0: 할머니 기다리느라고.
1: 기다려. 데려. 자.
0: 그래서. 그랬어요. 세워놓고 나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1: 배고파.
0: 배 많이 고파.
1: 라면 먹을래?
0: 아, 라면도 괜찮고 뭐든지.
1: 유나 너무 귀엽다. 유나 너무너무 태호 좋아.
0: 유나가 태호 다 따라하려고 그럴 텐데.
1: 안녕하세요. 유나 태호.
0: 태호 유나. 그렇지.

0: 오랜만에 집에 왔다. 짜자잔, 애우야, 할머니가 왔다. 애우야, 소식 없네.
1: 어?
0: 잘못 잤어.
2: 잘 지냈어?
3: 어, 유라는?
4: 고생했어.
3: 자, 둘 다 자.
2: 잠들었어.
3: 깨가지고 울다가.
2: 어.
3: 그래서 내가 좀.
2: 그랬어.
3: 다시
2: 사. 아이고.
0: 얼른 그래.
1: 이렇게 한수 넣었어. 그럼, 유시부터 김치.
3: 김치만 넣고 자러 가자.
2: 어.
3: 김치 저 큰 데에 있어.
1: 대성.
3: 아, 백원.
1: 백원?
3: 위치를 이렇게 하니까

0: 또 괜찮네.
1: 어, 근데 엄마 응? 너무.
0: 위치가 괜찮아.
1: 어. 응. 예전에 달랐나?
0: 응? 어, 이렇게 났었는데.
1: 엄마가 먼저 줄까?
0: 저기.
1: 엄마 내가 할게. 와우.
0: 이게 깻잎. 어, 괜찮다. 어? 이거 평창 안 했다.
1: 어, 많이 안 했네.
0: 이거 마티니 다 포장한 거야.
1: 마티니 했어?
0: 셰프 감고.
2: Let's do tomorrow.
1: Yeah. Yeah? Everything.
2: Mom can relax.
1: 올라가서.
0: 아니 태호 나 너무 보고 싶어. 나 자는 거 한번 보고 볼에다가 호파문 하고 그리고 나 가서 씻고 잘래.
1: 그래.
0: 응.
1: 가자.

그러면 안 돼. 윤나도 보고.

0: 내가 장미 좋아한다고. 아이고, 치우방이 한번더 가면 안 돼?
1: 응? 원영이 오늘은 고생했어.

0: 우리 태호 잘 잤나? 태호야, 할머니 왔다.
1: 따뜻.
0: 태호, 할머니 왔네. 안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태호 보고 싶었는데. 잘 있었어?
2: 아기 좋아, 아기 좋아, 아기 좋아. 아기를 키워줘.
0: 잘 있었어? 아유, 아유, 우리 강아지. 이제 유나 보러 가야지. 유나 보러 가야지.

0: 할머니한테 와봐. 할머니한테 와봐. 어이구, 할머니한테도 잘하네. 아이고, 세상에. 아유, 이렇게 많이 컸어.
1: 첫째는 코로나 때여가지고 내가 직접 뭐 신생아 때 못 안아봐서 표현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근데 유나는 신생아 때 십 며칠 지나면서부터 내가 계속 한 20일 동안을 안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그마한 아기였는데 지금은 통통통통 튀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워요.
2: 굿모닝. 굿모닝. 몇 시에 일어났어?

0: 하나도 못 쳤어?
1: 어. 큰일 났네.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태우하고 등하원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걸어서 손잡고 꽃도 봐가면서 나무도 이름 대면서 이렇게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0: 태우 거 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더 넣어요?
2: 아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지원 가자! 뛰어가려고? 자, 젊은이도 뛰어가보자. 오. 자, 들어가자. 자, 올려.
3: 신발이 저기 없어.
0: 신발이 없어? 아니, 제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2: 태우가요?
0: 예.
2: 왜요?
0: 아, 실내화가 없어서요. 보이스톡이 안 되네, 또. 여기는. 알았어, 천천히 가볼게.
3: 할머니, 와요.
0: 아이고.
3: 아니, 여기서 타봐.
0: 할머니는 거기 찾기를 무서워서 못 타.
3: 타야 돼. 빨리 타요.
0: 아, 빨리 하면 할머니 무서워서 안 돼.
3: 내가 혼자 그건 여기서 픽픽 할 거야.
0: 아, 할머니는 갈 거야.
2: 야, 너 집은 얘기 말해.
3: 괜찮아.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혀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 뜨겁지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

새벽부터 넌 이발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송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

0: 다양한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빚어야 하는 술이 있습니다. 막 걸러낸 술, 막걸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막걸리 명인이 빚는 민속주 1호 전통 막걸리. 오랜 세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준 술.
1: 건강.
2: 물, 살, 의루. 이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과일 향이 나요. 그게 위대한 자유입니다.
1: 요래, 요래. 어우, 엄청 무거워요.
0: 강도 높은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는 양조장의 시간들.
1: 특이하면 안 되고.
0: 전통 막걸리를 만들러 지금 떠나봅니다. 오늘 명희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는 부산에 위치한 금정산성입니다.
1: 제가 원래 옛날부터 전통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3: 전통주 명인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막걸리로 명인 칭호를 받으신 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아, 예.
1: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이렇게 영광입니다. 네. 제가 이번.
4: 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 49 막걸리 명인 유천기대라고 합니다. 아주 한국적인. 그냥 신토부리적인 그런 막걸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또 우리 부산이라든지 또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사랑을 받아온 그런 막걸리입니다.
0: 그런데 왜 하필 산성일까요?
1: 이유가 있는 거죠?
4: 다 있죠. 이 이제 서문은 낙동강을 내려다보는 성이에요. 지금 저 밑으로 내려다보면은 사실은 그 낙동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예, 예, 다 보이죠. 예전에는 다 보였어요. 산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1: 근데 산성에서 막걸리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4: 예전에 이제 이 산성을 사하면서 각지에서 그 기술자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 기술자들이 세참용으로 먹었던 거죠. 아, 예. 그래서, 예. 지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들이 해발 다 400m에 위치하고 있어요. 특히 그 우리 산성 같은 경우에는 분지지형이거든요. 이 성을 딱 둘러싸고 있는 분지지형이다 보니까 균 자체가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0: 마을에 가기 전 들릴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금정산 꼭대기, 커다란 바위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 미륵사에 찾아왔습니다.
1: 여기가 미륵사인가요?
4: 예, 여기 미륵사.
1: 떠서
4: 아니 여기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저절로 나와요.
1: 아 이거구나.
4: 전부다 예 이쪽은 안반이잖아요.
1: 아 이 안반에서 내려오는.
4: 예, 예. 자 손님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4: 시원할 것.
0: 미륵사의 천연 안반수 맛은 어떨까요?
4: 검정이 단맛.
1: 오 근데 시원하네요. 아 그리고 근데 물에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 맛이 있어요.
1: 미네랄이라고 네, 그래야 되나? 네. 오.
4: 금정산이 네. 세금자의 우물정자의 산입니다.
1: 네네.
4: 그만큼 여기가 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물이
1: 이렇게 거기까지.
4: 네. 그래서 금우물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0: 금정산성 마을에서 빚는 막걸리는 바로 이 물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1: 누룩 빚는 기술이 네. 절에서 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4: 동도사, 범어사, 우리 그 마을 중에 있는 국청사, 네. 예, 이런 데서 옛날에 누룩을 다 빚었죠. 아, 예. 예. 스님들이 누룩을 빚어가 내다 팔아가 이제 생활을 유지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유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산성마을에 스님들 통해서 다

0: 잘해지게 되고.
1: 뭐, 들 뭐, 전부 산이잖아요.
2: 맞아, 다 산이에요.
1: 벌써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룩을 빚어가지고 지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그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제가 15대째 생각하고 있고, 제 아들과 제 조카가 16대째 지금 이 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처럼 이 전통적으로 누룩을 빚어가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는 데는 대한민국에 저희들밖에 없어요. 저희들 술이 그 민속주이로거든요. 그러니까 민속주의 기원이 된 술이 바로 또 제 술이에요.
2: 특권을 부여받으신 거구나.
1: 아, 그렇죠. 그렇다 봐야죠. 예.
2: 그 막걸리가 너무 맛있어서?
1: 예, 그렇죠. 아. 예.
2: 어디요?
1: 저 좋은 징조예요.
2: 아, 좋은 징조인가요?
1: 좋은 징조예요. 저희 좋은 징조예요.
2: 아, 이거 뭐.
1: 나비야.
2: 이거 제가 술 빚으면 진짜 맛있게 될 징조 아닌가요, 이거?
1: 아니, 나비가 찾아든다는 거.
2: 그러니까요.
1: 내일 칠뿐 아니에요. 나 내일 칠뿐 아니에요. 내일 칠뿐 아니에요.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운 받아서 술을 빚으면 쫙쫙. 아,
1: 진짜 좋은 술 넣을 것 같아요.
2: 이번 술 맛있게 될 것
1: 같아요.
2: 아니, 이미 기운 다 받았어요.
1: 다 받았어요.
2: 다 받았기 때문에.
3: 좋은 기운을 받아 술 빚으로 산성마을로 떠나봅니다. 성벽과 산으로 둘러싸인 산성마을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막걸리를 빚어온 곳입니다. 그 비결은 이곳만의 특별한 누룩 제조 방식에 있습니다.
4: 아, 장비님.
2: 아, 네.
4: 예, 예. 오늘. 아. 요거 내가 좀 학교에서 모신데 이거 좀 나름대로
2: 아니 모셨네요?
4: 네, 예, 요거 잘 입고
2: 아, 네.
4: 우리 요거는 내 누님 되는 분인데 예예예 누님뻘 되고 예, 예. 저쪽에는 이제 우리 정웅룡 아줌매
2: 아.
4: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2: 왕 언니
4: 예 왕 언니 예,
2: 네.
4: 예. 오늘 네. 잘 가르쳐 주세요 예예 네. 예, 예.
1: 전통 막걸리를 만들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누룩을 만들어야 돼요. 그 누룩을 만들려면은 첫째 밀을 통밀을 가지고 물 반죽을 해야 됩니다.
5: 아이고 이거 손보래. 손이.
2: 손이.
5: 손이.
2: 아가씨 손이라고 하시는데.
3: 가장 먼저 통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물 반죽을 만듭니다.
2: 어우, 물이.
3: 예전엔 이 작업도 전부 손으로 했다고 하시네요. 잘 섞인 반죽을 꺼내면 본격적인 누룩 만들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1: 우리 누룩 자체가 몇백 년 전에 하던 방식과 빚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족타식이라고 그러는데 족타식이 아니라 족압식이에요. 발의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큰 피자처럼 넓혀나가는 그런 원반형이거든요.
3: 누룩을 밟는 작업은 보통 고무신을 신고 하는데요. 제가 받은 고무신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신으면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6: 맨발 벗고 하세요.
2: 맨발 벗고?
6: 맨발 벗고 하는 게 훨씬
2: 아, 네. 네. 네.
6: 벗고 맨발.
2: 맨발로 할게요.
3: 전통적인 방식은 맨발로 하는 게 정석이라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누룩 고수에게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5: 발 뒤꿈치.
2: 발 뒤꿈치.
5: 뒤꿈치 꽉 씁니다.
2: 어.
3: 처음에는 한 발로 시작해 모양이 잡히면 두 발로 밟으며 다듬어줍니다.
2: 벗고.
5: 이게
2: 맞나 모르겠는데.
5: 여기 나가면 나 발로 요래.
2: 발로 이렇게? 아, 발로 요래. 아, 요래, 요래. 아. 오, 진짜 어려운데요?
5: 됐어!
2: 아, 됐어요?
5: 네, 됐어. 앉아, 됐어.
2: 네.
5: 뺑뺑이 돌았고, 요래.
2: 아, 뺑뺑이 돌았고. 네.
5: 아까 요래 잡고, 들어, 막 들어. 좀 내지 마.
2: 아, 묻어서? 아, 이렇게?
5: 네, 그래.
2: 이렇게?
5: 그래,
3: 처음으로 완성한 누룩입니다. 어떻게, 그럴싸한가요?
2: 네. 이거 되게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 왜 남자들 안 하고?

0: 이렇게 어머님들이 하세요? 아, 이게 생각보다 힘든데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걸?
1: 저 어릴 때부터 했어요.
0: 어릴 때 몇 살이요?
1: 네, 13살 때부터.
0: 13살 때부터? 네. 아유.
1: 집집마다 다 된 해놔놓은 노비언스가 어릴 때부터 비어가지고 안 닦고. 그 전에는 입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0: 맞아요. 이 마을이 그걸로 누룽 만드는 걸로 유명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1: 도만 네. 너무 커지 나가.
0: 네. 아니, 네, 제가 한번 좀 커져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1: 크다 싶으지?
0: 네, 좀 크, 너무 네. 커졌어.
1: 다리 크면 안 돼. 네,
0: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은
1: 다리 커져.
0: 네, 너무 납작해져요.
1: 다리 크네.
2: 다시 한번 사부님의 터치를 거쳐 탄생한 두 번째 누룩.
3: 들어서.
1: 네, 자, 한 번 봐.
3: 자. 자.
1: 아유.
0: 생각보다 이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모양이 이뻐야 술도 잘 나오는 거죠?
1: 아마님도 좋겠지.
0: 표세가 너무 없구나.
2: 결국 새로운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1: 으쌰쌰. 제가 담는 폼 좋다.
0: 폼 좋아. 폼 괜찮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있는데요?
1: 그럼 이거 취직할란가?
0: 네?
1: 취직을 하라고. 말고.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수월할까?
0: 아이고, 어쨌든 이래야겠다.
1: 네. 이분들이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네. 아무것도 없다.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렇게 취직을 해라는 등.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0: 아유, 영광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다.
1: 엄청 좋아하시네.
2: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약 500개 정도의 누룩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1: 빨리 시키자. 어떡해.
3: 어떡해.
2: 완성된 누룩은 발효에 가장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누룩방에서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4: 만약에 우리 대딩하고 나가서
1: 오케이.
5: 그 피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누룩방이라는 데 넣어가지고 발 위에다가 그것을 올려놔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데 형태의 누룩하고는 전혀 차이가 납니다.
0: 맞아요.
5: 이제 우리는 피자처럼 이렇게 얇으면서 넓적한 그런
0: 형태로.
5: 예, 예. 그렇고 이 테두리가 두껍잖아요.
0: 네.
5: 이 테두리가 두껍다는 건 뭡니까? 습기를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꺼우니까.
0: 아, 네, 네.
5: 이 습기라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게 곰팡이예요.
0: 곰팡이가 잘리도록.
5: 그렇죠.
2: 여기서 최상의 발효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명인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탄입니다.
5: 예, 연탄이 제가 이때까지 써본 것 중에서 제일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아요. 습도 맞추기도 좋고.
0: 네, 온도랑 습도를 연탄으로. 예,
5: 제가 이제 그 보일러 씻을 때 해가지고 한번 해봤었는데 아예 안 돼요. 누룩이. 그래서 썩어버리더라고요.
6: 자, 이제 옆방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죠. 예, 예.
0: 이건 전에 해놨던
6: 거죠? 예, 전에 해놨던 거죠. 예, 예. 이렇게.
0: 아, 달라붙는 거
6: 달라붙죠.
0: 네.
6: 곰팡이가 막 균이 날아다니죠, 그죠?
0: 네, 네. 네.
6: 이 지방 사람들은 이걸 누룩꽃이라고 그래요. 네, 누룩꽃이 핏다고 그러죠. 네. 이렇게 이제 노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황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꾸무꾸무하게 보이죠?
0: 네.
6: 이런 거는 이제 흑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또 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0: 네.
6: 하얗게.
0: 뭐
6: 요거는 이제 백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토착균까지 있어가지고,
0: 네.
6: 누룩에는 이런 균들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누룩.

0: 뭐 조상들 덕분이죠. 조상들 덕분이고 저희들이 그 500년 넘게 그 지켜온 그 누룩하고 막걸리가 저를 유일한 대한민국 막걸리 명인으로 지정하게 해준 그 원동력이 됐죠. 계기가 된 거죠. 네.
1: 그렇게 누룩 만들기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명인과 함께 막걸리 공부를 위해 경치 좋은 곳에 찾아왔습니다.
2: 만드는 사람이 마실 줄 알아야 제대로 막걸리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0: 당연히. 아니 자기는 술 안 먹으면서 그래. 남들 보고 술 먹으러 하면 그거 아주 양심 바른 사람 아니에요?
2: 맞아요.
0: 감사합니다. 빨리 부으세요. 빨리 부으세요. 빨리 부으면 됩니다.

0: 막걸리 뭐, 오랫동안 뭐, 자신 따르면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막걸리
1: 이름 안 되는데요? 저는 약간 이 유리잔에
0: 맞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저는 차야 맛있어요.
1: 네. 네. 또 영광입니다, 진짜. 선생님 뵙고 또 직접 따라주시는 술을 마시니까.
2: 막걸리 명인이 빚은 막걸리. 과연 어떤 맛일까요?
1: 어우. 아, 기가 막히다.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막걸리하고 좀 다르죠.
1: 맞아요.
0: 전혀 다른
1: 거. 네. 약간 사과향 같은 게 나는 것 같다고.
0: 그렇죠.
1: 네. 네, 맞아요.
0: 술이 가장 잘 익을 때가 뭔가 과정이에요. 딱 설, 우루, 물, 이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1: 맞아요.
0: 과일향이 나.
1: 그게 신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0: 그게 위대한 자연입니다.
1: 지역마다 막걸리 맛이 조금씩 다르고 한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지역마다 다 달랐던 이유가, 팔도에 다, 누룩 자체가 다 달랐어요. 뭐, 대구 경북 지역에 가면 좀 두꺼워요.
1: 맞아요. 이렇게. 두껍고.
0: 예, 두껍고, 예, 사각.
1: 네모난 것도 있고, 맞아요.
0: 사각 경이 있고, 또 저 호남 지역에 가면은 또, 그 약간 얇으면서도 또 그 사각형.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각 지역에 따라서 그런 누룩들이 많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균주가 다 틀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술맛도 다 달랐어요.
1: 그런 개성이 있어야 또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0: 그건 팔도 막걸리예요. 제가 제일 이제 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는 팔도 막걸리가 나와야 되는데
1: 그렇죠.
0: 누룩을 빚어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하는 데는 대한민국은 저밖에 없죠. 입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효소를 쓰는 거거든요.
1: 네네.
0: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발효 회사에서 균주를 가져와가지고 그 고도가 찐 위에다 뿌려가지고 술을 담는 방식. 그게 이제 입국이거든요.
1: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0: 나쁘다는 건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맞아.
1: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0: 예,
1: 거예요.
0: 그래서 깊이가 술이 돼야 된다.
1: 드시죠. 이거를 막걸리가 언제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만드는지.
0: 막걸리는 본가에서 나와가지고 3일 후에.
1: 3일 뒤?
0: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막걸리가, 그럴 때 막걸리 독수를 맞추기 위해서 물하고 섞습니다.
1: 네.
0: 근데 이 물하고 완전하게 섞이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일 정도.
1: 바로 말하자면은 가업이랄까? 그렇게 주조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일을 좀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0: 그 당시에는 돈이 안 됐으니까. 막걸리를 만드는 게 돈이 안 됐으니까.
1: 예. 막걸리를 하실 생각은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0: 별로 없는 게 하고 전혀 없었지. 전혀 없었는데, 제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그 안에 뭐 공무원 생활도 했었고, 뭐, 짧지만은 교사도 좀 해봤고, 막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 막걸리가 거의 그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되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게, 그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하루에 잠을 내가 한 4년, 5년 동안은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술 그때 연구한다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인데도 술 맛을 많이 보게 했어요.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 그 맛이다. 나는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1: 어른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이드를 잡아주셨군요.
0: 그렇죠. 그분들이 당연히 술 맛에 대해서 최상.
1: 그 맛의 기억을 갖고
0: 계시죠. 알죠. 그렇죠.
1: 못 믿으셨던 거구나.
0: 당연하죠.
1: 너무나. 해봤자 우리 집에서 만드는 것만 못하다.
0: 못하다, 이거. 지금은 집에서 만드는 건 아예 없어요. 성진이가 지금 잘 만들고 있잖아. 저수를 하면 되지, 뭐. 똑같잖아. 이렇게 된 거야.
1: 그만큼 인정을 받으신 거고.
0: 받아.
2: 그렇게 산성마을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오늘은 발효를 마친 누룩을 말리는 날입니다.
0: 야, 단지 보세요. 우리 PD 선생님, 그 정도에서 다 늘어주세요. 저 옆으로, 저 옆으로.
1: 이렇게 겹쳐서. 선생님, 이쪽 깨진 게 있는데?
0: 야, 깨진 건 깨진 건대로.
3: 깨진 건대로?
0: 네. 오케이.
1: 얼마나 말린 거예요, 이거? 이거 얼마나 된 거예요, 만든지?
0: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10일 정도 넘은 거죠. 경상도 말로 따글따글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뭔가 단단해가지고 소리가 나고 풀풀 소리가 통통 소리 비슷한 게 나야 돼요. 그래야 잘 말랑거거든요.
1: 디비가 나와야 돼?
0: 외국은 가면 밑이 더 축축하기 때문에 뒤집는 거예요.
1: 약간 축축하네, 진짜.
0: 네. 밑이 약간 축축할 거예요.
1: 축축해요, 네.
0: 날이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돌아놓습니다. 이야기 못 들었는 기분.
1: 이걸 걸었다, 널었다 하는데.

0: 일이죠. 저, 손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손이.
1: 일하고 밥 주는 거.
2: 일하고 밥 주는 게 상당히 일하고.
3: 명언이 막 나온다.
2: 야, 그렇지, 이제. 네.
3: 비비고.
4: 아니, 비비고.
5: 비비고. 반죽을 만들어 빚고 발효를 거쳐 햇볕에 말리는 과정까지. 총 50일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전통 누룩이 완성됩니다.
2: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아. 네. 술 한 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이런 크기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0: 이자 이자. 예, 한번 해보세요.
4: 아, 이게 별걸 다 해보네. 누룩을 다 이렇게 보네.
2: 별걸 다 해보는 게 예. 해보셔야 돼요.
4: 아, 그렇지. 예. 이게 또 꼭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2: 네, 우리 PD님이 눈살미도 있고 아. 내 보니까 일을 잘하신다.
4: 아,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2: 일을 잘하시네. 어.
5: 오전 일이 끝나고 찾아온 세참 시간.
0: 누룩 긴다 고생 많았습니다.
6: 예, 고생습니다.
0: 고생습니다. 했습니다.
1: 예. 건강.
4: 아유.
0: 술 자식이 뭐 건강 사실.
1: 선물도 건강은 있어야 된다.
0: 아, 그러게요.
1: 이쪽은 뭐 건강이 오는 기다.
4: 아, 그러네. 맞다. 예. 아, 예.
1: 내 86 보겠는겨.
4: 86? 와, 진짜요?
2: 86이라.
4: 예. 예순 한 넘으신 줄 알았는데?
0: 응? 아, 예. 아, 진짜 너무 같다.
4: 아, 예. 그래, 예수는 좀 그런데, 진짜 저 70 이차 시작인 줄 알았어요. 70, 진짜로.
0: 70 정도.
4: 누룩 기리고 하면 저절로 운동이 되고 하니까 또 다 건강하시구나.
1: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했어, 먹기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비어야 돼. 애기 때라도 막 비어야 돼.

0: 여자 옛날 부끄러워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자사요 한 대 배에 어젯만은 왜 돌아가 아주머니 내렸어 이라는 거야. 그 자기네들만 받아가 그 차도 짓고 그 아주머니 차도 뭐 딩가 뿐다 이거 참 부끄러워 소리요 진짜 얼굴도 못 들겠대요.
1: 그 아픈 역사도 흑역사죠. 눈을 베가지고 산에 땅굴을 파가지고 그 균을 보존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맥락이 끊기지 않고 이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0: 누룩이 좋아요. 나 걸려가.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아무리 눈이 좋아도.
2: 그치, 그치.
0: 누룩 이것만 배워가 아들 다 키우고 먹고 사갔고 이어져 온 거. 사장님은 뭐 하려고? 날라보
2: 가라고. 아, 가곡을 하시네.
1: 분위기가 안 맞다니, 분위기가. 제가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면, 네. 앞으로 윤탁 씨라든지, 그 임영웅 씨 이런 분들이 쓸 자리가 없다니까. 쓸 자리가 없다니까.
2: 아니, 잘하는 건 어떻게 해.
1: 쓸 자리가 있기 때문에.
0: 아니.
1: 아, 이거 네. 아,
0: 아유, 니가 살면 얼마나 사나.
1: 아, 진짜. 근데.
0: 살아봐야 팔두시.
2: 오, 잘한다.
1: 자, 한잔합시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한잔하고, 네. 이제 또 일하러 갑시다.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네, 열심히 해.
3: 자, 누룩을 만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빚어볼 시간입니다.
1: 지금부터 이거 좀 빡시게.
4: 빡시게. 예, 예. 그동안도 안 빡신 건 아니었지만. 예.
1: 한 번에 요 네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4: 몇 킬로예요 이거 하나에?
1: 여기에 두 포대씩 들어가니까 한 80kg씩 됐어요. 어,
4: 80kg?
1: 4832 네 개가 들어가니까 320kg가 들어가요. 금정산의 맑은 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 아들 중에, 자식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술에 관계되는 그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었죠. 혜수야, 나는 이제 술 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어깨너머로 배웠지만, 우리 아들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정규 과정을 다 했고 대학에서 전공을 했고

0: 예. 상당히 힘이 요구됩니다. 예.
1: 그래 보이네요.
0: 예. 아유. 예, 상당히 힘이 요구돼. 옛날에 원래 힘 좀 썼어요.
1: 힘이요?
0: 네. 아니, 글쎄요. 굉장히 곤란해 하는데. 자, 이거 한번 옆으로 우리 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1: 네.
2: 자. 네.
1: 어이, 되게 어려운데?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0: 아니에요. 하나, 둘. 어, 너무 찔끔 들어왔어. 어, 너무 찔끔 들어왔어. 그럼 살이 딱
1: 멍청했어요?
0: 살이 천천히, 살이 쏟아져 버려. 살이 천천히, 물만 쏟아져. 어서 아주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네.
1: 어우, 엄청 무거워요.
0: 네, 엄청 무겁지, 이게. 무거워요.
1: 어, 되게 무거워요, 지금.
0: 아니, 그냥, 바들바들하네, 지금. 옷이 지금 다르르 떨고 있어, 지금.
1: 아, 그, 손이 아파요, 지금. 그래, 아프지. 잡는 부분이 날카로워서.
0: 아파요.
1: 되게 무겁네요.
0: 쉽게 내는 게 없어요.
1: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3: 어. 돌려서 네. 삽으로 넣습니다.
1: 아, 또, 삽질하게 되겠네요. 아, 또, 저기, 덧가래, 눈삽.
3: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너무 많이 펴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퍼서
1: 이렇게
3: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1: 네. 어, 너무 흘렀나? 흘리면 안 되는 거죠?
3: 흘리면 안 됩니다.
1: 네.
3: 어쩔 수 없어요, 근데.
1: 네. 네.
3: 개인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건 가벼워요. 많이 퍼서. 끝까지 다 넣어줄 거예요. 한 번만 탈게요.
1: 네.
3: 그리고, 이 작업을 네 번 반복하면 쌀이 가벼워요. 저희 쌀은 320kg 사용하고 있고, 물까지 합쳐지면 대부분 20%에서 25% 물을 머금거든요. 그러면 한 400k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어이, 잠시만 몸살나겠는데요, 이거?
3: 저도 네. 한 달은 힘들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7시에 잤습니다.
1: 아.
3: 피곤해서.
1: 그러니까. 그럼 원래 되게 예전부터 이 양조장이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겠네요.
3: 네, 저는 계속 그 어릴 때부터 봐왔던 게 이거기 때문에. 아, 네.
1: 거의 뭐 이게 딱 내일이다 생각을 하셨겠구나.
3: 네, 맞습니다.
1: 그럼 뭐 좋은 의미에서는 진로 고민이 없으셨겠네요.
3: 맞아요.
1: 어.
3: 네, 남들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다고 바빴을 때,
1: 그렇지.
3: 저는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했어요. 이제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은 또 가지고 있어서 잘해놓은 걸 제가 망치면 또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3: 네.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십니다.
1: 아, 그래요? 네.
3: 네. 재능 있으신 것 같은데.
1: 아유, 재능까지 하고. 그냥 탑질은 뭐, 남자라면 조금씩 해보자. 네. 원하든 원치 않든.
3: 나중에 일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아니, 오늘 얘기 많이 들었다. 계속 태우고.
3: 40분까지 물 빼고, 그리고 50분 동안 쪄줄 거예요.
4: 물에 불린 쌀을 찜통에 넣고 50분간 찌면 막걸리를 만들 때 필요한 고두밥이 완성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고두밥이 모습을 드러내고
3: 처음에 그 고두밥이 뭉쳐 있으니까
1: 무너진다.
3: 네. 뭉쳐 있는 고두밥을 밥으로 부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네.
3: 네.
1: 뜨거우니까 손을 한번 적시고.
3: 뒤로 넘기면.
1: 네.
3: 네, 또 갈고리 이용해서 제 펼치면 될 거거든요.
1: 아, 펼치면.
3: 네.
1: 고두밥이다. 정말 꼬들꼬들하게 됐네요.
3: 네.
4: 삽과 갈퀴를 이용해 고두밥을 고루 펼쳐줍니다. 중간중간 손을 차가운 물에 식혀야 할 정도로 힘들고 뜨거운 작업입니다.

0: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2: 이렇게 고두밥을 펼치는 이유는 뭉쳐진 밥으로 술을 빚으면 발효 과정에서 균이 침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아, 예. 제가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인데 땀이 지금 엄청나요.
2: 30분 넘게 이어지는 작업으로 작업장은 점차 사우나실로 변해가고
3: 뭉쳐져 있는 것들을 네. 손으로 부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뜨겁거든요.
1: 네.
2: 계속해서 손을 식혀가며 맨손으로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다 펼쳐진 고두밥은 30분간 식혀줍니다.
4: 이제 다 했나?
1: 네,
4: 오늘 뭐 해보니까 뭐 재밌어요.
5: 예. 아니 엄청 뜨겁더라고요 이게.
4: 아 뜨겁고 네. 이게 고두밥이 또 잘 쪄져야 이게 또 술이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고소고소하게 잘 굽는다. 밥들은 물렁하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고들고들하게 이렇게 흘러나오죠. 이게 네. 고두밥이요. 고들고들하잖아요. 뭉쳐지면은 안이 균이 또 안 들어갈.
5: 그렇죠. 이렇게 담는군요.
4: 예, 예. 이렇게 맞춰줘야죠.
5: 아, 그렇게.
4: 샤마로 오신 분이, 그걸 해가지고 멍청하게 예, 써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예, 예. 빨리빨리 해야지.
5: 예. 이렇게. 이렇게. 잘 흩어서.
4: 예, 예 잘. 벌써 부서줘야죠.
1: 들어보세요. 따라가세요.
2: 이것도 다. 이제 다 식은 고두밥을 몇 방의 발효조에 옮겨 담을 차례.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이것도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5: 어, 너무 그것도 힘들다.
2: 고두밥을 담고 부순 후 발효조에 옮기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0: 아, 진짜 무거워요. 네,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 무겁습니다.
1: 누룩? 그러면 누룩을 얼만큼 넣는 거예요?
2: 두포대 넣어요.
1: 두포대. 40kg?
2: 20kg.
1: 20kg씩 두포대?
0: 그냥
1: 드는 거죠, 이것도?
2: 네, 맞습니다.
1: 자, 하겠습니다.
3: 누룩과 고두밥을 섞는 비율에 따라 막걸리의 맛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고두밥에 25% 정도로 누룩을 섞어 막걸리를 빚습니다.
2: 조금 드릴게요.
1: 네.
2: 옆에 벽을 긁는다는 생각으로.
1: 긁듯이?
2: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최대한 힘 많이 줘서 올려주시면 돼요.
1: 섞어야 되는 거죠?
2: 네네.
1: 벽을 긁듯이?
2: 네. 굴려가면서
1: 쌀을 으깨듯이?
2: 네. 내려갈 때 체중 실으시고.
1: 네.
2: 네.
0: 저 잘 하고 있나요?
4: Nope.
5: 아니요. 밥상 주세요. 주세요. 힘 있게 주세요. 그래, 다 되겠어요.
0: 아, 이게 생각보다 힘이 드네.
5: 내가 죽음을 좀 보여줘. 아, 이래가지고. 체험하러 와가지고, 이게 뭐 체험이 아니고.
2: 벽을 긁듯이 돌리면서.
1: 긁듯이.
2: 한 사람을.
1: 아. 이 바닥이 나야 돼, 이렇게.
5: 그렇지. 이래 방이게 그래가지고 움직이기 전에 이 죽이겠어요.
1: 아, 이거 박력 전부가 아니다, 이거. 네.
3: 아. 막걸리 빚기에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 교반 작업입니다.
5: 이 교반이라는 자체가 이제 뒤집기를 한다는 건데, 뒤섞어준다는 건데, 실제로 위의 온도와 밑의 온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반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미생물이 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누룩하고 다 섞이게 해가지고 발효가 원활하게 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교반입니다.
1: 예, 아니 제가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예, 예, 예.

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골고루 해야 돼 이거. 아이 진짜
1: 거의 700리터 넘는 그 발효주에 있는 거를 비빔밥을 비빈다고 생각하면 진짜 힘들죠. 골고루 잘 해야 되고 그걸 대충 하면 발효가 잘 안 된대요.
0: 허리를 다 써가지고
2: 심지어 내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작업을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3: 소용돌이 만들어서 이렇게.
0: 아, 물에 소용돌이를.
3: 네. 이게 한쪽만 붙여주면 앉아서 뛰거든요.
0: 아,
3: 몸으로.
0: 아. 아, 거의 뭐.
3: 몸으로.
0: 완전 그냥. 네.
3: 여기 보다 보면
0: 밑에 이제 쌀이랑 소금이랑 섞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거 보고 이제 잘 섞였구나라고. 아, 바로 아, 여기 아, 이건 정답 된 거예요?
3: 네.
0: 아, 진짜입니다.
2: 앞에서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앞서 보여준 시범에 따라 열심히 교반 작업을 해보지만
0: 거의 이 정도 막 이 정도 했었잖아요.
3: 네.

0: 예, 이거 어떻게?
1: 예예. 예예. 먹자. 아, 네. 이제 정확하게 됐네. 아. 여기서 이제 네. 놔두면은 자연 발효를 합니다.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만져보면은 네. 따뜻해요.
0: 어, 그 발효 때문에.
1: 아, 한번 손을 요리해보면은 벌써 온기가
0: 어, 느껴져요. 어, 느껴져요, 진짜로. 느껴져요. 진짜로. 네. 온기가.
1: 예, 네, 느껴져요. 예. 네. 푹해요. 네.
2: 잠깐.
1: 이게 이제 더 심하게 되면 다다닥 하는 소리예요. 어. 그죠?
2: 지금 거의 다다닥 하는데요? 네.
0: 와.
3: 그렇게 힘겨웠던 양조장에서의 일은 마무리되었지만 발효 중인 막걸리의 진짜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이른 새벽부터 양조장 안 작은 세상은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롯이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소리입니다.

0: 막걸리가 발효되면서 내뿜는 열기는 카메라 렌즈에 김이 서리게 할 정도인데요. 일주일이 지나면 활발하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1: 진짜 향기가 거의 완성된 막걸리랑 비슷한 게 나는 것 같아요. 네.
2: 막걸리보다는 이제 위에 있는 청주.
1: 청주. 네. 떠 있는 애들은 네. 청주고.
2: 합쳐서 출하한 막걸리고. 원주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14도 정도의 도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1: 이대로 먹어봐도 괜찮은 거예요?
2: 네, 저희 오신님의 원주라고 생각하시고 깨끗한 부분만. 지금 이 윗부분은 근데

0: 네, 막걸리랑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겁니다.
1: 약간,
0: 네.
1: 예, 떠 있는 거잖아요. 막걸리 맛이 난다.
0: 막걸리 맛이 납니다.
1: 이거 이 상태로 깨끗하게 걸러내면 그게 청주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금성 막걸리에서 만든 비공식 청주를 제가 지금 먹어보게 됐네요.
0: 이거를 오늘 걸러볼 겁니다.
2: 이게 얼마 정도 된 거예요?
0: 이거는 일주일 정도 된 거고요.
3: 막걸리 원주에 물을 섞어 도수를 낮추고 마지막으로 잘 저어줍니다.
2: 수분이 엄청 올라와요.
0: 네.
2: 어우, 하다 취하겠는데.
3: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았습니다.
2: 여기도 그러면은 네. 액체만 빠지는 거예요?
0: 네, 이 펌프 따라서 내려가고요.
2: 아래층으로
0: 밑에서 걸러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3: 술찌개미라고 불리는 누룩과 쌀 찌꺼기를 걸러내면 이렇게 고운 색깔의 막걸리가 탄생합니다.
4: 네. 버르고 있는 술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2: 네. 냄새가 사실 그냥 파는 것보다 훨씬 강하네요. 네. 도수가 좀 높으니까
4: 네.
2: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부드러워요. 좀 콩국물 같아요, 약간.
3: 여기서 한 번 더 부드럽게 거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2: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여기서 한 번 걸러지는 거죠. 마지막에 이게 완성품인 거죠.
3: 완성된 명인의 전통 막걸리는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0: 네, 계속 올라옵니다.
2: 냄새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막걸리 냄새가 납니다.
5: 네, 이제 다 있는 모양이에요.
6: 여기 이제 완성품이에요. 우리의 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500년이 넘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켜오며 고유한 맛과 향을 유지해온 명인의 막걸리.
7: 이 막걸리 맛이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마시는 막걸리, 부산에서 마시는 막걸리, 뭐 전주에서 마시는 막걸리 이게 다 팔도 막걸리에 있어가지고 다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한 50년이 지난 그 오늘에 와서는 거의 다 없어지고 맛이 너무 획일화되고 그렇게 빨리 그렇게 쉽게 이래 만들어진 막걸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전통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밀려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2: 제가 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목도 조금 있습니다. 네.
7: 그것도 조금은 있다고.
2: 역장 있고.
7: 조금은 있다고.

0: 자.
1: 대표적인 지역술이자 가장 서민적인 술, 혹은 전통주의 막내라고 불리는 막걸리.
2: 지역에서 그런 전통주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시면은 그걸로 맥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나중에 와서는 어휴, 일본 가니까 전통주 많던데 우리나라 왜 없냐. 프랑스 가니까 와인 뭐 많던데 왜 우리나라 없냐. 이러고만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평생 걸고 해오신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해오신 어떤 그런 노력은 우리만이라도 좀 그런 분들의 어떤 가치를 좀 알아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며칠 동안 여기 경주장 와서 명인님도 만나 뵙고 이모님들도 뵙고 아드님까지 뵙고 하면서 아,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금성 막걸리는 결국에는 그 우리 지역민들이 수백 년 동안 보존해온 그런 그 혼의 막걸리예요. 역사적인 막걸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막걸리를 빚을 때마다 우리 조상들의 그 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빚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혼이 담긴 막걸리를 계속 이어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내가 다닌 중학교는
4: 군남중학교.
3: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4: 강숙현 과학선생님.
3: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4: 음악 70점.
3: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3: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3: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3: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4: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4: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4: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3: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4: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3: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4: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3: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4: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문학에 들어서

0: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유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뒤에는. 40년 뒤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그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들과의 그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아, 커피를 마시다가 차갑게 식잖아요. 네. 얘들아, 왜 그런지 말해줄까?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1: 야, 이 엔트로피를 하나 딱 넣었더니 아이고 요즘 과학 MC 한다고 되게 떠들었겠네. 세상이 복잡한 거 이게 다 엔트로피 때문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엔트로피가 그만큼 이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아주 그냥 괜찮은 소재예요.
2: 그런데 엔트로피가 증가를 한다라는 게 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건 알아요?
1: 연력학이요?
0: 알아야 돼요?
1: 난 그런 거 몰라요.
2: 너무 당당한
1: 무질서. 무질서. 겉으로 이제 약간 무질서함.
2: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 개념을 되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 어려워 보이는데요?
2: 쉽게 가면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오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1: 좋습니다. 연력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쉽게 설명을 해줄 엔트로피 1타 강사분이 나오십니다. 나와주시죠.

0: 빵준 교수님.
1: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야, 뭐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네.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취미는 가게 제 사회 멤버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이고요. 전공은 통계 물리학입니다.
0: 아, 아유, 네, 사냥을 하는데 박수를 쳐드립니다만 네.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MC 스퀘어 뭐 중력 뭐 전자파 네.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전문가로 오셨었는데 엔트로피도 교수님이 전문가세요?
2: 사실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네.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중에 오늘 이야기할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0: 아,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2: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0: 아, 시간이라든가 MC스케 이런 MC스케 이런 걸요? 일단 녹화를 떴다 이거죠. 방송은 나가고. 아, 좋습니다. 아, 원래 오리지널 나의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는 종목은 엔트로피다.
2: 맞습니다.
0: 아, 엔트로피가 통계 물리학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2: 통계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계 물리학은 사실 엔트로피로부터 출발해서 엔트로피로 끝나요. 그런 의미에서 통계 물리학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0: 아, 그게 약간 뿌리 같은 거네요.
2: 예.
0: 네. 어?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다는 느낌이 좀 오기는 오는데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2: 포기 안 할지
0: 주락할지 우리 시청자들도 어디쯤에서 주락할지 예,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쨌건 오늘 엔트로피 끝장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열역학을 아까 말씀하셔 열역학 네. 그게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2: 열역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것들을 기술하는 양 사이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 이 기차칸을 그 가득 채우고 있는 기체의 부피. 우리가 볼 수 있고 잴 수도 있잖아요. 압력도 잴 수 있고 온도도 잴 수 있죠. 그래서 온도, 압력, 부피 같은 것들을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하거든요. 큰 것들을 설명하는.
0: 거시적인 양.
2: 큰 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양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열역학이고요.
0: 열역학.
2: 통계역학은 이렇게 큰 것들이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뭐 온도, 압력, 뭐 부피 같은 양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서 어떻게 보면 통계역학이 열역학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이론 체계라고 해도 돼요.
0: 아, 어쨌든 열역학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 통계학도 중요하고 열역학도 되게 중요하다. 통계 물리학이 엔트로피를 정통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 맞습니다.
0: 그러면 통계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이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뭡니까?
2: 좀 걱정인데요.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3: 시작부터 약간 불안.
2: 통계 물리학에서의 엔트로피의 정의는 주어진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0: 네.
2: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미시적인 상태의 숫자에 관련된 게 엔트로피예요.

0: 그래서 개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가능한 상태의 숫자는 6이에요. 오, 6. 아, 그냥 6. 그게 그냥 경우의 수라는 게 그냥
1: 그 얘기. 아, 그게 경우의 수인가? 네. 아.
0: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네. 모 개라는 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시적인 제한 조건으로 생각하면 돼요. 모는 네 개 모두 다 등을 보이는 것. 개는 네 개 중에 두 개가 등을 보이는 것. 근데 개는 여섯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 여섯 가지 어떤 것도 다 가능하죠.
2: 맞아요.
0: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편을 둘로 나눠서 뭐 족구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두 팀을 나눌지를 생각하면 편을 똑같은 두 명, 세 명으로 나눈다라는 조건이 거시적인 규정이고요. 근데 누가 그러면 A팀, 누가 B팀인지를 여러 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시 상태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일반 그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요.
1: 경우의 수, 경우의 수.
0: 자, 근데 육가락을 던져봐요. 예. 그럼 뭐가 잘 나와요? 개가 잘 나와요.
3: 개가 잘 나오죠.
0: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아,
3: 그러면 당연히 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엔트로피가 더 크게 생기는 겁니까?
0: 그래서 개가 나오는 더 확률이 더 크다는 게 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숫자가 높은 거고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확률이 큰 상황을 흔들었다 놓으면 우리는 확률이 큰 걸 볼 수밖에 없다.
3: 당연히 확률이 큰 것만 볼 수 있다.
4: 근데 보통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까 무질서라고 하는 개념하고
3: 그렇지, 퍼지는 거.
4: 많이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방금 설명해 주신 사례에서는
0: 무질서가
4: 질서에
0: 없죠.
4: 대한 이야기가 없죠. 전혀 없었잖아요.
0: 저는 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를 무질서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조금 반대하거든요.
3: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무질서 얘기를 많이 하셨죠? 저희도 그게, 무질서라 그러는데.
0: 그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아는 주변 분 중에는 집에 책장에 책을 꽂을 때 독특하게도 빨주노초 파남보를 꽂는 분이 있어요.
5: 제가 그렇게 해요.
3: 네. 아, 진짜요?
0: 그런 거죠.
3: 책을
5: 까만색, 하얀색, 빨주노초 파남보
3: 취향이지, 취향.
0: 저는 색깔별로 안 하고 주제별로 하거든요. 장홍재 교수님 제 책장을 무질서하다고 해요.
5: 아, 엉망진창이죠.
3: 이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네.
0: 저는 장홍재 교수님의 책장을 보면서 무질서하다고 하겠죠.
3: 그렇죠, 서로.
0: 무질서란 개념을 물리학자들이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질서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3: 그렇죠.
6: 사실 이렇게 엔트로피가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3: 그렇죠.
6: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되게 나쁜 의미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5: 이게 최근에 그렇게 물리 쪽에서 바뀐 거예요. 저도 예전부터. 배울 때 옛날 책은 왠지 물리책도 무질서도란 단어가 써 있었는데
0: 그게 대중과학 책들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무질서란 개념을 쓰긴 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그 엔트로피의 정확한 정의에서는 무질서란 얘기는 쓰지 않아요.
3: 아, 그래요?
0: 아까 그냥 그 개가 뭐보다 엔트로피가 더 큰 상태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무질서란 개념이 필요 없어요.
3: 그렇다면은 제가 그 모임에서 저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엔트로피를 얘기를 하고 누군가한테는 무질서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엔트로피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네. 근데 이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네. 엔트로피라는 개념까지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해요. 어차피 그냥 일어날 일은 일어날 일인데.
0: 엔트로피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이 사실은 19세기고요. 19세기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다들 기억하시는 산업혁명. 그러면서 산업혁명 때 등장한 아주 뛰어난 공학적인 산물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그렇게 증기기관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열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열기관이 하는 일들은 다 열이라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걸 일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일로 바꾸는. 그런 열기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계속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열기관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효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3: 열부터 시작이 됐구나. 네.
0: 근데 재밌는 건 당시엔 열이 어떤 건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열이 전달되는 에너지 한 형태로 보진 않았고요. 어떤 물질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손을 대보면 어떤 건 뜨겁고 어떤 건 차갑잖아요. 이건 우리가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물질 자체가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지는
3: 다른가?
0: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5: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화학의 아버지를 불렀던 라부아지에가 라플라스라는 수학자 겸 과학자와 함께 연구를 해서 열이라는 것을 측정한 데 성공을 했어요.

0: 근데 열도 마찬가지로 많으면 뜨겁고 적으면 차가운 거다. 또 빛 같은 경우에도 많으면 밝고 어두우면 어둡다. 그러니까 빛이나 열도 사실 원소의 한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일종의 최초의 그 원소 표에는 빛이랑 열이 들어있었어요.
1: 아, 원소 표에 열도 들어있어요?
0: 열소라고 부르면서.
1: 아, 원소라는 것처럼 열소라고?
0: 네, 이 열소가 많으면 뜨겁고 적으면 차가울 것이다. 아. 여기서 이제 화학자들은 이게 진짜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어떤 에너지나 양일 것이다. 알갱이가 아니다. 이게 계속 충돌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19세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1: 근데 이제 그냥 열이랑 에너지랑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2: 네. 아, 이게 그 다른 분야의 분들은 이걸 명확하게 구별하진 않는데요. 네. 통계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열하고 일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1: 가지고 일을 가질 수는 없죠. 일을 그렇죠. 소유할 수 없죠.
2: 이상하잖아요. 네.
1: 맞죠.
2: 그래서 열은 일 같은 거예요. 네. 열은 내가 전달할 수는 있지만 네. 열을 내가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 그 어떤 특정한 형태가 열이고 일이지 열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에너지는 갖고 있을 수 있죠.
1: 아, 그러네요. 네,
2: 에너지는. 네. 그래서 그렇지. 이런 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에너지는 어떤 거시적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기술하는 변수로 얘기하고요. 열과 일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변수, 상태 변수로 나누기는 해요.
1: 열은 전달에 대한 거고 에너지는 이 에너지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2: 그쵸.
1: 그리고 언제든지 방출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은 아마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네. 이제.
2: 그래서 물리학에서 열역학 우리 주제가 열역학이잖아요. 네. 열역학의 1법칙이 있어요. 열역학 1법칙이 혹시 뭔지 아세요? 대포크님?
1: 열역학 1법칙이요?
2: 1법칙이 있습니다.
1: 그 법칙은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2: 제가 대포크님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죠. 네. 전달은 열과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만 원 있어요.
1: 어? 우와.
2: 돈을 드렸어요.
1: 네. 그럼 전 만 원이 생겼죠.
2: 받으시려고요?
1: 네. 일단 받았다. 자, 받았어요.
2: 그럼 생각해봐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만 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시고 네. 데프콘님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만 원이 늘었죠.
1: 참고가 이렇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데프콘님이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죠.
1: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네. 이게 돈의 흐름이에요, 원래.
2: 이렇게 생각하면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사실 별게 아니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데프콘님이 저한테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달은 가능하지만 전체는 일정하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입니다.
1: 그러면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 거다.
2: 네,
1: 내가
2: 맞습니다.
1: 주거나 받을 수는 네. 있지만
2: 전체.
1: 그 전체 에너지는 분명히 똑같다. 동일하다. 네. 라는 그런 얘기죠.
2: 네, 네. 열역학 1법칙은 끝났습니다. 네.
1: 이게 열역학 1법칙. 1법칙이 끝났대요. 아니 근데 식은 커피도 다시 뜨거워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2: 그러니까 이거를 그 따뜻한 커피가 있고 따뜻한 커피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까지 합해서 전체를 생각해봐요. 네. 그럼 따뜻한 커피가 식으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올라가겠죠.
1: 그렇죠.
2: 근데 아까 우리가 제가 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따뜻한 커피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네. 그죠? 네. 그 주변에 그 공기에는 더 차가워지는 것도 얼마든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3: 가능은 하네요. 네. 네.
2: 그런데 변화의 방향은 에너지 보존 법칙만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게 식고 차가운 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지만 네. 뜨거운 게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거 더 차가워지는 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 그거 못 보죠.
2: 네. 그걸 설명하는 게 열역학 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1: 근데 못 보는 걸 설명하려고 왜 하시지? 아니,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뜨거운 커피가 더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과 그럼 그 밖의 것들은 더 차가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기다는 얘기예요.
4: 아, 확실히 과학을 하려면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진짜 돌아야 돼요.
2: 아니,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렇죠. 생각해보면 아니 그게 왜 당연하지?
1: 그렇죠.
2: 왜 반대의 과정은 왜 발생하지 않지? 라는 걸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과학이 출발한다고 할 수 있죠.
1: 자 그러면 예. 이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제 누가 처음으로 이제 꺼냈냐?
2: 아, 예, 예.
1: 누가 제안을 했냐?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다 아버지가 있어요. 라부아지에 화학의 아버지 다 있잖아요. 이렇게.
2: 있습니다. 예, 예. 그 엔트로피가 예. 사실은 없던 단어예요. 누가 엔트로피라는

0: 단어를 신조어로 만들어냈는데요. 네. 이걸 만든 사람이 클라우지우스 과학자예요. 네. 뜨거운 거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거 더 차가워지는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끊임없이 늘어만 가지 줄지 않는 어떤 양을 생각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1: 줄지 않는. 네.
0: 이것도 열역학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랑 돌림자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2: 오, 에너지랑. 에너지에서 약간 그 개념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네.
1: 엔트로피.
0: 그 다음에 모든 물리학의 단어들의 끝에 Y로 끝나면 되게 어떤 정량적인 거거든요, 에너지. 그래서 그렇네. 에너지처럼 EN으로 시작하고 끝이 Y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더 담고 싶어서 그리스어에서 트로피라는 개념을 갖고 와요. 그게 변화라는 뜻이에요.
1: 변화. 이름 짓는 것도 되게 고뇌를 했네요.
0: 고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네. 이 클라우디우스가 만들어냈는데요.
1: 만들어냈는데.
0: 클라우디우스의 아이디어는 사실 네. 간단한 거였어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만 그쪽 방향으로만 열을 전달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줄어드는 양을 생각해보자. 그 줄어드는 양을 엔트로피라고 부른 거고요. 그 엔트로피의 수식적인 표현은 온도 분의 들어온 열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하면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클라우디우스가 생각한 엔트로피가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이대형 교수님, 제가 손 좀 줘보세요.
3: 네? 갑자기 손을? 갑자기.
0: 오, 저보다 좀 따뜻하시죠?
4: 숨겨왔다.
3: 아, 이게 따뜻해요?
0: 네, 저보다 좀 따뜻해요. 그래서 이대한 교수님은 온도가 높고 네. 저는 온도가 낮죠? 낮잖아요. 네. 그때 이대한 교수님이 저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면 저는 그 에너지를 똑같이 받아요. 아까 우리가 생각한 에너지 보존 목적에 생각한 준 것만큼 받아요. 그런데 그때 클라우디우스가 생각한 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체온이 높은 쪽이 더 작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3: 체온이 높은 쪽이 더 작다?
0: 네. 그래서 약간 수식을 좀 적고 싶은데요.
3: 이거 잴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0: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클라우디우스가 온도 분의 열로 적은 거예요.
3: 온도 분의 열. 열.
4: 네. 온도 분의 열.
0: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대한 교수님이 온도가 100이라고 할게요. 아, 200이라고 할게요.
3: 200. 네. 200짜리 열을 가지고 있고.
0: 네. 그리고 저한테 네. Q를 100을 줬어요.
3: 아, 에너지를, 네. 열을 100을 줬어요.
0: 예, 근데 줬죠, 이대한 네. 교수님. 네, 네. 그런데 저는 이걸 받은 거예요.
3: 네, 받았어요.
0: 준 거는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2: 그렇죠, 그렇죠. 뺏겼으니까.
0: 예. 뺏겼으니까. 예.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보니까 제가 더 온도가 낮아요. 100이라고 할게요.
2: 네, 네, 네.
0: 근데 요 Q는 똑같아요.
2: 플러스 100.
0: 예. 왜냐면 아까 열역학 1법칙 생각하면 준 것만큼 저는 늘죠.
3: 200 아니에요?
0: 100이에요.
3: 100이에요? 제가 100을 만원, 줬으니까.
0: 만 원. 아까 만 원 그래요.
3: 아, 맞아요. 맞아. 만 원하고 똑같으니까.
0: 그러면 클라우디우스의 아이디어는 이대한 교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200이라는 온도가 있었고요.
3: 네.
0: 근데 마이너스 100을 준 거잖아요.
3: 네.
0: 그래서 이대한 교수님은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2: 오, 그러네요. 마이너스 0.5밖에 안 되네요. 네.
0: 저는 100이잖아요. 네. 100인데 저는 받았어요. 받았을 땐 플러스로 적어요.
4: 네. 플러스?
0: 이게 플러스 100. 네. 그럼 저는 1이죠.
3: 우와.
0: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줬는데 이대한 교수님의 엔트로피가 0.5. 2분의 1로 줄고,
3: 줄고
0: 저는 엔트로피의 증가가 1이에요.
3: 오.
0: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을 더하면
2: 2분의 1.
0: 이 과정. 온도가 높은 사람이 저한테 에너지를 주면 그 열을 전달하면 이대한 교수님과 저의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0보다 크다는 거야.
3: 그러니까 뜨거운 쪽, 이 뜨거운 네. 쪽은 열을 조금 잃어도
0: 네.
3: 엔트로피가 그냥 조금 네, 네, 떼진 거고 네. 이쪽은 애초에 이제 그
0: 온도가
3: 부족하니까 낮아요. 온도가 네. 낮으니까 이쪽은 당연히 받으면은 엔트로피를 좀 많이 받는다.
0: 그렇죠. 네.
3: 그렇게 네. 보면 되는 겁니까?
0: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면 네. 이대한 교수님과 저 전체 엔트로피는 늘어나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에너지를 주면 저는 준 게 100인데 온도가 네. 줬으니까 저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3: 그렇죠.
0: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3: 네.
0: 이대한 교수님 온도는 200인데 받은 게 100이잖아요.
3: 네.
0: 그 이때는 이대한 교수님 2분의 1이 들어요.
3: 네.
0: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저는 엔트로피가 줄어든 게 마이너스 1. 이대한 교수님 늘어난 엔트로피가 2분의 1이라서 전체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음수죠.
3: 그렇죠.
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전달될 때는 전체 엔트로피가 늘어나.

0: 하고 거꾸로 온도가 낮은
1: 쪽에서
0: 온도가 낮은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열을 전달하면 네. 그럼 전체 엔트로피는 줄어들어요.
1: 그러면 영도 영도의 물이 있어요. 그 여기 영하의 온도가 있고 그럼 이것도 엎어뜨리면 영하 쪽으로 흐를까요?
0: 아,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1: 하신 건데요. 이거 너무 궁금하네 또.
0: 엔트로피를 정의할 때 네. 온도 분의 열로 정의했잖아요. 네. 근데 이 온도가 절대 온도예요. 섭씨 절대 온도는 온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항상 플러스예요.
1: 항상 플러스. 네.
2: 그게 클라우지우스가 그럼 엔트로피라는 건 항상 증가하는 거다라는 거에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맞아요.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네, 거죠.
0: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3: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온도가 뜨거운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가는 패턴을 뭔가 이 값이 증가하는 네. 방향의 변화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1: 네. 우리 교수님이 예전에 시간도
0: 아 그렇죠.
1: 그 흐른다. 예. 라는 얘기했죠.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
0: 예, 예.
1: 엔트로피가 계속 시간을 흐를 때마다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0: 예. 예. 엔트로피는 증가하니까 항상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라는
1: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예전에는 이제 그 제가 좀 그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 다 얘기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결국에 모든 게 다 엔트로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클라우디스는 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를 뭐라고 본 겁니까?
0: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양을 생각해 보자 정도예요, 사실은.
1: 늘어나는 양을 네. 그냥 생각해 보자.
0: 증명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1: 증명은 아니고.
4: 클라우디스는 정말 자기가 만든 증가하는 양을 설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몰랐던 거네요.
0: 아마 클라우디우스는 그 진정한 의미를 궁금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19세기에서의 물리학은 거시적인 어떤 열역학적인 양들 사이에 관계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거시적인 양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1: 그러면 이제 이 엔트로피가 왜 증가하는지를 연구한 예. 본격적인 그 누군가가 또 있을 거예요.
0: 예, 그게 그 바로 누굽니까? 볼츠만이라는
1: 볼츠만.
0: 볼츠만.
1: 아, 볼츠만 선생님이요? 예.
0: 볼츠만을 그 통계 물리학자들은 통계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통계 물리학을 만든 사람.
1: 예.
0: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통계 역학은 가장 밑바탕에는 원자 수준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볼츠만은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의 미시적인 근거를 처음 이론적으로 생각해낸 사람. 그 저 같은 한국의 통계물리학자는 네. 볼츠만의 직계 자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래요?
2: 사실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
1: 진짜요?
2: 만든 사람이니까.
4: 라부아지의 직계 자손인가요?
1: 라부아지의 몇 대손이죠?
2: 10대, 11대 될 거예요.
1: 이쪽은 볼츠만의 몇 대손입니까?
0: 저는 6대손인데
4: 여기 알고 계시네요?
0: 이게 딱 알아요, 다.
1: 아, 그래요?
0: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볼츠만의 학생 중에 에렌페스트가 있었고요.
1: 네.
0: 에렌페스트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울렌벡이에요.
1: 울렌벡?
0: 울렌벡은 이제 미국 미시간 대학에 있다가 한국인 학생을 받아요.
1: 오?
0: 그분이 작고하신 조순탁 교수님. 조순탁 교수님이 이구철 교수님을 가르치시고
1: 네. 네.
0: 이구철 교수님이 최무영 교수님을 가르치시고
1: 더우시는군요. 네. 예, 예.
0: 최무영 교수님의 제자가 저거든요.
4: 거의 직계네요.
1: 온라인. 온라인.
4: 저도 뿌리를 찾아봐야겠는데요.
1: 뿌리 어딜까? 블랙홀 아닐까? 아니 근데 둘 다 엔트로피 이야기를 했어요.
0: 네.
1: 근데 희한한 게 클라우디스는 열역학이에요.
0: 맞아요.
1: 볼츠만은 지금 통계물리학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이거?
0: 클라우스의 엔트로피를 보면 네. 뭐 온도, 열 같은 거시적인 것들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미시적인 정보가 없는 정의고요. 볼츠만은 이제 입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 입자.
0: 원자 분자로부터 출발해서 클라우디우스의 엔트로피를 입자의 수준에서부터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를 찾아낸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람인 거죠. 당시에 그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요.
1: 네.
0: 압력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거시적인 거잖아요. 압력을 기체 분자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1: 압력을?
0: 네, 그래서 압력이라는 게 그냥 돌아다니는 입자가 더 자주 더 큰 속도로 때리면 그게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런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던 볼츠만이 엔트로피도 이런 미시적인 입자의 수준에서부터 설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1: 아니 근데 분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데 이게 왜 엔트로피 증가로 이어지죠?
0: 아까 우리 클라우디우스 엔트로피 얘기할 때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엔트로피가

0: 늘어난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볼증은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인데 네. 생각해보니까 더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기차 칸이 있는데 네. 이 칸을 나눠서 장홍재 교수님 뒤쪽에 네. 모든 기체 분자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1: 있었다.
0: 그다음에 여기 칸바퀴를 치웠어요. 네. 그럼 기체 분자가 확산돼서 이쪽까지 더 퍼져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려있던 기체 분자는 확산되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1: 그럴 수 있는데.
0: 확산되어 있던 게 자연스럽게 그 한쪽으로 몰려가는 건 못 본다는 거예요.
1: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이 갑자기 네. 공간을 열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뭐 네, 가진 네, 않는다.
0: 그것도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 한쪽만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볼츠만의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2: 열만 보던 걸 벗어난 거네요.
0: 네. 네. 그래서 볼츠만이 착안한 게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냥 그거예요. 윤돌이에요.
3: 어? 뭐예요?
1: 확률이요?
0: 네, 한번 생각해봐요. 이 방 전체에 예를 들어 100개의 분자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네네. 100개의 분자 중에 저쪽을 왼쪽, 우리가 있는 쪽을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1: 왼쪽, 오른쪽, LR.
0: 네, 네. LR.
1: LR.
0: 그럼 100개 모두가 왼쪽에 다 있을 수도 있죠.
1: 네.
0: 그건 가능한 경우의 수가 한 개밖에 없죠. 그런데 저쪽에 50개, 이쪽에 50개 있는 건 LLR로 되든 LRLR로 되든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로 가능하죠. L과 R이 똑같이 50개 있을 수 있는 건 100개 중에 어떤 50개로 고르는지의 가짓수가 무진장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건 경우의 숫자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츠만이 생각한 게 잠깐. L만 다 있던 기체 분자들이 L과 R이 똑같은 숫자로 변하는 게 기체 분자의 확산이라고 생각한 거죠.
1: 아, 그럼 그게 엔트로피 증가한다. 아.
0: 근데 그게 확률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머니 안에 동전을 앞면과 뒷면 있는 동전을 가득 넣어요. 네. 처음에는 다 모든 동전 100개가 다 윗면을 보이는 상태의 주머니에 제가 얌전히 나왔어요. 그다음 그걸 막 흔든다고 생각해봐요. 막 흔들어요. 그다음 주머니를 열어봐요. 그럼 제가 처음처럼 모든 동전이 앞면을 보이는 동전을 보겠어요? 아니면 앞면 뒷면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걸 보겠어요?
2: 섞여 있는 걸 보겠죠.
0: 섞여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이유가 섞여 있을 확률이
4: 높으니까.
0: 가만히 앞면을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 큰 거잖아요. 이게 막상 이해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확률이 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걸 볼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할 뿐이에요.
1: 근데 완벽하게 앞이든 뒤든 싹 다 그런 확률이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0: 이게 얼마나 확률이 작은지는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동전 하나당 네. 앞면 뒷면에서 두 가지가 있죠. 동전이 100개예요. 네.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숫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을 100분 하면 돼요. 확률이 2의 100승 분의 1이에요. 오, 불가능하지 않아요.
1: 불가능하진 않는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0: 해보세요. 되나 그게.
5: 방금 그 기차 얘기도 한번 네, 생각을 네. 해보면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네. 몇 가지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자들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간이 흘러야지만 엔트로피가 변화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개념 같다는 느낌이
0: 드는데 그게 이것도 사실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을 통계 물리학에서는 섞임 성질이라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다 뒤죽박죽 움직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다가 눈을 뜨고 보면 얘는 왼쪽에 있을 확률과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같아지는 상태로 간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에요. 이걸 만족할 때만 사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엄밀하게 맞아요.
1: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항상 증가하는 건지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0: 얼마든지 일어나요.
1: 아, 얘기해 주세요.
0: 이게 여기에 기체 분자가 10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네. 100개가 다 왼쪽에 있는 거는 못 보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거는 봐요.
1: 네.
0: 그런데 여기에 입자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엔트로피를 생각하면 두 개가 저쪽에 있고 네. 여긴 하나도 없는 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두 개가 다 저쪽에 있는 상황 얼마든지 볼 수 있죠.
1: 그렇죠.
0: 저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는 게 가짓수는 더 높긴 해요.
1: 네.
0: 근데 그 확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명확히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입자가 많아야 돼.
1: 많아야 돼. 많아야 되는구나.
0: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통계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입자의 숫자가 충분히 많을 때만 통계적으로만 성립해요.
3: 그렇죠.

0: 그렇죠.
1: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또 있어요. 아까 우리 제가 동전을 놓고만 흔드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상상해 보세요. 이 주머니 안에 무슨 요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0: 네, 요정.
1: 제가 막 흔드는데 어쩌다가 그 중에 동전이 앞면이었던 애가 뒷면으로 될 때마다 네. 요정이 그걸 다시 앞면으로 바꿔. 라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럼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엔트로피가 늘어나지 않고 처음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2: 아.
1: 네. 그래서 조건이 필요해요. 그런 요정 없다.
0: 계속 되돌려놓는 그런 애가 없다.
1: 그거를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명확히 성립하려면 네. 여기가 고립되어야 한다라고
0: 아,
1: 얘기해요.
0: 고립.
1: 완전히 고립돼 있어서 네. 누가 그거 와서 막 틀어놓으면 안 된다.
0: 중간에 개입자가 없어야 된다. 네. 개입
1: 고립, 맞아요. 네. 고립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입자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얘기한 섞임 정리도 사실 요구하긴 해요. 근데 그걸 다 만족하면 엔트로피 늘어난다라는 거죠.
3: 그걸 만족하지 못하게 하면 줄어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1: 줄어들 수 있죠.
3: 그러면 네. 우리가 항상 절대 안 된다 했던 시간 여행도 고립계를 풀고 뭔가를 하면 가능한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 좋은 개념인데요.
0: 아, 시간 여행.
1: 엔트로피 증가하고 시간의 화살이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3: 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1: 아닐 수도 있다면 그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해서 시간이 과연 과거로 가는 걸까라고 물을 수 있게 되거든요.
3: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1: 그건 아직 몰라요. 근데 아마도 아닐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볼츠만이
0: 볼츠만.
1: 아주 의미 있는 수식을 제공해요.
0: 뭐 수식을도 봐야죠. 예.
1: 이게 볼츠만의 엔트로피 식인데요. 이게 어떤 상수고요. 여기에 로그가 있고요.
0: 로그요?
1: 그다음에 W. 요 W가 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냥 그 경우의 수예요.
0: 경우의 수?
1: 네, 그냥 경우의 수에다가 로그를 하면 그게 엔트로피 비례한다. 그 비례 상수를 자기가 K입이라고 부르겠다. 자기 이름단. 그래서 이게 그냥 그거예요.
0: 근데 엔트로피를 왜 S로 표현을 했나요?
1: 이게 사실은 그 우연이에요. 명확히 왜 S로 했는지는 잘 몰라요.
0: 그래요?
1: 네, 제가 알기로 그래요.
0: E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 에너지가.
1: 에너지는.
0: 아, 에너지가 있으니까.
4: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
0: 그러네.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네.
1: E를 누가 갖다 썼으니까.
0: 아. 근데 S로 했을까, 왜?
1: 이게 독일어로 예. 어떤 정리라는 뜻이 있기도 하대요. 자츠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예. 여기서 온 자츠. S가 아닐까?
3: 클라우디우스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
1: 아, 클라우디우스부터 S를 썼어요. 네.
0: 근데 이 로그 있잖아요, 로그. 네, 네. 저 로그는 왜 나오는 겁니까?
1: 자, 볼츠만의 아이디어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엔트로피는 네. W의 네. 경우의 수의 증가함수예요. W가 크면 그러면 엔트로피가 큰 사건이죠.
0: 이거는 대학교 그 제 공부용이다.
1: 고등학교.
0: 고등학교요? 이거는
1: W를 생각해 보세요. W는 곱셈이 돼요. 왜? 주사위 던지면 뭐 1부터 6까지 6가지. 동전을 던지면 앞뒤에서 2가지. 가능한 경우라면 12가지거든요. 근데 엔트로피는 덧셈이에요. 로그 함수가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거든요. 볼츠만 이걸 유도한 거예요. 이게 왜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인식을 보면 이렇게 흥분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W는.
5: 지금 되게 흥분하신 게 느껴져요. 옆에서. 네. 옆에서.
1: W는 그냥 숫자 세는 거예요. 맞잖아요. S는 연력학의 의미가 있어요. 그 숫자만 셌는데 연력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0: 이거 다시 누가 나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1: 네. 통계물리학자들이 제가 아까 네. 통계물리학의 엔트로피로 출발하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네. 통계물리학은 그냥 이걸 계산해요.
5: 도대체 W가 경우의 수라고 하면 네. 그게 뭐가 되는 건지.
1: 그 통계물리학에선 에너지가 주어져 있을 때 네. 그 에너지는 이제 입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에너지가 얼마다라는 것도 거시적인 정보죠. 그 에너지가 얼마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W가 몇 개가 되는지를 세요.
0: 아.
1: 그러면 얘가 엔트로피가 에너지의 함수로 적히거든요. 그럼 이걸 알면 끝이야.
4: 그 에너지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경우의 수만 세면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에너지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0: 아, W 경우의 수를 이렇게 셌는데 연력학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아, 제가 이 식을 진짜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예요. 이거는 잴 수 있는 양, 이거는 잴 수 없는 양. 게다가 이건 미시적인 양이에요. 이거는 거시적인 양이다. 그러니까 미시하고 거시를 연결하는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식이 그 볼츠만의 묘비에 있는 식이에요.
4: 아, 묘비 상단에 딱 이렇게 한 줄 굽며 멋있게 적혀 있어요.
0: 아, 그 볼츠만 공식 S는 K, 로그, W가요?
1: 네. 네.
0: 세상은 왜 그 편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

0: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복잡한 게 엔트로피 때문이라고 맞아요.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제 왜 자연은 약간 좀 질서 정연하게 보일까? 우리 인간들이 건들지만 않으면 되게 질서 정연하게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1: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 자연에서 우리가 질서를 볼수 있고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엔트로피가 증가할 때 요구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고립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생명, 뭐 나무, 뭐 제 손톱이 자라는 거 이런 건 고립계가 아니잖아요. 그 외부랑 연결되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도 흡수하고 정보도 받아들이고 하는 특히 생명 같은 것들은 엔트로피가 일방향으로 늘어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모순은 아니다 라는 게 물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답이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를 물리학자들은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2: 저는 생명에 대해 좀 부정적이긴 해요. 오히려 생명이 이렇게 우리가 낮은 엔트로피로 뭔가 만들어져 있다는 건 어딘가 더 큰 고립계로 본다면 그쪽에서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전 생명은 일종의 우주라는 시스템의 에러였고 유지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딘가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되게 경이로운 일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걸까라는
0: 메일론이 맞네요.
2: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0: 아니 근데 이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면 예. 우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3: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이렇게 에너지의 차이라든지 뭐 늘 차이가 필요하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고 하든지 근데 이 차이가 없이 엔트로피가 커지면은 모든 게 평형이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우주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작아진다라는 소리예요. 천문학에서는 이거를 열죽음이라고 해요.
0: 열죽음.
3: 많은 사람들이 열죽음 하니까 이게 막 열이 막 가득 차가지고
1: 그렇게 오해요.
3: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쪄 죽거나 뜨거워져서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죽는 거 아니야?
3: 아 맞아요. 차갑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서
0: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3: 그런 상황을 우리는 우주의 열죽음이라고 부르죠.
0: 그러니까 이런 법칙 하나, 볼츠만의 법칙 하나가 작은 원자부터 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광활한 우주까지 다 통한다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 있잖아요. 이게 예. 진짜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볼츠만한테 딴지 건 사람 없어요?
1: 볼츠만의 아이디어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런 에너지 손실이 없고 아무런 그 방해가 없으면 엔트로피는 늘 드러난다라는 네. 게 볼츠만의 주장인데요. 네. 그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0: 맥스웰이요? 네.
1: 맥스웰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사고 실험이에요. 실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우리 기차칸에 또 가운데 어떤 그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주 희한한 존재여서 네. 저는 그 벽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저쪽에서 우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빠른 애가 와요. 기체 분자가 빠른 애가. 그럼 살짝 문을 열어서 이쪽으로 보내줘. 근데 저쪽에서 오는 분자를 가만히 보니까 느려요. 그럼 문을 닫아서 얘를 다시 저쪽으로
0: 돌려보내요.
1: 예. 그리고 거꾸로 이쪽에서는 내가 퍼부 있다가 이쪽에서 빠른 애가 오면은 돌려보내고 느린 애가 오면 문을 열어서 저쪽으로 보내죠.
0: 잠깐, 그럼 나누는 거 아니에요? 느린 애는 있죠? 네. 빠른 애는 있죠?
3: 그렇죠.
1: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저는 사실 입자에 아무런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거든요.
0: 판단만 하는 거죠?
1: 네, 판단만 했어요. 네. 그런데도 나중에는 이쪽은 빠른 애만 있고 저쪽은 느린 애만 있으니까 최종 상태를 보면 엔트로피가 감소했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사고 실험을 제안해요. 그래서 이게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공격으로 여겨지다가 이제 현대 물리학의 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이 도깨비조차도 정보를 파악할 때 도깨비를 포함한 전체 엔트로피는 늘어난다라는 걸 보이게 돼요.
0: 왜냐면 도깨비가 설치니까. 아니 도깨비가 엄연히 설치는데 엔트로피가 늘어나야지 이거를 안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1: 이 맥스웰의 도깨비에서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배운 놀라운 교훈이 정보를 알아내는 것 자체. 빠르고 느리고 그거 자체가 이 전체 엔트로피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0: 도깨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엔트로피를 뭐랄까 이제
1: 양에 낮출 수 있다라고
0: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1: 그건 아니다.
0: 안 됐다라는 거죠. 맥스웰도 대단하신 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도 볼츠만의 제대로 대적할 수는 없다. 이 정도면 볼츠만 같은 경우는

0: 그럼 과학계에 어마어마한 슈퍼스타 아닌가요?
1: 지금은 모든 통계물리학자들이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0: 네.
1: 당시에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서 많이 힘들어했던 걸잘 알려져 있어요.
2: 공격받았어요?
1: 그때는 원자라는 걸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본주만이 미시적인 입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걸 설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0: 네. 아...
1: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안 본 거 얘기하지 말라고.
1: 그때 이분을 공격했던 논리실증주의의 과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른스트 마흐라는 과학자이자 과학철학자가 있었는데요.
0: 공격했어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공격한 사람입니까?
1: 네, 이분이 갖고 있는 논리실증주의 철학의 그 근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들만이 과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0: 아, 증명한 것들만 얘기하자. 팩트만 얘기하자.
1: 아. 보세요. 엔트로피는 측정할 수 있어요. 아까 클라우디우스 엔트로피. 그 화학자도 측정할 거예요. 그죠?
3: 네, 저희도 하죠.
1: 근데 W 측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요.
2: 경우의 수. 아.
1: 경우의 수를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식만 갖고도 마흔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0: 판타지다, 과학이
1: 측정할,
0: 아니라.
1: 그렇죠. 측정할 수 없는 걸 갖고 어떻게 과학을 만드냐. 그래서 볼츠만이 살았을 때만 해도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사실 없었을 때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볼츠만은 원자의 기반에서 자기의 통계학과를 만든 거고요.
0: 원자랑 경우의 수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군요. 당신 사입이다.
4: 에른스트 마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마하 1.
0: 마하 1.
4: 마하 2.
1: 그 사람 이름이에요.
0: 마하 1, 마하 2의 속도로 괴롭힌 거 아니야, 볼츠만. 어?
1: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그 볼츠만이 1906년에 그 이태리 북부에 그 트리에스트 위에 있는 거기 휴양지에서 자살을.
0: 아이, 참. 이거 말도 안 된다.
1: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논문을 네 편을 쓰는데 쓴 논문 중에 한 편이
0: 하나가 뭐예요?
1: 예, 원자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거의 확신시킬 수 있는 연구를 발표해요.
0: 아, 1905년에
1: 예,
0: 브라운
1: 운동. 예.
0: 그 볼츠만이 죽기 전에 아인슈타인이 예. 원자의 존재를 예. 밝혀냈네요, 그냥. 예,
1: 그런데 볼츠만은 그 논문을. 이야기를 잘 몰랐던 거예요.
0: 이거 못 봤어요?
1: 못 봤던 것 같아요.
4: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면
0: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예 그냥 이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최신 이런 뉴스 같은 거를
1: 그쵸.
0: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묘비에 막 새겨지고 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더 괄괄거려야 돼. 살아있을 때 더 짖어야 돼요. 더 짖고 더 싸우고 해야 돼요. 100년이 지난 오늘에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1: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계물리학을 만든 시기. 통계물리학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로 시작해서 이거로 끝이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그냥 확률이 큰 사건은 우리가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것뿐이어서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일종의 메타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바뀌더라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위배할 수 없는 이론의 이론 같은 입장이어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어긋난 그런 실험 결과가 관찰되는 미래를 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요.
0: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엄청난 그 업적을 올리신 건데 이 살아있을 때는 참 힘드셨는데 과학이 결국에는 볼츠만을 증명해줬어요.
2: 네.
0: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숙제 하나를 좀 끝낸 느낌입니다. 네, 늘 어렵게만 느껴졌던 엔트로피가 우리 김범준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런 또 결론이 났습니다.
5: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리 각각의 존재들 혹은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되게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들이 맞아요. 일어난 결과물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이 재밌게 공부해보면 생명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6: 사실 우리가 만들어져 태어나서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물감통에 섞인 물감이 가만히 놔뒀는데 갑자기 색깔별로 분리되는 일보다 더 희귀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교수님은요?
1: 그 엔트로피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확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무작위성 확률.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좀 좋겠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굉장히 나쁜 사건이 우연이라도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자꾸 아 내가 도대체 전생에 뭘 잘못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일이 생겨도 일단은 너무 내 탓을 하지 마.

0: 말고 네. 엔트로피로 돌려라.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네. 어쨌건 오늘 진짜 뭐 우주를 지배하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또 네.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젊은데 어? 나한테 치매 약간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3: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4: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 초기는 더 심각한 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100% 알츠하이머로 가요.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2: 네? 아, 완전 간단하네.
5: 희망이 막 넘치네요.
2: 치매 예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4: 일단은 저는
2: 세계적으로 치매를 붙잡을 수 있는, 아예 네. 잡을 수 있는 네. 뭔가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희망이 네. 생기는 네. 거예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0: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꿈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교도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3: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2: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동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오늘은 인천, 인천에 왔습니다. 듣기로는, 네.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1: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는 30대 후반이 제일 어렸었거든요.
0: 네네. 저보다 더 어리신 것 같아요.
1: 그러면 빨리 한번 네. 만나러 가보죠.
0: 자, 저쪽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 여기요?
0: 예, 예. 여기 뭐

0: 무슨 공장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주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건물 안에.
1: 여기에 이제 백만장자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최연소 백만장자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0: 찾아보세요.
1: 안녕하세요. 혹시 백만장자이실까요? 아니에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백만장자.

0: 안녕하세요.
1: 공간 담당이실까요?
0: 백만장자이실까요?
2: 네, 맞습니다.
3: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백만장자 저희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제가 올해 이제 만으로 28살.
3: 28살. 네. 역대 최연소 백만장자 맞네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4: 전국민의 밥도둑이 되고 싶은 반찬가게 대표 민요한이라고 합니다.

0: 20대 백만장자인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1: 네.
0: 지금 실례지만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저희는 이제 연 매출이 한 270억 정도.
0: 270억. 어떤 반찬들을 좀 만드는지 구경을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제가 공장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0: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2: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진미채를 만들고 있고 진미채 하루에 한 1,000인분 정도씩 만들고
0: 있습니다. 1,000인분?
2: 네.
1: 모두가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잘 팔릴 것 같긴
2: 맞아요.
1: 해요.
2: 이거는 이제 들기름 묵은지 볶음밥. 네. 공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양을 매우 많이 해서 삽 같은 걸로 이렇게 군대같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겠대요?
0: 제가요? 네. 아니 근데 이거 괜히 제가 해서 잘못하면
2: 아니 예, 괜찮습니다. 그냥 밑으로 이렇게 퍼서 좀 위로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쪽.
1: 아 기술이 있네요 확실히. 맞아요.
0: 아니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네. 묵은지 냄새가 나요.
2: 네.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백김치가 아니고 묵은지로 씻어서
2: 맞아요.
0: 들기름에 볶은 백김치.
2: 네네 맞습니다.
1: 요 반찬의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2: 저희가 들기름이 발열점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들기름 향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볶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침이 고이네요.
2: 요거는 이제 그 꽃맛살 샐러드.
0: 그 크레땡 샐러드네요.
1: 끓는 거네요. 네,
2: 맞습니다.
0: 저기에 이제 메추리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 네, 마요네즈하고 옥수수하고 좀 들어간.
0: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2: 맞아요.
0: 그런.
2: 여기는 이제 흑임자 연근 샐러드고 요것도 또 온라인에서 가장 또 많이 나가는 샐러드입니다.
0: 흑임자가 또 요즘 뭐 건강식으로 각광을
1: 네.
0: 받고 또 연근도 몸에 좋으니까
2: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쑥갓 무침인데 쑥갓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되게 또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한 개 한 개 좀 훌훌 털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뭉쳐있는 것도 살짝 풀어주시면서
0: 다양한 반찬들이 제조가 되고 있네요.
2: 네, 네 맞습니다. 예,
0: 천 가지나 된다고 들었어요.
2: 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레시피가 천 가지고 이제 계절마다 이제 계속 한 2, 300개씩 또는 월마다 반찬들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1: 제가 먹은 반찬 개수만 해도 천 가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종류가 정말 많네요.

0: 요거는 저희가 이제 국물 샐러드.
1: 너무 배고프네요. 여기 있다 보니까.
2: 여기는 아파트 지하 상가 같은데.
3: 오, 맞습니다. 네.
2: 그죠?
1: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3: 이게 저희 이제 두 번째 매장입니다.
1: 지하 상가에 있는
2: 반찬 가게.
1: 반찬 가게. 네.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이렇게 반찬 가게가. 네. 근데 인테리어가 좀 다릅니다. 뭔가 느낌이.
1: 마트 다른... 같기도 하고. 진짜 많네요, 종류.
2: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 20대 젊은 대표님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대표님처럼 젊은 직원분들이 많을까요?
3: 제가 사실 회사에서는 제일 어린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 30, 40대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2: 아니 여기 저기 카운터에 계신 우리 분은 훨씬 나이가 많아 있어 보이는데.
1: 선생님, 젊은 대표님과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4: 생각보다 어린 대표한테 일하는 게 까다롭죠.
1: 까다롭게 하시나 봐요.
2: 약간 제가 보니까 네. 제가 또 촉이 좋지 않습니까? 네.
4: 그렇죠.
2: 아버지 같으세요. 아버지 같으세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1: 이렇게 보면 좀 닮으신 건가?
2: 아니, 약간 느낌이 네. 있으시고 네. 아버님이 그럼 여기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으로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4: 저는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아, 월급도 다 받으시고.
2: 월급 받으시고.
1: 어머니가 계실 법한데 아버님이 계시네요. 네.
4: 집사람도 같이.
2: 어머니. 아,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4: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
1: 여기 계세요?
2: 어머니 어디 계세요? 같이.
4: 잠깐 불러볼까요? 예, 예. 여보! 여보!
2: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네네. 어머니 지금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1: 주방에서요.
2: 주방. 네. 아, 음식을.
1: 요리하시는구나.

0: 아니 근데 좀 쉬실만도 한데 아드님 돈 많이 버셨는데 왜 아직까지 또 이렇게 또 일을 하고 계세요?
1: 좀더 해줘야 또 우리 아들이 또 든든하게 또설수 있으니까.
2: 천만장자 될 때까지. 천만장자 될 때까지.
0: 식사를 하게 됐네요.
3: 너무 좋은데요?
0: 아, 맛을 또 저희가 좀 네.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4: 조금씩 막 보시면 제가 국 좀 퍼드리겠습니다.
3: 아, 좋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3: 먹어볼까요? 장조림 너무 오랜만이네요. 너무 좋아하는 반찬들이어서.
0: 청국장인 것 같아요.
4: 네, 청국장입니다.
3: 청국장 좋아하시잖아요.
0: 좋아해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3: 맛있다. 진미채를 안 먹을 수 없죠.
4: 제육도 같이 드세요. 여기 명태고 무나물, 콩나물, 취나물입니다.
3: 어떤 게 제일 맛있으세요?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그렇죠?
0: 다 안 먹어봐도.
3: 아, 그래요?
0: 아, 하나씩 다 먹어봐야죠.

0: 지금 제가 나물 다 먹어봤잖아요.
1: 네, 추나물 맛있어.
0: 다 맛있어요, 깔끔하는데. 제가 원래도 추나물 좋아하는데, 어? 아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추나물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0: 저는 계란말이 많이 사세요.
1: 여기 콩나물이나 추나물이나 시금치나 이런 거는 네.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런 거는 많이 나오죠.
2: 지금 한 7개 고르신 거예요. 네?
1: 그렇다고.
3: 근데 반찬 가게 대해 진짜 잘하시는데요. 기본 깔고 가는 것들도.
0: 그렇죠, 나물들이. 네.
1: 아니, 저는 뻥을 안 쳐. 저 반찬 가게를 되게 많이 시켜 먹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0: 베스트는 진미채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3: 네, 정답.
0: 진미채 무조건이죠, 네. 그렇죠?
3: 진미채는 항상 탑5 안에 들고.
0: 그러니까.
3: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메추리알 장조림이 당연히.
2: 듣기로 대표님이 흑백 요리사 나오셨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시즌1에
2: 나오셨었어요.
1: 못 봤는데.
0: 저도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1: 아니, 저... 그러면 열심히 봤는데
3: 18촌 정도 나와가지고
0: 그래요?
3: 코다리 조림하고 백종원 씨한테 심사를 네. 또 받아서 근데 그때 이제 밥이 지려요 그러셔서 이제 밥이 지려서 떨어졌습니다.
2: 네. 근데 그 EBS 요리 프로그램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3: 맞아요. 제가 2021년도부터 이제 계속 그 최고의 요리 비결.
4: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광입니다.
5: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4: 네, 반갑습니다.
6: 탈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많이 혼난 애들도 있으니까.
2: 오, 그럼 고등학생 때부터 요리를 하셨네요.
3: 그렇죠. 요리는 실제로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요리사라는 꿈을 가지고.
2: 초등학교 때부터 또 요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더 먹을까요? 추나물 동났어요, 선배님. 추나물.
1: 저희 이웃집 백만장자 역대 최연소 백만장자죠. 20대 연매출 270억. 반찬 가게를 만든 우리 민요한 대표님. 저희한테 그 백지 수표를 아직 안 주셨거든요.
3: 네.
2: 네. 오! 오!
1: 이게 뭡니까?
2: 뭐 백지 수표가 아닌데?
1: 누르면 돈 나오는 겁니까?
3: 여기 카드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카드 한번 넣으시면은
2: 아, 넣는 거예요, 카드를? 아,
1: 카드를.
2: 우와!
1: 이야, 이건 뭐
2: 바뀌었네? 뭐예요? 너무 귀엽다. 오!
1: 와!
2: 와! 와! 어머, 어머. 왜 이렇게 많아요?
1: 하나에다 20만 원씩이네요? 20만 원이 어떤 의미인가요?
3: 20만 원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받던 한 달 용돈이었었고요.
1: 아.
3: 네. 이제 이 20만 원이 이제 저를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준 돈입니다.
2: 근데 중고등학생 때 20만 원씩 받을 정도면 네. 그래도 형편이 어렵진 않았나 봐요.
3: 그렇지는 않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한바식당을 조그만하게 하셨었어요.
1: 한바식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대형 공사장
3: 맞아요.
1: 이 안에 있는 이제 간이식당 같은 거잖아요.
3: 이제 용인에서 한바식당을 운영을 하셨어요. 이제 그 한바식당 식당 내에 자그마한 방이 있었었는데 저희 네 가족이 이제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었어요. 문을 열면은 바로 그 바로 주방이 이어지는 집이었었어요. 항상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도마에서 막 칼 연습하고 장난도 치고 제가 뭐 부모님이 바쁘셔서 또 밥을 못 차려주니까 또 인스턴트 대신 제가 직접 또 밥을 해먹기도 하고
1: 몇 살 때부터?
3: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뭔가
1: 초등학교 혼자 2학년 때 밥을 했다고요?
3: 근데 혼자 밥하고 라면 끓이거나 아니면 뭔가 요리를 한다든지
1: 아,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밥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3: 사실 그냥 문 열면 주방이다 보니까 네. 그냥 뭐 저는 어떻게 보면 놀이터 대신 그게 주방이 저한테는 있었던 거다 보니까
1: 그렇게 뭘 만들어 먹었네.
3: 근데 뭐 어릴 때부터 뭐 파스타든 아니면 뭔가 찌개든
2: 요리를 해 먹었네요.
3: 연습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니
1: 그건 누가 알려줬어요?
3: 알려주진 않았고 그때 이제 내 거에
2: 네.
3: 그 요리 레시피라고 하는 그 섹션이 있었었어요. 거기서 맨날 보고 그거 따라하고

0: 그럼 부모님 이제 식당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했겠어요.
1: 그렇죠. 어릴 때는 또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또 망하시고 네. 또 반찬 가게를 또 시작을 하셨는데 매장이 여기 있으면 저희 집은 한 이쪽 끝에 있었어요. 근데 항상 친구들하고 집 갈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항상 옆에서 삥 돌아서 가고. 네.
2: 왜 반찬 가게 하는 걸 왜 부끄러워해요?
1: 그냥 뭔가 부모님이 반찬 가게 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우문이 들었었던 게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새벽 4시 반부터 밤 10시, 11시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하시는데 항상 돈이 없으신 거예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때 뭐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지, 하루에 매출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전기세, 수도세, 뭐 아버지 나가는 이자 뭐 등등등 그런 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되게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제가 더 돈에 대해서 더 빨리 띄인 것 같아요.
2: 굉장히 형편도 뭐 여유가 없는 와중에 아까 용돈 20만 원 줬대요.
1: 저는 그 20만 원을 학원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를 워낙 좋아하지도 않았고 피하는 거를 아셨는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20만 원을 2, 3개월, 3, 4개월씩 모으면 100만 원이 되니까 네. 너 어차피 학원 갈 돈으로 너가 좋아하는 요리를 먹어볼 수 있게끔 세계에서 경험을 한번 해봐라.
3: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두 과목, 세 과목은 다 갔었거든. 근데 아들은 이제 그 학원을 안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들한테 미안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원망할까 봐 그러면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가지고 네가 음식을 사 먹든지 아니면 이걸 만들어서 여행을 가든지 네가 마음껏 그쪽에서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0: 요리 좋아하고 여행하면서 뭐 경험을 쌓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부모님께서 공부하라는 소리는 아예 안 하셨어요?
1: 부모님은 제가 뭐 가야 할 방향이 요리 쪽이기도 하니까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방이 하나가 조그만 한 더 방이 있었었는데 거기 방을 이제 제가 요리할 수 있게끔 아버지가 황학동 청계천에서 중고로 다 사오셔서 요리할 수 있게끔 뭔가 조명도 바꿔주시고
2: 조리대도 놔주시고
1: 뭐 도마 뭐 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요리 개발도 하고 촬영도 해서 블로그도 하고

0: 민 대표님이 이렇게 되는 데는 아버님 공이
1: 네.
0: 아주 절대적이셨네요.
1: 엄청난데요? 네.
0: 우리 아버님 한번 모셔볼게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2: 예.
1: 아버님.
2: 반갑습니다.
0: 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인사드렸었는데 네. 우리 아버님이 아주 백만장자 되는데 1등 공신이신 것 같아요.
2: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0: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요리를 잘한다라고? 이 아이가 그러면 훌륭한 요리사가 되게 뭔가 서포트를 하겠다. 사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공부하라 그러고 뭐
1: 나중에 하라 그러고. 뭐.
0: 근데 아버님은 방에
1: 뭐라고 주방도 만들어
0: 주방을 만들어 주시고 그럼 뭐 가능성을 좀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2: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서부터 잘하는 게 거급병이 없었어요. 공부는 진짜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
1: 너무 아니었나 보다. 아니,
2: 공부는 그쵸? 진짜 아닌 것 네.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를 그냥 뒤에서 도와주고 싶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예.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디너쇼를 연다는 소식에 거기를 보내주셨다고.
1: 진짜요?
3: 스페인에 있는 조르디오로카라고 하는 되게 엄청나게 이제 거장인 미슐랭 셰프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 온다라고 하는 거를 신문에서 보셨나 봐요. 근데 그 신문을 저 딱 던져주시더라고요.
0: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3: 돈을 내고 가야죠. 네, 그러니까 전 당연히 사실 생각도 안 했는데
2: 67만 원인가 얼마가 이제 식사비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이 부담이 됐었죠. 그래서 그걸 갖고 한 이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틀 고민해서 이거를 좋다. 준비하자. 그래서 날에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으로 만 원짜리도 60만 원을 찾으셨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면서 찾자마자 이제 보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아들아, 이 돈이 아빠한테는 어떤 돈인지를 알지라지. 네. 이제 자기도 알고 있지. 같이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아빠 고마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0: 주고 저 갔던 기억이 나요.
1: 아, 이게 좀 적었는데도 저는 아들한테 어차피 그때도 요리 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아들한테 정말 음식이 어떤 건지를 한번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데를 한번 보내주고 싶은 게 더 있었어. 거기가 갔다 와서 저녁에 하는 얘기가 아, 아빠 이런 데도 있어, 이런 세상도 있어, 이런 요리도 있어 이러면서 지가 그 음식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던 것 같아요.
2: 그때 사실 그 돈이면 저희 집이 뭐 보름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아버지한테도 큰 돈이고. 근데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서 주시면서도 어떤 돈인지 알지 이제 하면서 되게 주셨던 것 같아서 아직도 되게 그런 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우리 민 대표님이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부유자 스토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사실 맞긴 맞죠.
0: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반찬 가게에서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 해외여행 다닌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인 부유자 스토리인데 근데 진짜 그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큰 그 기업을 차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대표님 집까지 이제 걸어왔는데 네. 여기는 누구 명의 집입니까?
2: 여기는 제 명의로.
0: 아, 그럼 여기 누구랑 같이 사세요?
2: 저희 가족이랑 다 같이.
0: 아, 가족이랑.
2: 네, 누나하고 부모님까지 해가지고 네 가족의 첫 아파트죠.
0: 아, 첫
2: 네.
0: 아파트.
2: 평생 이제 주택이나 뭐 빌라만 살다가.
1: 너무 부모님이 네. 좋아하시겠네요.
2: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들어오시죠.
3: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인가 봐요?
2: 네,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입니다.
3: 와, 아이고.
2: 저희 고양이.
3: 숨는다, 숨는다.
2: 새로 이사 오면서 이제 가구도 다 사고, 이제 뭔가 뭐 소파나 마사지 기계나 그런 것도 다 사고.

0: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1: 네.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제 아버지는 특히나 또 집 들어오실 때 이제 경비 아저씨 분이 인사해 주시니까 그게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2: 뭐 아무래도 부엌. 음식을 하시는 분이니까 부엌을 한번 볼까요?
1: 집에서 사실 절대 요리를 안 해가지고 네. 막 집에 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접시도 많이 없고.
2: 집에서 그러면 식사들, 가족들 식사는 어머님이 좀 하시고?
1: 저희는 사실 다 나가먹어서 과일만 제가 몇 번 집에 채워놓고 네. 간식거리들만.
0: 집안일이나 이런 것도 다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1: 네. 제가 아침 맨날 밤마다 맨날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는 이제 누나가 돌리는데 개는 건 제가 개고.
0: 부모님이 너무 편하시겠어요. 집도 뭐 가정 가구도 네. 생활까지 다 책임져 주니까. 맞아.

0: 먹고 계세요.
1: 알았어.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2: 네. 너무 커.
1: 그 메론은 무슨 메론이야, 그게?
0: 백자메론이라 그랬나?
1: 백자메? 그 메론도 먹고 싶다, 그것도.

0: 줄게. 멜로 좀 보세요.
1: 아이고.
2: 와, 맛있겠다. 역시 아들이 실어주니까는 아주 고급지네.
1: 싱가포르 출장은 언제 가?
0: 다음 주.
1: 아파트 들이 가라.
0: 다음 주는 대만 가고.
1: 대만은 왜?
0: 올리브 애기 돌잔치.
1: 거기 따라갈게, 아빠. 아빠도 그 올리비아 보고 싶지.
2: 맨날 여행, 맨날 오면 맨날 따라갔대.
0: 11월에 미국 갔다 왔잖아.
1: 정말 작년이지, 그거는. 횟수가 넘어갔는데. 1년에 한두 번은 가주이지, 그래도 아빠도. 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요새 너 알잖아. 숨도 안 쉬고 이랬다, 진짜. 점심도 못
2: 숨을 쉬죠. 숨 마시면 죽어요. 숨 마시면 꼴꼭 합니다. 몰라?
1: 그분이 아마 지금 17년째야. 17년째.
3: 우리 대표님 우리 방을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4: 제 방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여기가 제 방입니다.
1: 식탁을.
2: 여기가 안방 아니에요?
0: 아,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여기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부모님이 각방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1: 가장 큰 방을 이제 쓰고 계신 거네요.
0: 맞아요, 네.
2: 서로 또 각방을 쓰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작은 방 두 군데서 주무시고
0: 네, 그래서 어머니 방은 저쪽에 있고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안에
1: 여기,
0: 있습니다.
1: 여기에 네. 방이
2: 이
1: 있어요?
2: 이 안에 방이 있어요?
1: 어디에요?
2: 무슨 방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0: 사실 여기가 드레스룸, 큰 드레스룸인데 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혼자
1: 아버지 옷 번지 속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0: 일어났어요?
1: 아이고, 로코. 로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0: 아, 이제 지금 미팅 있어가지고, 이제.
1: 미팅 있어갖고?
0: 예. 네.
1: 아이고, 그래서 사무실로 바로 나가는 거야?
0: 어, 이제 사무실 가야지.
1: 아이고, 그래, 오늘도 수고하고. 화이팅!
0: 예, 네, 고생하세요.
2: 일어나신 이 공간이 방인가요?
1: 방.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아들이 여기서 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장한테 쓰라고 해갖고 그 방을 내어주고. 근데 여기가 편해요. 여기가 편하고 늦게 들어오고 이제 책 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내 방이 된 거지.
0: 그냥 사소한 건데 전기세 얼마 나가는지 몰라서 좋대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나누니까 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부터 해서 뭔가 집에 먹는 거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뭐 더 여유롭게 편하게 사시는 건 너무 행복하고. 항상 그 부모님은 수도세든 뭐든 밀리는 거를 평생 생각을 하셔갖고. 밀리는 거에 평생 진절머리가 나 있는 분들이니까. 너무 행복하시대요. 네.
3: 근데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일찍이 자격증을 따고 또 세계적으로 요리를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교도 요리학과로 진학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뭔가 좀 다른 요리학교가 없나를 많이 찾아보게 네. 되던 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교를 알게 된 거죠.
4: 어떤 요리학교?
0: CIA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4: 네. 세계 3대 요리학교이자 뭐 요리계에 그야말로 뭐 세계적인 명문인데 아드님이 거길 가겠다라고 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저는 사실은 네.
5: 야, 인마 개나 소나 다 가냐고
1: 아니
3: 그때 아이, 너, 그때 아니 아이, 그래도 아니, 당시에
4: 그때 당시고 저때 당시고
3: 근데 영어 잘해야 그래도 유학에 맞아. 수월하지 않나요?
0: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단어를 200개씩 외운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냥 단어를 밥 먹을 때부터 그냥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놀라셨어요.

0: 갑자기
1: 공부 싫어했다고
0: 네,
1: 했는데
0: 제가 갑자기 급식 먹을 때도 진짜 영화책 보면서 밥 먹을 정도로
2: 어떻게 결과는 합격인가요?
0: 네, 이제 자소서하고 열심히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최종으로 합격을 했고
1: 어떻게 유학 자금을 좀 준비했을까요?
2: 저하고 집사람하고 참 힘들었죠. 그거 막 그냥 깰 수 있는 것들은 다 깨고 하다못해 저기 은행에 있는 거 모든 뭐 보험이고 뭐 적금이고 모든 것들을 해약할 건 다 해약해고 그래서 2년 정도 좀 버겁게 보냈죠.
1: 그 요리학교는 얼마 만에 졸업했어요?
0: 제가 사실 졸업은 못하고 이제 학비가 2학년까지 돈이 이제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한국을 귀국을 하게 됐죠. 이제 다시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사실 돈을 더 제가 벌거나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뭔가 부모님을 돈을 벌게끔 해줄 무슨 아이템이 없을까를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2: 처음에 차림 가게가 여기인가요?
0: 첫 이제 매장은 아버지 반찬 가게에서 한 엄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매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 그때 어떤 부모님이셨어요?
0: 제가 그때 당시에 대출을 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딱 1억짜리 현금 수표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지인한테 또 그 1억을 저를 창업을 시켜주시려고 또 빌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었던 월세방 그 보증금을 다 빼서 그 한 1억 5천 언저리를 만든 거죠. 가게가 저희 전 재산을 들어가서 만든 가게고 또 빚까지 내서 만든 가게였기 때문에 그게 망하면 저희 집은 진짜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1: 그렇게 연 가게가 처음에 잘 됐을까요?
0: 처음 오픈하자마자 사실은 정말 바로 대박이 났어요.
1: 오픈하자마자?
0: 네. 부모님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30만 원, 40만 원쯤 팔면은 저희 매장은 하루에 한 2, 300만 원씩은 매일매일매일 팔기 시작을 했고
2: 부모님이 팔던 반찬하고 어떤 게 좀 달랐어요?
0: 사실 반찬은 다 똑같았는데 지금까지 반찬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른 거예요. 어머니가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반찬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두국자에 세 숟갈에 뭐 두 숟갈에 뭐 하나 넣으면 돼.
1: 감으로 하시잖아요.
0: 모든 감으로만 말을 하시니까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진짜 1년 동안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모든 거를 다 레시피화하고 그래머하고 다 자료화를 해놓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 가게는 전형적인 시장이 있는 반찬 가게였는데 저희 매장은 뭔가 베이커리 같이 꾸몄어서 초반에는 손님들이 미용실이나 네일아트를 하는 샵으로 많이 착각을 하셨어요. 파스타나 마파두부나 샌드위치, 샐러드 아니면 뭔가 함박스테이크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요리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월세가 그때가 100만 원이었는데 저희 그때 매출 당시로는 하루 2시간만 일하면 월세는 그냥 됐죠.
2: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뭐 새벽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요?
0: 맞아요. 네, 그 실제로 온라인 주문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가게 그냥 전면을 다 아이스박스로 막힐 정도로 정말 손님도 그때 많이 오셨고 저희 또 반찬 가게가 점점 소문이 나다 보니까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에서도 정말 많이 고객님들이 또 넘어오시고 그렇게
1: 곳곳에서 오셨군요.
0: 맞아요. 네.
2: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동안 평생을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면서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뭐 대박이 나니.
0: 거기는 시장 초입이다 보니까 사실 현금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진짜 밤에 그 현금 정산하느라고 시간이 다 보내지고.
2: 아, 그 돈 세시면서 참 가족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아. 네.
1: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4: 대견해죠. 대견해고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들도 꿈이 있을 텐데 여기 와서 또 아빠 가난해? 어떻게 보면 꿈을 접은 걸 수도 있잖아요.

0: 그리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1: 그때 몇 살이었어요?
2: 그때 이제 22, 23살 정도였었고 사실 행복한 것도 당연히 있었었는데 사실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1: 사실 그 나이면은 가장 많이 놀고 어디 막 정말 에너지를 쓸어 다니고 이래야 되는 나이인데.
2: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막 놀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생상조차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 망하면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안 해봤던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직도. 한 2, 3년간 일주일에 단 하루도 안 쉬고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3: 합주 왜 왔어?
2: 잘 지내셨죠?
3: 합주 대박 났어.
4: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몇 살 때 반했어요?
2: 어릴 때, 저 고등학교 때부터
3: 반했어요. 네, 맞아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있었고 하니까. 저기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2: 맞아. 응. 다 아시구나.
3: 네. 아, 다 알지 그럼. 아이고, 너무 잘생겨서.
2: 아니에요.
3: 너무 잘생겨서 손님도 많을 것 같아. 네.
2: 두 분사로 오게 된 감사해요. 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5: 이게 누구야?
2: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똑같으신데?
5: 요아이가 크게 됐구나.
2: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여기 사장님이 제일 오래 봤었다, 저를. 여기 돈가스 집이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반찬 가게.
5: 5개, 7개만 해드릴게.
2: 원래 5개.
5: 끝내준다.
2: 10개.
5: 좋다.
2: 얘도 하나 가져가. 어릴 때부터 사장님이 용돈도 한번 주고 그랬잖아, 저.
5: 열심히 해.
2: 네. 눈이 또, 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
5: 네가 잘 되는 거에 내가 기분이 좋다.
2: 열심히 잘하고 있어.
5: 열심히 해라.
2: 네. 감사합니다.
5: 미련했을게요.
2: 감사합니다.
5: 참 보기 좋다. 네.
2: 여기가 이제 부모님 반찬 가게 원래 하셨던 자리였어요. 네. 아니요.
5: 아니요.
2: 이렇게 무거운 거 주셔. 수박을. 감사해요 사장님.
1: 아무래도 음식 특히 반찬을 사갖고 가시면 여러 가지 컴플레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2: 저희가 배달을 하다가 기사님이 이제 반찬을 좀 엎지르셔갖고 반찬이 막 국물이 다 샜나 봐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제 막 리뷰 별점을 1점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제 매장이 너무 잘 돼야 되고 무서우니까 고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집에 반찬을 두 봉지를 들고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뭐 그게 또 아니더라도 사실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뭔가 하나 더 줘라 막 뭐 깎아달라 너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드렸을 때 그분들이 정말 다시 찐팬이 되세요.
1: 맞아요.
2: 정말 단골 고객들이 맞습니다. 되는데 그거를 잘 해결해 드리는 것도 저의 또 해야 될 몫인 거니까.
6: 원래는 미국에 다시 가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반찬 가게가 너무 잘 되면서 못 가게 된 건가요?
2: 일단은 진짜 1년도 안 돼서 아버지가 빌려오셨던 1억도 다 제가 다 갚고 그리고 저도 돈을 이제 모아서 갈 수 있을 돈을 벌었어요. 1년도 안 돼서. 그랬는데 아버지가 딱 한 개만 더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6: 가게를?
2: 네. 딱 하나만 여기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하에 네. 매장 큰 게 하나가 있는데
1: 여기요?
6: 아, 여기?
2: 네,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또 청담동하고 또 영동대교 건너자마자 바로라서 실제로 여기도 또 두 번째로 매장이 또 대박이 났어.
1: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에서 계속 네. 아주 좋은 결정들을
6: 그러니까요.
1: 계속 해주시네.
2: 여기가 또 잘 되니까 또 두개 알고 세개 알고 이제 하면서
6: 매장을 늘려나간 게 몇 살 때였을까요?
2: 그때도 이제 24살, 5살.
1: 최연소 100만 장자로 여기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하셨는데 돈은 좀 많이 모았습니까?
2: 사실 제가 뭐 돈을 번 거를 또 이제 매장도 계속

0: 되고
1: 다시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0: 네, 재투자도 하고 했고 이제 사실 돈을 제일 먼저 벌자마자 이제 아버지 이제 차 선물해드리고 또 아버지 쓰실 수 있게끔 카드도 드리고 이제 효도를 부르자였다 보니까 네.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2: 네. 그래도 이제 부모님께서 잘 못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0: 이제 처음엔 잘 못 쓰셨는데 이제 아버지 요즘에 또 아버지가 또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2: 아까 그 아버님?
0: 네. 아버지가 또 요즘 많이 쓰시고
2: 어디 그렇게 많이 쓰시나요?
1: 원래 그렇게 돼요.
2: 그래요? 네.
0: 처음에는
1: 기간이 네. 처음에는 아 이걸로 네가 못 쓴다 하다가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0: 맞아.
1: 아 뭐
2: 네. 어디다 그렇게 쓰세요?
0: 이제 뭐 옷도 사시고 뭐 친구분들이랑 식사도 하시고
1: 10대는 요리사를 꿈꾸고 20대에는 연매출 270억 반찬가게 대표님이 됐는데 앞으로 목표는 뭡니까?
0: 일단 반찬이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까운 이제 뭐 동사무소나 네, 예. 구청하고 해서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 뭐 반찬 봉사도 많이 하고
1: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반찬을 나눔을 해주시면 그야말로 그분들은 진짜 즉석밥만 하나 있으면 아주 좋은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참 좋은 일이죠.
2: 맞아요. 먹고 사는 네. 문제니까 또.
0: 반찬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면 저희가 어떤 나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분이나 1인 가구 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 택배로 막 다 배송도 해드리고 배달로도 반찬 세트를 해서 반찬 4개 국 뭐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김장철 되면 또 김장김치 나눔도 하고 반찬이 또 이제 한 끼잖아요. 그것도 한 끼로 온 세상을 또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또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3: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1: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2: 새하얀 건물 여기인데요.
1: 그냥 순백으로.
4: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5: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1: 연매출이
5: 그랬는데

0: 저도 그날 죽을 뻔했거든요.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젖!
0: 성교육! 아, 텐션 너무 좋아요. 텐션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웃음과 가정을 책임지는 두 아이 엄마죠.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3: 네.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딸을 기르고 있는 네, 김포대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애들은 벌써 그렇게 컸어요?
3: 그러니까요. 예, 벌써 결혼한 지 이제 16년.
0: 네
3: 마리. 네 마리. 서른에 결혼했는데, 요즘은 서른에 결혼을 아무도 안 하더라.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0: 시간이 네, 왜 해버렸는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3: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선배님들께서 이제 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시는 바람에 1호가 아직 안 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0: 네. 아, 네. 진짜 너무 행복해 보여요.
4: 진짜. 네. 아니, 여기서 지금 가장 결혼 선배님이 아, 그러니까. 또 오셔가지고.
0: 어, 그래요?
4: 네.
3: 오. 저희 부부도 회사에서 만났거든요.
0: 맞아요.
3: 근데
0: 맞아.
3: 직장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그쵸?
4: 사내 보니까 그 데뷔를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3: 데뷔까지 동기거든.
0: 아, 동기.
3: 그 해에 데뷔한 게 어떤 악의 원인이 아니었나.
0: 예측하게 시작이
3: 아, 정말 행복합니다.
0: 한영아씨. 네. 오늘 진짜 잘 나오신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0: 오늘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오. 요즘에 이제 어디 가서 실수를 안 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요. 성인지 감수성 당신의 점수는? 입니다.
3: 우리 남편인데?
0: 우리 남편이죠.
5: 형제 앉았을 때 이렇게 앉겠죠?
0: 저도 편하려면 이렇게
1: 하고 싶어요.
0: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1: 저는 솔직히 이번 회차가 쉽지 않네요.
0: 굉장히 다리에 오므리신 거 보이세요?
1: 굉장히 어려워요.
6: 남성성, 여성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별되는 거를 막아보자.
1: 여기 분위기 좀 띄워줘야지. 자, 노래. 자, 어떤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3: 교육방송만 아니면 벌써 험한 말 나갔나.
7: 와, 오늘 급식 되게 야르한데? 이런 거 샤갈 거리는데. 여러분 저 망했어요, 샤갈. 이거 이런가?
0: 근데 이 뜻을 뭔지는 알고 계신 거라는 거죠?
3: 그럼요.
0: 어떤 무슨 뜻이에요?
3: 김경아 고정이야?

0: 취미한 욕이 아니라 일상화가 되고 장난으로 포장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1: 자,
2: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성교육 MC지만 제가 이 성인지 감수성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아세요? 쌤 씨는 아세요?
1: 솔직히? 아니 일단 예.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2: 그렇죠. 말이 어렵죠. 솔직히 않아.
1: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감도 네. 잘 안 오고.
2: 그럼 우리는 배우지도 않았어요, 이 단어를.
1: 그렇죠.
2: 호주 들어본 적 있어? 호주에서?
1: 저 호주에서 살면서 한국어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3: 성인지가 어려운데.
2: 한 사람이야, 호주 사람이야.
3: 근데 전 많이 들어봤거든요.
2: 아, 진짜?
3: 그러니까 학교에서 네. 이제 알림이 와요. 이번 주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기간이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2: 근데 이게 뜻을 뭔지는 알고 계신 거라는 거죠?
3: 그럼요.
2: 어떤 이게 뜻이에요?
3: 성을 인지하는 감수성인 거예요.
2: 그건
3: 모르시는 거예요.
2: 성을 인지하는 감수성.
1: 나도 알 수 있어요.
3: 뭐예요?
4: 아니, 맞아요. 또 이제 또 잘 모르시겠지만 또 제가 10년 동안 직장에 또 생활했잖아요. 네?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 내에는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2: 네.
4: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워요. 성인지 감수성이라 함은 남녀 상관없이 좀 이런 성적으로 민감도를 높여서 말도 조심하고 좀 행동도 조심해라 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2: 아, 그래요.
4: 맞나요?
2: 이거는 확인을 좀 정확하게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5: 네, 은지 씨가 법정 의무 교육을 아주 성실하게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은 입장 바꿔보기. 그리고 그 성별이 처한 어떤 맥락을 좀 이해하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지사지의 성별 버전이라고 말할 수
2: 역지사지
5: 있어요.
2: 역지사지 성별 버전.
5: 그렇죠. 그래서 성고정관념은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뭐 이런 벽이라면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은 그거를 좀 그 성고정관념 때문에 누군가 억울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을 깨부시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어떤 망치를 찾는 그런 노력 같은 거죠.
2: 네.
0: 성평등 가족부에서는 이것을 일상 속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민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다른 성별한테 불편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알아차리는 능력이거든요. 아까 이제 쌤 씨께서 이 단어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고 실제로 이 단어가 많이 쓰인 게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을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해서 봐야 된다. 상황을 봐야 된다. 그 말을 쓴 이후로 대부분의 요즘 성희롱, 성폭행 사건에 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젠더 감수성이라는 말이었는데 이제 법적인 용어로 저 성인지 감수성이 확 이렇게 이제 대중화가 되고 퍼지게 됐죠.
2: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계속 배우고 컴퓨터처럼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2: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도 저희가 한번 난데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3: 지금요?
2: 네, 아주 테스트예요. 테스트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자, 우리 은지 씨부터. 은지 씨도 한번 일어나보세요.
3: 어머나. 네. 내가 또 1등 이해 미치겠네.
2: 네. 먼저.
3: 저 뭐 벌 받는 건 아니죠?
2: 아니. 자, 문장을 듣고 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네. 겁니다. 자, 먼저 은지 씨가 달립니다.
3: 저 먼저 달릴까요?
2: 둘, 셋. 달려. 은지 달려.
3: 오, 자.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2: 오케이. 자, 이번엔 네. 남편 종태 씨가
3: 종태.
2: 달립니다.
3: 어.
1: 잠깐만요. 평범한 남자 진짜 보여주세요. 종태는 말고.
3: 종태 말고 평범한 남자? 아, 내가 종태 말고 다른 남자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1: 종태밖에 없어서.
3: 종태 약간.
1: 종태 이렇게.
3: 아, 엄마, 아빠가 좋아할게 이러면서. 아, 진짜. 아, 영상통화 좀 걸게요. 핸드폰 좀 주세요. 영상통화 걸게요.
2: 찍어요. 의심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3: 너무 웃긴다.
2: 일단 알겠어요.
3: 맞아요, 맞아요.
2: 그냥 이번에 이제 경아 씨가 한번 설명되면 어떨까요? 경아 씨는 딸 지우리가 달리는 겁니다.
3: 지우리요?
2: 그러니까 지우리가 달리는 거.
3: 걔는
2: 하나, 둘, 셋.
3: 뭐 이러고 달리던데?
2: 예! 자, 그럼 이번에 아들, 선율이가 달려.
3: 아, 우리 선율이. 아들이요?
2: 네,
3: 앞머리 날릴 거고, 이거.
2: 아, 이거 자꾸. 아, 그럼.
3: 중학생이니까.
2: 아, 이거 받아
3: 언니 남학생도 앞머리 사소하다.
2: 아, 그래요? 아,
3: 거기. 아, 걔는 안 떠요. 우리 다 왜 이래?
2: 이게 현실이니까.
3: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니까.
2: 현실이에요, 현실. 자, 그렇다면 이제 쌤 씨는 일어서지 마시고 앉아서 운전대 잡는 걸로 변경을 할 거예요.
3: 오, 운전대.
2: 쌤이 운전대를
3: 벌써 그만해. 네. 멋있어, 멋있어.
2: 한쪽 손으로.
3: 괜히 뒤에 한 번 봐.
1: 자, 뭐야?
2: 자, 이번에는 아내가 운전을 한다. 오, 얌전하게 이렇게 두 손으로.
1: 뭘 봐?
2: 아내도 하네.
1: 아니,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고.
2: 쌤한테. 예. 우리가 뭐 어떤 가정사를 알게 되는
3: 네,
2: 상황이
3: 그러네요.
2: 우리가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그런 상황을 알게 됐고 자 이번 키워드는요 힘자랑하기입니다. 있는 힘껏 힘

0: 짝사랑을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1: 네. 네.
0: 하나, 둘, 셋! 나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아니야, 끝났어요. 끝났다.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아니, 나도 들 수 있어. 아니, 이런 나도 할 수 있잖아. 이게
2: 플라스틱이에요. 아니, 잠깐만,
0: 왜? 플라스틱이에요.
3: 깜짝 놀랐네. 네. 천화장 산 줄 알았네. 네,
0: 세라믹이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4: 네. 아니,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할 때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게 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오히려 우리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5: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여자, 남자라고 안 하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뭐 아내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카테고리화 시켜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보통은 남자라면 이래야지, 여자라면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구를 특정해서 생각하면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0: 앞으로. 네. 자, 저희가 이제 이걸 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볼 영상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6: 그죠.
0: 일단 기대로 머리를 넘기셨어.
3: 맞아요.
0: 어, 다리 모았잖아.
6: 소복하죠.
0: 맞아요. 또 우리 엉덩이 한번 이렇게 쓸잖아요.
3: 네.
6: 다 꼬아야지. 꼬아야지.
7: 남자들은 아무래도 가운데가 네?
0: 더 뭐라고 하시구나. 아, 불편했구나.
7: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0: 네, 남자분들 얄쾌요.
3: 그러니까
0: 웃겨요. 네.
8: 남자들을 좀 바짝
0: 진짜 웃겨요. 저도 두 손으로 하더라고요. 네, 의자가 좀 약간 핸들이랑 가까워.
5: 30도로. 팔을 하나 이렇게 바꿔서.
0: 아하. 많이 어색하시네요.
4: 입을 가리고.
0: 날씬을 잘 쓰시네.
6: 너무 멋있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0: 오, 여기 사는 거
2: 같아요. 이게 제 아니에요?
0: 여자 잘 좋아. 여자분 약간 오열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울 때.
9: 정말 남자가 울 때는 세 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좀 표현을 좀 자제를 해야 되니까.
0: 맞아.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린 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궁금하네요. 다른 남편들 어떻게 뛰나. 아, 이렇게 뛰시는군요.
6: 부럽다.
0: 네. 남자는 막 이렇게 뛰죠. 막 이렇게. 와.
6: 우리 남편도.
3: 그거 많이 못 봤네.
0: 많이.
6: 맞아, 모르실 텐데.
0: 이거는 춤 아니야.
6: 그렇게. 아이들 궁금하다.
5: 요즘 아이들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10: 남자처럼 울어보기 할까? 하나, 둘, 셋.
3: 어, 남자는 이렇게 울어. 똑같네요. 여자랑 남자랑 똑같아요.

0: 것이다.
1: 오. 이번에는 여자가 연구한다고 생각하고 위키의 여자.
2: 똑같아요.
3: 똑같아요.
2: 그렇구나. 맞아요. 어른들하고 달라요. 아이들 때는 다 똑같아요.
4: 오히려 더 멋있어.
5: 디비디비딥
6: 아니에요. 그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성별에 상관없이 내향적인 사람도 있을 거니까.
2: 맞아. 언제부터 구분하기 시작했을지 궁금합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편견들이 대부분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사실 편견이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4: 맞아요. 네. 근데 저 영상...

0: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싹 둘러봤거든요. 우리 셋은 있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맞아요. 방송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늘 이런 자세인데 우리 샘 씨는 마음이 너무 열렸어.
1: 열렸네.
0: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1: 네. 오픈마인드로.
0: 오픈마인드로 항상. 네,
2: 많이 열리지도 않고 이거 뭐 나는 구조작으로 이렇게 붙지 않고 네. 이거 조금 뭐 네. 최대예요. 맥스예요. 맥스. 나도 솔직히 다리 이렇게 이렇게 앉은 게 또 편하긴 한데 그런데 방송 봤을 때 좀
0: 예의가 아니죠.
2: 행동이 네. 있다 보니까
0: 편하려면 이렇게. 얼만큼 벌어주셔야 돼요? 편하려면?
1: 편하게 한번 아 고기 편해요. 그 정도
3: 근데 솔직히 편해. 말하면 저도 편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긴 해요. 그렇죠?
0: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3: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 교육이 맞아. 부신하게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0: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3: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의미 있는 의식을 한번 실어보고자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선 이 편견을 깨부셔야 돼요.
0: 자, 제가 먼저 깨부시겠습니다. 성 고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깨지지 않았어.
3: 더 세게. 여성스러운 척 하지 마. 안 되면 발로. 그렇지. 고정관념 부시세요. 야호, 야호.
1: 네. 저도 모르게 신랑한테 좀 남성다움 많이 강요했던 것 같아요.
4: 오호.
1: 네. 그래서, 종태야, 미안하다. 내가 남성다움 부실게. 갑니다. 야! 예!
3: 저는 사실은 제가 여성다움을 저는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딸들에게도 강요하진 않았나 순간적으로. 아, 예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딸들한테도. 아, 그게 또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여성스러운 척 하지 않고 강하게.
0: 예쁘다. 아이고.
1: 언니, 이게 아무것도
3: 아니에요. 지금 따라하다가. 여성다움! 예! 네, 했습니다.
0: 예. 시원하다.
2: 저는 외모 피하. 외모 피하 없어지자!
3: 아플 것 같아. 어, 아프겠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 괜찮아.
0: 우리가 깨야 될 게 되게 많다. 오히려 우리가 아까 어린이들한테 배워야 될 게 되게 많다. 그 백지처럼 깨끗하더라고요.
5: 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완전히 타고나는 거라기보단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크거든요. 이게 유전이라기보단 부모에게 학습되거나 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말로 남자랑 여자랑 평등해 이렇게 100번 말해봐야 아빠가 설거지하고 엄마가 전자기기 고치고 이런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1: 아우, 저 오늘 바로 집에 가서 TV 분해하려고요.
3: TV를 왜
1: 아, 그냥 갑자기요?
3: 아, 그냥 뉴스 어떻게 보려고?
1: EBS 봐야 되네?
3: 냉장고 같은 거.
0: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제 스스로 저한테 좀 이렇게 구속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이제 맞벌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새벽 늦게 퇴근을 해도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를 무조건 해요. 남편은 늦게 퇴근하면 다음날 애들 학교 갈 때쯤 5분 전에 일어나서 잘 다녀와.
1: 선생은 다
0: 오늘도 화이팅. 그럼 좋은 아빠는 혼자 다 하고 일어나 양치 이거는 제가 다 하고
1: 악역.
0: 그게 좀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 뭔가 네. 안에 좀 쌓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지금 네. 네. 교육방송만 아니면 벌써 한만 말 나갔나
3: 반대하는 거예요.
0: 나 소년나 파비용이야. 나만 부모냐.
3: 너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아이들 애아빠가 등원을 쭉 시켜주기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한다는 거. 문제야, 너도 보고 있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샘 씨는 좀 설거지는 자주 하시나요? 어때요?
2: 예?
3: 해야 될 것 같은데.
2: 저는 이게 약간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남자 아이들 추리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뭐 저도 남자다운 운동도 좋아하고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회차가 쉽지 않네요.
3: 어렵죠.
2: 네, 되게.
1: 갑자기 다리 오므리신 거 보이세요?
2: 굉장히 어려워요.
6: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거는 사실은 남성성, 여성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하고 싶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의 그런 어떤 억압 같은 것 때문에 차별되는 거를 막아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세상이 변하니까 내가 변한다가 아니고 이게 좋은 방향이니까 같이 변하자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회사에서 뭐 부장이 직원한테 말 잘못해갖고 잘렸다, 징계받았다,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얘기들이 아이 뭐 친해서 한 농담이야 뭐.

0: 저 미스 김이라고 그러면 싫어하는데.
1: 옛날에도 미스라고 하면 좋아요.
2: 옛날에 그랬어요.
1: 미스 김이 아니고 미세스 아니니까.
2: 아우, 미스 김이 어디야. 부장님 들어왔어.
3: 자, 미스 김, 미스 김.
1: 미스김이래요.
3: 신입사원이 뭐해. 야. 여기 분위기 좀 띄워줘야지.
2: 분위기 드라마 맞아. 분위기.
3: 자, 노래.
2: 아, 제가 노래를 못해가지고.
3: 자, 그럼.
2: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마셔라, 마셔라. 부장님 완샷, 완샷.
3: 자. 휴. 와, 어디서. 아, 좋아.
0: 아, 불편해.
3: 자, 우리 장팀장.
2: 네네.
3: 자, 야, 요즘 연애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나왔어?
2: 아, 부장님.
3: 어떤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2: 아, 부장님, 또 그렇습니다. 부장님, 뭐, 털도 안 무시고 오늘 뭐 푸바오랑 데이트 가세요?
1: 오, 잘 받아주네.
0: 근데 실제로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2: 그냥 그 농담처럼 뭐 네. 이렇게 뭐 아이 뭐 경아가 따라주는 정말 맛있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0: 맞아. 순간 생각났어. 지혜 씨가 따라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어요.
2: 예쁜 사람이 줘야 맛있지.
0: 예쁜 사람이 좀 맛있다고. 술로서 다르다고.
2: 그래서 우리 김사원이 막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앉혀놓고 싶었어.
1: 애 많이 쓰지.
0: 그러니까.
1: 아 지금 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 난리 났어 지금.
0: 근데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많이 불편했던 겁니다. 자, 참았어요. 자, 이걸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4: 오늘 화장이 뭐 진하네? 데이트 있나 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흔하게 하고 또 남자는 허리가 생명인데 허리가 이렇게 가늘어도 되겠어? 이 얘기는 사실 직장 관리직 여자들도 꽤 많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착하게 살자라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 살아남자.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자라는 어떤 생존 조건 필수적인 그런 것과 같다고.
5: 뭐 회사에서도 아 자기는 뭐 애엄마니까 출장이나 뭐 야근을 빼줄게 이런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들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거나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배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뭐 요즘은 또 남자가 육아휴가도 많이 쓰지만 너 육아휴직 쓴다고? 뭐 이렇게 해서 1년이나 비고 오면 너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자리 가야지. 이런 말을 하는 분위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 거 그리고 남녀가 조금 평등하게 지내는 게 여자만 보호하자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남성이나 가족 자체를 보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0: 자 이번에는 명절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싫어.
0: 어떤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2: 뭐 그만 먹으라느니.
0: 아 그만 먹으라.
2: 전 거. 네가 다 먹겠다. 조상님 뭐 드시니 뭐 이런 거.
1: 많이 드셨나 보다.
0: 자 이제 샘 씨가 명절에 친척 집에 놀러 왔어요. 예. 이제 우리 셋은 어르신이에요.
2: 아이고 이제 우리가 또 어르신이야.
1: 이모 큰 엄마.
2: 이모가 왔구나. 이모랑.
3: 근데 벌써 집에 그 집에 가기 싫어졌어.
1: 아 그래 아니야 와야지.
2: 와야 돼.
1: 와야 돼.
2: 어디로 와야지.
1: 와야지.
0: 샘이.
1: 벌써 우리 패스.
2: 와야지 샘이.
3: 예, 안녕하세요.
2: 아이고,
3: 우리 샘님, 부모님.
0: 글쎄, 참 좋아졌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살이 쪘어?
1: 샘이야, 운동해.
2: 운동해,
1: 샘이야.
2: 죽어. 자다 죽는 거야.
1: 아니, 운동 안 하면 애도 안 생겨.
2: 너 턱수 이렇게 되면 거기 이 생긴다, 너. 샘이야, 동물인 줄 알아, 애들.
1: 아니, 근데 애를 낳았어?
2: 아들만 둘 낳았잖아.
1: 아들만 낳았어? 딸 있어.
2: 딸 있어야 돼.
3: 저는 집에 갈래요. 오늘 그 집에 가고 싶어요.
2: 아니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4: 진짜 너덜너덜해졌다.
5: 쌤님은 이제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는데 한 100마디가 쏟아져 나와요.
0: 그러니까 목소리 못 들었네.
5: 제가 봤을 땐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전에는 저런 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문제가 될까요?
0: 그러게.
5: 어떤 분들은 세상이 너무 까다로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요. 그동안 누군가는 그냥 불편했던 걸 위계 때문에 참아왔던 겁니다.
0: 그랬구나.
5: 하의 맞아요. 기준점이 윗사람 중심이라는 거에서 이제는 서로가 좀 대등한 존중하는 관계로 옮겨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0: 그렇군요. 성인지 감수성.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나 뭐 저 같은 부모도 이거는 꼭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뭐 이제 지금이 아주 골든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봤습니다.
6: 대화 좀 많이 하는 편이야?
7: 네. 잔소리만 많이 들어. 왜 집에 빨리 안 오냐? 그만 가라. 사지 마라.
8: 엄마 배고파. 언니는 야 짜증나.
9: 아빠는 할 수 있잖아. 아빠는 잘해왔잖아라는 그 말들을 들을 때

0: 꿈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1: 양념치킨 야르.
2: 양념치킨 야르.
1: 오늘 급식 되게 야르한데?
3: 니 똥꼬 무슨 색이야? 니 똥꼬 무슨 색이야?
4: 아까 뭐 하면 아 싫다 막 이렇게
1: 애들이 막 샤갈 거리는데 여러분 저 망했어요 샤갈.
2: 요즘에 많이 써요. 야르 샤갈 뭐.
5: 망했어요.
6: 많이 하죠 샤갈.
7: 아 저 최근에 그 이제 샤갈이라는 말을 동네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같이 대화가 되는 급이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완전 이거 샤갈 막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유빈이가 난리가 났었어요. 엄마 그거 나쁜 말이야.
4: 아이가 오히려.
7: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1: 나쁜 말이야? 싫어.
8: 맞는데 얘기할 수 없어.
1: 얘 말해도 되는 거예요?
9: 아기 강아지를 다른 말로 쓰면 안 된대요.
10: 손가락 용어.
9: 네. 그리고 이렇게.
1: 까나. 그리고 진.
3: 역시 이런 거.
4: 야, 근데 이런 욕은 정말 뭐 세대를 넘나들면서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욕들이네요.
6: 생각보다 세다 싶을 정도로 어린 친구들이 욕하는 걸
4: 맞아, 많이
6: 듣긴 했거든요.
4: 진짜 세게 하긴
6: 부모님 욕하는 거?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쓰지를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4: 근데 뭐 우리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강력한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2: 진짜 많이 썼지.
11: 대화하는 처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4: 맞아요.
12: 뭐 지금도 욕을 뭐 친구들끼리 친한 사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친근감의 표시로 이제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13: 뭐야, 이라는 거야.
14: 여기 먼저 한번 쳐다보자.
2: 어떡해.
4: 알려 그때 그러지 알려줘야 된다면
7: 다들 지금
0: 글쎄요 뭐 분노가 차오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11: 근데 우리 EBS 표준은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4: 그쵸. 그러니까
11: 오늘 삐삐 처리 많이 될 것 같은데.
4: 저도 걱정돼요.
11: 방송 나갈 수 있어요?
2: 화면에 못 나올 것 같은데 다.
4: 맞아. 네. 그런데 이제 애들이 커갈수록 집에서 안 쓰는 말들을 밖에서
2: 맞아.
4: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11: 그럼 여기는 뭐 기본이죠.
4: 맞아요.
11: 뭐 네. 유치원 때부터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는 입장에서 차라리 집에서 조금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쓰되 절대 밖에 나가서 입에다가 그런 얘기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4: 할 거면 집에서 해라.
11: 차라리 할 거면 집에서 해.
4: 집에서도 하지 말아라. 하는데 보법이 역시 다르세요.
2: 그러니까요. 네, 할 거면
11: 그거 대신 엄마, 아빠, 동생 아니면 형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고.
4: 한말로 하는 거예요?
11: 그 얘기는 조금 흘러 나올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밖에서도 많이 할 것 같은 맞아. 느낌이 들더라고요.
15: 지금 사실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상당히 순화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렇게 좀 욕하는 마음으로 쓰는 단어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쓰고 그것을 쓰는 게 굉장히 좀 쿨해 보이고 좀 또래 사이에 같이 끼고 싶고 또 뭐 게임하면서 좀 재밌어 보이고 그러니까 장난처럼 쓰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4: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두 분께서 아주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꼽은 최악의 말 어떤 걸 꼽으셨나요?
16: 네, 저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하고 관련해서는 이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네. 너 혜지냐?
4: 응? 네? 네? 은진데요?
16: 너 혜지냐?
4: 제가 지혜. 지혜,
2: 네.
4: 은지,
2: 은지,
4: 지혜,
11: 사람 이름?
16: 사람 이름 맞아요. 이게 게임을 하는 여성 유저들을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4: 왜?
16: 근데 잘하는 유저, 남성 유저에 붙어서 덕보는 게임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업혀가는 캐릭터의 느낌으로 그렇죠? 얘기를 이렇게 하게 사실 혜지라는 사람이 한 행동도 아니에요.
5: 그냥 여자 이름.
16: 그냥 누군가가 무심코 혜지다라고 쓰기 시작하면서 혜지냐가 된 거예요. 네. 여기에는 여자는 게임을 못할 거라는 편견 혹은 무임승차할 거라는 비난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예전에 비슷한 저희 세대 버전으로는 김여사.
5: 김여사.
16: 아. 운전할 때
5: 김여사. 여자 운전하면.
16: 아, 왠지 운전 못하는 사람 다 남자도 있을 텐데 다 여자, 예, 여자인 것처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은연중에 이런 게 여자는 게임, 기계, 차 다루는 거 잘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상대를 비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안 썼으면 좋겠다.
5: 아니 혜지 충격인데 저 왠지 배정원 교수님 더 센 거 가져오셨을 거예요.
2: 맞아 맞아.
15: 그 수위가 좀 높은 말인데 이거 이제 삐 처리가 마구 될 것 같지만 아, 그럼에도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X라는 말 써요. 애들이 사실 이 말을 쓰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과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발기된다. 그러니까 왜 남자가 발기될 정도로 흥분된다. 너무 좋다 이런 뜻으로 어른들도 50대 넘은 남자 어른들도 이런 얘기를 막 쓰고 네. 아주 꽤 뭐 매우 뭐 무척 이런 뜻이라고 부사처럼 맞아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뜻을 알고 있으면 다음에 자기가 무심코 썼을 때 아 참 이 뜻이 그 뜻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제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어떤 뜻인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정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5: 오늘 경아 씨가 굉장히 맹활약 중이신데 남편 재관 씨랑 딸 지유리까지 오는 세 분이 함께 특별히 퀴즈를 풀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17: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아 씨의 남편 그리고 권전율 권지율의 아빠입니다. 지금은 권재관입니다.
18: 권지율입니다.
5: 아, 그 신조어라는 게
17: 몰라요.
5: 어저께 배운 단어 오늘 써먹으면 그거 언제적인데? 라고 핀잔을 들어요. 그래서 뭐 신조어는 모르겠어요.
17: 그게 뭐지? 그 못생긴 얼굴 뭐라고?
5: 방티.
17: 그게 뭐야?
5: 아, 맞지.
15: 방티가 왜 못생김이야?
5: 촌스럽다라고.
2: 맞아요, 맞아요.
17: 그게 뭐야? 방티가 뭐, 나 먹는 건 줄 알고. 이게 아, 뭔가 알고 새로 나온 복잡해.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진짜 자신 없다.
5: 첫 번째 문제 시작.
17: 패스.
5: 짜잔. 이거 알죠?
18: 아, 이거. 이거 내가 우유 마실 때 하는 거잖아.
17: 아, 야르!
18: 사람이 좀 난리를 피울 때.
5: 난리 피울 때?
17: 난리 없어.
18: 사람 이름 뒤에 부분이 붙은다고 해야 되나? 외국 이름이야.
5: 난리 브루스?
17: 무슨, 아, 난리?
5: 그런 느낌이야.
17: 응. 아, 그래?
18: 비슷해. 브루스만 바꾸면.
17: 브루스는 근데 뭘로 바꿔? 세자인데, 그걸로. 어?
18: 그냥 패스할까?
19: 좀 설명해 봐.
18: 부정적인 표현이 있고 어. 망했다 이런 거 있죠.
19: 아, 헐피.
18: 외국에 있는 어. 화가 이름이기도 한데.
5: 아, 샤갈?
18: 맞아. 오.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
5: 태포니어.
2: 태포니어.
18: 이거는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거.
5: 얼평.
18: 친구가 좀 찔리는 말을 했어. 근데 걔가 찔리는 기색을 좀 보이면은 딱 이 말을 하는 거지.
5: 아, 그? 어, 중간에 좀 모르는 거 진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17: 이해를, 말을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이해를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요.
5: 근데 저도 저 중에서 뭐 밤티, 뭐 야르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뭐 샤갈도 마찬가지고.
2: 맞아, 맞아.
20: 근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애랑 애 친구를 태워서 이제 가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들 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앞에 있다고 생각 못 하고 하더니 야, 야, 개오바, 개오바 하면서 뭐 어쩔 저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전하고 집에 와서 이제 딸한테 개오바라는 말도 너네 하는구나. 아, 내가 그런 말 했어? 괜히 좀 당황하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상당히 뭐 대단히
5: 우아하게 가셨구나.
20: 어마어마하게 과하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뭐야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게 서버로 태야 돼.
2: 그렇지 그렇지.
5: 우아한 어머님이 개도 안 되는 거예요? 개.
20: 개도 표정 있지만 그래도
8: 근데 이제 언니 이제 쇼핑하실 때 이제 원 플러스 원 붙으면 게이득이다 이거 하지 않을까요?
20: 게이득이지. 그건 게이득이지.
2: 그건 똑같잖아요.
20: 그건 게이득이지.
2: 게이득.
20: 원하잖아요. 게이득 되고 애기는 개오바 안 되고.
8: 개오바 안 돼. 애들은 아예
2: 어렵네.
8: 근데 좀 개를 붙이면 확실히 어감이 살아요.
20: 맞아.
8: 맛있는 거 같아.
20: 쫙 이렇게 살아있어요. 단어도 독 짜증날 때도 막 짜증. 너무 짜증. 개 짜증나면 진짜 짜증나.
8: 정말 짜증나.
20: 입에

0: 수 있나요?
1: 아니 언니 진짜 테리랑 네, 너무 귀여워. 엘리 귀여울 때 어떻게 하세요?
0: 되게 귀여워.
1: 그쵸?
0: 되게 귀여워.
1: 정말 귀엽다.
2: 기억나죠?
0: 네.
2: 그렇게 됩니다.
1: 왜냐면 우리 때 저는 기억나는 게 뭐 울트라 캡슐종 짱 이런 거잖아요.
0: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3: 닭다리
0: 그러면 경망스럽게 뭐냐 아싸라 닭다리 잡아야지 제 맛이잖아요.
1: 맞아. 죄송해요.
2: 맞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0: 우리는
1: 난 알아.
0: 이게 세대가 다를 수 있어.
2: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4: 저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있어.
0: 짱. 쩐다.
1: 아, 쩐다.
0: 쩐다 너무 좀 그렇다.
1: 쩐다 있었어요.
0: 쩐다 있었잖아요. 닭다리가 낫지.
2: 약간 쩐다 딱
0: 기억차가 있네요.
1: 아니,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뭐, 그때 쓰고 또 잠깐 안 쓰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게 있습니다.
5: 또 아이들이 많이 쓰는 억가나 억바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막 줄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깐다. 뭐 억지로 좋아한다. 엄마가 이렇게 정당하게 잔소리 하는 건데도 아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억까해? 그러니까 왜 억지로 비난해? 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날 야단치려고 마음 먹었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또 그거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던지는 그런 어떤 방어 기제로도 쓰는 것 같아요.
6: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도 그거 배워가지고 아이들이랑 소통. 하자고 그걸 배워서 또 쓸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고 아이들도 오히려 거부감 느끼고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쓰게 됐을 때 문제는 이게 왜 문제인지를 알아차리는 인식,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 대화하실 때 한 번씩은 통념이나 고정관념 혹은 아이들이 이거 장난이었어라고 할 때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것 같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 라는 식으로 질문을 좀 많이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던지는 부모의 말습관은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우는 데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알아보는 자녀와의 실전 대화 함께 보시죠.
7: 그렇지 용이
8: 그냥 삼형제 아니에요? 여기 아빠.
7: 총명하다.
9: 응? 자 일단 오늘 윌리엄 아침에 일어나서 다 하고 싶은 레고 일어나자마자 개에서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
10: I like to move and move it. I like to move it.
9: 엔틀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게임 안 하는 게 너무 좋았어. 책 안 읽었잖아. 책 안 읽었으니까 그 칭찬 못 하는 거야. 바로 게임 안 했잖아. 자기 옷은 빨래 바구니 안에 넣는 게 너무 멋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밥 먹고 난 후에 자기 그릇 다 치우는 게 이제 다 컸어. 이제 다 컸어. 얘도 해. 너도 하잖아.
11: 귀여워.
9: 너도 치웠고 그리고
5: 형만 칭찬해 주는 줄 알았나봐.
11: 네. 우리 딸이네.
0: 귀여워라.
12: 엄마 너 밥 표정 진짜 잘 먹는다.
0: 보자 봐. 얼굴
12: 보여. 응? 오 채도도 밥 진짜 스스로 잘 먹는다. 뭐 먹을 거야?
0: 동생도 따라 잘 먹네요. 언니가 따라 먹어.
12: 그럼 그럼.
0: 맛있어?
12: 골고루 먹으니까 쑥쑥 끈다. 오 채도가 쑥.
13: 어머
1: 아! 어유 궁금합니다.
14: 우리 지율이는 주변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천성에 있는 것 같아요.
15: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서 집을 좀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고 있어.
15: 아주 놀랍게 글을 정말 잘 씁니다.
0: 진짜요. 잘 씁니다.
16: 엄마는 꾸미는 걸 좋아해서 예뻐.
0: 예쁘대, 어머.
14: 저는 상냥한 것 같습니다.
15: 걱정 분에게.
2: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0: 아, 제가 지금 너무 그런 걸 찍네. 그냥 넘어가지.
1: 자, 은지 씨 같은 경우 이제 칭찬할 때 어떤 말 가장 많이 쓰는지 궁금합니다.
11: 근사하다.
0: 저는 이 말에 연기가 아니고, 아, 진짜로. 아, 진...

0: 진짜로 CCTV 영상 제출할게요.
1: 이게 아니 여기 오디션장도 아니고 뭐 근사하다 뭐 이런 아니, 정말로 연기 저는, 아니야 연기 아니야.
0: 아니 정말로 저는 예쁘다 막 이런 말보다도 와 근사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 편이에요.
1: 근사하다.
0: 네네네. 엄마 노을 지는 것 좀 봐. 되게 근사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 그러네. 오, 다른 이거 배워야겠다.
2: 예쁘다 보다 다채로워.
1: 네. 다채롭네요. 자 이번에 그럼 경아 씨 한번 갈게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자 그럴 때 하는 말.
3: 지우라 말하고 나와야지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다.
0: 말도 안 돼. 아이 거짓말이야.
4: 지우라 그렇게 말해요?
5: 집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외모 칭찬 바깥에서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개몽이 많이 됐지만 내 새끼 너무 예쁜데 어떡해요.
1: 그래서 맞아요.
5: 너는 진짜 이마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모자를 써도 예쁘고 머리를 묶어도 예쁘고 코는 막 도토리 얹은 것처럼 이렇게 뻣뻣뻣하고 귀엽고
1: 각자가락
5: 막 입술은 이렇게 엠드도 아닌 것이 체리도 아닌 것이어서 점프점프를 해도 될 정도로 하는데 이게 진짜. 애들이 다 아빠를 닮았거든요.
1: 예, 제가 봐도 재관 씨가
5: 네.
1: 우리 딸들도 완이가 있어요. 여기도 재관 씨가 있어요. 예.
5: 근데 이게 초음파 때부터 너무 아빠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컸던 거지.
1: 맞아요.
5: 근데 애들이 태어났는데 개 좀 잘 떨어졌다.
4: 저는 사실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 이유 없이 칭찬하는 게 저는 반대예요.
1: 맞아요.
4: 네. 네. 이것저것도 너무 그 평가받는 느낌이 들까 봐요.
1: 아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쌤씨 거 보면서 대사를 약간 외우던 듯한 칭찬을
5: 아니, 많이 고민을 코마주면서
4: 솔직히 고민 많이 때렸어요.
5: 많이 고민했어.
4: 지금 칭찬할 얘기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1: 대본 있는 것처럼
4: 어떻게든
1: 쥐었잡구나 쥐었잡구나.
5: 너무 바쁘다.
4: 아주. 예.
0: 저는 매 순간 리액션이 좀 좋은 편
1: 그런 거 같아요.
0: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어떻게 벌써 아침이 돼버렸어. 일어나 보자고 막 이러면서
1: 저는 사실은 칭찬을 너무 좀 수시려요. 좀 똥만 잘 싸도. 다 칭찬을 하고 맨날 예쁘다고 하는데.
0: 발냄새 나도 칭찬해요.
1: 네네네. 발냄새도 너무 좋다고 칭찬하고.
5: 똥이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 귀를 만지면서 하나 줄까? 엄마 하나 줄까? 아 내가 좀 과했나?
1: 그렇지 그렇지.
6: 저는 그래서 쌤님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칭찬이 굉장히 어려워요.
1: 맞아요.
6: 제 아이에게 이제 하는 칭찬은 뭐냐면 시도했다라는 거에 대한 칭찬 자체를 좀 해요. 뭐 그게 성공이든 아니든 간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새로이 하게 됐을 때 아 용감해 멋있어 이런 정도의 칭찬.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도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아이에게 애정 표현인 거잖아요. 너 사랑해.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해. 이런 정도로 감정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네, 한 가지 좀 더 보태면 경아 씨가 왜 아까 딸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남을 잘 돌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남을 잘 돌보는 그 미덕은 그건 정말 미덕이죠. 근데 이제 우리들이 얘기할 때 여자아이들한테는 유난히 좀 그런 그 덕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생 잘 돌봐줘서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그냥 치우치지 않고 남자도 여자도 약자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거는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에요.
5: 그러네요.
1: 네.
2: 오, 진짜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1: 그럼 반대로 이번에 이제 혼낼 때 아이에게 가장 많이 쓰는 말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4: 여기 할 얘기 많겠다. 이거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1: 욕은 쓰시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오픈합니다. 짜잔. 예, 너 왜 그래? 너 그렇다면 다른 사람 불편해. 오, 경화 씨는 엄마 진짜 언짢아, 이거.
0: 대사 같은데요?
1: 진짜예요? 너무 튀는데?
5: 엄마 진짜 언짢아.
1: 진짜요? 진짜 이렇게 해요?
5: 아니, 이제.
1: 하나도?
5: 우리 어렸을 때 다 진짜 무식하게 혼났잖아요. 그냥 집히는 게 그냥.
0: 말보단 손이 먼저 나왔어.
5: 그냥 뭐 효자 손이면 팔이 채면.
1: 죽빵도 맞아봤어요.
5: 네, 저는 진짜, 저는 그때 맞으면서도 나는 엄마 되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랬었어요.
0: 이제 자녀들이랑 대화할 때 그런 좀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7: 가정에서 이제 자녀하고 대화할 때는 주어를 바꿔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들한테 남자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여자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럴 때 남자 여자를 바꿨을 때 또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나? 요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1: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자, 어른한테도 너무 필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7: 제가 수업할 때도 아이들한테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새벽 2시에 나 혼자 사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럼 남자하고 여자는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남자들은 귀찮게 무슨 새벽에 전화를 해갖고 차를 빼달라고 해? 이런

0: 그럴 텐데 여자들은 이거 나가도 돼?
1: 맞아요.
0: 나갔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혹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할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이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이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1: 네.
0: 내 엄마나 혹은 아내나 내 애인이나 여동생이 이런 상황이면 내 기분이 어떨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대체를 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쑥 올라가죠.
2: 맞아요. 이게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행동하면 바로 내일 기사나.
1: 맞아요. 기사나죠.
3: 진짜
1: 안
3: 요즘에
1: 돼요.
4: 단독 샘 해밍턴 이지혜 운전하는 모습 보고 김여사라고
1: 해.
4: 발언해.
1: 성교육 하차해.
4: 발언하죠.
1: 안 돼요. 위험하죠.
2: 대장이죠.
1: 샘 해밍턴 기사나. EBS 사장님 언짜나 그 자리 김경아 고정 야릇 거제 야호
4: 오늘 바로 배웠네.
3: 자 오늘 김경아 고정까지 노리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1: 아 정말 네. 너무 많이 배웠어요. 배우려고 생각하고 오긴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배웠고 조금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3: 네. 배워도 배워도 정말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회
6: 잼민이라는 말.
1: 어머머머.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3: 저도 저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1: 어머.
3: 근데 안경
1: 제니 제니 제니 제니
3: 제니.
1: 민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2: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4: 왜요, 쟤?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쩌시잖아.
2: 쟤지도 않고 아무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7: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1: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0: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8: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 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9: 노년층 기도 막힘 사고 예방법. 5년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 1,373건. 고령자일수록 씹는 힘과 넘기는 힘이 약해 기도 막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생명을 위협하는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아래로 당긴 바른 자세로 조금씩 천천히 식사하세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웃거나 말하지 말아주세요. 음식물을 작게 썰어 천천히 오래 씹어 식사하세요. 틀니가 빠져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떡, 엿, 젤리 등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은 가급적 섭취를 피하세요.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1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1: 일기장이요.
10: 방과 후에 한 일은?
1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1: 빨간 머리엔?
1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1: 오리를 길렀던 거요?
1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는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칼립소와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스케리아 섬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 스케리아 섬에서 오디세우스에게 공식적으로 부활을 허락합니다. 시인은 3-4권에서 있었던 오디세우스 회상 장면들을 8-9권에서 되울리는 정교한 구성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오디세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3-4권에서 네스토르 그리고 메넬라우스 내외를 만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네스토르는 영웅들의 귀향을 회상하면서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이 두 영웅이 다투던 장면을 말합니다. 이어 텔레마코스는 메넬라우스 부부에게서 오디세우스에 관한 일화 두 대목을 듣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어떨까요?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가수 데모도코스에게서 역시 자신에 관한 노래 두 대목을 듣습니다. 첫 노래의 주제는 두 영웅의 다툼이었으며 세 번째 노래는 메넬라우스의 회상과 정확히 같은 부분, 즉 히랍 군대가 목마 안에서 매복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에서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헬레네의 집을 찾아가고 있으며 사곤에서 목마를 회상하던 메넬라우스는 데모도코스의 노래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설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나 단순한 테마의 반복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인의 섬세한 준비라고 보고 싶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에서 확인된 결정적인 소생 장면들을 8권과 9권으로 모두 옮겨오고 난 다음 시인은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그의 명성과 함께 회복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입니다. 온갖 계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제 명성은 하늘에 가 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최초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부활의 선언인 것이죠. 이제 그는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이 시의 영광스러운 주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파이아케스 사람들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험과 방랑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수가 되는 겁니다. 트로이아를 떠난 후 그의 첫 방문지는 히코네스 사람들이 사는 이스마로스라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방문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점잖은 표현이고 침공과 약탈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은 트라케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트로이아의 동맹이었으니까 징벌적인 침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양상은 해적의 노략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목표를 이루고 서둘러 떠나자는 오디세우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큰 잔치를 벌이다가 키코네스인들의 역습에 그만 크게 당하고 맙니다. 이 첫 모험에서부터 드러나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이후의 모험담에서도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참담한 패배와 도주에 적잖이 당황했을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폭풍에 휘말려 인간 세상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됩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오디세우스는 마치 트로이아에 막 도착했을 때의 모습처럼 12척의 배와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의 위기까지 몰린 다음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그의 모험과 방랑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풍랑에 밀려서 인간 세상 밖으로 밀려난 이 사람들은 로토스 열매라는 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직 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실감하지 못한 듯 이곳에서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정찰조를 보냅니다. 오디세우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빵이 아닌 로토스라는 열매를 먹는 자들이었어요. 이 열매를 맛본 자는 귀향을 잊어버린 채로 그들 사이에 눌러 앉으려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보낸 정찰병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죠. 해야 할 일도 기억도 깨끗이 잊게 만드는 이 열매를 그는 꿀처럼 달콤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두려운 위협이 이처럼 달콤한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일을 우린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 중 가장 유명한 일화를 만나게 됩니다. 외눈박이 식인 거인의 이야기죠. 퀵클롭스라는 이름은 이 종족을 가리키는 말이고 폴리페모스라는 이름은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만난 그 거인, 그 존재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생활에 대한 소개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들은 마치 황금시대처럼 곡식과 열매가 저절로 풍족하게 맺히는 마법 같은 환경을 누리지만 정작 이들은 질서를 이루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을 향한 경외심도 타인을 향한 윤리도 없다고 그려집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을 모조리 지우고 나면 이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셈입니다.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이 대적할 길 없는 괴물 앞에서 속절없이 당합니다. 결국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고 탈출에 성공은 하지만 이미 6명의 부하가 끔찍하게 살해되고 잡아먹힌 다음이었습니다. 이 일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대체로 오디세우스의 지략, 꾀가 폴리페모스의 무력을 꺾고 거둔 승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결과적으로야 그렇겠지만 오디세우스가 처음부터 꾀로 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키코네스인들을 침공하던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부하들이 달아나자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느긋하게 앉아서 동굴의 주인을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는 여전히 명예로운 손님으로서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의 격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영웅이고 트로이아의 정복자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일리아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폴리페모스의 귀등에도 가닿지 않습니다. 이 괴물은 손님 접대의 격식을 철저하게 짓밟으며 오디세우스의 기대를 부숴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잠든 폴리페모스를 칼로 찌르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입구를 막은 거대한 바위를 치울 방법이 없어지게 되겠죠. 일리아스에서는 죽거나 죽이거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익숙한 이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견디고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힘을 합쳐서 불에 달군 장대로

그의 눈을 찌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눈을 잃은 폴리페모스의 비명에 다른 퀵클롭스들이 그의 동굴로 와보지만 무슨 도움을 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잠을 방해하는 일종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방문에 가까운 거죠. 다음날 아침 동굴 밖으로 양들을 내보내야 하는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양들 틈에 숨어서 도망칠까봐 일일이 양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내보내지만 그들은 양들의 배에 거꾸로 매달려서 동굴 밖으로 나와 배에 오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실컷 조롱합니다. 자신의 보복이 마치 제우스의 징벌인 것처럼 말하더니 끝내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만 거죠. 이 충동이 결국은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오디세우스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 폴리페모스는 아비 포세이돈을 부르며 그를 저주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곧이어 제우스는 오디세우스의 제사를 고개 돌려서 외면하고 포세이돈은 그를 향한 저주를 이루기 시작하죠. 이 일화를 끝으로 그는 다시는 자발적인 모험을 하지 않게 됩니다.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어질 일화들과 비교해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인물인가 궁금해질 정도로 그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대신 자기 제어의 능력과 총체적인 판단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련해지고요. 학자들 사이에선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인을 상정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시인들이 생각한 오디세우스의 캐릭터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비문학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전통끼리 혼합된 결과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요새 독자들이라면 MBTI의 변화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디세우스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하는 그런 인물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폴리페모스 이야기가 전체 모험의 초반에 놓여 있는 것도 시인의 의도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이 서사시가 아니라 뱃사람의 모험담이나 동화였다면 모험의 배열이 어떤 순서를 이루어도 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디세우스 일행은 아이올리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조금 신기한 섬이에요. 청동의 성벽을 두른 떠다니는 섬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섬의 지배자 아이올로스는 바다의 바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여섯, 딸이 여섯이 있고 이들은 동시에 부부 여섯 쌍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디세우스가 저 세상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정상의 인간으로 볼 수 없는 크고 작은 특징들을 드러내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수고와 고생을 모르는 듯이 이들의 삶은 낮에는 잔치, 밤에는 휴식, 이 둘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이들에게 한 달 동안 환대를 받으면서 그간 겪은 전쟁과 귀향 이야기로 보답을 해줍니다. 아이올로스는 이 손님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순풍인 서풍 하나만 불도록 다른 역풍들을 모조리 가죽자루에 담아 묶어서 오디세우스에게 건네줍니다. 절대로 풀지 말라면서요. 자, 이제 귀향을 막을 외부의 장애물은 전혀 없어진 겁니다. 돛을 펼치고 좋다만 하면 배는 집을 향해서 순항할 준비가 된 셈이죠. 오디세우스는 9일 동안 혼자 밤낮으로 방향타를 쥐었고 열흘째에는 고향 이타카 섬에서 피운 불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고향 섬에 가까이 다가와서 긴장이 풀려버린 오디세우스는 잠이 들고 말았고 부하들은 아이올로스가 선물한 그 가죽자루에 금은 보화가 있을 거라 여기며 자루를 풀어버립니다. 이때 거칠게 쏟아져 나온 바람들은 폭풍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아이올리아로 밀어보냅니다. 오디세우스는 충격에 빠졌으나 끝내 견디고 버텨냅니다. 그는 아이올로스를 다시 찾아가 보지만 이번에는 냉랭하게 쫓겨나죠. 아이올로스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환대를 받아야 할 손님이 아니라 신의 증오를 산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통스럽게 노를 저으면서 뱃길을

떠납니다. 엿새 동안의 힘든 항해 이후 이들은 텔레필로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마치 피오르 해안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다가 밤과 낮의 길까지 서로 가깝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서 먼 북쪽까지 온 게 아니냐는 착각이 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세상의 이야기를 지리상의 실제 좌표 위에 놓으려는 이 시도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곳 역시 빵을 먹고 사는 인간들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는 라이스트리고네스족은 마치 퀵클롭스의 다른 버전인 것처럼 사람을 사냥하여 잔치를 벌이는 무서운 식인 거인들입니다. 일행이 안전하게 상륙하려던 포구는 끔찍한 덫이되고 말았고 기함을 제외한 11척의 배는 거기서 그들의 공격을 받고 모조리 파괴됩니다. 이제 오디세우스에게는 배 한 척과 소수의 부하들만 남게 되죠. 전우들을 모두 잃고 남의 배를 얻어 타고 집에 가게 될 거라는 폴리페모스의 저주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닿은 곳은 키르케의 섬 아이아이아입니다. 이 낯선 섬에서 부하들 절반이 정찰을 나섭니다. 그러나 이들은 키르케의 마법에 그만 돼지로 변하고 말죠. 부하들을 구하러 가는 오디세우스는 도중에 헤르메스를 만나서 키르케의 마법에 대항할 수 있는 몰리라는 약초를 얻게 됩니다. 이 약초는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지 키르케의 마법은 오디세우스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뽑아든 칼 앞에 그녀는 굴복하고 부하들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오디세우스는 곧바로 잔치에 탐닉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좀 길어요. 무려 1년을 잔치로 보낸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걱정을 살 정도가 되고 맙니다. 대장, 이제 우리 좀 집으로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히라빈들은 인간 위로는 신이 있고 그 아래로는 짐승이 있어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금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키르케의 섬에서는 이 모두가 구별 없이 어지러이 섞여버립니다. 헤르메스 신이 젊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며 늑대와 사자가 강아지처럼 굴죠. 키르케를 두고 여인인지 여신인지 분간하지 못하던 부하들은 돼지로 변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여신과 몸을 섞고 다시 인간의 모습을 찾은 일행은 신들처럼 잔치를 벌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고향을 잊어가고 고향에서도 그는 잊혀져 갑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각성해야만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배워야 합니다. 고대 히라빈들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등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은 방랑의 여러 과정 중에 임의의 하나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모험과 방랑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모험과 방랑의 후반부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모험과 방랑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어요. 로토스 열매 먹는 사람들, 퀴클롭스, 아이올로스, 키르케 등을 만나서 이 세상 밖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승여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서 칠흑같이 어두운 낯선 백기를 타고 온 오디세우스 일행은 저승의 입구에서 먼저 망자들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어 그들 주위를 에워쌉니다. 일리아스에서 그려지는 죽음의 장면은 전부 전장에서 격살당하는 전사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사들 뿐 아니라 인생을 남김없이 겪은 이들과 젊음조차 채 다 보내지 못한 이들의 죽음까지 다 드러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먹구름 같은 피가 흐르자 목숨을 잃은 망자들의 영혼이 에레보스 위로 올라와 모여들었답니다. 처녀 총각들이, 많은 걸 견뎌낸 노인들이, 심중에 상처를 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보드라운 소녀들이, 청동날이 박힌 창에 얻어맞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레스에게 살해되어 희칠가불한 무구를 걸친 사내들이 모여들었지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오디세우스가 가장 먼저 만나는 상대는 뜻밖에도 먼저 죽은 부하 엘페노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할 게 없는 거의 익명에 가까운 사람이죠. 한편 저승에서 그가 맨 마지막에 만나는 이는 가장 뛰어난 영웅이었던 헤라클레스입니다. 호메로스는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이 모두를 막론하고 망자에게 일관된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보냅니다. 이것은 그가 전작 일리아스에서 목숨을 잃은 작은 전사들에게도 짧게나마 그들의 사연을 보여주며 그들의 죽음을 가슴 아픈 것으로 만들어주던 시인의 손길과 시선과 결이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시를 다른 시인의 작품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게 되죠. 히란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 중 한 명입니다. 그를 만나서 앞으로 남은

형편의 운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오디세우스는 운명에 따라 저승에 온 전우들을 하나씩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앞서 말한 가장 보잘것없는 부하였던 엘페노르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연민을 나누고 이제는 최강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에게 위로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무구 경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아스 앞에서는 자신의 승리를 후회하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죽음의 기록인 일리아스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듯이 시인은 전장에서 쓰러진 이들 말고도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서도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내려진 세 명의 죄인, 즉 티티오스, 탄탈로스 그리고 시시포스의 이야기입니다. 티티오스는 제우스의 아내 레토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탄탈로스와 시시포스의 범죄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탄탈로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들 펠롭스를 요리하여 감히 신들에게 대접을 했죠. 이 사람은 악랄한 방식으로 신들을 떠보려 했습니다. 한편 시시포스는 고대 히랍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기꾼, 도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애쓴 존재라고 전해집니다. 이 세 사람의 죄를 차례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금지된 성, 금지된 음식, 그리고 금지된 생명에 대한 도전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인간과 신들 사이에 놓인 경계를 무너뜨린 자들, 곧 이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삽입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 지점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있을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과의 대결의 구도입니다. 구원자들의 죄상이 이들의 범죄를 종합해 놓은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구원자들은 티티오스처럼 남의 아내를 탐하고 탄탈로스처럼 합당한 나눔이 이루어져야 할 밥상을 더럽혀버리고 시시포스가 그랬듯이 필멸의 인간 운명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의 정점에는 인간 조건의 한계를 의식하고 수용하는 오디세우스가 있고 그 한계를 애써 지우려는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결이 정점에서 놓이게 됩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저승의 사정을 전해주고 앞길에 대한 세부적인 조언을 얻은 다음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처음 만난 세일엔들도 키르케의 조언이 없었다면 아마 이겨내기 어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밀랍으로 부하들의 귀를 막은 오디세우스는 혼자 돛대에 묶인 채로 세일엔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직 노래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자신을 부르는 몇 마디 음성만으로도 오디세우스는 그녀들에게 가자며 막 애원을 하고 부하들은 그를 더 세게 결박하며 위험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일엔들이 부르려던 노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세일엔들은 오디세우스를 멀리서 바로 알아보고 칭송이 자자한 오디세우스여, 아카야인들의 위대한 영광이여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전쟁에서 늘 듣던 전우들의 인사말을 난생 처음 듣는 다른 음성으로 듣게 된 오디세우스는 여기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래는 듣고 싶고 그래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상황을 그르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기막힌 호기심과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던 폴리페모스 앞에 있었던 오디세우스였다면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밧줄을 풀고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치 않지만 그때와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 저돌적이고 직선적인 싸움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 세계에 들어왔음을 알아차린 거죠. 시인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가려둔 채 그 노래의 결과물인 부패한 시신과 해골을 선명하게 더없이 음산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이들이 트로이아 전쟁의 노래를 부른다 한들 그것이 이제 불멸의 명성이 아닌 쇠락과 파멸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디세우스 일행은 엄청난 물리적 위험을 맞게 됩니다. 키르케의 조언을 따르면 새 한 마리 무사하게 지나갈 수가 없는 플랑크타위 바위들이 있다고 해요. 황금 양털의 전설로 유명했던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아르고호를 제외한다면 이곳을 무사히 지난 배는 전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쪽에는 12개의 발과 6개의 입으로 닥치는 대로 채워가는 괴물 스퀼라가 있고, 그 곁에는 하루에 3번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3번 내뱉는 소용돌이 카립디스가 있어요. 키르케는 플랑크타위 바위들 쪽으로 가야 할지 말지를 두고 선택을 하라고 한 다음, 스킬라와 카립디스 쪽으로 간다면 카립디스만큼은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정면 승부 자체가 무의미한 상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대 앞에서 그는 키르케의 조언대로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하고 그 대가로 부하 6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는 희생당한 부하들의 최후를 노래하면서 자신이 겪은 모든 항해 중에서 자기가 눈으로 본 가장 가련한 장면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첫 모험부터 수면 위로 올라왔던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마침내 태양신의 섬 트리나키아에서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섬에 정박할 생각이 없었어요. 키르케와 테이레시아스가 미리 경고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섬에 있는 태양신의 솟대를 건드리게 되면 그때는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였죠. 그러나 지쳐버린 부하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해도 졌으니 이 섬에 들리지 않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밤샘 항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마지못해 양보하는 대신 태양신의 가축들을 절대 손대지 말고 해치지 말라는 금령을 내립니다. 그래요. 일행에게 빵과 포도주가 남아있던 동안에는 이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한달 내내 역풍만 보내면서 이들의 발을 묶어둡니다. 식량도 결국 바닥을 드러냅니다. 굶주림에 굴복하고 태양신의 소들을 잡습니다. 그대로 잡아먹는 것이 꺼림칙했던지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형식을 택하긴 하지만 애초에 제수로 쓰면 안 될 것을 바쳤으니 신들도 이를 받아줄 리가 만무하죠. 자신의 가축들이 도살된 것을 알게 된 태양신 헬리오스는 제우스에게 달려가죠. 지상에서 태양을 비추지 않겠노라 협박을 합니다. 제우스는 이들을 난바다로 이끌어내서 파선과 전멸을 안깁니다. 이제 살아남은 것은 오디세우스 하나뿐입니다. 이 사건은 이 시의 첫머리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인상적이고 강렬해요. 10년의 전쟁과 귀향길의 수많은 위험을 견뎌낸 부하들은 이로써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시인은 이 시를 여는 순간부터 이들의 파멸을 이들 스스로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요. 번듯한 음식이 아닐지언정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와 그물을 던져 잡은 새로 연명은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견디지 못하고 금령을 어기고 인내하지 못한 부하들의 책임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부하들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저 끝까지 버티고 견뎠던 오디세우스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이 남게 되죠. 하지만 그의 모습도 몹시 위태롭습니다. 무서운 풍랑으로 배와 부하들을 모두 잃은 그는 부서진 배의 잔해에 의지해서 떠다니다가 소용돌이 카립디스로 되밀려가는 등 생사를 넘나드는 고생을 겪다가 결국 칼립소에 의해 구조가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칼립소에게서 7년을 지내고 이후 파이아케스 사람들에게 간 오디세우스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그들 앞에서 노래한 겁니다. 이후 오디세우스는 그들의 배를 타고 이타카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의 작품 후반부의 핵심은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의 대결입니다. 민담과 동화에서는 나쁜 놈들이 그냥 몰살

학살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서사시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어떤 죽을 죄를 지었느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연구자들이 구원자들의 죄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 보복의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번에 108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몰살한 주인공의 사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과연 구원자들의 잘못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가차없는 처벌이 그려진 것이었을까요? 영웅에게 사륙 말고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요? 이 시의 시작에서 제우스는 인간이 자기 잘못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만일 구원자들이 지나친 처벌을 받은 거라면 오디세우스의 사륙은 제우스의 정의와 아무 상관없는 사적인 보복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던 제우스의 선언이 빈말이 되고 말죠. 무엇보다도 사륙 직전에 구원자가 에우리마코스가 제안한 타협 안을 오디세우스가 일축해버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에우리마코스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그동안 먹고 마신 것을 전부 다 보상하고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얹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그의 타협 안을 수용을 했더라면 구원자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일거에 붕괴시켜버려서 이들의 정치적인 도전의 가능성까지 제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권력은 그만큼 견고하게 복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 타협 안을 일축하고 사륙전에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세우스의 방랑 후반부 그리고 복수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저희는 이제 건반과 드럼의 듀오로 연주 음악을 하고 있고요.
1: 흔하지 않은 구성의 악기 팀이다 보니까 저희는 악기가 단축되어진 만큼 둘만의 호흡이 분명하게 있고 저희가 이겨낼 무게는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무게만 잘 이겨내면 좋은 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2: 저 체감한테 라이브 편곡 맡겼어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해보고 싶은 거를.
0: 네. 혹시 다들 미술관 가보셨나요? 큐레이팅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플스 콜리딩이라는 음악입니다. 물결의 부딪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물결이 부딪히고 또 물결이 흐를 때 또 온도도 변하고 색채도 변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물멍하듯이 잘 바라봐주시고 깊게 들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기가 막힌다. 심상치 않은데요?
1: 언제 되는 팀은?
2: 폴리아모리 팀. 네.
3: 폴리아모리요.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4: 저희는 2인조 인스트루멘탈 포스트락이고요. 탄신형에서 음악을 만들지만 정말 큰, 정말 웅장한 사운드를 만드는 폴리아모리입니다. 일단 똑같은 이 폴리아모리 음악을 3명이서 하고 4명이서 하면은 지금보다는 무엇이 없을까 생각해요. 딱 2명이서 하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저게 되는 약간 이런 신기함을 주고 싶었고 귀 아플 거예요. 정말 크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0: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얼굴이에요, 사실. 음악을 정말 잘하는 얼굴이거든요.
1: 핍핍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두 분의 멋진 요 비주얼하고 팀명이 핍핍이니까 요게 좀 상반된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의도된 것인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2: 어느 부분이 상반된 건지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질문이라서.
1: 제 스타일이다. 어떡하지? 어, 너무 제 스타일이세요. 방금 어, 질문이 이상하게
2: 아예 납득이 안 되는 질문.
1: 그러니까 나도 납득이 아예 안 돼. 그냥 귀여운 팀인데.
3: 온라인 사이트에 형이 이제 업로드한 노래를 듣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4: 제가 픽업을 갔는데 야쿠자처럼 그런 차림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머리도 막 길고 막 해가지고 이상한 화려한 셔츠 같은 거 입고 해서 저 사람 아니겠지? 다 이상했는데 이 친구였습니다.
3: 그러고 탔는데 돌멩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또 눈알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꼬마돌 앉아있어서 이제 당황했습니다.
5: 오늘 무대를 위해 준비한 필살기가 있어요.
4: 저희 음악이 필살기입니다. 저는 진심이네, 약간 그런.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 진짜 좋아, 노래. 노래 너무 잘 만들어. 여기는 지금 사람들 다 좋아했을 것 같은데?
3: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0: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상당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를 하나, 테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식습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그런 테마인데요. 자, 제가 소주제를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건강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건강한 식단 얘기 많이 하죠. 거기다가 식사 습관 얘기도 합니다. 이제 식습관과 식사 습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런 얘기들을 더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요즘에 좀 소식을 좀 한다든가 간헐적 금식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하는데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체중 조정 관련해서. 간헐적 채식 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베지테리언이즘이라고 해서는 채식주의를 약간 플렉시테리언이즘이라고 해서 플렉시블과 베지테리언이즘을 약간 섞은 신조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것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죠? 평상시에 채식 위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식 자리라든가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또 먹는 약간 좀 유연한 채식주의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주제를 왜 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이 일반적인 식습관과 건강한 식단 얘기도 할수 있어야 되겠지만 최근 트렌드와 관련된 얘기까지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영어 말하기 소재로서 제대로 갖다 쓰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식사 습관 갑니다. 밥 먹는 습관. 자, 요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규칙적으로 먹다, 골고루 먹다, 그쵸? 식사 거르지 않는다, 그죠? 그다음에 뭐 밤늦게 안 먹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짜게 덜 먹는다, 요런 거. 여기 다 뭐예요? 식사 습관, 입맛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할게요. 준비되셨나요? Alright, let's start. 규칙적으로 부터 해봅시다. 규칙적으로 뭐 이제 부사 자체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부사가 있을 겁니다. 뭐예요? Regularly,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Regularly, 이거를 생각 대부분 다 하셨을 것 같아. 아이고, 발음 어렵다. 왜 어려워요? 한국 사람한테 제일 힘든 게 R 발음, L 발음이 이게 도대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우리한테 어려운 발음이에요. 맞아요. 자, regularly. 자, 비슷하게 해보세요. 정확하게 못해도 좋아요. 자, regularly. regularly. 이렇게. eat regularly. 한 뭐예요? 규칙적으로 먹는 거죠. 자, 너무 막 공복 상태로 막 10시간씩 가는 게 아니라 한 4시간만, 5시간마다 꾸준하게 뭘 먹는 거. eat regularly. 끼니 때뭘 먹답니다. 들어보세요.
1: Eat regularly. Eat regularly.
0: 자, 그 다음에. 이 골고루 먹다라고 하는 표현도 딱 set phrase 돼서 영어권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balanc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면

0: balanced가 돼야 돼요. 균형 잡힌의 뜻으로. meal이라고 하는 건 식사 혹은 밥입니다. 밥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have meals라고 하거든요. have balanced meals. 이렇게. have balanced meals. 이러면 골고루 먹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는 그대로 여러분이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골고루 먹는다. 다른 어떤 표현을 찾지 마시고 요걸 쓰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balanced meals. Have balanced meals.
0: 여기다 S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식사를 거르지 않다. 뭐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먹고 그러고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식사를 거르면 규칙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점심 먹고 어느 날 갑자기 점심 안 먹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 거르다에 해당하는 영어 동사가 skip이에요. skip. 건너뛰다. 그죠? 그러면 not skip meals. 거르지 않다니까. 지금 건강한 식습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ip meals 하면 막 끼니 건너뛰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침도 조금 먹고 점식도 적당히 먹고 저녁도 적당히 먹어. not skip meals. 됐죠? 에스 붙여서 들어볼게요.
1: Not skip meals. Not skip meals.
0: 영작 타임. 자, 문장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규칙적으로 먹고요. 골고루 먹으려는 편입니다. 아까 위에 거두개 쓰면 되겠네요. 응? Eat regularly, 그다음에 have balanced meals. 노력이니까 못 마는 편이다. 노력으로 갈까요?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And have balanced meals. 여기다 힘 살짝 줄게요. 들어볼게요.
1: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0: 그럼 안 좋은 습관을 피해야 되니까 다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뭐 자제하다라는 말을 굳이 안 쓸게요. 그냥 부정문으로 할게요. not을 넣어가지고 not eat too much. 이게 뭐예요? 너무 많이 먹지 않다. 쉽죠? 이건 쉽게 갑니다. 과식을 자제하다. 자, not eat too much.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much. Not eat too much.
0: much를 late로 바꿉니다. 야식을 자제하는 거예요.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late. 그러면 야식을 좀 자제하는 편이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0: 선생님, 이 짜게 먹는 건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짜게, 짜게. 자, eat 다음에 salty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까?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속 시원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Not eat too much salt. 그냥 끝.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 원어민 집필진하고도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 그냥 소금을 덜 먹는다. 너무 좋대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좋대요. 갖다 씁시다, 여러분. not eat too much salt. 소금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얘기 자체가 나트륨이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다. 즉, 짜게 먹지 않는다. 요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not eat too much salt. 이렇게 들어보세요.
1: Not eat too much salt. Not eat too much salt.
0: 의도한 건 아닌데 패턴처럼 돼버렸어요. 자, 명작 해볼까요? 나는 과식과 야식을 자제합니다. 많이 먹는 거, 밤늦게 먹는 걸좀 최대한 덜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노력하다, 자제하다 그냥 try를 붙여가지고 부정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순 잘 보세요. I try to eat 하면 먹으려고 한다는 거고, 자, 이 부정문의 위치를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 넣고 I try not to eat 이게 맞아요. 어순이 I try not to eat. I try to not eat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좀 가장 일반적인 어순은 여기다 넣어서 주는 겁니다.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늦게 먹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들어볼게요.
1: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0: 자, 요거는 이제 용어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보자는 얘기고, 자, 건강식은 쉬워요. Eat healthy foods. 선생님, food에 왜 자꾸 S를 붙입니까? 불가사 명사로 배웠는데 왜 자꾸 S가 나오죠? 붙일 수 있어요. 언제 붙일 수 있습니까? 경우의 수나 여러 가지 가짓수를 얘기할 때만. Two foods, three foods 이렇게는 안 돼요. 절대 그런 가사 명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이야기할 때 가짓수일 때 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내 food에다 S 붙일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하셨죠? 가짓수, 여러 가지 가짓수 얘기하는 거니까 eat healthy foods. 복수로 갑니다. 들어보세요.
1: Eat healthy foods. Eat healthy foods.
0: 오케이. 채소를 많이 섭취하다. 자, 이건 그냥 eat a lot of vegetables 하면 되는데 vegetables는 다음

0: 단어니까 조금 더 귀여운 단어로 갈게요. Veggies. 이것도 채소예요.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green에다가 s를 또 붙여요. Eat a lot of greens. 채소 색깔이 대부분 뭐예요? 초록빛을 띠고 있죠? 그래서 eat a lot of greens에서 붙이면 그것도 채소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Eat a lot of veggies.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들어보세요.
1: Eat a lot of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0: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단어만 알아두세요. 기분 좋아지는 음식, comfort foods. Comfort foods. 이거는요, 꼭 건강에 좋은 음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먹으면 좀 편해지는 음식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엄마가 만들어주는 어떤 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Comfort foods. 들어보세요.
1: Comfort foods. Comfort foods.
0: 자, 영작이요.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간단합니다.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Eating a lot of veggies, 요거를 동명사로 잡아서 주어로 주고 is good for your health. 들어볼게요.
1: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0: 좋습니다. 자, 오늘 복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식사 습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규칙적으로 먹다, regularly, 요 단어만 잘 기억하고 들어볼게요.
1: Eat regularly. Eat regularly.
0: 야식을 자제하다, not eat too late.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0: 채소는 영어로 veggies라고도 할수 있겠죠? Eat a lot of veggies. 이렇게 정리합니다.
1: Eat a lot of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0: 자, 오늘 건강한 식습관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기능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elieve versus trust. Believe versus trus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elieve 그리고 trust입니다. 네,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단어 believe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believe 동사로 믿다이죠.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스펠링 보시면 이게 be이지만 발음은 be보다는 be, e, i 발음으로 한번 해 보세요. be 그다음에 두 번째 음절에는 leave, e 발음으로 believe, believe, believe, believe. Very good. 강세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네, 첫 번째 음절보다는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가죠. Believe. Very good. Okay. 어감 차이 한번 볼게요. 네, believe.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믿다. 할 때 주로 believe 단어를 많이 씁니다. We often use the word believe when we're talking about having faith in or having confidence in someone's words or someone's behavior. 그리고 보통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난 감정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We often use the word believe when we are in a particular situation and we want to express to the other person that we believe the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believe what he said. You don't believe me? He won't believe your story.

Believe. 믿다. Believe. Believe. Very goo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그가 한 말을 믿어. 자, 그가 한 말을 믿어. 네, believe라는 단어는 사람의 말 혹은 행동을 믿을 때 주로 believe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I believe. 나는 믿다.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을 믿다.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거짓말 같지 않아. 나는 믿어. I believe what he said.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넌날못 믿는 거야? 넌날못 믿는 거야? 네, 여기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죠. 그래서 믿지 않은 감정. You don't believe me? You don't believe me? You don't believe me? 그리고 넌날못 믿는 거야. 여기서는 주로 내가 했던 말 혹은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믿지 않아? 이런 말투입니다. 이런 어감입니다. Okay? You don't believe me? Okay,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야. He won't believe your story. 네, 여기서도 똑같이 상대방이 했던 말, 오케이? 말을 믿지 않는 거죠. 할한 말의 이야기잖아요. 오케이,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 won't believe your story. He won't believe your story. 네, believe 이해 잘 하셨죠? 자, 이번에는 trust로 넘어갈게요.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trust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영어로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trust, trust, trust. 오케이? 여기서 이제 TR로 시작하는데 느낌은 살짝 CH 발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Trust, okay? Trust보다는 CH 발음. Trust, okay?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는요. Believe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말 혹은 사람의 행동에 집중했다면, Trust는 사람 자체를 믿을 때 Tr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뢰하다에 더 가까워요. 오케이? 그리고 지속적인 경험에서 일어난 감정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lieve 같은 경우는 그한 상황에서 나는 너를 믿어, 믿지 않아 이런 느낌이지만 뭔가 지속적인 경험 통해서 아, 이 사람의 신뢰가 있다,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Okay? So trust is usually used when you know someon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n you begin to have faith in the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rust me. You don't trust me? I trust this website. Trust, 신뢰하다. Trust, CH 발음, ch, trust.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날 믿어봐, 날 믿어. Trust me, trust me, trust me. 날 믿어봐, trust me.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말 혹은 행동보다는 그냥 나 자체를 믿어줘. Trust me. Trust me. Okay. 그 다음에, 넌날 신뢰하지 않는 거야? You don't trust me? 이것도 뭔가 그 사람이 했던 말 혹은 행동보다는 지속적인 경험 통해서, 너나 믿지 않아? 날 신뢰하지 않아? You don't trust me? You don't trust me?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이 웹사이트를 신뢰해.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많이 해보고 나서 아, 이 사이트 괜찮다. I trust this website. I trust this websit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 trust this website. I trust this website. 좋아요.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번째 believe 이거는 무엇을 믿을 때 그리고 사람이 했던 말 혹은 행동에 좀더 집중하고요. 이거는 좀 특정한 그런 한 상황에서 아, 믿어 안 믿어 이런 느낌이고 trust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를 믿을 때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경험 통해서 신뢰가 갈때 주로 trust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Trust me. Trust me. Trust me.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So we have decided to wear something similar today.
1: Yes, so today we decided to wear the same color top.
0: 네.
1: We just kind of wanted to start the week off, you know, being twinsies.
0: Not really. I think it was more by coincidence.
1: Yes, it 네. was a coincidence. It wasn't a decision. But this week we're actually going to be talking about decisions.
0: 네, 이번 주에는요, 테마를 decision making, 결정을 right. 내리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결정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의 이번 주의 첫 번째 이야기 핵심 내용입니다.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0: 저는 결정 내리는 걸 더 잘하게 됐어요 라는 mm-hmm. 내용이고요. 이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Sarah, who's from Australia.
0: 예, 사라씨입니다. 사라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사라씨, 나와주세요.
2: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0: 네, 예전에는 결정을 정말 잘 못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같이 읽어 볼게요.
1: So Sarah said, I'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0: 네, embrace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물론 포옹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embrace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결정 내려야 하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네, 그냥 나 좀 결정 안 하고 싶어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걸 배웠고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예전에는 결정을 정말 못 내렸었거든요.
1: She really could not make decisions back then.
0: Okay.
1: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갈까요?
1: Let's do it.
2: If I had to talk about decision making a few years ago, I would have said that I was terrible at it because I could not make a decision. I was annoyingly indecisive.
1: If I had to talk about decision making a few years ago,
0: 네,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if I had to, 여기서는 이제 if I have to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가정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yeah. 몇 년 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mm-hmm. if I had to talk about decision making,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해야 했다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줄은 이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Mm-hmm. 그런 내용이에요.
1: Mm-hmm. Then she would have said this. I would have said that I was terrible at it because I could not make a decision.
0: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해야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Mm-hmm. I would have said. Mm-hmm. 이렇게 했을 거예요. I would have done something.
1: Done something.
0: I would have said that I was terrible at it. 여기서 말하는 it는?
1: Making decisions.
0: 네, 그래서 결정을 잘 못 내린다고 말했을 거예요. 몇 년 전이었다면. Because mm-hmm. I could not make a decision. Mm-hmm. 결정을 못 내렸거든요. 결정하는 걸 못 했거든요.
1: Mm-hmm. She goes even further to say this. I was annoyingly indecisive.
0: 네, 먼저 성가시게 귀찮게를 뜻하는
1: annoyingly.
0: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귀찮게 정도가 아니고 짜증날 정도로
1: yeah.
0: to the point where it would annoy other people.
1: Other people, right? 네. And maybe even sometimes herself.
0: 네,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도 yeah. indecisive 여기서 우유부단한.
1: Indecisive.
0: 네.
1: Indecisive.
0: Decide를 하는 거를 이제 decisive, 결단력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yes.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in 붙여서 indecisive 하면은 우유부단한 건데요.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mm-hmm. 그냥 뭐 우유부단한 정도가 뭐 가벼운 정도가 아니고 mm-hmm. 짜증날 정도로 우유부단했었거든요.
1: She was very indecisive.
0: 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1: Mm-hmm.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nd even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 I just couldn't decide. And now that, you know, most of my work revolves around food,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I know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1: And even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 I just couldn't decide.
0: 먼저 이 문장의 전체 뜻은 점심 때 뭘 먹을지 고르는 것도 결정을 못 내렸다는 뜻인데요. Mm-hmm.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I just couldn't decide. 결정을 mm-hmm. 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뜻이고 Would I wanted to eat for lunch? 점심에 뭘 먹고 싶은지 뭘 mm-hmm. 먹을지라는 뜻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라고 mm-hmm. 했단 말이죠. 보통 이제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와 관련된, 뭐뭐와 right. 관해서란 뜻인데
1: It's like about something or 네. if a situation happens.
0: 여기에 down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come down to 하면 it all comes down to this essence.
1: This 약간, one thing, 네. right? There's many things or 네. a bigger scale, but we're talking about the smaller
0: 네.
1: part.
0: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면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거다라고 말할 때도 yeah. 쓸 수 있고 방금 전에 이제 메간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down이니까 점점 규모가 작아지잖아요.
1: Yeah.
0: 그래서 큰 decisions, 큰 결정들 말고 이런 작은 것조차도 yeah.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Mm-hmm. 다음 문장 볼까요?
1: Okay. She says, And now that you know most of my work revolves around food,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0: 돌다, 회전하다.
1: Revolve.
0: 차에 보면은 RPM이라고 써 있습니다.
1: Oh yeah.
0: Revolutions
1: per minute.
0: Right. 1분에 몇 회 회전하는가. RPM이 이제
1: revolutions.
0: 네, revolutions.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revolution 하면은 혁명이라는 oh, yeah. 뜻도 있는데
1: can, yeah. 네,
0: 돌아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revolve가 여기서는 돌다 회전하다고 mm-hmm. 사실은 중간에 그 앞에 이제 re를 빼고 mm-hmm. evolve 자체가 돌다라는 뜻이에요.
1: Oh yeah, like 네. evolve.
0: 네,
1: right.
0: evolve, involve,
1: yeah.
0: evolve로 끝나는 것들은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revolves around foo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음식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말은 음식과 관련이 yeah. 있다는 말이에요.
1: It's about food. Her 네. work is about food.
0: 맞아요. 그래서 now that 이제는 이렇게 되고 나니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 보니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점심 때 뭐 먹고 싶은지 물으시면

0: And then what happens? She says, I know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1: 네, 과거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심 뭐 먹을 거야 하면 바로 안돼요. 이미 알고 mm-hmm. 있어요. 뭘 먹고 싶은지 알아요. 왜냐하면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0: Oh.
1: 네, 어제 점심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제 점심 다 먹었으니까 내일은 뭐 먹지? 결정을 해놓은 건가요?
0: You don't do that?
1: I never do that.
0: Really? Oh, but you're not a big foodie, so
1: no,
0: I guess
1: no.
0: it's different.
1: yeah.
0: Oh, yes. It's important. Good job, Sarah.
1: okay.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I guess it's indecisive.
0: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1: 그래서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이 구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better at making decisions 하면은 결정을 더 잘 내리는 거잖아요.
0: Mm-hmm.
1: 그런데 on이 뒤에 붙어서 앞에 that's one thing.
0: One thing.
1: Making decisions on that one thing.
0: Mm-hmm.
1: 그게 뭐냐면 점심 때 뭐 먹을지 결정하는 거.
0: But she's gonna eat for lunch.
1: 네, 그래서 결정을 더 잘 내리게 된 한 가지가 그건데 but not just that. 그것만 잘하게 된 건 아닙니다.
0: Yeah. She says,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indecisive. Well, I guess it's indecisive.
1: 스스로에 대해서 indecisive라는 말을 쓰기가 싫었을 수도 있는데 mm-hmm. 결과적으로는 그냥 yeah, 맞는 것 같아요 라고 yeah. 말했습니다. Life decisions in general.
0: Mm-hmm.
1: 그냥 전반적으로 인생에 관한, 생활에 관한 결정들 있잖아요.
0: Mm-hmm.
1: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I've always been like 어떤 단어를 찾다가 not necessarily 이건 아닌, 꼭 이것만은 아닌데 하다가
0: yeah.
1: well, I guess 맞는 것 같아요. It's indecisive. 그래서 저는 항상 우유부단까지는 아니다가 네, 우유부단했던 거 맞아요. 이렇게 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and tha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not wasting time mulling over decisions so long.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just worrying about stuff.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0: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1: It's always hard. 항상 힘들어요.
0: Mm-hmm.
1: To kind of을 빼고 생각하셔도 mm-hmm. 되고요.
0: To commit to something. Commit to.
1: Commit 하면은 어떤 것을 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0: mm-hmm.
1: commit a crime 하면은 범죄를
0: yeah.
1: 저지르다라는 뜻인데요.
0: You did the crime.
1: 네.
0: Yeah.
1: commit to가 붙어서 이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발 살짝 담그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하는 걸 말해요.
0: Yeah. I'm gonna do it.
1: Yeah.
0: I'm committed to going back to school.
1: Mm-hmm.
0: Right. So that means I'm gonna go back to school for
1: 네.
0: sure.
1: 그렇죠. 고민하고 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학교 다닐 거다라고
0: yeah.
1: committed to인데. Commit to를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요. 이제 commit, you gotta commit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조언할
0: oh, yeah.
1: 때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트램폴린 위에서든
0: yeah.
1: 뭘 뛰어넘는 게 있어요.
0: Uh-huh.
1: 그런데 뭐 그냥 물 웅덩이라고 해볼게요.
0: Uh-huh.
1: 그런데 뛰어넘을까 말까 대충 하다가 uh-huh. 보면은 제대로 안 뛰니까 발이 젖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0: yeah.
1: 아예 확
0: yes.
1: 정말 제대로 온 힘을 실어서 뛰어넘는 거를
0: yes.
1: commit 라고 하는
0: 거예요.
1: You gotta
0: use all your energy.
1: 그렇죠.
0: Yeah.
1: 온 힘을 다해서
0: not like but
1: 네.
0: like okay.
1: 맞아요. 전념하는 거 그런 거 말합니다. 특히 이제 뭐 격파 같은 거 어렸을 때 태권도
0: mm-hmm.
1: 할 때 보면은 격파도 대충
0: oh,
1: 하면은
0: yeah.
1: 손만 아픈데
0: like if you,
1: 막 끝까지 하면은
0: yeah.
1: 힘을 다 실으면 이제 깨지더라고요. 그게
0: of course.
1: 바로 영어로는 commit예요.
0: You gotta commit.
1: 근데 이게 사전에서는 그냥 전념하다, 집중하다 정도로만 번역이 되어 있어서
0: mm-hmm.
1: 느낌이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냥 숨겨진 뜻으로는 힘을 다 실어서 제대로 하다
0: yes.
1: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That's a good explanation.
1: Thank you.
0: You really committed to that.
1: Yes, I did. 다음 주 볼까요?
0: And tha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not wasting time mulling over decisions so long.
1: 그리고 and that's something that I am working on.
0: Mm-hmm.
1: 그리고 commit 하는 것 자체가
0: mm-hmm.
1: 제대로 완전히 힘을 실어서 전념하는 것 자체가
0: mm-hmm.
1: 제가 work on 고치려고 더 나아지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when it comes down to를 이용한 첫 번째 문장인데요. 요리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최고예요. When it comes down to cooking, he's the best. 발음 연습이요.
1: Repeat after me. When it comes down to cooking, he's the best. One more time. When it comes down to cooking, he's the best. Great. Let's look at our next sentence.
0: 그녀는 돈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워요. She's careful when it comes down to money. 같이 읽어볼까요?
1: She's careful when it comes down to money. She's careful when it comes down to money.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으로 be better at not doing something을 활용해서요. 먼저 저는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걸 더 잘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now I am better at not wasting ti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1: Now I'm better at not wasting time. One more time. Now I'm better at not wasting time. Let's look at the next one.
0: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안 믿는 걸

0: 네,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트 두개 확인해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ve gotten better at deciding what I'll wear the night before, so I don't need to make decisions in the morning. Between hurting a little bit at a time forever or potentially hurting a lot for a few days, I've gotten better at making the right decision.
0: 네, 하나씩 볼게요. 먼저
1: Lava.
0: 라바 씨가 말했습니다. I've gotten better at deciding what I'll wear. 그러니까 다음날 이야기죠. 다음날 어떤 옷을 입을지를 결정하는 걸더 잘하게 됐대요. The night before, 전날에 결정해 놓는 거예요. So I don't need to make decisions in the morning. 아침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게끔 전날 나 내일 뭐 입어야지라고 결정하는 걸더 잘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Which I think definitely helps.
1: Yes, it's definitely good practice.
0: Yeah, I try to do this too, and it
1: I
0: helps.
1: feel.
0: 네, 그다음
1: Brent says.
0: 네, 브렌트 씨는요, between hurting a little bit at a time, 한 번에 조금씩 여기서 hurting이라고 하는 건 아픈 건데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함.
1: Yeah, just being uncomfortable
0: 네.
1: because you haven't made a decision,
0: 네,
1: right?
0: 그래서
1: or thinking about it too much.
0: Forever, 영원히 한 번에 조금씩 아픈 것과 potentially 어쩌면 hurting a lot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많이 아픈 것 사이에서 I've gotten better at making the right decision.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더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마 지금 여기 뉘앙스로는 한 번에 좀더 괴롭고 말하는 게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 Yeah, just fully do it, fully commit,
0: yeah.
1: so it's over,
0: yeah.
1: right? Instead of, you know, getting a little bit in
0: and
1: there.
0: And experiencing the discomfort forever.
1: True.
0: Okay.
1: All righ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but unfortunatel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0: 감사합니다.
1: Bye.

아까 코드가 이제 암호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this code, it's a little bit different. 자, codes aren't always secret. 자, 항상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런 어떤 색깔에 따라서 또 어떤 상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 축구 좋아해요. 네, 축구 좋아하죠. 오케이. 자, 축구를 보면서 팀이 두 팀이 있잖아요. 근데 한 팀하고 이 팀하고 색깔을 다르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팀들은 아, 딱그 색깔을 보면은 아, 이 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So that's a kind of code. 색깔도 어떤 코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스처. 네, 이런 이 손으로 하는 제스처가 코드가 될 수가 있어요. 친구들 수업 시간에 막 얘기하나요? 선생님이 쉿!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용히 해! 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알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A green man means you can cross the road.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길에 걸어가면은 막 신호등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간 불은 있으면은 멈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걸으려면은 green 이런 표시가 나타나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게다 코드입니다. Alright, everyone, let's stop and think. 자, a teacher might use code by number one, holding up their hand, or number two, giving a difficult test. 답은 이 책에서 바로 나오네요. Your teacher might use a code like holding up their hand when they want the class to be quiet. 그래서 선생님들이 코드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이럴 때 조용히 해! 할때 손을 쓰죠. They hold up their hand, right? Angry. I'm angry. 네,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죠. Alright, so that is our introduction to what is a secret code. We will learn more about more different types of codes next time. Alright, take care and join me again soon.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네.
0: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로 또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요.
1: 그쵸?
0: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1인데요.
1: 네. 요즘에 진짜 난리예요.
0: 맞아요. 이 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어린 나이부터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1: 경제 그러니까 관념에 대해서.
0: 공부라기보다는 투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너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고 이거를 대신에 불리려고 하면은 너가 뭘 해야겠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좀 교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좀
1: 붐이에요.
0: 붐이 불고요.
1: 네, 저도 지금 아직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진짜 그 경제 관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특히나 또 AI 시대이다 보니까

0: 투자 관련해가지고 좀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0: That's
1: 그
0: right.
1: 방법에 대해서.
0: That's right. 네. So,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오, 그러니까 용돈을 주기는 주는데, 그걸
1: 네.
0: 그냥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1: 저희 애도 맨날 엄마 그때 할머니가 줬던 돈 어디 갔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맡겨 이제 이러니까는
0: 저기, 어디 갔죠?
1: 기억을 너무 잘하는 때가 왔어요,
0: 아, 그렇군요. 이제는.
1: 이제는 조금 제가 저도 이제는
0: 맡기세요.
1: 예,
0: 에이,
1: 그렇게
0: 그렇습니다.
1: 하겠습니다.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라는 교훈을 딱 주죠.
1: 야.
0: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하게 될 겁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아들의 용돈 저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러 가보겠습니다.
0: 오케이.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2: Hi, mom.
1: 아우, 예. 그래요. My son?
2: Yeah.
1: Did you save money?
2: Money.
1: Money. Yeah. Money.
2: My
1: Save.
2: allowance
1: No, no. Save money.
2: from my pocket money.
1: I gave money, you save.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뭐?
2: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정말 게임을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2: Huh?
1: Oh my gosh. Small and big, right?
2: Small,
1: Small,
2: small,
1: small,
2: small, big, big, big.
1: and in the future, big.
2: Big.
1: Small save, small save, small save, and big.
2: Ah, save.
1: Yeah.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I know, but 해야 돼요.
2: Give me
1: Save.
2: more money.
1: No.
0: 아유, 근데 모르는 겁니다. 아이가 더
1: 예.
0: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 그러게요.
0: Alright. 자, 아무튼 오늘 뭔가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저축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빈칸 잘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뭔가 점검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0: Right.
1: 그러니까 뭐 매주 용돈을 받긴 하나 봐요, 그쵸? 근데 받자마자 뭔가
0: 네.
1: 이렇게 쓸 때도 많은 것 같고 쓰기도
0: 그렇죠.
1: 많이 쓰는
0: 사실,
1: 것 같으니까.
0: 대부분 그렇죠.
1: Son, are you saving your every week? 매주 너의 용돈을 saving 하니 저금하니 뭐 이런 건가 봐요. 용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또 어렵게 가면 우리 한두 끗도 없어요. 용돈이니까 누가 부모님으로 받으니까 뭐 giving parents 뭐 이렇게 가면 한두 끗도 없어요.
0: 네.
1: 그냥 머니로 가면 됩니다.
0: 아, 그냥 머니요?
1: 네, 그냥 머니예요. 칸도 딱 떨어지잖아요.
0: 그나마 드래곤 머니 뭐 이런 거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뭐,
1: 네, 진짜.
0: 뭐 용돈 이럴까 봐 걱정했거든요.
1: 우리 지금 왕초보 영어 지금 제가 또 며칠 차인데 거의 1년
0: 알겠어.
1: 넘고 2년 다 돼가는데 이제 그런 거안 하죠, 제가.
0: 아,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머니를 쓰다니. 자,
1: 네.
0: son, are you saving your money every week? 자, 나쁘지 않아요.
1: 네.
0: 이거 충분히 통합니다. 자, 그렇지만 용돈이란
1: 아!
0: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1: 이거 배웠었어요.
0: Allowance, right?
1: 네.
0: 네, 뭔가 허용해준다라는 느낌? 그렇죠? 왜냐면 allow 한다는 게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기
1: 네.
0: 때문에요.
1: Allowance.
0: 당신이 쓸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allowance라고 하는 게 용돈이고요. 자,
1: 네.
0: 참고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다.

0: 나는 이런 거 아니라 다른 단어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무슨 머니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용돈 중에?
1: 왁스의 머니 알아요.
0: 어허?
1: 머니, 머니,
0: 노래
1: 돈.
0: 말고요. 노래 말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1: 아, 포켓몬이에요?
0: 주머니 한번 써보실래요?
1: 포켓.
0: 양심적으로 스펠링은
1: 예, 그럼요.
0: 오케이.
1: 아유, 걱정 마세요. 아껴만 주시고.
0: 오케이. 자, pocket money.
1: Yes.
0: 맞습니다. 자, 이것도 용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개는 쓰는 지역이 조금 다르고,
1: 약간 사투리처럼.
0: 사투리까지는 아닌데 나라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어떤 나라에선 이걸 더 선호하고 아니고인데
1: 네.
0: 사실은 얘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기는 해요.
1: 높아요.
0: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allowance라고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읽을 때도 allow가 아니라 allowance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1: Allowance.
0: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예.
0: allowance, allowance.
1: Allowance. Allowance.
0: 네. 자, 그리고요, 보세요. Are you saving 하고 있어? 너 저축하고 있어? Your allowance를.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죠?
1: Every week.
0: Every week. 이게
1: 네.
0: 무슨 말이에요? Every week.
1: 매주.
0: 맞아요. 매주. Right? So, 주마다 혹은 매주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네.
0: 자, 그래서 every week을 그렇게 알아두셔도 되는데, every 뒤에 명사를 바꿔주면은 매 뭐뭐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1: 예.
0: 뜻일 때도 있지만, 오늘 나온 every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
1: 네.
0: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1: 네.
0: Okay.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매주마다 다시 한번 주세요.
1: Every week.
0: Every week. 그러면은 매월 그럼 어떻게 해요?
1: Every month.
0: Every month.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
0: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짐에 가. 나 헬스장에 간다.
1: 오.
0: 매주 혹은 주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1: 오.
0: 헬스장에 간다. 헬스장이 뭐예요? 그냥
1: Gym.
0: gym. The gym, right? 그럼 어떻게 해요?
1: I go gym.
0: I go to the
1: To,
0: gym.
1: I go to the gym
0: 매주마다.
1: every week.
0: Every week. That's it. I go to the gym every week. How about
1: Yes.
0: this? 그녀는 검진을 받는다.
1: 오.
0: Okay? 매달 혹은 달마다. 자, 여기서 검진을 받는다는 표현을 아예 드릴게요.
1: 네.
0: Alright? Check up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1: 아,
0: Check up?
1: 들어봤죠.
0: Check up을 get 한다라고 해요.
1: 네.
0: 그녀는 check up을 받는다. 그러면은
1: She gets checkup.
0: She gets a checkup이라고 하셔야
1: She
0: 됩니다.
1: gets a checkup
0: 매달.
1: every month.
0: 그렇죠.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자, 이거는 이 응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알았으면 해서 가져와 봤어요.
1: 네.
0: So, get a checkup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정말 검진을 받는다. 오케이. 몸 검진 받는 걸 얘기를 하죠. 오케이, you guys. 같이 한번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1: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0: 네. 이거 어려운 패턴이 아니고요. Every 뭐가 정말 쉽습니다. 뭐냐면 매일이 뭐예요? 매일.
1: Every day.
0: That's it. Every day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1: 아,
0: Every 뒤에
1: 그러네요.
0: day가 나온 거죠. 그쵸?
1: 그것도 띄어쓰기 하나요? Every 띄고
0: 그쵸?
1: 되는가요?
0: 매일매일이라는 부사로 쓸
1: 아.
0: 때는 그렇게 써야 맞죠.
1: 그럼 every 붙여서 쓸 때는
0: 그건
1: 뭐였죠?
0: 형용사였죠.
1: 에.
0: 일이 더 복잡해져요. 잠깐.
1: 알겠습니다.
0: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1: 네.
0: Every day 띄어야 됩니다.
1: 네.
0: 얘처럼. Alright? 자, 그럼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Alright. 자, 두 번째. 그랬더니, 그럼요. 이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요. 용돈 대부분은 게임했어요.
1: 저런,
0: 맙소사.
1: No, I most of it. 여기서 끊어볼까요? 오,
0: 오, I like
1: 괜찮았죠?
0: that.
1: 이거는 allowance고, 그죠? 이시
0: Okay.
1: allowance고, allowance의 대부분을
0: 쓴대요. 어디에?
1: 게임으로 씁니다.
0: 오케이? 쓰다.
1: 쓰다.
0: 돈을 쓰다.
1: 쓰다. 돈을 쓰다. 돈을 쓰다.
0: 시간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거나
1: 아,
0: 돈을 쓰고.
1: 스펜드. 예, 스펜드.
0: 굉장히 글씨가 커졌네요.
1: 신나가지고. 제가 원래 유즈 쓰려고
0: 아,
1: 그랬거든요. 사용하는
0: 그렇군요.
1: 거니까요.
0: Alright, 아, 뭐 use도 나쁜 건 아닌데,
1: 예.
0: 자 보겠습니다. No, I spend it 쓸 수도 있었지만, I spend most
1: Most
0: of
1: of it.
0: it. on games에. 자, 정답 맞습니다.
1: 오.
0: spend it and again. 돈을 쓰거나, 그렇죠?

0: 아니면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1: 네.
0: 자, 오늘은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most of something입니다. Alright. So 난 그걸 다 쓴다가 아니라 most of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의 대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남겨놓거나 저축을 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 아 그래요?
0: Right.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 용돈의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그 돈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그 돈의 대부분이요?
0: Most
1: most of the money.
0: 그렇죠.
1: 아.
0: Most of the money. Most of the money. How about this? 그들의 대부분.
1: Most of them.
0: 그렇죠. Most of them.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래서 걔로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돈의 대부분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most of the money is 내 것?
1: Mine.
0: Mine.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자,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그러면 most of them are
1: students.
0: 학생, students.
1: Yes.
0: 이렇게 또 문장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얘를 주어로 보내는 거고요.
0: 주어로도 쓸 수 있죠. 그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아, 이거는 사실 알아두면 저는 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1: 네.
0: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most of the money 쓰잖아요. 근데 얘 are 아니라 is 썼죠.
1: 네.
0: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1: Most of the money.
0: 얘 때문이에요.
1: money 때문에요?
0: 단수.
1: 아.
0: Right. Most of,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 Right? 자, most of them. 얘 여기 what
1: are일까요?
0: 왜일까요?
1: them.
0: them. 얘 복수라서 그래요. You know what I mean?
1: 예.
0: So 이 뒤에 동사는 이 바로 앞에 것에 맞춰주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요거까지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1: Okay? So 알아는 두겠습니다.
0: 야, 알기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1: 열심히 예, 기억할게요.
0: 읽어볼게요. You guys. 네. Most of the money is mine.
1: Most of the money is mine.
0: Most of them are students.
1: Most of them are students.
0: 자, 근데 여기는요. Most of it, 이 most of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1: 네.
0: 패턴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돈을 쓴다고 하죠.
1: 예.
0: 근데 저 게임에다가 써요 이러잖아요. 에? 어디에 쓴다 할 때 전치사 뭐 있어요?
1: on.
0: yes. 이걸 쓸 줄 알면 진짜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영어 할 줄 아는구나.
1: 오.
0: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1: 예.
0: So, spend A on B 하면 A를 쓰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여기는 뭐 a lot of money, 뭐 $500, 기타 등등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50 썼어. 근데 어디 썼냐면 양말에 썼다.
1: 아.
0: 많이 샀어요. 자, 나는 $50를 썼습니다. 과거형으로 어떻게 해요?
1: I spent $50.
0: 자, 여기서 양말들에 그러면은
1: on socks.
0: That's it. I spent $50 on socks. 자, how about this?
1: Yes.
0: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야, 너 그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뭐 거기 그렇게 돈을 들여.
1: 오.
0: 이거 가능해요.
1: 오.
0: 자, 보세요. 너무 많은 돈이 뭐예요?
1: Too
0: 너무 많은
1: too much
0: 돈.
1: money.
0: Too much money, right?
1: Too much money.
0: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1: Don't spend too much money.
0: 그것에 그러면 그것에
1: of it. On it.
0: On it. Alright?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아.
0: 이러면 야, 거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너무 많이 쓰.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
1: 죄송합니다.
0: 아닌가요?
1: 죄송합니다. 네. 아. 혼이 많이 나네요. 아. 네.
0: 오케이.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So, 요렇게 그리고 저기에 끊어주세요.
1: 여기 맞나요?
0: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pent $50 on socks.
1: I spent $50 on socks.
0: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0: 네, 본문 읽어볼게요. No, I spent most of it on games.
1: No, I spent most of it on games.
0: 그래서 비디오 게임즈를 얘기를 하겠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0: 아이고, 이런, 이러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혹은 엄마가 얘기하는
1: 예.
0: 거죠.
1: Oh dear.
0: Oh dear.
1: A penny saved is a earned.
0: 자, 얘도 뭐야 이거 구조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1: 그렇죠.
0: 얘도

0: 속담입니다.
1: 오!
0: 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1: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얘가 동사네요. 예. 그러니까, 쬐끄만 돈 모은 쬐끄만 돈이 그거를 태산.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니가 그 완전 쬐끄만 돈이잖아요. 센트 같은 거.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뭔가 집을 살수 있다? 이런 느낌? 하우스 어른이다.
0: 오케이. 자,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티끌 모아 뭔가 태산이다. 그러니까 작은 거 모아서 뭐큰 거,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될것 같다라고
1: 그쵸.
0: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1: 아,
0: 펜입니다.
1: 그래요?
0: Penny saved 된 거는 결국에는 Penny earned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hold on. Penny부터 알아야겠죠. 이 Penny는 저기 써 있죠? 1센트 동전. 어떻게 보면 이 돈의 단위 중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작은 단위죠.
1: 우리나라로 치면은 10원짜리
0: 뭐 10원, 뭐 1원이 있다면 1원? 뭐
1: 1원은
0: 아,
1: 없어요.
0: 없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10원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1: 10원.
0: 돼요. 오케이? So 일단은 딱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예요. 세이브하는 게 뭐죠?
1: 세이브는 저금하고 저축하는 거예요.
0: 맞아. 그냥 이거를 그냥 툭 버리거나 이렇게 안 하고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쵸.
0: So a penny 사실은 이거는 a penny that is saved. That is가 생략이 된 건데 그렇게 되면 문법으로 제가 따지면 너무 고급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penny 근데 안 버리고 그냥 갖고 있던 그 penny가 결국에 내가 얻어낸 페니가 되어버린다.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잠깐만, 이거 조금 모으면은 하우스가 된다. 말은 돼요.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말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오케이? 네,
1: 속담이니까요.
0: saved를 earned, 얻어진 것으로 단어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가치를 넣은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뭔가를 earn 하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get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뭔가 가치가
1: 그쵸.
0: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penny saved 한 거는 그냥 갖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penny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1: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뜻이
0: 가장 가깝게. 예, 그러니까 결론은 저축해라는
1: 그제.
0: 뜻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1: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조금
0: That's right.
1: 조금씩 모으는 거.
0: 오케이.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을 알아두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1: 네.
0: 자, 그리고 앞에 요거 나왔죠.
1: Oh dear.
0: Oh dear. 아마 영화에서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Oh dear. 이런
1: 맞아요.
0: 느낌. 자, 이거가 Oh 이런.
1: 이런.
0: 아이고 이런. 이 정도. 근데 사실 이런 감탄사는 많죠. Oh my.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린 친구들은 잘안 써요.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Oh dear. 이러면은
1: 그게
0: 너무 약간
1: 갑자기
0: 나이가
1: 애어른.
0: 맞아요. 애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성인들 그리고 특히나 나이가 많을수록 이거 많이 쓰는 편이긴
1: 저는
0: 한데
1: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0: Oh dear. 영화 같은 데서 That's right. 희한하죠, 그렇죠?
1: Oh dear.
0: Oh dear. 하면서
1: 이러면서.
0: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건 좋지 않네. 한마디로 좋게 들리지가 않는다. 이건데요. 요거 어떻게 보여드리고 연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1: Okay.
0: How about that? Right? You
1: 챌린지.
0: guys too. Check this out. 자,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런 어떻게 좋은 그 소식이 아니네.
1: Oh dear, that's not good.
0: Alright. 저기 너무
1: 너무 갔어요?
0: 자, 두 번째는 아이고, 이런 밖에 비가 오고 있네.
1: 이거는 좀 할머니 쪽으로 갈게요.
0: 오케이?
1: 빨래 널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상황으로. Oh dear, it's raining outside. 이런 느낌으로.
0: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연기가 중요해. 아이고, 이런 감탄사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1: 응?
0: 아는데 돈 모으는 게 쉽지
1: 그게
0: 않아요.
1: 맞는 말이지, 진짜.
0: 그렇죠.
1: 근데 이거를 지금 중학생 아들이 깨우쳤다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래도 안다는 거.
1: 그쵸. I know, but it's not easy. 쉽지 않아요.
0: 뭐 하는 게요?
1: To money. 돈을 save 하는 거.
0: 오케이.
1: 세이브 하겠습니다.
0: 정답. 그렇죠. So save는 아까 전에서도 나왔었지만 모으다, 저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it's not easy to save money라고 했어요. 자, 얘를 그대로 제가 빈칸만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문법책에 무조건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It's 형용사다. to 동사원형.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공식 같잖아요. 좀
1: 어려워
0: 지루해 보이는
1: 보여요.
0: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떤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 건지 형용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축구 뭐 게임을 할때 그게 뭐 지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형용사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it's 형용사.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거가 이 행동하는 게, alright? So is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돈을 모으는 거, 저축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슬기 씨는 원래 그런 걸잘 모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 그쵸.
0: 돈 모으는 거 쉬운데
1: 그게 뭐
0: 이렇게 하면
1: 어렵니?
0: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쉽다.
1: It's easy
0: 돈 모으는 거,
1: to save money.
0: that's it.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How about this?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 어떻게요?
1: It's not difficult
0: difficult. 오케이. 이해하는 게
1: to understand.
0: 그렇죠. That's it.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부정문도 쓸수 있는 겁니다.
1: 이렇게 긴 문장을 간단히 해결하다니.
0: Of course. So 이 save 하는 거, 이 understand 하는 게 도대체 어떤지 이걸 형용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It's easy to save money.
1: It's easy to save money.
0: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1: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0: 네. 자, 그리고 요거 참고로 질문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Yes.
0: 질문형은 it하고 비동사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t's easy to learn English. 누가 그래요? 그죠? 그럼
1: Yes.
0: 영어를 배우는 거는 easy하다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근데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쉽나요? Is it easy? 뭐 하는 게?
1: 영어
0: To learn,
1: 배우는 게.
0: learn English 하는 게,
1: Yes.
0: 그쵸? 자, 읽어볼게요.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Alright, 아주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Every 명사 대신에 모든이 아니라 매 명사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뭐뭐마다. 자, 나 매주 헬스장 가. 헬스장은 the gym입니다. 나는 헬스장에 간다. 매주.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Yes.
0: 걔는, 그녀는 매년 검진을 받아. 자, 검진 받는 거는 체크업을 get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자, 매년 검진을 받는다. 그녀는.
1: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0: 자, 하나 더요. 너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너는 너의 용돈을 모으고 있니? 매주.
1: Are you saving money?
0: Your

0: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그죠, every week?
0: Yes.
1: Alright, 읽어볼게요. I go to the gym every week.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Alright, 다음은요? Oh dear, right? 자, 보고 연기하셔도 됩니다.
2: Yeah.
1: Oh, 이런, 그거 좋지 않네.
0: Oh dear, that's not good.
1: That's not good.
0: Yeah.
1: Oh, 이런, 밖에 비가 오네.
0: Oh dear, it's raining outside.
1: There you go. 하나 더요. 어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자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 이런 일단.
0: Oh dear.
1: 자 save than penny는 earn than penny야.
0: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Very nice. 읽어볼게요. Oh dear, that's not good. Oh dear, it's raining outside.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어,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5: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5: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Oh, stop playing game.
5: Give me some more allowance.
0: No. Save money.
1: Oh, great job, you
0: 와,
1: guys.
0: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1: 오늘부터 깔끔합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네.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예,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1: 그렇죠. 이거는 확정된 미래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ing를 썼죠. Oh,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0: Yes.
1: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0: 네.
1: Every 명사. 대신에 이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번, 뭐뭐마다 라는 네. 뜻으로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0: 오호.
1: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한 주 영어로 또 시작을 해봐야죠.
1: 좋습니다.
0: 네, 오늘 가정 영어인데요. 지난번에 했었던 에피소드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네.
0: 바로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2 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돈 좀 모으고 있냐 이렇게
1: 네.
0: 했더니 아, 나 거의 용돈을 거의 뭐 게임이나 뭐 하고 싶은 걸로 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 남 그쵸? 얘기면 참 답답했어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특히나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라면 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습관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모으는데
1: 네.
0: 너 받는 거다 모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아이도
1: 맞아요.
0: 뭔가 뭐사 먹고 싶을 수도 있고.
1: 개인 지출 비용이 또
0: That's
1: 있으니까.
0: right. 근데
1: 예.
0: 얼만큼을 좀 할당을 해가지고 할애를 해서 좀
1: 저축을
0: 넣어라.
1: 할수
0: 이런
1: 있냐?
0: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근데 10% 정도면 사실 큰 부분은 아닌데.
0: 작지만 또 쌓이면 이게 그죠.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네, 가서 저축 계좌 10개요.
1: 오!
0: 이것까지 영어로 해볼 겁니다.
1: 야, 지금 뭐,
0: 아하.
1: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0: 뭔가 살아있어요.
1: 좋아요,
0: 자, 영어로
1: 좋아요.
0: 다 바꿔보겠습니다.
1: 네, 그럼 아들의 용돈 저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Ta-da! You need a plan.
1: 응?
0: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0: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Set aside?
0: Like save it.
1: Save.
0: Take out 10% of your
1: Ah, save
0: allowance. You need a
1: 10%.
0: plan.
1: 아, 10%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Speak English to
1: Yeah,
0: daddy.
1: I know. 10%? Sorry, it's so hard for me. Okay, bye.
0: Trust me,
1: 응?
0: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10년 후?
0: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오케이. I'll do it.
0: Oh.
1: Yes. Bank account open.
0: Are you going to
1: I
0: open a bank
1: yes,
0: account?
1: yes, yes.
0: Good idea, son.
1: Okay, thank
0: You
1: you.
0: can do it, just 10%.
1: 10%? Thank you.
0: 뭐 아이고, 이또 아이가 잘 모아가지고 저축 왕이 됐다는
1: 네.
0: 소문이 있어요.
1: 아우, 정말 뭐든지 왕이 되면은 대단한 거예요.
0: 오케이.
1: 예.
0: 자, 이 뭔가 경제 관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그쵸.
0: 그거에다 플러스 영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너무 좋겠죠, 그쵸?
1: 그럼요.
0: Alright. 자, 여러분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자, 계획이 필요해. 이러면서 용돈의 10%를 따로 모아둬.
1: 네.
0: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Ah, you need a plan.
0: 이게 뭘까요?
1: 너는 계획이 필요해. 자, 땡땡. 10% of your allowance. Allowance는 지난번에 용돈. 맞아요.
0: 나왔었죠.
1: 용돈. 너의 용돈의 10%를 모아.
0: 모아둬라.
1: 모아. 명령이니까 동사가 왠지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면 save.
0: 오케이.
1: 예.
0: 구조적으로 일단 맞아요. 그쵸.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1: 네.
0: 동사 원형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ave를 썼네요.
1: 네.
0: save 하는 게 뭐라고요?
1: save는 모으는 거.
0: 모으는 거. 오케이.
1: 예.
0: 저축하는 거. So
1: 저축하다.
0: save 10% of your allowance. Ooh, I like that. 일단은 save 쓰는 거 맞습니다.
1: 오.
0: 맞는데, 오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모으다, 저축하다 말고
1: 네.
0: 새로운 표현을 하나 가져왔어요.
1: 따로 모으는 건 또,
0: 덩어리 표현이 따로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So you need a plan. 그다음에 정답은요. Set aside.
1: 아, aside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0: 네.
1: 뭔가 진짜 따로 모으는 느낌이 확 오네요.
0: asid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1: 뭔가 측면.
0: 맞아요. 옆쪽으로라는
1: 그쵸?
0: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예.
0: aside 자체가. 그러니까 이 set aside 뭐냐면 옆으로 세팅을 해둬라.
1: 오!
0: 돈이 딱 있으면 이
1: 예.
0: 중에서 그래 한 10%가 여기 있구나. 근데 걔는 너가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1: 따로?
0: 느낌 오죠?
1: 네.
0: 그거 세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set
1: 아.
0: aside라고 하는 거는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1: 오.
0: 따로 모아두다, 따로 빼두다, 뭔가 챙겨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1: 네네.
0: 그래서 이 set aside는 사실 시간을 set aside 해놓는다고도 하고요.
1: 네.
0: 시간 좀 이렇게 할애를 해둔다.
1: 아, 나한테 시간 한 시간만 빼줘.
0: 뭔가를 하기 위해서 set aside를 내가
1: 아,
0: 해놨어. 이렇게도
1: 그렇게도
0: 하고
1: 쓰고.
0: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set
1: 네.
0: aside. 자, 그리고 우리 용돈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나왔었죠.
1: 네.
0: So 아, 뭔가 쓸 수 있게 허용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ow 한다는 느낌.
1: 네.
0: So allowance. 그리고 그때 단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1: 하나 더 있었어요?
0: 조금 더 긴 거, 두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뭐뭐 money.
1: 그래요?
0: 무슨 money?
1: 어?
0: 대부분은 그걸 먼저 알고 계시던데요.
1: 용돈?
0: 자, 어디 보자. 어, 내가 쓸 돈이 여기.
1: 아, 포켓머니. 아, 그거군요.
0: Right.
1: 포켓.
0: Pocket?
1: 아이고. M-O-N-E-Y.
0: Pocket money.
1: Yes.
0: 맞습니다. 아. 이것도 용돈입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계신 이제 보통 학생분들은 이걸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 북미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얘를 사실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절대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1: 네.
0: So pocket money allowance 이거는 어, 개인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allowance 저는 개인적으로 allowance만 쓰는 케이스긴 합니다.
1: 네.
0: Alright, so 10% 너의 allowance의 10%를 어떻게 해둬라?
1: 따로 빼둬라.
0: Set aside 옆으로 네. 이렇게 빼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10% of 무엇이라고 했는데 of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야? of
1: 뭐뭐의
0: 뭐뭐의 네. right? So 당신의 allowance의 10%를 set aside. So 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심지어 네. 숫자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So 10%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이 명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10%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percent는 응용이 가능해요.
1: 오.
0: 꼭 10%를 옆으로 이렇게 챙겨도 이게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너가 용돈을 뭐 예를 들어 $30를 받으니까 그중에서 $10를 옆으로 해놔라.
1: 아~
0: 그러면 얘를 그냥 $10로 쓰면 되는 거고
1: 아~
0: 심지어 10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5%
1: 그렇죠?
0: 3%
1: 20%
0: you know, That's right, $20
1: yeah.
0: 완전 다양하게 좀 바꿀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슬기 씨가 그 동사 잘 말해줬어요. 아까 저축한다 할 때 뭘 썼죠?
1: Save
0: Save 썼죠. 그러면 너의 용돈에 10%를 저축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1: Save 10% of your allowance.
0: Yes.
1: Mm-hmm.
0: So save 10% of what? Oh, of your allowance.
1: Yes. 에.
0: 이렇게 되는 거죠.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도 save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자, 그리고 연봉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혹시 salary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1: 어?
0: Salary?
1: 맞아요.
0: 급여 그런 거 salary?
1: 네.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salary에 오케이 30%를 저축한다.
1: 아
0: 30%면
1: 꽤 많은데요.
0: 많은 거죠.
1: 왜냐하면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데.
0: 그러니까요.
1: 30%.
0: 그녀는 30%를 저축한다. 일단 거기까지 해보세요. 어때요?
1: She save 30%.
0: 자 여기서 그녀의 salary에 그러면
1: of her salary.
0: 그렇죠. of를 쓰는 거. 자연스럽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Just like this.
1: 오버를 아니까 문장을 만드는 게 이게 네. 어렵지가 않네요.
0: 어브가 네.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1: 맞아요.
0: 이해는 갑니다. 근데 쓰다 보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게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35로 숫자도 바꿨습니다.
1: 음흠.
0: 오케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 네.
0: Save 10% of your allowance.
1: Save 10% of your allowance.
0: Mm-hmm. She saves 30% of her salary.
1: She saves 30% of her salary. 어머머, 제가 아까 she 다음에 save라고 그냥 이야기했네요.
0: Saves, all right. 삼진 단수니까요.
1: 맞습니다.
0: All 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0: 오케이, 옆으로 챙겨두는 것.
1: Mm-hmm.
0: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오.
0: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아유, 게임하느라 어렵지, 게임하느라.
0: 그거만 하지 말아봐라.
1: 저 같은 그거. 경우에는 이제 막 예, 뒤 이어지는 말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0: 네.
1: 10% that sounds 어렵다.
0: 네.
1: That sounds 어려울 것 같은데요니까 that sounds like hard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같은데요.
1: 네.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ounds like hard. Check this out.
1: 아.
0: 자, 일단은 hard를 써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difficult, hard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like를 넣었죠.
1: like를 왜 안 들어가요?
0: 넣으면 안 돼요.
1: 왜요?
0: like는 like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sound like 명사. 이렇게 아. 하면은 명사같이 들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형용사가 올 거면 그냥 sound 형용사.
1: 어허.
0: 바로 나와야 됩니다. So, difficult, hard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1: 예,
0: you understand?
1: 예, 예.
0: Alright, so 여기서는 that sounds difficult. 어렵게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difficult 대신에
1: 네.
0: 어렵다라는 표현 중에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것도 아는 거 없을까요?
1: Hard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0: 짜증을 내세요.
1: 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까 right. 썼는데 또 right.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0: right. tough, difficult, hard 이런 것도 있지만
1: 네.
0: 요거 드릴게요. tough라는 아. 게 있습니다.
1: 아.
0: 이게 oh tough guy 이런 뜻도 돼요.
1: 네.
0: 하지만은 원어민들은 뭔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때 oh that's tough.
1: 아.
0: Right, 굉장히 많이 쓰는 케이스.
1: 뭔가 험난하고 mm-hmm. 어려울 때.
0: Right, 그래서 뭐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 할 때도 심지어 tough year이라고도 쓸 정도예요. 오케이. Okay? 자, 우리 sound 뒤에 형용사 오는 걸로 패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1: 네.
0: 그거 들린다. Difficult 하게 어렵게 들린다.
1: 네. 근데
0: 이거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딱 했는데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Basically.
1: 네, 네, 네, 네.
0: Right, so. 사운드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기. 뭐 넣으면 안 된다고요?
1: 명사 안 돼요.
0: like 넣으면 안 돼요.
1: 아, like
0: like는
1: 돼요.
0: 명사 들어갈 때만.
1: 네.
0: Okay? So 형용사하게 들린다. 뭐 혹은 형용사일 것 같다. 들어보니 형용사한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Okay? 뭔가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1: 네.
0: 들었는데 아니 이건 아무리 들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at으로 해서.
1: that.
0: Uh-huh.
1: That sounds impossible.
0: 그렇죠.
1: 오.
0: Like 아니라 그냥 impossible. 형용사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s로 출발해 볼게요. 그건 쉽게 들리지 않는데 그 얘기는 한국어는 좀 어색하지만 그거 들어보니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1: 오.
0: 그러면 보세요.
1: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0: Right.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럼 not을 넣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0: 뭔가 들어가야 되죠.
1: It's not sound easy.
0: 오케이. 자, 두 번째 게 틀렸습니다.
1: 왜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It doesn't sound easy.
1: 아, doesn't.
0: 왜 isn't가 아니라 doesn't일까요?
1: 왜냐하면 sound가 동사기 때문이에요.
0: That's correct.
1: 와.
0: 네, 이런 실수가 사실 많아요.
1: 네.
0: 왜냐하면 형용사 여기 있으니까
1: 예.
0: 얘로 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it isn't 이렇게 되죠.
1: 그쵸?
0: 그렇게 되면 그거는 it isn't easy 이건 되죠.
1: 아하.
0: 하지만 it doesn't
1: sound가
0: 있으니까.
1: 있어요.
0: 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죠.
1: 네네네.
0: 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 넣기.
1: 네.
0: That sounds impossible.
1: That sounds impossible.
0: It doesn't sound easy.
1: It doesn't sound easy.
0: 본문 갈게요. 10%? That sounds difficult.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0: 아, 이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아빠를 믿어.
1: 네.
0: 10년 후에 행복할 거다.
1: 아하. 자, 아빠를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0: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1: 뭐,
0: you will be부터.
1: You will be happy. 행복하게 될 거야.
0: 어디서 끊어요?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언제요, 근데?
1: 10 years later.
0: 오케이.
1: 10년 후에.
0: 오케이.
1: 그쵸? 그럼 믿다라는 그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uh-huh. 그러면은 believe 그냥 거침없이 가요.
0: 오케이. Okay. 뭔가 스펠링 애매했었죠, 지금?
1: 예.
0: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elieve me. You'll be happy.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1: 아.
0: Believe도 괜찮습니다.
1: 스펠링 맞았나요?
0: 네, 맞아요.
1: 오.
0: Okay, very nice. So believe or trust,
1: trust
0: 같은
1: me.
0: 거 하는 건 신뢰하다, 믿다. 근데 trust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믿음이 더 강한 느낌의 강조가 된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rust me. 그런데요, 원어민들은 trust me라는 게 너가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

0: 해서 날 믿어 이런 느낌보다는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말할 때 약간 아 진짜로 말하는데 진심으로 말하는데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trust me, you'll be happy 할 거야.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형용사 하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쓰고 그리고 형용사를 쓰죠. 그래서 you are 어쩌고, she is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오늘은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할 거다예요. 그래서 오늘은 will 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o will be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 하다 이게 아니고요, 형용사 할 거야 이렇게 막연히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형용사는 잠깐만요, 뭘 나타내죠? 어떤 뭔가의
1: 상태.
0: 상태, 그렇죠? 그래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 she'll be 형용사. 뭐 you will be 형용사, 뭐 I will be 형용사.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상태가 될 거래요?
1: 행복한 상태가 될 거예요.
0: 그렇죠. You'll be happy한 상태가 될 거예요. 10 years
1: Later.
0: later. So for example, 언젠가가 영어로 뭐예요? 언젠가.
1: Someday.
0: Someday.
1: Yeah.
0: 넌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부유해질 거야.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근데 듣기만 해도
0: 그럼요,
1: 행복해지는데요.
0: 그럼요. 그래서 너는 rich해. 그러면 you are rich 이거예요. 근데 넌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은 you will be rich.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행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1: They will be happy.
0: 그렇죠. They'll be happy.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ill 하고 나서 동사원형 쓰는 건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비동사 원형을 쓴 것뿐입니다. 뒤에 형용사 같이 오니까요. 그렇죠?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ill be rich someday.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They will be happy.
1: They will be happy.
0: Happy는 행복한 것도 되고요. 만족한다는 뜻도 또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날 믿어라. 진짜다. 이런 느낌으로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Trust me. You will be happy 10 years later.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장 벌어져야 되는 만족을 미루는 트레이닝을 좀 해주는 느낌? 이게
1: 그쵸.
0: 정말 중요하잖아요,
1: 하지만
0: 사실은.
1: 지금 희생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죠. 나중을 위해서.
0: 맞아요.
1: 10%의 돈을 쓸수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사탕 하나 먹을래, 나중에 세개 먹을래 이런 느낌인
1: 그쵸,
0: 건데,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자, 이랬을 때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 그럼요.
0: 네, 가서 그러면은 저축 계좌를 열겠다.
1: 오, 그래도.
0: 근데 저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1: 왜요?
0: 그러니까 그 계좌를 열때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꼭 같이 가서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1: 요즘에는요,
0: 건지.
1: 요즘에는 상관이 없는 게 온라인 계좌도 다
0: 아,
1: 열리니까.
0: 맞네요.
1: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물론 절차가 있죠.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게다 절차 확인이 되어야지만
0: Okay.
1: 계좌가 열리긴 할 텐데,
0: Of course.
1: 그럼에도 굉장히 간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0: 아,
1: 직접
0: 맞아요.
1: 가지 않아도.
0: 근데 사실 오늘은 프로세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하려면, 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이거가 아니고,
1: 그쵸?
0: 지금 마음인 거예요.
1: 근데
0: 나
1: 나는
0: 내가 하겠다.
1: 이 친구가 너무 똑부러지는 게 그 얘기를 알아듣고 네,
0: 오케이.
1: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0: 아, 지금 당장 오는 만족감을 나 미룰 자신 있어요. 이거잖아요. 그쵸?
1: 피토가 잘 키웠네요. 애를 잘
0: 오케이,
1: 키웠어요.
0: 오케이.
1: 오케이, I'll go and open a 계좌. 계좌는 제가 알거든요.
0: 오케이.
1: 어카운트인데.
0: Alright, go ahead.
1: 어카운트인데 얘가 언이어야 돼요.
0: 근데 거기 보세요. 아무 계좌나 여나요?
1: 저축.
0: 이메일 계정 여는 것도 아니고, 뭐.
1: 저축
0: 저축
1: 계좌니까.
0: 계좌.
1: 아닌데. 뱅크 어카운트인가 봐. 뱅크. Saving 어카운트 하려고 했는데 은행 거니까. 은행 거니까.
0: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지금 점점 네.
1: 미국으로 가요.
0: Alright. 자,
1: 어카운트 이게
0: 뱅크
1: 아니네.
0: 어카운트. 일단은 맞아요. 맞는데 그 은행 계좌 중에서도 종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거랑 흡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Okay, I'll go and open a bank account is okay, but a savings account.
1: 여기 어인데 S가 들어가요?
0: 네, 들어갑니다.
1: 왜요?
0: 자,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너무 헷갈린다.
0: 자, 일단은 은행 계좌라고 하는 거는 bank account입니다.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1: 저축인지 적금인지 예금인지.
0: 맞아요. 뭐 당좌인지. 아우.

0: 그러니까
1: 너무
0: 그날
1: 많아요.
0: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대신에 뭐 이런 이자가 없다든가 아니면
1: 그쵸.
0: 얼마 동안 돈을 못 꺼낸다든가 뭐
1: 네.
0: 다양해요. 그렇죠?
1: 예.
0: 자, 그중에서도 이 savings account라고 하는 건 저축 계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자가 있지만
1: 네.
0: 뭐 얼마 동안에는 못 쓴다든가 한 달에 쓸수 있는 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savings account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saving이라고 써야 될것 같지만 얘는
1: 네.
0: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1: 아.
0: savings account S가 들어가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참고로요. 당좌 계좌. 이게 좀 우리말로 어렵긴 한데 이거는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자가 특별히 없고
1: 예.
0: 그냥 저장 장소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1: 그쵸.
0: 현금 카드 그냥 갖고 다니면서
1: 예.
0: 그런 것들은 이자가 특별히 없는 것은 보통 checking
1: checking
0: account라고
1: account.
0: 불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뭐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뭘 상품을 사면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savings account냐, checking account냐라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쓸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해봤고요. 우리가 저축 계좌를 연다라고 얘기를 할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동사 뭘 썼어요? 그냥
1: 오픈.
0: 정말 말 그대로 ope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 아.
0: open a savings account, 뭐 당좌 계좌면 open a checking account 이렇게 쓰면
1: 우후.
0: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하고 싶다 할때 뭐라고 쓰죠, 패턴?
1: I want
0: I
1: to.
0: want to. 그러면 저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1: I want to open a saving account.
0: saving?
1: Savings account.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할 필요가 있다는 want to가 아니라 할 필요가 있다?
1: Need to.
0: need to. Alright, 그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0: Very nice.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1: 네.
0: 그냥 무슨 계좌는 이거래요. 뭔 계좌는 이거래요. 명사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open이란 동사와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오케이,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오케이,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2: Ten percent?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3: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2: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Ibyeongjak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를 넣어서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린다. Something sounds 어쩌구.
1: 네.
0: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들은 거예요.
1: 그쵸?
0: 그거 어렵게 들리는데요. 대수로 출발하세요.
1: That sounds difficult.
0: That sounds difficult. 자, 이번에 그건 불가능하게 들려.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1: That sounds impossible.
0: That sounds impossible.
1: Yes.
0: 자, 이번에는 부정입니다. 주의하셔야죠. 그건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이수로 가볼게요. 그거는 들어보니까 쉽게 들리지가 않아요.
1: It doesn't sound easy.
0: 오, 나이스.
1: Yeah.
0: 읽어볼게요.
3: That sounds difficult. That sounds impossible.

0: open a savings account. 이것도
1: 으흠.
0: 계속하면 S가 자동으로 익혀집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주세요.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3: 해결!
4: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5: 10%? Oh, this sounds difficult.
4: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5: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4: Well done, son.
5: Yeah.
4: You can do it.
5: Okay, 10%. Thank you, Daddy.
0: Yes.
1: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마요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lled Mayo like 100 times.
0: There you go. Like가 약간 about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Sound 뒤에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자, 그거 흥미롭게 들리네요. 뭔가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을 때, 아, 그게 들었을 때 흥미롭다. 혹은 그거 흥미롭게 들린다. 이걸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All right, we got a job. 네, 드디어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예요. To the new person who's coming into the company. So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for you. Why don't we check it out?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여기 오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I'm very excited to be here. 존이 일을 가르쳐 줄 거예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Okay, so this is how we can welcome someone new to the office or to the company. Okay, so let's take it line by line.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이거는 정말 다 외우세요. Okay,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It's great to have you here. 자,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welcome은 환영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aboard가 조금, 아, 왜 이게 여기 있을까? 혹시 비행기 탔을 때, 뭐 배를 탔을 때, welcome aboard, welcome aboard. 이렇게 왜 그 flight attendant가 welcome aboard flight 234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왜 이 사무실에서 welcome aboard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팀을 이렇게 어떻게 배를, 한 배를 같이 타는 거죠. 네. 그래서 welcome aboard. Welcome 할 수도 있겠지만 welcome aboard because you are now part of our team. We are all going to ride in the same boat.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It's great to have you here. It's great to have you here.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It's great to have you here. 여기 와서 너무 반가워요. It's 어디 파티를 가도 it's great to have you here.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I'm very excited to be here. 누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okay, thank you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반드시 그 이렇게 리액션을 줘야 되죠. I'm very excited to be here. I'm very excited to be here.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원어민들이 happy보다는 excited를 많이 쓰죠. 네. I'm very excited. 뭐, it's exciting. I'm so excited.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Alright, so I'm very excited to be here. 여기에서 존이 이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영하고 이분이 이제 도와줄 거예요. 이거를 he will help you. 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So there's nothing about helping. Alright, so this expression is a very interesting idiomatic expression. To show someone the ropes means that you will teach them new skills or help them, with the job. 그래서 이그 항해하다, 네, sailing 아시죠? 옛날에는 그 배가 엔진이 없었죠? 그냥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런 표현에서 여기에서 의뢰가 됐는데, show someone the ropes means to teach them how to do something. Alright? So let's look at some of these key points in more detail. So here goes our first expression, welcome aboard.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비행기를 탈 때, welcome aboard, welcome aboard. 네, 우리 flight attendant들이 많이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팀이나 어떤 새로운 회사를 같이 이렇게 일하게 되면은 welcome aboard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right, welcome aboard. Let me introduce you to our team. Welcome aboard. Let me introduce you to our team. 자, 환영합니다.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Okay? I'm going to introduce you. Welcome aboard. 네, 한 팀을 이제 다른 팀에 있었는데 이제 이 팀이랑 같이 일하게 될 때도 welcome aboard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lright,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자,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스카우트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We've been waiting for you. So, welcome aboard is not only used on airplanes, boats, and trains, but also when you're joining a new team or a new company. Alright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Show someone the ropes. Show someone the ropes. 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이 사무실에서 아무도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분한 거예요. Hey,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네. 제가 다 터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마다 이 사무실, 뭐 아니면은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sometimes you have someone to help you, sometimes you don't.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Okay. Next one. He's been here for 20 years, so he'll show you the ropes. 자, he's been here for 20 years, so he'll show you the ropes. 자, 그는 여기 온지 20년이 되었으니 그가 일을 가르쳐 줄 겁니다. 당연히 대선배니까 가르쳐 줘야 되죠. So, show someone the ropes. Remember, it comes from sailing. Remember, you gotta do the ropes and everything. Yeah, to show someone how to sail. But in this case, to show someone how to do the job. Alrighty, I think we're ready for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everybody. Are you guys ready? All right, let's speak out loud. All right, repeat after me.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될 때 오늘부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쵸, 나 내일부터 뭘 꼭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의 결심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일부터 뭘 꼭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 결심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내일부터 꼭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내일부터 살 빼기 시작할 거야, 살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뭘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미래에 대한 얘기 혹은 뭘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할 때 바로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뭐가 붙었죠? 그쵸, 내일부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일부터를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바로 starting tomorrow, 요것이 바로 내일부터 더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from tomorrow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혹은 거꾸로 어순을 바꿔서요, I will 동사 starting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뭘 하겠어 내일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will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과 starting tomorrow를 넣어서 얘기를 하는 느낌과 그 어감 차이를 조금 약간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은요, 내일부터 내가 꼭 뭘 하겠어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일부터 나 살 뺄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살을 빼다, 다이어트를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lose weigh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 나 내일부터 꼭 살 뺄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0: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혹은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커마가 빠진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요. 아, 나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운동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바로 exercise를 씁니다. 그러니까 starting tomorrow I will 하고 나선 exerci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운동하다.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go to the gym을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나는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내일부터 나 돈을 좀 덜 쓸 거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소비를 할 때는 spend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돈을 좀 적게 쓰겠다. Save up money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축을 하겠다라는 의미니까 돈을 덜 쓰다라는 얘기는 spend less money. 아, 나 내일부터는 좀 돈을 좀 모아야겠어. I will save up money. 요거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해서 돈을 좀 덜 쓰겠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나는 내일부터 자전거로 좀 출근할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출근하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출근할 때는요. commute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 뒤에다가 by 수단을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수단으로 출근하겠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 나 내일부터 이제 돈도 좀 아끼고 어떻게 보면 운동 좀 할 겸 이제 자전거로 좀 출근해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그럼 차로는 그쵸? by car, 버스로는 by bu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어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 by walk보다는요, on foot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부터가 아니고 내일부터는요, 내가 그거를 하겠어 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연습 한번 해봤어요. 원음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어요. 나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라는 거를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일부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시점을 오늘 혹은 지금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 살 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바로 starting 뒤에다가 여러분의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arting now, 오늘부터는. 그렇죠? Starting toda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from now on, 지금부터 이런 표현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거에 똑같은 표현이 바로 starting now예요. 그래서 나 지금부터 살 뺄 겁니다. Starting now, I will lose weight. 오늘부터, 그렇죠? Starting today, 내일부터, starting tomorrow.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표현으로 다 의지를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로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tarting now, I will lose weight. 그럼 오늘부터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tarting

today I will lose weight. 이렇게 변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보죠. 내일부터 운동할 거예요.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일부터는요, 저 꼭 뭐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 나 내일부터는 그거를 꼭 안 할 거야.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내일부터는 운동하지 않을 거예요. 운동 안 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starting tomorrow 하고 나선 I will not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니까 내일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 해서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뭘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I will 동사, 저 뭐 할 거예요. 라는 거에 한번 살을 붙여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내일부터요. 저 뭘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해서 내일부터 꼭 뭘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다시 한번 누구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Try again.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마음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남겨주시고 가끔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쌤, 문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하는 게 문법이고요. 회화가 곧 문법입니다. 어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제 중에 하나, 이것도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 아마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도전 들어갑니다. Are you ready?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아, 빨리 영어 문장이나 얘기해봐. 이거는 정말로 나중에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 영어 재미없다. 이걸로요. 직접 해보는 게 제일 궁금증을 크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쭉 무엇이 이어져 왔다. 해왔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해왔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I have been 뒤에 ing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실제 요거를 그냥 달랑 외우는 거는 의미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맥 속에 집어넣어서 단어를 바꿔보는 거. 이게 더 의미가 큽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어떤 형태인지 보신 적이 없으면 바로 처음 거는 먼저 보시고 나머지 거 쭉 확인해 볼까요? 나는 계속 기다려왔어 라고 할 때는요. 바로 I've been waiting 이라고 합니다. I have been waiting 이에요. I have been waiting. 자, 그래서 ing 이 느낌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데 중간에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다. 이런 식의 느낌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리는 게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맥상 가능한 거. 그게 바로 I have been waiting. 줄여서 I've been waiting이에요. 근데 빨리 하면 I've been waiting. I've been 해서 I've been waiting.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뒤에 것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생각해왔다? 그렇죠. 생각이 멈춘 적이 없고 계속 그걸 생각해온 거죠. 그래서 I've been thinking. I've been think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계속해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장면 떠올리시면서 I've been, 그렇죠. 하는 게 뭐예요? cough죠. 그래서 coughing. C-O-U-G-H-I-N-G예요. coughing 이거 아니에요. coughing입니다. coughing. 다시 한번 I've been coughing. 이렇게 하시면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I have been driving. I've been driv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I've been driving. 됐죠? 그래서 바로 이 느낌은 운전을 끊기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From Seoul to Busan.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운전해 오고 있고 아직 운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한 거죠. 네 가지예요. 흐름만 파악하시고 저거를 have been, 그 다음에 동사의 ing, 현재 완료 진행형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제일 바보예요. 왜냐면 그거 의미 하나도 없거든요. 숫자 뭐 278에 5353788 이거 저도 몰라요. 그냥 됐는데 이게 기억나겠습니까? 안 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에만 붙이세요. 아니면은 I've been working도 되고요. 그죠? 자, 가능합니다. 네 가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오케이, your turn. 먼저 첫 번째 건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쭉 기다려 왔다고. Your turn. 맞습니다. I've been waiting 됐고요. 자, 두 번째는 계속 생각해 왔다니까 그 문제를 아니면 너에 대해서. 그래서 I've been thinking 됐고요. I've been thinking. 자, 세 번째는요. 내가 계속해서 Your turn. 그렇죠. I've been coughing. 빨리 하면 I've been coughing. 그렇죠? 됐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Your turn. 맞습니다. I've been driving. 이렇게 쓰시면 끊김이 없이 동작이 계속되고 지금도 더 이어질 가능성 혹은 끝날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더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걸 살짝 늘려보면 이해가 더잘 되실 거예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next round. Step 2. 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자, 그러면 아까 기다려왔다 끊임없이 I've been waiting. 어떤 누구를 기다리다? Waiting for you, waiting for my love, waiting for my chance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waiting 다음엔 for가 나옵니다. 그래서 for a chance, 기회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like this. 이건 옛날에 원더걸스 노래 중에 like this, like this, 예,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흐름만 보세요.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 그룹 중에 Foreigner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노래 중에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물론 그때는 I've been waiting for a girl like you. 이렇게 원래 노래 제목은 그거지만 바꿔보실 수 있어요. 같은 느낌인 거죠. 여자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기다려왔어. 옛날에 기다리고 안 기다렸어. 이게 아니고. 그래야 더 상대편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테니까. 그래서 I've been waiting for you. 이렇게 얘기하면 더 사랑이 가득 찬 느낌이겠죠. 자, 나는 계속 자기 생각만 나더라고. 자, 이렇게 약간 닭살 돋는 멘트잖아요. 이때, 그렇죠? 너에 대해서 생각했다. I thought about you. 이건 한번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고 I've been thinking. 그렇죠. 그런데 너에 대해서 about you, 그 다음에 뒤에 불러주는 거죠. 자기야, babe, B-A-B-E 아니면 B-A-B-Y라고 합니다. 그래서 I've been thinking about you, bab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baby.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침이 일주일 동안 멈추질 않네. 요거는 한번 I 말고 he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he's been 뭐 하겠어요? 이거죠. 그래서 he's been coughing, he's been coughing.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계속해서 he has been의 줄임말입니다. He's been coughing. 그런데 얼마 동안? For a week. 일주일 동안. He should go to the hospital. 네,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자, 나왔던 내용 핵심 문장만
두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one last time. 자, 이와 같은 기회를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왔잖아. 그랬더니 친구가 맞아. 너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일해왔잖아. 자, 뭐라고 할까요?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그럼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거. 열심히 일해온 거 나 안다니까. I know you've been working hard. 같은 구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끊임없이 기다렸던 그런 어감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자, 그렇다면 you know where to go. There we go, right? Just right there. www.ebse.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에너지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